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악요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1곽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시간 역시 우리 동화아교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보신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니까 동화아교제약공장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산둥 둥어어조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특히 우리 그 출장이라 많이 가는 분들 보면은 비행장에 가든 또 어디 우리나라 각 지회지에 가든 한족말로 돼 있으면서 산둥 둥어어조 하는, 제가 말하니까 이게 빌레 보이는데 사실 이 목소리를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산동 동화아교제약공장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제약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산동 동화어조라는 것은 이름 있는 명약입니다. 그 제약공장에서 만든 우리 건뇌보신환, 무슨 약이든 무슨 제품이든 만드는 그 제약적이 공장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약은 더 합니다. 똑같은 약이라도 어떤 제약공장에서 만들었는가? 산둥둥어어조제약공장은 양치입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다 해서 우리 양치라고 하는데, 이름에 무슨 다른 점이 있는가 하면은 약이 질량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약에 들어가는 그 약의 질량, 약이라서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황견하면은 황견이라면도 좋고 나쁘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을 해본 분들이 더 압니다. 그래서 약의 질량, 그다음에 그 효능, 이걸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이 유명한 제약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건뇌보신환 하면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중약재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약 가운데서도 지인화라는 인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학명으로는 인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약은 청열 해독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허혈이 있을 때 그 허혈을 없애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몸에 허혈이 있어서 나는 무슨 약을 못 씁니다 이런 분들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음과 양이 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좋은 성분은 우리가 이용해 쓰고 또 그 약으로 오는 부작용은 없앨 수 있게끔 이렇게 진화를 비롯해서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골고루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나도 지금 건뇌보신환으로서 먹고 있습니다.
1: 네.
2: 네, 먹은 후부터는 뭔가 뭐

0: 머리 언하로 휑하고 정신이 안 나고 남의 정신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예, 가끔씩은 뭔가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지 많이 마음이 우울하고 예,
1: 맞습니다.
0: 숨도 별로 예, 두근두근 거리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하고 예, 네. 모든 데서 당연히 싫어했댔습니다.
1: 네.
0: 그러더니 이거 먹고 서서는 한 여러 한 넉 달 먹었는데 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머리도 많이 막아뒀습니다. 지금
1: 머리 맑아지고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0: 예.
1: 기분이 아주 좋고 이 여러 가지 심리문란도 나타나고 심리증도 오고 이러던 분들 그게 싹 치료되는 약입니다.
0: 예, 그리고 그치 뭐든 싫어서 많이 집에 혼자 있기도 했댔습니다. 근데 뭐든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잠을 또 자지 못해서 저녁에 가슴이 답답하면서 잠 잘 못 잤댔단 말입니다. 그렇다
1: 그렇죠. 그렇단 말입니다.
0: 예, 마음이 그나 불안하고 이렇게 불편하든지 요즘에 이제 가슴은 편안하습니다. 아침에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또 낮이나 밤이나 귀에서도 소리 나는 거 세게 나는데 그냥 약간 소리 그냥 난다 말입니다. 근데 그 정상 지금 네. 없어졌습니다. 완전 없어졌습니다. 귀 소리 나도.
1: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치료됩니다.
0: 예.
1: 네.
0: 그리고 지방간이 있으면서 그냥 소화도 안 되고 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눈도 깔깔하고 많이 눈이 건조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건조하던 것도 많이 나졌습니다. 눈도 많이 막아진 감이 많이 난다. 낫습니다. 눈도 눈을 확 튀는 감이 난다.
1: 네.
0: 그리고 맥도 나고 정신 나는 게 확실하게 알릴 때다.
1: 네.
0: 먹어보니까 큰 건조에서 나은 약이 다르긴 다르대다.
1: 다르습니다. 이 약은 효과 네. 잡수면 잡수수록 효과 잘 알기는 약입니다.
0: 네. 그리고 내가 몇 달 동안 먹으니까 한 날마다 계속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하던 게 아침에나 한 나사지는 게 알리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 지금
1: 네.
0: 약이 내는데 정말 딱 많은 약이구나 해서 내 오늘도 또 배달해서 먹다 그랬다.
1: 골다지 좋아진다는 거는 골가병이 자기 전류 따라서 나사지는 겁니다.
0: 예.
1: 예. 계속 쓰십시오.
0: 예, 오늘 또 배달하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활동이 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말일 것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서 이번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라 하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기혈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나는 항상 가슴이 두근다근거리고 잠이 아여고 머리가 어지럽고 입은 마르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데 이거 무슨 약을 써야 되는가? 이렇게 자문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3: 예, 건네 보조하는 수능 환자입니다. 저는 어전 석 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동맥경화가 심해서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항상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어림증이 나고 그리고 소화가 아예 되고 입안이 쓰겁고 자석이 아예 아픈 데 없습니다. 그리고 맥이 없습니다. 어찌 그런지 그리고 섭이 작고 손발이 시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건네보수 왔었는데 하나하나 소실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머리가 흐리터분하던 게 맑아지고 그리고 건만증이 심하던 게 지금 생각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3: 예. 지는 열쇠를 건마에다 욕구도 자꾸만 열쇠를 자꾸 들어와 자꾸 나가 자꾸 해. 아이, 그래, 열쇠를 몇 개를 폐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네. 소화가 아니래, 그래. 이발 쓰고 뭐, 매나니, 아이, 선이 나빠 그런데, 소비는 어째 그렇게 닿습니까?
1: 그렇죠, 선씨. 콩팥이 허해, 그렇습니다.
3: 그래 그렇습니까?
1: 네, 그 100% 콤파치 회에서 소변이 작고 소변에 염증이 오고 소변이 시원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3: 예, 그래 실수할 때도 욕만 했습니다. 그랬던 게 오전에 많이 봐서 한 두 번씩 보고 하고 아침에 저녁에 잘 자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몸이 헷갈아진다. 이렇게 응급망글에서 누워서 일어날 줄 모르던 게 오전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 활동도 좋고 아이 신장에 영양제 휴식도 준다지 이럴 적에 활동에 참석해서 좀
1: 기분은 늙음하게 다 잡수면 좋습니다. 예.
3: 그렇죠.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2797번이.
2: 네.

0: 알겠습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기와 혈이 부족으로 인해서 심장이 두근다근 빨리 뛰고 그 다음에 자부름이 아이오고 피부가 자꾸 가렵다거나 우리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소화가 아예 된다거나 이게 다 오장육부에 충분한 기와 혈이 공급이 못 돼서 오는 질병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두컵니 보시라는 분은 한답니다. 나는 네. 이 약속이 되느니 혈압도 소리가 어떻게 바로 안 되느니 만날 머리 앞이 오지금 오래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자꾸 나지 무슨 그 그러니 잠이 아요. 기억력도 없어. 기억력도 너무 네. 없어가지고 난 피면 할까봐 고민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은 놀고도 불안하고 이것도 굉장히 침침하고 우울증도 오는 것 같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랬더랬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약을 많이 써봤지만
0: 진짜 그런 증상 있다가 그 치매가 오는 겁니다.
2: 네.
0: 조기 증상이 다 있었습니다. 치매 올 조기 증상이 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2: 그래서 건의보수 안 썼는데 몇 달 안 썼는데 이 증상들이 하나하나 좀 나아지지 않습니까?
0: 네.
2: 이 기억력이 따라와서 뭐 이거 아예 뿌린다. 그래 이거 먹어서 네. 약속만 뿌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나지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던 것도 나 잠도 잘 자고
0: 네.
2: 머리에서 어리다는 증상도 나고 우선 먼저 혈압도 잘 됩니다.
0: 맞습니다.
2: 잠은, 예,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정신이 나지. 또 위나빠 밥을 먹던 게 밥을 잘 먹어 이러니까 맥이 나지. 얼마나 네. 이야기 좋은지도 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뛰어도 아프지 사변 차수 자꾸 하던지 그 증상도 좀 내가 좋은 거 보고 내 친구들이 내가 들어준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 내
0: 다 있습니다. 늙음하게 다 예. 있습니다. 그런 증상
2: 예, 자, 예, 자기들이 그 양이에 좀 써보겠다는 애들이 우리 오늘 둘이서 좀 우대할 땐 끝이나게 좀 여자석하고 둘이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0: 그렇죠. 이 보조금이 나갈 때 싸면 엄청 묵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하십시오.
2: 네, 고맙습니다.
0: 네, 치료 잘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이런 치료상에서 그렇게 약은 많이 써도 아이들은 실면증이 치료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불안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아물아물되고 이게 다 주로 피가 부족할 때 이렇습니다. 특히 자꾸 가렵은 사람들이 뒷잔등이 가렵든 어느 팔다리가 가렵든 가렵다는 거는 우리 피부에 끄은 혈이 공급되지 못해 그렇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건네 보시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쓴 지는 한 달 안 돼서 근데 효과 좀 안 됩니다. 이게
0: 알기 시작하죠.
3: 네. 속에다가 네. 그거 하루 전에 대회에서 번반 지금 그래 두 번, 세 번 조금 낫긴 낫습니다. 그래요.
0: 네.
3: 허리 아픈 게 많이 좋아하시고.
0: 네.
3: 소화하던 게 또 소화도 잘 되고.
0: 네.
3: 다리 아픈 게 또, 다리도 안 아프고. 기억력이 좀 돌아오는 것 같더랍니다. 예.
0: 그렇죠.
3: 변비도 심하니 네. 변비도 조금 낫고. 예. 이제 조금.
1: 네.
0: 네.
3: 허가 아긴다만, 그래, 이번에 활동할 때, 일국각사도 실례해서 안 되겠습니까?
0: 예, 일국각사도 다섯각도 드립니다. 예, 규식도 드리고, 예.
3: 네.
0: 잘 이용하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래서 치료상에서 이 건네보신화는 약점이 있고 그 약이 조합이가 잘 되어 있고 진지한 약재만 많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어떤 약재가 들어가서 어떤 약재가 더 작용을 더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조제원칙을 우리 군천좌실이란 조제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연히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두중도 들어갔습니다. 천우술이 들어갔습니다. 구변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약들이 들어가면은 우리 그 고가병이 쉽게 낫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모르피라메.
1: 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4: 저도 지금 건네 보상을 지금 준비하거든요. 한 열 분합니다.
0: 네.
4: 근데 지금 다양한 게 지금 항상 그 우리가 신남에 대부터 했다나 능력이란 게 자꾸 없어. 귀에서 소리 나오고 소리 앞 오면 잘하고 이런 정찰하고 그래서 네. 이 학생에서 보니까 지금 학생은 작성력이 나사된 게 있어서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중요하다만
0: 네.
4: 그러면서 지금 오면 차수가 발전한 게 안 됐을 때 거리는 지금 약간씩 있어요. 아픈 남남남
0: 네.
4: 그러면서 소변이 이용해 약간 좀안경이나 이래까 이게 지금 나도 이 약을 80년 보면서 보니까 약이란 건 오래 써서 나중에라 벌써 나쓴 거네. 약 약간 써서 나중에 하겠다만
0: 그 말은 맞습니다. 며칠 안 써봐도 네. 이 약이 내 병이 맞구나 벌써 써보면 그런 증상들이 완화되는 게 알긴단 말입니다.
4: 네. 이렇게 이래니까 어쩌면 이 약이 새로운 약이 이렇게 나올 때는 또 이게 지하 공장에 다 엄마 이제 생각해보세요. 어떤 약은 다 종합을 만든 예절한 게니까 그냥 보고 사야 되겠다.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바짝 풀려서 하면 우리 부분이 괜찮아요.
1: 네.
4: 고맙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건네보신화나 하면은 이런 기와 혈, 기문 기, 혈임의 혈을 다 보충할 수 있게끔 약이 진기한 약재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하고 기가 부족해서 오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 런앤에 들어서면서 혈이 부족한가 하면은 그 부족한 혈조차 순환 못하죠. 그 순환 못하는 제일 원인이가 기부족입니다. 기는 피를 밀어주는 힘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건네보신환이가 25가지나 되는 중약제가 들어간 게 이 원인입니다. 기와 혈을 다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약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1: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노래는 김상분 작사, 량춘복 작곡의 조국의 백호원입니다. 온갖 꽃이 피어나는 백호원처럼 우리 조국이 희망찬 내일을 그려보는 곡입니다. 어여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석화 작사 류현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를 들려드립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크게 한번 웃어보는 건 어떨까요?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김무룡 작사 최창조 작곡의 여름밤은 좋았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고향 여름밤의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노래는 태옥 작사 리경득 작곡의 그대 품입니다. 항상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조국의 품.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느껴보시죠. 호메호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문천상 작사 방동걸 작곡의 꽃이 려향입니다. 작은 꽃이가 바람을 타고 세상을 누비는 려향길이 마치 우리네 인상처럼 아름답고 신비롭게 달아옵니다. 오금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김광종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날마다 전화를 준비했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조덕진 작사 방화 작곡의 금산 은산 내광 연변을 소개합니다. 황금빛 산과 은빛산으로 비어든 연변이 풍요로움, 그리고 그 터전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배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원천, 제작의 방불임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황제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통섭방은 오장육부 당연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에서 양혈연근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낙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력하며 파키슨, 뇌혈전, 반신불수, 구안화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입에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 팽창, 식욕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위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국약 풍습방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 6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이 12세트라는 것은 우리 약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24과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두 8달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8세트는 12세트를 더 드리면서 예, 오늘이 딱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우리 풍습방 한 세트를 더 증성 받을 수 있습니다. 12세트에는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오늘 결정하는 분들 한 세트를 더 드리는 동시에 침구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침구는 우리 전신에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난 이런 현상에 따라서 제가 다 고루고루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먹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의 분들도 능히 다닐 수 있습니다. 예, 우리들 지금 왕청의 분들, 또 이런 도문의 분들을 한번 댕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용정에서도 오고, 용정은 가깝죠.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굽은 길을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이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또 저한테 직접 문의하고 싶다, 예, 병 보이기 싶다 하는 분들이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에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전화번호 288-0018번 전화해서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무턱 대고 와서는 뭐 이런 병 보겠다 하면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그 풍습방어는 어떻게 돼서 이런 처방이 나왔는가? 기실은 우리 고대로부터 유명한 우리 책이 있습니다. 우리 중의학대학에서 다 이 책을 무조건 떼야 됩니다. 예. 상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진구의 요리라는 게 또 있고, 예, 신농분초징이라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상한론이라는 거는 뭐인가? 중의에서 말하는 거는 일단 무슨 거 보충하고 뭐이고 이걸 먼저 떠나서 상한론에 절대 보충한 약이 없습니다. 예, 지금 뭐, 부선한다, 무슨 게 뭐 영양가 모자라 보충한다, 예, 이런 거는 지금 그, 약의 이런 구성 부분을 본다 할 때에 기본상 남방의 의사들이 보통 하는 이런 처방입니다. 남방의 의사들은 남방은 옛날에 놓고 말하게 되면 덥지 않습니까? 상한이란 게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북방의 이 상한이란 건 북방 의사 역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째서 상한, 남방에는 상한, 1년 사시장철 계속 덥기 때문에 추운 게 없다 하는데, 기시로는 지금 현 시대에 놓고 말하게 되면, 예, 남방에는 계속 쿵털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한 무조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한이란 건 뭔가? 한기가 끼게 되면 모든 질병은 이 한기에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혈액순환 잘 통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예, 병원에 가 검사하게 되면 기껏해 뭐 동맥경화 생겼다 이렇게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 첫감의 시작은 뭐인가? 저리 동맥경화 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한기 끼면서 혈관을 우리 도랑물에 비교해라 말입니다. 도랑물이 겨울철이 되게 되면 다 얼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혈액 흐름이 안 된다고 뜻입니다. 그럼 동맥경화 생기는 게죠. 그렇기 때문에 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풍습방어는 이런 한기, 깊은 곳에 한기, 풍한습 이런 것들을 내보내면서 여러 가지 120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한다. 이런 각도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산대가 이래 병 보이는 게, 그 집에 아들이, 직접 이산대가 병 보였으면, 그러니까 아들이, 부친 모시고 서리 갔는데, 이 의사는,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그 내과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북경의 뭐 병원이 이런 바이다이프라고 서리, 예, 이 사람인데 병 보이러 왔는데, 이 부친이가

0: 라우설이 예, 이 사람인데 병보에 나왔는데 이 부친이가 스다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기시로는 로인이 이 탄환하기 전에 자꾸 중얼중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발을 하면 자꾸 마모기 오고 발을 하면 잘 들지 못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무슨 물체를 쥐기용 바빠하고 관절이 아프다 못해서 이 위생실을 갔다가서는 바지를 쳐입을 때도 영 불편했댔습니다. 그런데 이 로인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딱 두 달 지나니까 당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내 안에 풍습 인자하고 비수한 인자 이것이 급속히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우리 그 당화에 오기 전 전조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특히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꾸 처질 그러니까 조선 말로 말하면 자꾸 쥐어 올라온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뭐 짜게 바람 낀다. 그다음에 손가락이랑 딱 난막대기 같다. 네, 이런 감각이 온다 할 때, 그 다음에 또 아픔이 점점 심해진다 한다 할 때, 그래서 이럴 때마다 시 이 로인이가 풍습방 이 조합 이것을 썼다 하게 되면 예, 당황까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사한 데 이야기 되면 예, 북경에 그 허핑리 시추라는 데 있습니다. 예. 여기 몇몇 이런 환자들이 옛날부터 그 수의찬성이 깨끗한 뭐 해산물이라며 이런 물과 찬물을 계속 접촉하는 이 리스프라는 사람이 손발이 마모기 와서 4, 5년 동안 마모기 왔댔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와서 손발이 계속 마모기 오는 차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한 두 달 지나서 당화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화해 온다면 침대에서 이러도 못 납니다.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당화해 와서 이것이 우리 벌써 마모기 온다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거저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빨리 치료를 다 쳐야 됩니다.
1: 네, 먼저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풍습방 한 오래 썼습니다.
0: 예, 예.
2: 예, 그 풍습방을 먹기 전에는 걸음도 잘 걸지 못하고, 예, 손발도 차고. 무릎이 아파서 원래 근본상 순계를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0: 네.
2: 이 풍습방은 한 반년 먹고 나서 지금 예 걸을 수도 있고
0: 네.
2: 지금 예 걸을 수도 있고 지금 시장도 다닙니다.
0: 아, 그럼 대단히 좋아요.
2: 이전에는 다니지 못했습니다.
0: 네.
2: 그런 게 지금은 예, 풍습방 쓰고 나서의 손발도 따뜻해지고
0: 네.
2: 예, 무릎 관절만 좋은 게 아니라 허리 아픈 것도 나사졌습니다.
0: 네.
2: 예. 이전에는 허리 아파서 조금만 서고 있으면 허리 아파서 앉고 싶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 아는 새에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0: 네.
2: 예. 이 풍습방약이 아마 저기, 그런 풍한습을 몰아내니까 아마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풍한습만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입사계 처방은 전문 골수를 보충해 주지
2: 예,
0: 않습니까?
2: 골수를 보하고, 한 가지는, 저기, 풍한습을 몰아내고.
0: 네, 예.
2: 예. 예, 골수를 부하는 약은 좀 이렇게 보통 있지만 풍한습을 몰아내는 약은 흔히 적습니다.
0: 네, 예,
2: 예.
0: 예. 특히 깊은 곳에 풍한습 없이 하는 게 적습니다.
2: 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0: 예, 예.
2: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예,
2: 예. 예. 그리고 이전에는 심화진이 있어가지고 이 비람 오면은 가려워서 꼼짝 못했는데 지금은 그게 어째 언제 간데 없어졌습니다.
0: 네. 쉬마저이라는 게 다 이게 바람을 인해서 오는 질병입니다. 예. 예, 그래서 보면 깊은 곳에 이런 바람이라면 없애주게 되면 그냥 쉬마저는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예.
2: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네.
2: 예. 이 약이 참 좋습니다.
0: 좋죠.
2: 저는 예. 계속 먹겠습니다, 이 약을.
0: 네. 예. 그렇게 하세요. 네.
2: 예,
0: 건강하세요. 네.
2: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당황된 사람들이 뭐 이런 무엇만 해도 아들이 가서 먹여줘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조증

0: 상 이것을 꼭 중시해야 됩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게 되면 우리 손발이 마모견 이런 증상 이거는 몽땅 비쇠 그러니까 쇠이란 건 혈전이란 쇠이죠. 쇠쇠도 쇠 비란 건 막혔다는 거죠. 이 막히게 하는 혈전 예, 이런 것들이 우리 혈액 속에 270위크까지 올라간다 할 때는 그 다음에는 당화 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말씀 주세요. 네. 네.
2: 저도 이 풍수, 선생님이 방송을 얻은 들은 지 1년도 넘습니다.
0: 네.
2: 예,
0: 네,
2: 난 들을 때마다 정말 한 가지 더 기억해보자고 소리, 영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0: 네.
2: 예, 네,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내 몸에 있는 병과 내 마음 연결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0: 네.
2: 그러면서 이거 아무래도 내 한번 써봐야 되겠다고 결심 내리고 서리 요즘 이거 먹은 지 석 달이 넘었습니다.
0: 네.
2: 그 석 달 동안 지금 먹고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0: 네.
2: 원래 정말 팔다리가 저래서 경성적으로 주물러야 했고 그 다음에 견조염이 심해서 무슨 물건 들기도 바쁘고 옷 입기도 바쁘고 그리고 그저 뒷담들이 항상 쪼여들며 밤을 깨는 것 같고 가슴이 끄끙 막히는 소리 입이 마르고 이랬던 게 그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0: 네.
2: 게 정말 우연한 기회에 선생님이 방송 듣기 시작해서부터 모든 가지 이런 풍습방이라든가 무슨 혈배방이라든가 이런 약 뭐 소개를 들으면서 한 가지 한 가지 기억해가지고 소리 이래 정말 내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 우리 활동에 참가하면서부터 경제적으로 돈도 절약하게 되고 약도 양 많이 받아서 많이 먹게 되니까 하나하나 이게 병이 나사진단 말입니다.
0: 네.
2: 그래 내 정말 팔도 들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다리 저래서, 그러던 게 이게 많이 나사졌다만 한다.
0: 네.
2: 난, 그리고 또 심률이 어떤 때는 빨랐다, 늦었다 하던 게 지금은, 심률이 온정돼서, 68사치, 한 네. 84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뛰게 되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영 어지럽고 하던 이게 많이, 온전했단 말입니다.
0: 네.
2: 난 그래서 이 약을 그동안 우리 달고 계속 먹으니까 확실히 좋다는 거 느끼면서 계속 네. 약을 써보겠습니다.
0: 좋죠. 예.
2: 예.
0: 예.
2: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0: 네. 건강하세요.
2: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풍수방 말하겠습니다.
0: 예.
3: 예.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벌벌 개에 다녔습니다.
0: 위생실 다니고서 개에 다니고.
3: 쓸 수도 없었댔습니다.
0: 예.
3: 근데 지금 이 풍수빵 먹고 소리, 눈이 일어설 수도 있고, 본인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0: 돌아눕기도 좋고, 예.
3: 예. 그리고 머리도 항상 흐릿하고 난 게 정세 안 하던 게.
0: 네.
3: 그 머리도. 좋아져서 뭐니까 그런 혈압이 그 90만을 그냥 여기까지 다 냈는데
0: 네.
3: 그거 쓰지 않아도 됩니다.
0: 네.
3: 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예. 어머니는 그 황진산탄 네. 혈배강하고 풍습방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3: 예, 같이 씁니다.
0: 예, 예.
3: 근데 다른 것보다 본체도 못 넣던 허리를 깜짝 못했는데 지금 눈이 번쩍 넘을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다음에 머리도 90만 원 그냥 여기 가서 다녔는데 지금 그거 여치 않아도 가슴 다니지 않아도 예. 눈이 산책은 할 수 있습니다.
0: 네.
3: 네.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그런 뭔가 풍습방에 앞으로도 계속 그 풍습방에 나를 피해있겠습니다.
0: 네. 예, 어머님은 허리도 많이 펴졌지 않습니까?
3: 예. 많이 펴졌죠.
0: 예, 예.
3: 이 부스바 약실이 내게 얼마 따로 생각됩니다.
0: 맞습니다. 이만한 약.

0: 그렇죠.
1: 또 부시반 또 더 싸졌습니다.
0: 네, 더 싸세요.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예, 12세트에 18세트를 더 드리고,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한 세트를 또 더 증송해 드리고, 침 12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세요.
1: 예. 예, 선생님, 전화 하마라 합니다.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예. 얼마나 감사한지, 선생님께.
0: 네.
1: 드립니다.
0: 네. 예, 건강하세요.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수반승 환자입니다.
0: 네.
3: 저는 허리 협착증도 있고, 자고 심증도 있어서 바로 걷지 못해서. 잘한다는 인사를 찾아다니면서 치료도 많이 해보고 약도 많이 쓰였습니다.
0: 네.
3: 그래도 잘 낫지 않고 밤에는 우유를 돌아먹지 못했습니다.
0: 네.
3: 예, 이렇게 고생하다 우연히 방송 듣고서 풍수방을 쌓아서 썼는데 여러 달을 쓰면서 선생님 친구를 기다렸는데 지금 완전히 나서서 마음대로 어디나 다 다닌다.
0: 네.
3: 예, 선생님 친구가 효과를 무용히 빨리 봤습니다.
0: 그렇지.
3: 힘 맞고 약을 같이 기력하니까 나 일찍 나섰습니다.
0: 네.
3: 지금 때마다 완전히 나선 게 있는 상황에서 더 쏘랍니까?
0: 네, 이건 장기적으로 써야 됩니다. 우리 어인분들은 연세가 많아질수록 골수가 점점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수빵처럼 이렇게 골수를 많이 보충해준 이런 약을 써줘야 되죠.
3: 네. 난 낫을까나 안 써도 되겠는가?
0: 아,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좋습니다.
3: 네. 이번 우리 또 싸겠습니다.
0: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4: 예, 저는 있잖아, 예, 이 허리가 있잖아, 예, 여기만 투수에서가지고 수련 고생 뭐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플 때는 있잖아, 허리 펴지 못하고 오긴 다면에 누워서 일어도 못 나고, 예, 이 걸른 것도 많게, 뭐, 집구서리도, 집구야, 이렇게 걸고, 예, 그러고 난 또 이 발이 있잖아, 예, 좀, 이 다리 아픈지 좀 옳았단 말입니다. 나의 그렇게 아이 많은데, 그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다리 아파가지고 수리네, 그, 저, 걸른 게, 예, 좀 뭐, 아프게 토끼니, 이 집이 옛날 집이다, 나의 사치인데, 거기 올라가자면 좀 안겨라가지고, 한 걸음 올라가고 나면, 언니를 올 때도 좀 안겨라에, 그래서 밑에서 하고 서로, 그러니까 후서로 집지 않고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0: 퇴행성 관절이 심합니다. 예.
4: 예, 이렇게 토끼니 올라갈 때는 제가 정말 쉬지, 간도 서너 번씩 사치라도 그렇게 쉬면 쓰리고야 올라가고, 예.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 거기다 또 젠소에는 어째 그렇게 낫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오고서 그래다 낫겠는가 한데 점점 낫고 이게 뒤져도 하고 예 뭐 뭐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뭔가 친구도 뭔가 받고 하되 치료는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어서 그때 불고 그렇게 아이소트란 말입니다. 근데 이 풍수방 먹고 선생님 이 뭔가 친구지 맞고 예
0: 네.
4: 이런데 잠깐 지우면 예 야, 좀 안개 거짓말처럼 이렇게 도와줄 수 없단 말입니다.
0: 지금 우리 그 여수간판 탈출이 예, 이 우린대와 치료한 분들이 어디가 진단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치료를 받아가지고서리 원래 네. 정상적으로 걸어댕기는데 마지막에 위생실 기회댕길 정도로 막 되고 이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기실은 우리 황제내경에서는 우리 여추간판 탈출 이것만 해도 다섯 가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경락에 따라서 예, 어떤 사람들은 가를 아픈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내리 아픈데 척추 중간선을 따라서 아픈 게 있고 양쪽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그거 우리 화토자지랍니다. 그 짝을 아픈 게 있고 그 다음에 방광경락을 따라서 아픈 것도 있고 담낭경락을 따라서 아픈 게 있고 다섯 가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 진단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침구도 그 침구라법도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제대로 해서 침구 제대로 하게 되면 빨리 효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좋은 풍수빵도 같이 따라갈까나 효과 빨리 보는 게죠.
4: 그렇습니다. 이게 가야 정말 진단이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0: 대단히 중요합니다.
4: 예, 그리고 또 그다 또 쓰는 약도 거기에 따라서 다 틀리고 하니까 예. 정말 예. 신기하게 이거 뭔가부터 저희 원래 소화에 대해서 계속 그래서 투정하고 그다음 소화에 대해서 그러고 예. 그런 게 소화에 또 예. 이거
0: 잘 됩니다. 소화. 네, 우리가는 순시치료.

0: 기법에 따라서 나온 약이기 때문에, 우리
1: 눈도 잘
0: 그, 예. 그래서 우리 그이 약은 식전 식후 관계 없습니다. 식전에 잡사되고 식후에 잡사되고, 어떤 사람들은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식후에 막 어떤 이런 관절약이라면 잡사라는데, 우리 약은 그 관계 없습니다.
1: 하여튼 이렇게 좀 뭔가 한동안 이렇게 먹은데 좀 싹도 뭔가 싸사오 소리는 배가 싸사오고 된다.
0: 이번에 우대 활동 참가하세요. 2880018번 빨리 전화 주시.
1: 알겠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래서 우리 풍한 습을 없앤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 예를 들어서 한기를 없앤다 하게 되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뭔가? 더운 약재로 콱 조주면 되지요. 그런데 왕왕 어떤 사람들이 바빠하는가? 상热下寒한 사람들은 그 더운 약재를 근본상 받아 못 드립니다. 상热라는 게 뭔가? 우이는 막 열이 나죠. 그래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목이 막 말라들고 눈이랑 깔깔해나고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나죠. 코에도 막 말라들고 혈압도 쫙쫙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神农本草经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쪽에 伤寒论도 그렇고, 황제내경에서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을 덮여주자면 더운 약재를 쓰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 그 농촌집에 불을 떼주는 것처럼. 농촌집을 오래 비워두고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몇년 동안 비워두고 있어서 가지고 소리 또 들어가 살자면 어떻습니까? 안에 한기, 습기 꽉 들어찼죠. 이럴 때, 근근이 뭐 창문 열어서 통풍만 시키겠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뭔가 같은가 하면, 거체 이런 풍한 습을 없애는 건한 가지 도리입니다. 그런 약들은 많고도 많습니다. 뭐 이런 생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깊은 곳에 풍한 습을 없애는 거는 일단 부습기에다 불을 떼줘야 됩니다. 그래야 깊은 곳에 이런 한기 습기 몽땅 증발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인가? 우리 명문 혈에다 불을 달아주는 건 마찬가지 도리입니다. 근데 불을 달때 석탄만 떼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내가 몸속에 뿌리가 센가 아예 센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뭐 간주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간이란 게 남목재죠. 불에다 나무를 많이 놓게 되면 불이 활활 타오른다. 도리는 맞습니다. 근데 뿌리가 너무 약한 데도 되고 서 나무를 막 들이대게 되면 오히려 뿌리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주자면 불을 활활 타오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죠. 이 불을 활활 타오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것이 뭔가? 명문혈입니다. 명문혈은 요추 두 번째 마디 거기 아래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마디하고 세 번째 마디 어간에 있죠. 그 명문혈로 들어가는 약재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토밖에 없습니다. 우토가 거기에 불을 달아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센 도와준 약이 대량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불이 더 활활 타오르면서 안을 덮여줍니다. 덮여주게 되면 거기에 안에 있던 한기들이 몽땅 끄집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처방이 뭡니까? 몽땅 간센만 도와주는 약재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숙지. 간선 도와주죠. 다른 경락을 아예 들어갑니다. 간선. 그 다음에 우슬. 간선 들어가죠. 우슬은 위의 열을 아래로 내려와 보낸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슬 번신이가 무릎을 든든하게 해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릎처럼 든든하다 해서 우슬이란 이름이 달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지우로총롱. 술에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리로 총공 나왔기 때문에 술본신은 이래 파산한 작용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거슬러 막 펴져나가는 작용이 있죠. 그래가지고 로 총공 이 효과가 거슬러 팍 펴져나가서 한기라 몽땅, 이렇게 산려한다. 흩어지게 한다. 이 뜻이죠. 이거는 간선 경락을 들어간 동시에 대장 경락을 많이 들어갑니다. 다창진. 그리고 뇌선자. 이것도 간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양호 간선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거우지 이것도 간선 들어갑니다. 지血통 이것도 간선 들어가는데 지血통 번신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런 그 풍습인자 그리고 또그 비수한인자 이런 것들을 몽땅 없애주면서 일단 피를 많이 보충해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수이부 말 그대로 뼈를 뼈

0: 가 부서진 거 보충해줘가지고 뼈를 원래 상태로 돌아가셔준다. 이래서 이름이 구수이불한 이름이 달아진 겁니다. 이것도 간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차올라이후즈. 이거는 비위경락으로 들어간 동시에 폐경락으로 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약자들을 구성돼가지고서 처방이 엄청 잘 됐죠. 그래서 이 처방은 예, 우리 옛날에 그 비단의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비석이 있었습니다. 그 비석에다 쓴 야오주의断续膏란 이 처방입니다. 그 처방이 기초상에서 추출 기술을 이용해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짝의 처방은 双乌仙灵方 두 가지 우토 들어간 仙灵方. 그래서 이 결합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골과병들 비롯해서 심혈관 질병도 같이 치료되는 겁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청년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태기 시작했다. 그런데 침대에서 꿍 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마른 풀더미인 줄로만 알았는데 거기에 삐죽 마른 사람이 누워있었다. 아까는 어두워서 못 본 모양이었다. 저분은 누굽니까? 주덕이 놀라서 물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병이 또 도지는 바람에. 묘족 청년이 말했다. 말라이아에 걸려나 보군. 그렇습니다. 이 병은 내가 잘 알아요. 한기가 들면서 몸이 막 떨리죠. 그럴 때에는 이불을 잘 덮어줘야 합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은 보시다시피 저게 우리 이불입니다. 그것은 모내기를 하고 남은 모를 가느다란 삼밧줄로 엮어 만든 발이었다. 그 발이 유연해서 당지 사람들은 모 이불이라고 불렀다. 이곳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겨울을 나는 것이다. 하지만 고작 이런 마른 풀더미로 어찌 추위를 막을 수가 있단 말인가. 주덕은 부들부들 떨리는 모이불을 바라보느라니 마음이 아팠다. 허위병 들어서 담배를 좀 갖고 오라고 하세요. 주덕이 원곡평에게 일렀다. 이윽고 최고모가 회색 군용 담요를 안고 왔다. 주덕은 살며시 모이불을 들추더니 담요를 덮어주고는 그 위에 다시 모이불을 얹었다. 청년은 불을 떼다 말고 자꾸 같은 말만 되풀이를 하였다.
1: 장관님, 이걸 저희가 그냥 받아도 됩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에?
0: 담요를 덮어주자 아름소리도 잦아들었다. 주덕도 마음이 놓이었다. 그런데 부뚜막 우쪽 벽에 시커먼 물건이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다.
1: 저기 저 벽에 걸려있는 것은 뭡니까? 소금이죠.
2: 소금?
0: 주덕이 놀라서 물었다.
1: 무슨 소금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까? 우리 가난뱅이들은 저것도 없어서 못 먹습니다. 이 고장에서는 부자는 흰 소금을 먹고 살림이 넉넉한 사람은 갈색 소금을 먹는데 가난한 사람은 검은 소금이라도 먹을 수만 있으면 다 괜찮은 살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왜 끈으로 묶고 달아맸지요? 한꺼번에 다 먹어칠까 봐서요. 음식을 할 때 잠깐 담갔다가 꺼내곤 하거든요. 주덕은 한숨을 깊이 내쉬고는 중얼거리였다. 그래서 귀조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말라깽이라고 하는군.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빼앗겨서 말라버렸어.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호주머니에서 작은 공책과 몽당 연필을 꺼내들고 이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젊은이는 땅에 좀 있습니까? 아니면 상리를 해서 먹고 사는가요? 저희 형편에 땅이라니요. 청년이 마지못해 웃으며 댓글을 했다. 아버지는 소작을 몇 모 붙이시고는 저는 지주집에서 모순으로 삽니다. 주덕이 한 해에 얼마나 버느라고 묻자 그는 한숨을 쉬면서 손가락 세 개를 내밀었다. 제가 모슴살이 5년을 했는데 그동안 고작 동전 3,000잎을 받았습니다. 3,000잎? 주덕은 속으로 계산을 해보고는 놀라서 말했다. 그럼 겨우 27원이구만. 한 해 겨우 5원꼴 아닙니까? 응? 청년은 말없이 벌쭉 쓴 웃음만 지었다. 주덕은 웬일인지 그 모습이 우는 얼굴보다 더 보기 괴로웠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작은 공책에 몇 줄 더 적어 나갔다. 물이 끓었다. 청년은 투박한 사발 몇 개의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최꼬마는 식량 주머니를 열고 볶은 콩을 한 사발 쏟아 놓았다. 주덕은 청년에게도 한 줌 쥐어주고는 도움물을 마시면서 먹기 시작했다. 사는 형편을 좀 더 들어보니 어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노인과 청년, 청년의 동생만 남았다고 했다. 동생은 지금 나무하러 가고 집이 없었다. 침대에서 또다시 아름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뒤척이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모이불이 굴러떨어지었다. 담요우로 앙상하게 여인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돋아 있었다. 청년은 얼른 낡은 헝겊을 꺼내 이마에 난 땀을 닦아주었다. 노인은 서서히 눈을 뜨더니 깜짝 놀라 낯선 사람들과 못 보던 담요를 번갈아 보았다. 아들이 귀전에 대고 뭐라고 한참 말해서야 안심하듯 침대를 짚고 일어서려고 하였다. 그러고는 한껏 밝아진 얼굴로 묘종말로 뭐라고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여태껏 여러분처럼 좋은 군대를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당신들이 왔으니 이제 됐대요. 그리고 손님이 온 줄 모르고 여태 누워만 있어서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정년은 주덕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한종말로 다시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르신께서는 편찮으신데 미안하다니요. 주덕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는 호위병도로 로인에게 물을 떠드리라고 눈짓을 했다. 로이는 물 대접을 받아들고 마시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었다. 아버지는 지주 밑에서 36해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발 하나를 깨도 돌을 깎는 바람에 지주한테 핀만 잔뜩 지고 병만 얻게 됐지요. 아무튼 오늘 세상에서 가장 마음 좋은 군대를 만났다고 하십니다. 주덕은 따뜻하게 로인을 위로해 주었다. 갑자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맨발에 갈색 도롱이를 걸친 소년이 치고 온 땔나무를 문 밖에 부리고 있었다. 소년은 열 대여섯 살쯤 먹은 것 같았는데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은

0: 아주 다부져 보였다. 그는 나무를 베던 낫을 쥔 채 초롱 같은 눈으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쭉 휘둘러 보았다. 다 낡아빠진 삿갓 아래로 초롱 같은 눈이 번뜩이었다.
1: 왜 이제야 오는 거냐?
0: 노인이 눈을 부릅뜨고 사납게 물었다. 길 가던 홍군이랑 얘기를 좀 하느라 늦었어요. 조년이 묘종말로 대답했다.
1: 거짓말 마라. 또 겨울음을 피웠다가는 쫓겨날 줄 알아라.
0: 마음대로 하세요. 소년이 집안에 들어서면서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2: 아버지, 이젠 저한테 뭐라고 그만하세요. 저는 홍군이 될래요.
1: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홍군이 되겠다고? 어?
2: 네,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홍군은 가난한 사람들의 군대라고 했어요. 저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고 싶어요. 좀 전에도 소몰이 몇이 소를 매놓고 홍군을 따라갔다고요.
0: 소년은 주둑 곁으로 오더니 쪼그리고 앉아 한정말로 말했다.
2: 아저씨, 저는 양각이라고 하는데 아저씨를 따라가면 안 됩니까?
1: 그래, 우리 홍군에 들어오고 싶은가 보군. 어?
0: 주덕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말을 했다.
1: 그런데 입대하려면은 자네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하거든. 교정이 그래요.
0: 소년은 간절한 눈빛으로 아버지와 형을 바라보았다. 청년이 아버지에게 몇 마디 건네자 로일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었다.
1: 아버지는 집에서 보았자 고생만 할 터이니 마음대로 하라십니다.
0: 청년이 다시 한종말로 말했다. 소년은 기뻐서 긍중긍중 뛰었다. 주덕은 호위병을 불러 소년한테 옷과 실을 좀 챙겨주라고 말을 했다.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최꼬마는 배낭에서 낡은 군복 한 벌과 집신 한 클레를 꺼내왔다. 소년은 싱글벙글해서 신을 신더니 문 밖으로 도롱이를 휙 던지며 소리를 지었다.
2: 우리 이제 가요. 양가가 밥을 먹고 가야지.
0: 형이 말했다.
2: 됐어. 부대에서 먹을래.
0: 주덕이 몸을 일으키며 노인에게 인사를 했다. 노인은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힘겹게 바닥으로 내려섰다.
1: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를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0: 주덕의 손을 맞잡은 노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다.
1: 어르신, 마음 놓으십시오.
0: 주덕이 시원스레 대답을 했다. 소년은 새로운 세상에 어서 보고 싶은 마음이 급한 모양이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는 나무에 매놓은 가라마를 풀어 잡아 끌고 걷기 시작했다. 땅끄미가 점점 짙어지면서 저녁 노을이 빛기었다. 일행은 부연 안개가 자욱한 골짜기를 따라 걸어갔다. 곧 안개 속으로 긴 그림자가 모습을 감추었다.

유해진 산간 마을. 개명 삼성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 모태똥과 졸려는 무산계급 정치가의 지혜와 도량을 보여준다. 모태똥은 임신한 아내에게 속마음을 토로한다. 주왕종대는 적군을 예돌아 행군을 하다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마을에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마을 이름이 개명삼성이라고 아주 이상했다. 이 마을에서 달기 울면은 귀주, 운남 사천 이렇게 세 곳에서 모두 들을 수 있다 하여 붙게 된 이름이라고 했다. 마을은 나직한 산 아래 자리를 잡고 있었다. 마을 앞으로는 맑고 얕은 강물이 흘렀다. 얼핏 보면은 무릉도원 같아 보이기도 했지만은 실은 가난하고

0: 황폐하기로 말이 아닌 곳이었다. 야트막하고 거무칙칙한 우두막은 하나같이 초라하기만 했다. 아마 마을이 너무 초라하니까 이처럼 멋진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른다. 몇몇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머리를 맞댔다. 장강 둘레는 백군이 벌써 빈틈없이 진을 치고 있었다. 앞을 막으러 오는 귀주 군대가 아직 이르지 않아 아예 운남 변방에 있는 자시에서 대오를 정비하고 때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1: 얼레 동지, 잠깐 나 좀 보고 갑시다.
0: 회의가 끝나자 모태똥은 주울레를 숙소로 정하였다. 숙소라고 해봐야 좁고 어두운 방인데다가 어찌나 낮은지 겨우 허리를 펼 수가 있었다. 보통 숙소에 들면은 호위병들이 그 집 문짝을 떼어서 침대를 만들어 쓴 뒤에 떠날 때 문짝을 다시 달아주곤 하였다. 하지만 이 마을은 옥수수떼나 대나무를 엮어 문을 만드는 통에 침대로 쓰기에는 마땅치가 않았다. 별 수 없이 바닥에 볕짚을 깔고 누워 자야 했다. 지도는 아예 걸 수도 없었다. 모태똥은 조울려를 구두에 올라오라 하고는 소원을 저 호위병을 나아가 있으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나직한 소리로 정중하게 말을 했다.
1: 올레 동지, 어제 락버 동지 말로는 박고가 위신이 바닥에 떨어져 더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지도자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0: 조울대가 굵고 짙은 눈썹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기었다.
1: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었으니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총서기 자리를 누구한테 맡겨야 할까요?
0: 조울대는 주접시 대답을 했다.
1: 모두석께서 맡는 게 가장 좋지요.
2: 아니요.
0: 모태동의 고개를 저었다.
1: 내가 보기에는 락보동제가 한동안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자 주울레가 웃으며 말했다.
1: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2: 아니, 생각이라면 벌써 충분히 했어요.
0: 모태똥은 단호했다.
1: 아무래도 락보동제가 한동안 총서기를 맡아야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을레동제, 당신의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0: 주울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1: 결심이 섰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다음 회의 때 제대로 토론합시다.
0: 모태똥은 주울레를 바랬다. 호위병 홍국이 밖에서 말 두피를 끌고 기다리고 있었다. 주울레는 모태똥을 보고 손을 흔들고는 말에 올라 군사위원회 종대 쪽으로 달리었다.

졸레가 떠나자 호위병 오꼬모가 다가왔다. 길가로 금방 효양중대가 지나갔는데 동필무와 서특림 어르신은 지나갔지만은 하자진 동지는 안 보이더라고 하였다. 제가 마을 어구에 나가보겠습니다. 아마 뒤처진 거겠지요? 오꼬모가 말했다. 하자진은 강서를 떠날 때 벌써 임신 여러 달째였다. 게다가 가벼운 폐병까지 있어서 몸이 무척 허약하였다. 못했던 불현듯 주은이에서 하자진을 만났을 때 배가 몹시 불러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사흘이 멀다하게 비가 오는 날씨에 산길을 걸으면 얼마나 힘이 들지 늘 걱정이었다. 오꼬마, 우리 같이 나가보지요. 호위병이 앞장섰다. 모태똥은 뒤를 따라 마을 앞에 큰 길에 들어섰다. 아침에 내리던 비가 그쳤지만은 길은 몹시 질척거리었다. 길에는 숱한 진흙 구덩이가 패여져 있었고 어디 가나 홍군 전사가 그냥 버리고 간 집신들이었다. 헝겊신도 있고 끈 떨어진 집신도 보이었다. 이곳 진흙은 찰떡 같아서

네 신발이 들어붙으면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고 걸음을 옮기면 발만 빠지었다. 이렇게 널린 신발만 보아도 홍군 전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2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수골폐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계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심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 상반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 사회 소비품 소매총액 등 지표가 전성 앞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 주 경제 운영은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호전되며 품질이 향상되는 양호한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1: 11년 전 습금평 총서기는 연변 고찰 당시 길림 5동 야급 집단 연결 주식 유한 회사를 찾아 제품을 살펴보고 제조 공예를 묻고 혁신과 안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1년간 이 회사에서는 습금평 총석의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면서 혁신의 길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2: 26일 전역에선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16라운드 매주 객가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2-1로 승리하며 홈장 3연승을 거뒀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중앙과 성당위, 주당위 경제사업회의 보치 요구에 따라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공업경제를 안정시켰으며 소비를 촉진하고 대외 무역을 주동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 사회 소비품 소매총액 등 지표가 전성 앞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 주 경제 운행은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호전되며 품질이 향상되는 양호한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전주 지역 생산 총액은 501억 6,1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5% 장성했으며 장성 속도는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는 15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4.1%, 2차 산업 증가치는 175억 2,1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6.5%, 3차 산업 증가치는 310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9% 장성했습니다.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5% 장성해 장성 속도가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

0: 1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6.2% 장성해 장성 속도가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장성해 장성 속도가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3, 4분기는 한 해의 발전 추세를 결정하는 관건 시기입니다. 다음 단계 우리주에서는 연간 발전 목표 임무를 겨냥해 정밀하게 힘을 기울이면서 고정자산 투자, 공업경제, 소비시장, 문화관광산업 및 대외무역 안정장성을 힘써 추동하는 한편 경제사업의 목적성, 정확성, 실효성을 1층 제고하고 더욱 큰 결심과 유력한 조치로 3, 4분기 경제운행 난관 공략전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1: 11년 전 습금평 총서기는 연변 고찰 당시 길림오동 야급 집단 연결투시 유한회사를 찾아 제품을 살펴보고 제조 공예를 묻고 혁신과 안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1년간 이 회사에서는 습금평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면서 혁신의 길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평 총서기는 길림오동 야급 집단 연결주식 유한회사를 방문해 약품 생산 공예와 기업 혁신 발전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기업들로 생물제약 선진 동향을 추적하고 기술 연구 개발 협력을 강화해 기술 함량과 부가가치가 더 높은 제품을 만들 것을 격려했습니다. 또 약품 안전 책임은 태산보다 무겁기에 모든 약품이 모두 안전하고 믿음직하며 시름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년간 기업은 이 당부를 명기하면서 루게로 생산액 85억 6천만 원을 올리고 세금 11억 2천만 원을 납부하면서 실적으로 변강의약기업의 책임과 사명을 보여주었습니다. 혁신 연구개발 분야에서 기업은 루게로 3억 2천만 원 이상을 투자해 30여 가지 신약 연구를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안마이신, 하이드로 클로라이드, 주사용 블레오마이신 AO 하이드로 클로라이드 생산으로 림상 약품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켰고 22가지 신제품이 잇따라 허가를 받아 시장에 나오면서 회사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현재 기업은 허가 품목 160개를 보유했는데 그중 10개는 전국 유일 생산 품목이며 발명 특허 10건을 획득했습니다. 품질 안전과 지능화 승격 분야에서 기업은 12억 원을 투자해 국약기지 3기 공사를 추진하고 낙후된 생산 설비를 도태시켰습니다. 국제 선진 생산 검측 설비 200여 대를 도입해 원료 추출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전 과정 정밀 통제를 실현했습니다. 분무제, 일회용 점안약, 무균 연고제와 뱀독 유래물질 추출 등 생산 흐름선을 새로 증가했고 용매 회수 작업장과 일간 1000톤 처리 오수장을 새로 건설했으며 온라인에서 감측하고 실시간으로 수치를 전송해 전 과정 녹색 제조를 실현했습니다. 기업 품질관리 체계는 꾸준히 완비돼 QC 소조가 여러 차례 국가급 상을 받았고 기업은 국가급 품질 장인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길림오동 야급집단 연길주식유한회사 생산 부총경리 우해도입니다. 지난 몇 년간 회사는 시종 습금평 총서기의 지시정신을 근본 준칙과 행동 지침으로 삼고 마음에 깊이 새겨 실천해 왔습니다. 그동안 기업은 혁신 구동으로 도약식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습금평 총서기의 지시정신을 행동 강령으로 삼고 각급 정부와 오동 집단의 인도 아래 당부를 명기하고 세기를 함께 열어 혁신과 품질로 영광을 이어나가면서 100년 오동 건설 위해 힘쓰겠습니다. 전통 제조에서 지능화 생산으로 단일 품목에서 다원 혁신으로 오동인들은 11년간의 굳은 집념으로 습금평 총석의 간곡한 당부를 인민 생명 건강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를 만드는 데 구현시켰습니다. 새로운 기점에서 연변에 뿌리내린 이 의약 선두 기업은 더욱 앙양된 모습으로 민족의약 진흥의 길에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0: 일전 북경에서 개최된 연변주 향촌진흥성과선전소개 활동 현장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바로 동북항일연군 제4군 장시인인 리연록 장군의 아들 리효성입니다. 활동 현장에서 리효성은 아버지가 구술하고 락빈기가 정리한 1979년판 지나간 연대 동북항일연군 제4군에 관한 회고, 즉 리연록 장군 회고록을 연변주당위 당사

0: 연구실 주임 리수무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 책은 동북항일연군 제4군의 투쟁 로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1979년 흥룡강 인민출판사에서 출판했으며 동북항일연군의 역사를 연구하는 귀중한 문헌입니다. 동북항일연군 제4군 군장 리엔록의 아들 리효성입니다. 이 책은 1950년 2월 27일 모두석과 주 총리가 할빈을 시찰할 때 특별히 아버지에게 맡긴 과업에 따라 집필된 것입니다. 당시 모두석과 주 총리는 아버지에게 동북항일연군과 제4군의 역사를 기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책은 당정에 올리는 하나의 보고이자 총화라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리효성이 특별히 7월 7일을 선택해 기증을 완수한 것은 각별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89년 전 이날 로구교 사변이 폭발하면서 중화민족의 전면 항전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아버지 리엔록은 9.18 사변 후 연이 항일투쟁에 뛰어들어 일본 침략자들과 10여 년간 피어린 전투를 벌였습니다. 리효성은 연변이 아버지의 고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행사장을 찾아 고향의 풍성한 향촌지능 성과가 북경에서 소개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선대들이 피 흘리며 희생한 것은 후대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연변의 여러 민족 대중이 단결 분투하면서 생활을 행복하게 꾸려가는 모습은 선일들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효성입니다. 이 책은 동북항일연군 제4군의 발전사를 진실하게 반영했으며 동북항일연군 전체의 전장과 형세에 관한 내용도 일부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군이 협동해 대일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정황도 기록했습니다. 더욱 많은 젊은이들이 당시 항전의 진실한 역사를 요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행복한 생활은 모두 선대들이 피와 생명으로 바꾸온 것입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변인민 전국 해방 지원하고 건국맞이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북 전역이 해방된 후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은 당의 호소에 적극 호응해 전국 해방 전쟁을 지원했습니다. 연변에서 사업하던 연안 간부 32명이 부대를 따라 새 해방구로 향했고 연길 담가대는 평진 전역에 참가해 탄약을 운송하고 물자를 정리하는 등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연변적 지휘원과 전투원들은 부대를 따라 남하해 용감히 싸웠습니다. 포병영은 해남도 해방 전역에 참가했고 여러 연대가 다리 부설 영웅련, 지뢰 제거 영웅련 등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연변의 아들, 딸들은 장백산에서 해남도에 이르기까지 전 중국의 해방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1949년 9월 연변 지휘 서기이며 전원인 주덕해는 조선족 대표로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체 회의에 참석해 건국 대업을 함께 의논했습니다. 10월 1일 주덕해는 개국 대전에 참가했고 연길시에 여러 민족 대중 2만여 명이 집회와 행진을 진행하며 중화민공화국의 탄생을 열렬히 경축했습니다. 이때부터 연변인민은 나라의 주인으로 된 새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0: 일전 연길시 직속기관 당사위원회는 연길시 공업 및 정보화국과 손잡고 당수업교실을 생산 일선으로 옮겨 현장 견학 당수업, 산업 역량 강화, 공업 강시선 주제 참관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연길시 직속기관 여러 부문의 당건설 3일꾼 70여 명이 생산 현장에 들어가 기계의 굉음 속에서 공업 발전의 힘찬 발걸음을 요해했습니다. 당문 가무들은 각기 연길 담배공장, 길림 오동야급집단 연길 주식위원회사,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와 버드와이저 연길 맥주위원회사 등 4개 기업을 찾았습니다. 이 기업들은 공업기관 산업, 고신제약, 민족식품, 녹색 양조 등 분야를 망라합니다. 참관 과정에서 모두는 기업의 발전 역사와 생산 경영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제품 배치와 미래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또한 민족식품 산업의 발전 특색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자동화 생산 흐름선을 참관하면서 연길 공업 발전의 힘찬 맥박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1: 26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6라운드 매주 객가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룡정 커시안팀은 2대1로 승리하며 홈장 3연승을 거뒀습니다. 초반부터

0: 더 연변팀은 공세적으로 나왔고 매주팀은 역습을 노렸습니다. 15분경 매주팀이 역습 기회에 우리 박스 안까지 파고들어 위협적인 강슛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17분경 도밍고스가 코너킥 기회에 직접 골문을 노렸지만 공은 옆 구물을 명중했습니다. 22분경 동료가 박스 안에 올려준 공을 포부스가 넘어진 상태에서 바로 발 앞에 떨어진 공을 차 넣었습니다. 33분경 상대가 우리 박스 안에 올린 공을 걷어낼 때 수비수와 골키퍼가 한 대 엉키며 공을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고 상대 공격수가 헤딩으로 보충슛을 성사시키며 동점골을 뽑아내면서 점수는 1대1로 됐습니다. 하지만 연배팀은 곧바로 추가골을 뽑아냈습니다. 35분경 역습 기회 도밍고스가 중원에서 송곳 패스를 찔러주었고 쇄도해 들어간 김태현이 다시 골문 앞에 낮게 밀어주었는데 황진피가 가볍게 마무리하며 연변팀은 2대1로 다시 앞서갔습니다. 41분경에는 포부스가 상대 골키퍼만 남겨둔 상태에서 슈팅을 때렸지만 골문을 비껴나갔습니다. 후반 들어 68분경 연변팀은 문전 혼전 상태에서 한 골 넣었지만 옵사이드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연변팀은 끝까지 점수를 지켜냈고 어려움 속에서 소중한 홈장승을 이뤄냈습니다. 8월 1일 연변 룡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남경 도시팀과 제17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용암의 재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강수와 고온 날씨 등의 영향으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훈춘 용호광장과 방천 민속촌의 모든 공연 활동이 잠시 중단됩니다. 공연은 8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회복할 계획입니다. 추후 조정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통지하게 됩니다.
0: 일전 연결시에서는 도시 문명 정도 지수 연석회의 및 좀비차 전문 정돈 사업 배치회를 소집하고 전역 좀비차 조사, 정리, 정돈 사업을 통괄 배치했습니다. 전단계 조사에서 루게로 754대의 좀비차로 의심되는 차를 찾아냈습니다. 각 책임 단위에서는 조사된 좀비차로 의심되는 차의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고 분류별로 서류를 작성해 전 과정 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차 한 대당 한 가지 대책을 실시하고 하나씩 해결해 공공공간의 장기 점령과 무질서한 주차 등 도시의 어지러운 현상을 철저히 정돈하게 됩니다.
1: 그늘레 우리 주에서는 정밀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른 오염 퇴치를 견제하면서 푸른 하늘 보이전 5대 전역을 중점적으로 잘 치렀습니다. 전주 공기질 우량일수 비율은 연속 5년간 98%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주 공기질 우량일수는 전성 선두 행렬을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립방미터당 23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은 이미 연변의 가장 아름다운 생태 바탕색으로 됐습니다.
0: 안도현 만보진의 블루베리 재배 면적은 50여 헥타르입니다. 현재 블루베리가 한창 무르익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촌민들은 블루베리 수확에 분주합니다. 블루베리 기지의 인력 수요도 대폭 늘어 성수기 하루 평균 채용 인수는 300명 이상이고 1인당 하루 수입 200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1: 7월 25일은 세계 배아 전문가의 날이며 올해 활동 주제는 생명의 기원, 과학적 수호입니다. 7월 24일 연변대학 부속병원 연변병원에서는 세계 배아 전문가의 날 무료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병원 생식 의학 중심의 의사와 실험실팀, 간호팀이 현장에서 대중들에게 1대1 전문 상담과 생식 능력 평가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상담 내용에는 생식 건강 및 과학적인 임신 준비 지식 선전, 불임 원인 분석과 임신 보조 방안 건의, 보조 생식 기술의 전 과정 및 위험 상담 등이 포함됐습니다.
0: 주 기상국에 따르면 이번 주 우리 주의 전반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량이 많겠습니다.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25.5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보다 3.3도 정도 높겠습니다. 7월 28일까지는 기온이 비교적 낮겠고 29일부터 기온이 뚜렷이 오르겠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2일 사이 최고 기온은 섭씨 31도 내지 35도에 달하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40mm 내지 70mm로 평년 동기보다 22mm 정도 많겠습니다. 7월 27일 낮부터 밤까지 화룡 남부와 왕청 북부에는 중등 정도 비 내지 큰 비가 내리겠고 기타 지역에는 큰 비 내지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7월 29일, 7월 31일과 8월 2일에는 소나기 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7월 27일 오전 관련 부문에서는 지질재해 기상위험 황색 조기 경보를 연합으로 발표했습니다. 각지에서는 류역 홍수 방지 배치 사업을 잘하고 폭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소하천 홍수, 산골 물사태와 지질재해 위험을 중점적으로 경계해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천둥 번개, 단시간 폭우, 큰 바람 등 국지적 기상재해의 방어에도 주의를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2일 사이 고온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로천 작업 인원들은 로동 보호를 잘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들은 더위 방지와 음식 위생에 주의를 돌려야겠습니다. 연배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5: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5: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6: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졸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호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씨의 MP와 더불어 시신이로 그리고 눈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CMP 시신이로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가격 인상 전에 제일 마지막 우대 활동이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저희들 말씀드리는 이 우대 활동에 대해서 깊이 리얼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박사 CMP라는 이 제품 자체는 한 곽의 가격이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98원으로부터 598원으로 인상된다고 하였거든요. 마지막 우대 활동에 속하니까 15각에 18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우대 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신이로는 보통 10각에 10각 드리는 이런 우대 활동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10각에 15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698원으로부터 898원, 200원 인상된다고 하였으니까 이 좋은 제품 자체는 수요량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이번에 또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한각은 35일간 보게 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0: 감사합니다. 명서방 눈병 치료 약품에 대해서는 눈병의 40대 중후반부터 사이에서는 기본으로서 증상에서 완전히 나와는 무관하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적을 겁니다. 그리고 점차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50대 후반, 60대, 70대, 80대 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 당망증 그리고 심황막 색소 변성이라는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이 진단까지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좋기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서 명서방이라는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시장에서 검음을 충분하게 거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수한 치료 안과 질병 자체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로 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때 두각이 눈에 붙이는 과약까지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전이 박사하시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반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가 그때 중풍 후유증은 어제 4번, 5번 왔다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손발이 마대고, 예, 꼼짝 못하고, 걸지도 못하고, 지지막에 걸으고만 하고, 예, 밥이, 입이 가기 전에 다 떨어지고, 손을 다 재먹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친구 해도 안 되고, 첨예고 얼마 먹겠어요. 몇 술기 먹었지, 그래도 안 됩니다. 친구는 그 아픈 친구는 얼마 했겠습니까? 효과를 50대다. 하도 로베사 2번 받아 그런지 처음은 며칠 안 먹은 게 하나하나 소실됩니다. 어림지나던 게 그것도 가셔지고 혈압 조절이 우선 먼저 예. 빨리 혈압 조절이 잘 되고 50대다. 그리고 정신하고 기억력이 상실되던 게 기억력이 돌아오고 하거나 예. 오전에 예. 무수거나 이리 열쇠랑 가지고 댕기 잊어먹어서 그러던 게 그것도 오전 돌아오고 할까 정신합니다. 그리고도 예. 콤팥이 허해서 밤이나 낮이나 소배 입고서 계속 실수할 때도 얼마만지 모릅니다. 그러던 게 최신 일어를 한 대 같이 있으니까 효과도 얼마 빠르겠습니까?
0: 그럼요. 그렇죠.
2: 예, 그랬거나 예. 아, 효과도 빠르고 두 개를 같이 있으니까 또 빠르고 하거나 예. 맥이 나고 밥을 아예 먹던 게 밥을 먹고 하고 활동 못하던 게 5,000번씩 걸을까 살 것 같지 않을까 몸이 헷갖고 다른 것보다도 몸이 부드럽까 오전에 영약하던 게 예. 부드럽까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2: 오전 한, 예. 키도 그만하면 영 키 큰데 지내갈 것이 돼서 그랬습니다.
0: 예, 체중이 너무 과소체중으로 예. 됐던 게 지금 체중이 정상으로 올라오고 있다. 체중이 불어난다. 그렇죠. 예.
2: 예. 오전 대꾼 불어났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과소체중은 예. 안 됩니다. 그래, 면역세포가 떨어지는
2: 겁니다. 두 가지를 다 배달받아서 예, 장기적으로 쓰자 그랬는데.
0: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하세요.
2: 네,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우리 조카가 한국에 가서 일하다가 예, 이렇게 손발이 자꾸 떨기고 머리 떨고 이래서 예, 병원에가 보이니까 파킨슨 베라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일을 못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여기와 배울까 여기서도 진단이 같습니다. 예.
0: 그렇죠.
3: 근데 이 병 못 고친답니다. 예.
0: 파킨슨의 신경 중추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생긴 거 말합니다.
3: 예, 예, 예. 약은 줍니다. 그래서
0: 예. 예.
1: 네.
0: 그렇죠. 여러모로 불편한 때 특히 파킨슨 질병 같은 건 중한 질병입니다. 예, 중한 질병을 예. 해결한 데는 천이 박사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천이 박사를 썼는데 지금은 예, 저 떠는 게 좀 낫고
0: 예.
3: 머리 떠는 것도 낫고 이렇게 숟가락 못 찌던 게 이제는 밥을 떠서 입에다 가지는 갈 수 있습니다.
0: 나이 얼마나 됐습니까?
3: 60대입니다.
0: 아, 60대. 그러면 예, 예. 빨리 이 제품 자체는
3: 예.
0: 지금 이 제품 설명할 때 써야 되지 혹시 지금 가격 인상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예, 선택하는 예. 게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 제품 아, 10년 동안 누에 앉아서 꼼짝달싹 못하던 신경외과 박사 미국의 박사를 읽어세운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 CMP가 아니겠습니까? 선택이 예, 잘 됐으니까 예. 열심히 쓰기 바랍니다.
3: 예, 이렇게 명서방 있지 않고 뭔가 눈이 좋지 않아서 또 예, 명서방 백내장도 있고 눈이 불편해서 명서방 같이 썼는데 눈이 영 편안해졌답니다.

0: 이용조합이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배달 받자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예, 예.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예, 저 천각사서는 한자입니다.
1: 예.
3: 예, 제 이것을 먹은 힘이 있지 않까요? 지금 다른 사람보다 예, 신기 대단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1: 아, 예, 예. 예,
3: 깨어보고서 어지간 이래도 자꾸 스트레스 받고, 거기다 목공시에 부조도 있고, 머리 그냥 아프지, 굉장히 심장이 계속 이 가슴이 후두룩거리며, 예, 밤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못 먹고 그랬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예.
1: 그렇죠.
3: 예, 약을 많이 썼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사들도, 예. 여러 중의들도 여러 배우고, 이 광고 약도 먹어보고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보다가 내 우연히 이 방송에서 천희 박사의 선지에 강의하는 것 들었단 말입니다.
1: 예.
3: 예, 천희 의학 박사들이 이거 연구를 해서 내고, 특히 이 신경에 신경 조절이 달리고, 그 다음에 신장의 신경도 약고, 예지 신경도 낫습니다.
1: 예.
3: 예, 이렇게 들어보니까 별로 내게 이게 합당한 것 같아서 내 이거 선택해서 먹었는데, 이거 1년 많이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3: 예, 이거.
1: 아, 그래요? 잘했습니다. 예,
3: 1년
1: 어떠셨죠?
3: 많이 넘어 먹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이게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이 머리 그냥 아팠는데 머리도 쓸 아프고, 이 여러 면으로
1: 그렇죠.
3: 용돌습니다. 잠도 예. 잘 자고, 밥도 맛있고, 예. 예. 나가 활동하기도 아무런 모병도 없단 말입니다.
1: 예, 예, 예.
3: 예. 예. 여러모로 진짜 이 약 한 가지가 좀 좋으니까, 예. 또 방송 들어보니까 이렇게 약값이 인상이.
1: 아, 가격 인상이 된다고 예. 공장 측에서 통제가 왔네요.
3: 예, 예. 예. 그래서 좀 배달받아 계속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1: 이건 모든 마켓던 경락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 천희 박사입니다. 특히 신경계통이 그 경락이 막혔다면 그거는 주약의 혈관성으로서 뇌혈관, 심장혈관,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만한 이 혈관 경락이 막혀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 선택이 너무 잘 맞습니다. 이럴 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3: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천희 박사를 쓰는 분입니다. 쓰고서 아주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선생님 예.
4: 비염도 있고 그 다음에 기관지 천식도 있고 항상 기침한다.
1: 예.
4: 그 다음에 이게 목에 이전에 그 코로나 후유증을 해서 야 목에 칼에 딱 붙어서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기침하고 그다음 식은 땀이 콱 나고 붓살리다가도 식은 땀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비염으로 영 고생했습니다. 다시
1: 예.
4: 말하면 땅땅 말라가지고
1: 호흡계통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노린게 들어서서는 예.
4: 이거 뭔가 이 코가 제 말라 자꾸 말라면 아프더라 말이야.
1: 예.
4: 그런 게
1: 진액 부족이 예.
4: 아 그렇구만.
1: 예.
4: 그리고 막고서 열이 나면 그렇더라면 마른 기침도 나고 그렇더라면 아프지 코가
1: 예.
4: 그런데 이 천희 박사 쓰고 나니까 이 코가 딱딱 말던 코가 지금 촉촉해지면서
1: 예.
4: 예 수분도 있고 정말 그 뭡니까 세포가 세포관이 개선을 시킨다는 말씀이 딱 맞습니다.
1: 예.
4: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 새로운 세포로 나오게 하고 나른 세포를 다 밀어내고 이렇게하니까 예. 이 온 기관에 모관지나 기침은 코이나 이 기침이나 예. 그다음에 혈압이나 뭐 심장 언제 다 좋습니다.
1: 42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로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모든 불평형을 평형으로 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천희 박사가 아니겠습니까?
4: 야, 정말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름 그대로 정말 천희 박사가 하여튼 정말 유명한 약입니다.
1: 천명의 의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한 제품이니까, 예.
4: 야, 그렇죠. 선생님, 아, 어쨌든 몸이 급분하고, 예. 이었으니까 뭐니까 이전에 그 기침이 날 때는 밤에 자다가도 식은땀이 몸이 남다 그래서 복도 쓴다 그래서
1: 네.
4: 그런 게 지금 식은땀은 다 거두고 이러니까 면역력도 제거되고 하여튼 좋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그래 이번에 정말 활동이 좋고 이럴 때에 감히 하라고 지금 선생님께서 나올
1: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선택은 아주

0: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국 과거의 원사의 처방인데 틀림있겠습니까?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전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중국 과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중국 과원이라 하게 되면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서 자연과학이 최고봉에 해달하는 이런 연구 중심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이런 그 처방이 우리 손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좋은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걸 충분하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곰팥을 씻어주는 제일이란 뜻인데요. 무엇 때문에 곰팥을 단독으로 이렇게 내놓고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곰팥은 모든 오장을 관리하는 중요한 장기 경락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이 뭐 아주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심장의 혈은 누가 청소하는가 하면 집안을 청소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많고 숨쉬기 바쁘고 발 들여놓을 자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우리 심장의 혈은 곰팥이 관리합니다. 신장이 심장하고 신장 이게 그 말 어젠가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계속 곰팥이라 하게 돼 별명인데요. 역시 그 말로서 제가 이어나갑니다. 지금 심장의 모든 혈은 곰팥에서 려과해서 씻어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천이 박사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4: 예, 어째서 이거 복용하는가 하면 나는 이 뭔가 뭐 심장이 좀 많이 좁습니다. 자꾸 놀라고. 예.
0: 예.
4: 그다 어떤 때 심장 판막 두드립니다.
0: 어, 그 정도예요. 신조통, 협심증. 예, 예.
4: 예. 그다음에 머리가 또 어지러워서 막 어지럼증이 난다 말입니다.
0: 어, 심장의 혈전이 내에 올라가서 어지럼증이 나는 겁니다. 예.
4: 예. 그리고 가끔 머리 아파서 예, 용 이렇게 땀 따지 용 바쁩니다.
0: 예.
4: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맹심해 그런 다음에 천이 박사를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복용한 지 오래합니다.
0: 예.
4: 예, 그런데, 이, 확실히, 이, 천이 박사가, 이, 심내 혈관에는 확실히 좋다고 봅니다.
0: 네.
4: 예,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아프던 게 많이 이렇습니다.
0: 여기에는 확실한 효과성은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여기 성분이 아주 유효적인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4: 예. 예, 그리고 어지럼증이 나는 것도 많이 좋고, 예, 땀 특히 요소는 용 잘 삽니다.
0: 잠 잘 자야 됩니다.
4: 그렇죠. 예.
0: 그렇죠.
4: 예, 그래서 나는 이, 그런 뭔가, 천이 박사는 확실히 이 심내 혈관에서는 나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0: 예, 믿어도 예, 됩니다. 그래서, 예.
4: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교에 좋을 때 좀 많이 대달받다고 그랬다.
0: 예, 가격 인상도 된다 하고 우대 활동도 좋고 이러니까 천희 박사는 498원부터 예. 598원 인상되고 15가게 18가구를 줍니다. 이제 여사분이 구체 그 증상이 근거하게

0: 다며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여사분을 새로운 생명 단계로 올리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네. 됩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예. 그래 배달 받다 그랬나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3: 예 전입아서 아버님 난 1년 7달을 먹었어요.
0: 아 그래요? 예.
3: 예 전입아서 나는 떨굴 것 같지 않다 이 하고는
0: 아, 1년 7달이면 아주 결심 내리고 썼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기억력도 좋고, 예.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저나 예. 먹으면 가서, 예. 먹을수록 기억력도 좋고, 예. 그 다음 또 어디든가 머리 어디 이름이 나는 것도 낫고, 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도 확실히, 심리혈관 질병이 확실히 좋다는 건
0: 낫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3: 예, 예. 거의 확실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 그 또, 그 다음에 밥이 또 영세 당깁니다, 선생님.
0: 그렇죠. 종합으로 좋아집니다. 예.
3: 예 밥 당기면 매, 밥은 많이 당기거나, 원래보다 많이 더 먹습니다. 한 동량씩 먹든지 어디 성냥 능량 먹을까나. 예. 아,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0: 그렇죠.
3: 몸이 난다 말입니다.
0: 예. 예.
3: 조금 오늘 제한합니다. 제한할까 그러라고.
0: 제한하는 거는 되지만 해도 먹어서 소화되지 않아서 먹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죠. 제한하는 거는 내 마음으로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3: 예. 많이 먹어도 소화 영도 안 된다.
0: 아, 그렇죠. 예. 예. 예. 예.
3: 그러니까나. 그러니까 자꾸 이것저것 원래 평소에만 먹더니 이것저것 자꾸 먹기 쉽습니다.
0: 그렇죠.
3: 어떻게 됐습니까?
0: 예.
3: 예, 그래서 요거에, 요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자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셨죠.
3: 안에서 싸둬야 되겠습니다.
0: 그렇죠. 이번에 우대 활동 특수하니까, 이번에 우대 활동은, 100원 인상된 498원, 598원 된다니까, 이렇게 중고원의 제품, 예, 이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3: 어리기 전에 한포 싸봤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예.
3: 건강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많은 분들이 취하고 계시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1단계 이제서 복용하시게 되면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40여 가지 여러 가지 난치성 질병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 주게 되었고 세포의 신호를 세포에 전달해서 불편한 부분을 따라가면서 해결해 주는 우수한 중코의 중국 과건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니까 믿고 쓰시게 되면 여기에 제기하다시피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제품이다. 100 인류는 늘 100세 100세 하게 되었지만 해도 150세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그 충분한 이론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제품이 바로 그 이론 근거를 실제 그 약품으로 해결하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청춘 미마의 발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춘은 건강, 건강은 장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계속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런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에 속하고 그리고 헤이커지 산물이라 했는데 헤이커지라는 것은 인류가 현대과학기술 수평을 초과하는 차원에서 나온 이런 제품 기술 상품이다. 그래서 장숙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심장과 뇌혈관을 관리하는 차원과 더불어서 모든 장기 불평형을 평형으로 이끌어주는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에 속하니까 가격 인상 전에 마지막 우대 활동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챙기는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잘 이해하고 제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최신이론 이 제품 자체는 지금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고 오랜 질병 치료해도 잘 낫지 않고 돈은 돈대로 치료는 치료대로 나가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노인성 질병과 더불어서 난치성 질병 어디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콩팥 이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콩팥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콩팥은 단순히 소변을 보고 뭐 이런 데만 끝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신주수, 신주골 그리고 콩팥은 귀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콩팥은 소변을 관리하죠. 모든 노폐물이 배출도경은 대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이 배출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소변을 통해서 그 모든 심장이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심장혈을 곰팥에서 제가 이제 시작해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그거 려과해냅니다. 체질합니다. 이래서 좋은 혈액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심장으로 돌려보내고 노폐물과 독성물질은 다시 뇌도와

0: 그리고 방광을 통해서 재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노덕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투석을 한다고. 그러니까 곰팡 대신에 기계로서 심장혈을 시쳐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투석이라는 겁니다. 일단 곰팡이 이상이 생겨 노덕증이 왔는데 지루하지 않게 다 얼굴이 색감이 나게 될 거 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혈액이 그게 뇌가 되지 못한 독성물질과 로펌물이 쌓인 그 혈액이 뭐 얼굴 많은 기관에 올라가게 되어 있지만 해도 얼굴에는 우리가 쉽게 피부가 얇고 쉽게 우리가 눈으로 포착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새까맣게 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곰팡이 이상이 생겨서 심장혈을 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장에 제대로 공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 소화공능이 떨어지고 각 여러 가지 공능이 저하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 들어간 녹혈증 그리고 전녹근 32가지 중약제는 전반으로서 우리 건강을 회복했었는데 우선 종합 이런 치료 제품에 속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천희 박사와 세신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너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43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용열 주임을 모시고 오늘도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되었습니까?
1: 네, 오늘은 거북 구들 유래, 고르다의 밤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 집안 세 가지에서 압록강 물길을 따라 아래로 얼마가 내려가느라면 강기술에는 살기 좋은 자그마한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를 통구촌이라고 부른답니다. 통구 동네에서 얼마간 동남쪽으로 나아가느라면 유유히 흘러가는 압록강 기술에는 두툴 솟아있는 바위돌 가운데 유독 네모 반듯하고 유표하게 생긴 바위가 강물 가운데 있습니다. 멀고도 먼 옛날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부근에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동네가 있었고 물고기잡이로 살아가는 어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리랑은 언제나 그 물고기를 잡아서는 고마운 이웃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또한 물고기를 팔기도 하면서 그날 그날을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리랑이 족배에 앉아 물고기 그물을 늘어놓으려고 하는데 고요히 흘러가는 강 속에서 물고품이 자주 일어나는지라 물속으로 들여다보니 물 밑에서 웬 물건이 연신 꼬리질 하고 있었습니다. 찬찬히 들여다보니 물고기 같기도 하고 물고기 같지 않은지라 리랑은 물속으로 자맥질하여 들어갔습니다. 바위 곁에 다가가서 그것이 물고기가 아니라 한 마리 거북이라는 것을 보아냈습니다. 그 놈은 큼직한 바위에 달깔려 네 발을 버둥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살아가는 거북이가 이렇게 큰 바위에 깔려 버둥거리다니 과연 별난 일도 다 있구나. 늘어놓자던 그물을 한쪽에 밀어놓은 리랑은 물속에 뛰어들어서 거북이 등을 누르고 있는 바위를 드러내고 거북이를 건져내려고 했지만 그 바위돌은 어찌나 큰지 혼자 힘으로는 정식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바위돌이 너무 커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0: 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바위돌을 보았지만 강물 속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리랑인지라 인차

0: 물 오르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 거북이도 물속에 오랫동안 있으면 질식하겠는데 빨리 방법을 대공원해줘야겠는데 물에 올라온 리랑은 죽어가는 거북이를 기어이 살려내려는 심산에서 또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바위틈을 끝내 밀어내지 못한 채 물으로 올라오고야 말았습니다. 힘으로는 그 바위돌을 얻을 수 없었던 리랑은 불현듯 참바로 바위돌을 메어 강 안에서 끌어당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재산인 물고기 잡는 그물을 밭으로 대응한다면 목숨이 된다는 것을 모른 바가 아니었지만 아름도 넘어드는 그 바위에 깔려 죽어가는 거북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한 리랑은 자기 귀중한 재산도 아끼지 않고 그물을 안고 또다시 자맥질하여 물속으로 들어간 뒤 그물을 바위에 층층 휘감아 놓고는 물로 올라왔습니다. 언덕에 오른 리랑이 그물을 힘껏 당겨서야 거북이는 구살생으로 겨우 바위틈에서 몸체를 뺄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리랑이 끝내 거북이를 구해냈네요.
0: 네, 그러자 거북이가 이거 목숨을 내걸고 살려줘 너무도 고맙습니다. 살려준 그 은혜를 한평생 잊지 못하겠소이다 라고 깍듯이 인사를 하는지라 아니 그렇게 큰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언제나 남을 도와주는 리랑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나를 구해주느라고 인제는 물고기 잡는 그물까지 다 망가버렸으니 물고기는 뭘로 잡는가요? 거북이 물으며 리랑은 괜찮아 그물에 다시 기우면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하고 대답하니까 거북이가 그물을 기워 쓴다고요? 그럼 제가 물속에 들어가 바위틈에 걸려있는 그물을 벗겨다 드리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북이 방도를 받아가며 리랑은 끝내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그야말로 볼품없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리랑은 마음을 썩여 가며 그물을 한코 한코씩 기운 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리랑이 거북이는 아주 좋은 사이로 또 되었습니다.
1: 네, 리랑이 거북이와 친구로 되었군요.
0: 예, 리랑이 기운 그물로 어느 때처럼 그 물고기 잡을 가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거북이는 불쑥 물속에서 나와서 강 언덕에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거북이는 주먹만큼 큰 단단한 옥돌 같은 것을 리랑이한테 내밀었습니다. 네, 이것은 옥돌인데 바다의 보배랍니다. 인간 세상에서 매우 보기 드문 것인데 받아주세요. 그렇게 진귀하다는 보배를 나한테 주다니 리랑은 그만 의안이 붕붕해졌습니다. 이 옥돌은 세찬 바람이 불거나 큰 비가 오거나 땅에 생기는 조화를 짐작해낼 수 있소이다. 사람들한테 재난이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아내지요. 그래서 제가 용궁에 갔다가 가져온 것이랍니다. 그 말이 아니 그 사이 보이지 않더니 머나먼 용궁에까지 갔다 왔구만. 알고 보니 이 거북이는 강에서 사는 거북이가 아니라 바다에서 사는 거북이였는데 그만 강에 올라왔다가 돌바위에 깔렸던 것이었습니다. 그후 이 보물을 두고 보면서 달려드는 재화를 얼마든지 면할 수 있으니 꼭 신변에다 두고 모셔야 합니다. 거북이 말의 리랑은 이거 과연 세상 좋은 보물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세상 만사를 짐작하고 알려준다는 신비한 옥돌을 받아서 기 간직하면서 아끼며 잘 건사했습니다.
1: 네, 그 옥돌이 보배 옥돌이네요.
0: 예, 그때로부터 리랑은 큰 비가 내려 장마가 질 징조가 보이면 옥돌이 가르쳐준 대로 물이 크게 불어나지기 전에 동네 사람들한테 재난을 피하도록 알려주곤 하는데 옥돌은 언제나 들이 닥치게 될 재난을 틀림없이 점찍었습니다. 리랑한테 세상 만사를 응급없이 알아낼 수 있는 신비하고도 진귀한 보물이 있다는 소문이 이 동네뿐만 아니라 링근 동네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르되 희귀한 그것은 소문이 나면 뒤가 좋지 않다더니 과연 어느 날 아침 리랑이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니 그 옥돌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도 깊은 잠 든 사이에 웬 도둑님이 옥돌을 훔쳐갔구나. 어떤 고약한 놈일까? 밤낮 곁에다 두고 본 그 신기한 옥돌을 도둑맞힌 리랑은 마치도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1: 네, 법의 옥돌을 잃어버렸으니 큰일이죠.
0: 예, 리랑은 더는 옥돌을 보며 재난을 꾀할 길이 없었고 가로 또한 가르쳐준 데도 동네 사람들한테 재난에 닥치는 것을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강물에 가서 거북이를 찾아 사연을 알릴 수도 없는 노릇인지라 리랑은 매일마다 고민 속에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랑이 강가로 나가 누군가 그를 부르는지 않나 누구냐 하고 살펴보니 다름 아닌 옥돌을 준 그 거북이였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그렇게도 기가 죽어서 속을 태우고 있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지 나한테 속 시원히 말해주세요. 거북이는 리랑이 속상한 일을 알게도 한 듯이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

0: 그런 일도 없네. 무슨 소급 태운다고 그래. 사실대로 말하면 거기도 속상해할까봐 리랑은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한 듯이 막 끝을 두리뭉실하게 얼버무려 버렸습니다. 내가 알건데 두고두고 보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전화를 미리 피하라고 선물한 옥돌 때문이죠. 거북은 이렇게 리랑의 속셈을 신통스럽게 보완했습니다.
1: 네, 거북이가 사연을 알고 있네요.
0: 예, 리랑으로서는 더는 거북이를 속일 수 없음을 느끼고 있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난 이 동네 사람들 그렇게 잘 도와주고 전화를 피하게 해준 옥돌을 도적맞춰 찾아갈 길이 없게 그만 이렇게. 그 말에 거북이가 우린 이미 친한 사이로 되지 않았나요? 속상하거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이 친구한테 속손이 터놓으면 그만인데요. 모든 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기에 혼자서 속을 될 것도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거북이의 말을 듣고 난 리랑은 삽시 이상하여 거북이를 쳐다볼 뿐 아무런 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혹시 도둑이라도 잡은 것이 아닌가? 잡았으면 지름을 놓으려만. 도둑놈이 그 옥돌을 가져갔지만 인전 옥돌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하게 아무런 쓸모도 없는 돌일 뿐이지요. 아니 그건 왜서인가? 리랑이 물음에 거북이는 사연을 알려줬습니다. 거북이가 옥돌을 리랑한테 준 것을 알게 된 바다의 령왕은 너무도 노하여 거북이를 바다에서 쫓아냈기에 거북이는 더는 바다로 돌아갈 수 없어서 오직 압록강물에 살게 되었습니다. 영왕은 그 옥돌이 다시는 세상이 풍운조를 해내지 못하도록 요술을 피워 보통 돌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1: 네, 결국은 영왕의 조화였죠.
0: 예. 그러나 그 까닭을 모르는 그 도적놈은 그 옥돌을 여전히 세상 그 보물인 줄로만 알고 도둑질해 갔지만 이제 아무런 쓸모도 없는 돌로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거북이 이야기를 듣고서야 진상을 알게 된 리랑은 더는 속상해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래도 동네에 뜻하지 않던 재난이 들이 닥칠까 근심했고 거북이가 더는 바다로 돌아가지 못할까 봐 또 근심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제 이 강물에서 살면서 저 보이는 바위에 자리 잡고 살아갈 겁니다. 왕가물이 들거나 큰 비가 와 물이 지거나 재난이 들이 닥칠 것을 미리 보완하고 알려줄 테니 아무런 근심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거북이는 압록강 물에 살면서 바위 돌을 구들로 삼아 매일매일 재난이 들이 닥치는 징조를 리랑과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오래오래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뒤 마을 사람들 거북이가 올라앉았던 그 바위 돌을 거북구들 돌이라고 불렀습니다.

0: 밤나무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진 고르다이는 달고 맛깔스러운 밤이 아주 많기로 소문났습니다. 고르다이의 밤을 먹어본 사람들은 보기도 생신하고 또한 쫄깃쫄깃한 밤맛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먼 이전에 이 고당뿐만 아니라 이 근방에까지도 밤나무란 한 대도 없었습니다. 하여 이 고당에 사는 사람들은 밤맛을 전혀 몰랐을 뿐더러 밤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더욱 알 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해인지 봄철에 접어든 어느 날 유유히 흘러가는 압록강 하류의 산 강기슭에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나리 보침을 어깨에다 걸머맨 연장자는 성리 장씨로서 순수한 농사꾼이었고 그와 함께 오는 애는 장씨 아들이었습니다. 연속 수십일 걸어온 이들 부자의 옷과 신은 헤어져서 질대로 다 헤어져서 전혀 볼품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들 부자의 얼굴도 열대로 여였습니다. 애남은 살 될까 말까 한 아들은 다리를 겨우 옮겨다 놓다가 엉겨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좀 앉아서 다리시면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몇 발짝 뒤에서 아버지한테 말을 건넸습니다. 호다야, 조금만 참고 힘을 내거라. 저 앞에 마을이 있을 것 같으니 불하게 들어가 밥도 빌어먹고 다짐도 하겠구나. 장씨는 뒤를 돌아보며 아들을 달렸습니다. 그럼 아버지 생각대로 합시다. 호다는 무거운 다리를 옮겨놓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장신의 부자는 겨우 다리를 옮겨놓으면서 아 산날에 마을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1: 네. 그들이 살 길을 찾아 떠난 난민인 거죠?
0: 예. 장신의 부자가는 살던 고향을 버리고 살 길을 찾아 길을 떠나온 지 언간 한 달을 넘었습니다. 그간 장신의 부자는 길에서 추운 고생, 아픈 고생, 지어낸 배와 고픈 고생까지 겪을 대로 겪다 보니 인진 기진맥진하여 그야말로 한 발짝도 더 내딛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오늘 압록강변을 거슬러 여기까지 오게 되니 좀 시름이 놓였습니다. 원래 장신에는 아내와 아들 호다가 모두 세 식구까지 살았습니다. 한니 농사꾼의 후대인 장신은 농사일에 들어가서는 절대 막히는 일이란 없었습니다. 그는 상농꾼이었지만 또한 과일나무를 잘 길렀습니다. 여러 가지 과일 중에서도 그가 흥미를 느낀 것은 밤나무였습니다. 장신은 타고당에 가서 밤을 찾아갔으면 밑에 위에 나무에서는 밤이 잘 열리다 보니 어느덧 과일숲을 이루었습니다. 장신이 해마다 밤을 뜯어 동네 사람과 이웃한테 먹으라고 나눠주곤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장씨의 성의를 받으며 그를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헌데 그밖에도 장씨의 아내가 중병에 걸려 그만 자리에 들어놓고 말았습니다.
1: 네, 병을 보이자면 돈이 있어야 될 텐데요.
0: 예, 아내의 병을 떼어보려고 장씨는 마을이 림부단의 집에 돈꾸려 갔습니다. 돈꾸려 온 장씨를 본 림부단은 전혀 없던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인자가 돈꾸려 왔다지 근심하게 돌아가 아내의 병을 빨리 치료하게나 림부단한테서 누구도 쉽게 돈을 구한 장신은 요원을 청해도 병도 보이고 약도 지어다 다름이겠지만 아내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더니 끝내 한낮 젊은 나이에 요도라고 말했습니다. 장신은 눈물을 흘리며 사랑스러운 아내를 땅속에 묻었습니다. 한 해가 지난 뒤 어느 날 림부단은 두 마름을 앞세우고 장신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이임자는 꿔간 돈과 리자를 언제 갚으려냐? 그 말에 네, 대감님 제가 돈을 벌어서 꼭 갚지요. 장신은 이렇게 사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아니 그래, 왕년에 진 빚을 오늘도 못 갚겠다? 이게 어디 될 말인가? 이루에 갚느라 하지 말고 오늘내로 당장 갚게나. 허대가 큰 마름은 장신한테 눈을 부라렸습니다. 대감님 저의 사정을 봐줄 수가 없습니까? 이루 꼭 갖겠으니 좀 길을 늦춰주세요. 장씨가 사정을 했습니다. 며칠 후도 안 돼. 오늘내로 그 빚을 몽땅 갚지 못하면 이 집과 저 뒷산에 있는 밤나무들 내놓도록 하게. 림부단이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호령을 했습니다. 대감님, 한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이만한 사정도 못 봐주시겠습니까? 제발 밤나무 밭을 가져가지 마시오. 장씨는 부자 앞에 무릎을 꿇고

0: 그렇습니다. 사정은 무슨 놈의 사정이야. 안 돼. 지금부터 이 집과 밤나무 소림을 모두 우리니 대감일 거야. 말하면 이렇게 호통질을 했습니다.
1: 네. 장 씨의 처지가 불쌍하게 된 거죠?
0: 예. 장 씨는 집마저 뺏기다 보니 문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깍쟁이로 소문난 림부자놈이 자기한테 돈 말 없이 선뜻 돈을 거준 것이 다름 아니라 한창 잘 자라는 밤나무 수림이 욕심나서 빼앗아내라고 한 짓을 장신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허나 림보다의 속임수에 빠졌음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 무정아의 세상아 콱 망해야 빠지라. 분이 치민 장신은 빼앗긴 집과 밤나무 수림에 가만히 불을 달아놓은 뒤 간단한 보침을 챙긴 가지고 호달을 앞세고 밤도와 살길을 찾아 도망했던 것입니다. 장신의 부자는 압록강 안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자그마한 마을에 겨우 도착하여 밥도 빌어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이날 저녁 이들 부자는 이 마을에 잠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 부자가 며칠간 이 마을에 있어 보니 집집이 살림살이가 그닥 풍족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마음씨가 착하고 인품도 매우 후하했습니다. 이에 감동된 장신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동네 사람들 도움 밑에 헌집을 수리하고 살림터를 잡았습니다.
1: 네, 장신이가 인품 좋은 곳으로 찾아왔군요.
0: 네, 장신은 길에서 굶으면서도 한 날도 다치지 않고 고의 간직해온 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임자는 무엇을 그렇게 정성들여 심는가? 그 정성은 저 뒷산에다가 황무지를 일고 곡식을 심는 편이 낫지 않나? 장신의 이웃들은 이렇게 공고하곤 했습니다. 하긴 나도 한인 농사꾼이랍니다. 먼저 키우는 곡식부터 심어 가꿔야 하지만 여가를 타서 이 나무를 키우는 것도 별 재미랍니다. 사람들이 공고해 장신은 그저 입심 좋게 대답하곤 하였습니다. 장신은 아들 호단을 데리고 곡식을 가꾼 후에 밤나무를 잘 키우느라 몇 해 동안 고스란히 정성을 넣었습니다. 과연 장 씨가 가꾼 밤나무에는 밤도 많이 열렸습니다. 장 씨는 첫 해 열린 밤을 이웃과 동네 방네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임자가 준 밤이 참말 맛있구려. 우리는 난생 처음 이런 밤을 맛보았네. 이웃과 동네 사람들은 장 씨가 가꾼 밤 맛 좋다고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1: 네, 장 씨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했네요.
0: 네, 이때 마을이 년장자 되는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임자는 인제 다른 곳으로 떠나갈 생각을 말고 새 집이나 짓기 우리네 동네에서 도와주겠네. 그 말에 이거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성스레 도와준 그 은혜가 태산 같은데 또 집진 그 일까지 도와주겠다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새 집 짓는 데는 저로서 따로 타산이 있습니다. 장신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장신의 부자가 갖고 온 밤나무에는 해마다 밤은 주렁주렁 달렸는데 이웃과 동네에 나누어 주고도 많이 남았습니다. 장신의 아버지, 이렇게 많은 밤을 언제 다 묵겠습니까? 나무에 달린 밤을 다 뜯느라 맥을 빼지 말고 버릴 만한 것은 아예 손을 대지 맙시다. 호자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호자야, 그래도 밤은 하나라도 절대 버리지 말고 뜯어다 말려온 다음 가루를 내어 다음 밤 벽돌을 만들자구나. 그 말에 아들이 아니 밤 벽돌로 저 벽돌을 만든다니 그 벽돌을 어디다 쓰시렵니까? 라고 하면서 어리둥절을 해야 하느니라 밤 벽돌로 집을 짓자고 그런다. 우리도 남들처럼 제 집 짓고 살자구나. 아버지가 밤 벽돌로 새 집 짓단 말에 호다는 모두 기뻐 더 캐지 않았습니다.
1: 밤나무 가루로 벽돌을 만들어 집을 짓자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발한 생각이죠.
0: 네, 이래하여 장신은 아들 호자와 함께 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몽땅 말려서 가루를 낸 다음 밤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내 귀가 곱게 모난 밤 벽돌을 잘 마련히 보기도 좋았습니다. 허나 이웃과 동네 사람들은 장신의 부자가 밤 벽돌을 만드는 걸 보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세상에 제일 흔한 흙을 두고 하필 밤가루로 벽돌을 만들다니 그야말로 소다가 구름이 터질 일이라고 했습니다. 류수 같은 세월이 흘러 장신의 아들 호자가 장가를 들어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장신의 부자는 동네 사람들이 도움으로 밑에가 만들어둔 밤벽돌로 8간짜리 큼직한 새 집 두 채를 지었습니다. 한 채는 장씨가 들고 한 채는 호자네 부부가 들어서 살림살이를 했습니다. 호단의 부부는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는데 눈노하신 아버지가 림동시 호단의 부부를 불러 앉혔습니다. 사는 애들 잘 듣게 내가 이제는 며칠 더 살 것 같지 못하니 내가 다른 것은 물려주지 못하고 밤나무 수림과 집을 물려줄 뿐이네. 별로 귀중한 밤나무가 아니지만 이로 잘 가꾸게나. 그리고 응원을 하든 풍년이 되면 이 밤벽돌이 집을 벽을 허물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밤가루는 마를 뿐 절대 썩지 않게 먹을 수 있다니 동네 여러분들한테 받은 도움을 제 갚지 못했으니 자네들이 나 대신 갚게나. 말을 마친 장씨는 인차 세상을 떴습니다.
1: 네, 장씨가 네. 생각이 따로 있어 밤나무 벽돌집을 지었군요.
0: 네, 호자는 그제야 아버지가 흙으로 집을 짓지 않고 밤가루로 벽을 만들어 지은 집을 지은 사연을 뒤늦게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장씨가 세상 뜬 이듬해부터 과연 이 근방에 출창 비가 내리는 데부터 하루도 해가 나지 않았는데 긴긴 장마는 가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첫 해는 그래도 집집마다 그날그날을 대충 살았겠지만 웬일인지 이듬해도 장마가 들었는데 마을과 인근 동네에서도 모두 재난 속에서 굶어서 죽어갔습니다. 이에 호자는 아버지가 림종세 하던 말씀이 생각나서 마침내 밤벽돌을 뜯어서 그것을 물에 반죽하여 먹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말씀대로 맛이 별미였습니다. 여보, 집을 허물어 밤벽돌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로. 호자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님의 부탁을 명기하고 있기에 그렇게 하자요. 아내도 호자의 말에 찬동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래하여 호자의 부부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부탁대로 8간짜리 새 집 두 채를 허물어서 밤벽돌을 집집마다 나눠주면서 먹는 방법까지 일일이 알려줬습니다. 하여 이 마을 사람은 저마다 호자네가 준 밤벽돌을 깨어 먹으며 그날그날을 어지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때야 온 마을 사람들은 장씨가 흔한 흙으로 벽돌을 만들지 않고 온갖 힘을 들여 밤벽돌을 만들어 집을 짓게 된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많은 사람들 굶어 죽었지만 유독 이 마을에서는 한 사람도 굶지 않았기에 온 마을 사람들은 호자네 부부를 여감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8간짜리 밤벽돌집 두 채를 허물어 온 마을 사람들이 생명을 구했다는 호단의 부부에 대한 칭찬이 한입도 전해지더니 마침내 그 소문이 거울 원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1: 네, 거울 원님까지 알게 됐으니 더 좋은 일이죠.
0: 네, 어느 날 뜨르르 한 거울 원님이 몇몇 하인들을 앞세워 호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라 호단의 부부는 맨발 바람으로 원님 마동을 나왔습니다. 원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루추한 소인이 집까지 찾아다니시는가요? 호단은 바삐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인단의 부부는 이렇게 다 찌그러져가는 오막살이에 이사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살려줬으니 그 품성이 매우 고귀하도다. 그래서 이 의원이 일부러 임단의 부부를 만나려 왔노라. 임단의 부부는 아버지 의원대로 많은 덕을 쌓았으니 내가 온 고를 대신하여 임단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노라. 자, 이것이 적정을 받도록 하여라. 말을 마친 고을 원님은 몇 필이 비단을 호단의 부부한테 주었습니다. 원님이 큰 은혜 절대로 못 잊겠나이다. 호단의 부부는 이렇게 원님한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모 여러분들은 호단에서 집집마다 밤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라. 이로 이 원은 또다시 말마다 다니면서 보겠노라. 원님은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1: 네, 호자가 고을 원님의 찬사까지 받았군요.
0: 네. 그 뒤 이 마을과 인근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밤나무를 심었는데 모를 것이 있으면 호자를 청해다 가르침을 받고는 했습니다. 이리하여 밤나무를 심는 일이 널리 퍼져 고루자에까지도 밤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때의 밤맛이 오늘까지 이어가고 달다고 또 좋다고 합니다.

0: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짧은 이야기 하나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옛날 황당한 이야기를 잘하는 두 여학군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종두라는 사람이다. 그 누구도 내 입성을 당할 수 없을 것이오. 그러다 다른 사실, 나는 리천이라는 사람이오. 나는 그 누구와 결혼다는 그 자체가 불쾌한 사람이 옵시다. 상대방이 소문은 사람이 입과 입을 통하여 서로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나를 능가하는 자가 있다고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하더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드디어 두 사람 한 동대문 앞에서 1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대결을 보기 위하여 한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육종도와 리천은 드디어 서로를 처음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리천이 지금이라도 포기를 하는 것이 어떻소? 누가 할 소리? 두 사람은 11명이 투표인단을 선발하여 배심원을 뽑았는데 그 이유는 반드시 결판을 내겠다는 두 사람이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0: 네, 이야기판이 어떻게 벌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경상도의 육동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구두쇠와 한판 관한 이야기를 하겠소. 옛날 어느 구두쇠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누구든 막론하고 전부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뒷마을에 살던 유랑자는 구두쇠 마을에 사는 최첨지 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시집을 가는 유랑자의 각오는 대단했습니다. 지독한 구두쇠 마을에 살지만 나는 시댁 사람들보다 더 알뜰살뜰히 살림을 일굴 것이다. 요시 부인은 누구보다도 전략하며 살뜰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생선 장수가 생선을 팔려고 왔습니다. 요시 부인은 이리저리 만지며 생선을 골랐습니다. 생선 장수, 그 생선이 너무 오래됐소. 그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바로 나루토에서 잡아온 길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바보라 하는구만. 결국 생선 장사는 생선을 팔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생선 장사가 돌아간 다음 60분이 생선 만진 손을 씻은 물로 생선국을 끓였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을 받은 식구들은 모두 놀라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 국맛이 왜 이렇게 좋지? 유씨 부인이 겸손한 태도로 생선국을 끓이게 된 경우를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어머니가 소리를 버럭지르면서 랑비야 심하고 인정머리가 없다고 며느리 유씨 부인을 야단쳤습니다. 유씨 부인은 도대체 이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손을 마을 우물에다 씻었더라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생선국을 먹었을 것이 아니냐? 그 말에 며느리는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0: 네, 그야말로 한심한 구두쇠의 이야기네요.
1: 예.

0: 육정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많은 사람들 고생을 참지 못하고 대굴대굴 불렀습니다. 정말 말된다. 배심원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잠시 후 좌종이 진정되자 리턴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재미있는 이야기는 짧을수록 좋은 법이요. 나는 공처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소이다. 마을 사람들이 리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임금님은 남다른 공처가였습니다. 그 임금님은 진정한 공처가를 뽑기 위하여 공처가 선발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내놓으러 가는 공처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임금님은 흑백이 색깔을 갖고 두 개의 깃발을 백보 정도 사이에 두고 꽂았습니다. 자신이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흑색 깃발 있는 곳으로 가라. 선발대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흑색 깃발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만이 백색 깃발 아래 서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하도 이상하여 그 사람에게 연유를 물었습니다. 너는 공처가 깃발 선발대회에 나와서 백색 깃발 아래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에 저희 마누라가 많은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때 앉아있던 임금님 한동안 웃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선발대회는 더 이상할 것도 없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공처가로다. 리천이 이야기를 마치자 배심원들은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심사 결과는 5대5였습니다.
1: 네, 두 사람이 이야기 대회에서 비겼군요.
0: 예, 그때 갑자기 한 여인이 울면서 사람들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슬피 우는 여인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기로 합시다.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은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세수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밥까지 제가 먹여줘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게으른 남편을 위해 떡을 만들어 실로 끼어서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사방님, 제가 5일 동안 친정에 다녀올 테니 이 떡을 잡수시고 계세요. 저는 떡 목걸이를 누워있는 남편이 목에 걸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친정집에서 돌아와 버린 남편이 죽어 있었습니다. 내년에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를 하자 군중들 사이에는 안타까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로 죽었소? 내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목에 걸린 떡을 먹기가 귀찮아 굶어 죽었어요. 군중들도 배심원 열 사람 배를 끌어안고 앉아 웃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배심원 열 사람은 만장일치로 그 내년을 황당한 이야기 우승자로 뽑았습니다. 육종도와 리처는 귀 구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0: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43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장작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편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먼저 예, 요즘 저희한테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드시는 이 종약은 약이 함량이 높아서 하루에 한 번만 드셔도 되고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하루에 세 번씩 드시는데 함량이 낮아서 하루에 세 번씩 먹는가고 전화와 문의하는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생방송 시간을 이용해서 잘 해석해드립시다. 예, 하루에 한 번씩 드시는 중약이 함량이 높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드신다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중약이 복용 차수는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치료해야 될 병은 하루에 세 번씩 차수를 늘려서 드시게 하고 또 급하지 않은 병에 대해서는

0: 횟수를 줄여서 하루에 한 번씩 드시게 합니다. 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 한 번 드시게 하고 마음대로 세 번씩 드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뭐 때문에 이런가 하면은 이 급하게 치료해야 되는 병인 심장병이나 중풍 환자분들일 경우에 병세를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하루에 세 번씩 복용시키면서 혈액 중이 유효 약물 농도를 유지시켜주면서 바짝 치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세 번씩 복용시키게 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장약 심리방 같이 하루에 세 번씩 드시면서 바짝 치료를 해줘야 되는 중약이 주치공릉에는 심장병 중에서 나타나는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 심교통, 용형협심증, 혈액형 협심증과 또는 중풍 치료를 해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놨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약을 선택할 때는 약과기 쓰여있는 주치공릉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 주치공릉을 보고 이 약은 급하게 치료해야 되는 병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한 번씩 드시면서 천천히 치료해줘야 되는 병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루에 한 번씩 드시는 약이 주치공릉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이거나 중풍 치료를 해준다는 글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예. 하루에 한 번씩 복용하는 약은 만성질환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서 천천히 치료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드시게 하는 것 시지 함량이 높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드시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 약을 선택할 때 본인이 어떤 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면 약과기 주치공릉에 내 병이 치료된다가 쓰였는가를 잘 확인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면 고분기를 걷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심리방 먹는 한자입니다.
0: 예.
2: 예, 저는 저기, 2년 전에 이 약 먹었는데, 심장이 나빠 먹었는데, 엄청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예.
2: 예, 옛날에 아프던 증상 다 없어지고, 지금 예, 활동 억지 잘한 덕에 셋에서 생명 찾은 것 같습니다.
0: 하, 예.
2: 예, 근데 이 약 먹고 너무 좋으니까, 우유감, 작년에 놓고 와서 내 저기 대소시겠는데 효과 너무 좋아서 지금 우리 여가분이 매일 쌍수를 타고 놀라다니는 게 중생들이 사는 거 똑같습니다.
0: 네.
2: 예, 이게 언제 알았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하, 너무 건강해서.
0: 예, 지금.
2: 이 약덕이죠.
0: 예.
2: 근데 이 약 먹고 효과 좋고 이랬거나 우리 동네 한쪽 안에 좀 품하던 거니 소외됐는데 그 집에서 이거 먹고 영어 효과 좋고, 예, 너무 좋아서 또 한 풀 더 따뗐습니다. 예, 두 번 쌌습니다.
0: 예.
2: 예,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또 싸고 또 어떤 아줌마에 또 내 소개된 아줌마는 한국 갔습니다. 먹고 좋아서.
0: 네.
2: 예, 그리고 또 내 친구도 하나 있는 게, 심장 자꾸 놀라면 숨이 차고, 예, 어쨌든 자꾸 예, 심률이 자꾸 예, 빠르고, 그러면서 예, 어쨌든 이 약을 조금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랬디다.
0: 아주 좋죠. 심장이 그 제일 좋은 약입니다. 이야기. 심장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 정말 어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들에도 정말 이 치료가 정말 잘 되는 약입니다. 그래 그래 그분이한테 그 심장병 치료에서 좋은 약이 그래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2: 예. 예. 네, 얘기할게요.
0: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십시오, 저희한테.
2: 예, 주문하겠다, 때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맞습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그, 저도 예, 장야심예방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3: 저는 예, 이게 혈압 조절에 안 돼서 예, 그 한 20여 년 서약인 혈압약 먹으면서만 살았댔습니다.
0: 예.
3: 네, 예, 그렇지만 바로 선생님이 장야심예방 심예방 강의를 듣고서 예, 이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야 혈압조절이 예, 얼마나 잘 되는지 예,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은 혈압약 적게 먹게 됐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조절이 예, 너무 잘 되니까 여섯 달 만에 잠약 심예방만 지금 먹고 있는데 혈압조절이 예, 야 영어 잘 됩니다. 지금.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럼 저는 또 이게 다발성 뇌경색이 여러 번 오면서 예, 고리고서 안개 낀 것 같이 머리 뻥하면 어지럼증도 나고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경력이 없었던 게 예, 이 약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경력이 좋아지니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아니니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0: 어, 치유.
3: 예. 예. 그리고 또 관절이 아파서 걷기 힘들었는데 예, 지금 관절이 많이 좋아져서 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다리 아픈 줄 모르고 지금 삽니다 지금.
0: 아, 예.
3: 예. 게 특히 이 약 보면 예,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에서 자란 야생 약재지 홍경천은 또 5,400m 이상에서 자란 약재고
0: 맞습니다.
3: 예, 렘이 황금물로 보는 약재가 한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간 약재니까
0: 맞습니다.
3: 그래 놓은 가슴은 이렇게 이야기가 우수합니다.
0: 아, 예.
3: 이전에 예, 정말 서장약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써먹었는데 예, 이번에 예, 써보니까 확실히 예, 효과가 혈액이 세다는 거, 예, 느끼게 됐다, 이야기가.
0: 그렇죠, 예.
3: 예. 그러니까, 예, 고혈압 환자나 중풍 환자도 완벽하게 치료가 좋아질 수 있고.
0: 그렇죠, 예. 저, 기레글레 치료 잘 됩니다, 예.
3: 예, 칭찬을 좀 아끼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0: 아, 잡사본 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3: 예, 내가 효과 보고, 예, 그러니까, 나도 예, 우리 친척 친구들은 많이 소개를 해서, 모두 예수구조 효과도 담에 좋은 약을 소개를 하다니 칭찬하고 있습니다, 나는.
0: 예.
3: 예, 이번에도 예, 우리 친구가 한국에서 나가서 전달을 받아가서, 예, 내 심자에 별로 그냥 심자에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해서, 지금 중국에 들어와서 병원에 가 검사한 게, 광산동맥이 70% 맥혔다 하더랍니다.
0: 아, 예.
3: 야, 그래서 지네 놀라서 내가 같이 밥 먹으면 심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내가 문의하더라니까 내가 지금 우리는 부부가 다 이 약 먹고 지금 신체가 이렇게 좋아졌으니 이 약을 먹으라 하니까 예, 야, 겁 나다면서 선생님과 문의해달라고 그러니 문의하고 가면 선생님 된다 하면 먹겠다면 문의해달라 그랬어요.
0: 아, 예, 관상동맥이 그분이 70% 막혔다 하지니까 예,
3: 예.
0: 예, 우리 관상동맥이 한 75% 막히게 되면은 현대의학에서는 주자를 넣으라고 권장한다. 예.
3: 예,
0: 이 사람
3: 예.
0: 이분이 지금 주자의 변두리에 있는 이런 분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은 관상동맥 경화를 딱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약과기 치료범이 밝혀놓은 이야기입니다. 예. 이 관상동맥 경화를 치료해줘야만이 이 그 지금 막혀있는 이 관상동맥이 70% 막혔다니까 예. 이게 지금 해결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놓고 볼 때 혈지를 내려주고 또 그 혈전을 녹여주고 혈도 풀어주고 예.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소홍화랑 지룡이랑 소목하고 당귀 우슬이 들어갔고 이래서 왼쪽 가슴이 통쇄나고 숨이 찬 증상들이 나사질 수 있고 또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그냥 높여주면서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하기 때문에 지자이 변두리에 갔던 이런 분들도 지금 우리 장약 습리방을 쓰면서 지자를 넣지 않고 무난히 지금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약을 볼 때 그 새로운 치료 방법인 여기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아주 중요한 이런 핵심 성분입니다. 예. 파핵용지효소라고 예. 이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가지고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해주게 됩니다. 예. 그분이 이 약을 쓰는 게 맞습니다. 예. 꼭 예. 이 주치공릉의 관상동맥경화를 치료해준다고 쓰여있는 그런 약을 써야 됩니다. 그분은 관상동맥이 70%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3: 네, 그럼 오늘 예, 당장 배달받아 쓰겠다는 거랍니다.
0: 예, 이제 우리 할도 며칠 아이 남았는데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제가 혈압 때문에 20여 년 고상하니 과혈압 환자입니다.
0: 예.
4: 혈압 조절이 잘해야 돼서 예. 그 예. 고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높은 그냥 높은 데 있어야 되겠는데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면서 신경 많이 썼단 말입니다.
0: 예.
4: 그래서 혈압 때문에 고상 무척 많이 하다가 서리는 이 방송 이래 들었는데 선생님 강의라는 게 이야기가 저기 뭔가 서장약이랄까 마음이 동해가지고 여러 날 명심해 들었댔습니다.
0: 아, 예.
4: 예. 그 선생님 이야기라는 게 그 저기 5년 4개월 이 약국 광고래.
0: 얼씨가 예. 어서는 딱 5년 4개월이 됩니다 지금.
4: 예.
0: 딱 방송에서만 이렇게 5년 4개월을 한 게입니다 방송에서. 예.

0: 그러니까 예.
1: 조선말 방송에서 예.
0: 예, 5년 4개월을 했다는 게 약 하나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게 지금 거저 보통 일은 아니 됐으니까 예.
1: 그게 약이 예, 효과가 그러니까. 없으면 이렇게 원래 할 수가 없습니다.
0: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환자들마다 다 거기에 대한 긍정이 있고 인정하니까
1: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0: 될 수 있었다고 예. 생각합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이 서장이라 하게 되면은 해발이 높다고 뭔가 세계 예. 지붕이야 이거 뭡니까?
1: 그렇죠. 예.
0: 많은 사람들이 서장 가보기 싶어도 그 고산 반응 때문에 못 간단 말입니다.
1: 예.
0: 해발이 높고 쉽고 그다음에는 희박하고 공기가 희박하고
1: 공기가 예. 희박해 산소가 적 예. 이 산소 저장량이가 우리는 이야기 많은 이야기입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예. 해발이 높지 않고 5,400, 4,500 예.
1: 그렇지.
0: 그런 곳에서 자란 천년약 젤로 됐다니까 예. 그 믿음이 가졌고 뭡니까
1: 맞습니다.
0: 야기가 예. 예. 약재 좋으니까 또 효과는 그렇게 잘 본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예, 예. 그래서 믿고서를 썼는데 1년 석 달 먹었습니다. 먹기는.
1: 아, 예.
0: 예, 기름 몇 달 먹으니까 예. 혈압이 이렇게 조절이 되더란 말입니다. 예.
1: 예.
0: 그래서 그렇지. 이게 상당히 이게 혈압에 대한 좋구나 하고 선생님과 물이라니까 선생님 얘기라는 게 예. 이렇게 어떻게 하게 되면은 예. 그 예안 감량할 수 있고 혈압 조절이 잘 된다 하면서 이 방법을 계속되다. 예.
1: 예, 또 그 루이스 레오파드네 한 가지 알려주는 게 있지 않을까.
0: 예, 예. 한 가지 또 예. 결부해서 했는데 예. 그러니까 예. 그 혈압이 지내 좋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 약 두 달 반이 되니까 그저 이거 저기 뭡니까 혈압이 완전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저 심리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은 상당히 잘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예, 그래서 혈압 때문에 이제 신문 났습니다. 그 신문 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 뇌경색이 있습니다. 다발성 뇌경색 여기저기 여러 곳에 맥혔답니다. 예, 나이도 먹고 하니까. 예. 예, 그래서 그냥 머리 안에 아프단 말입니다. 알골이 흔들고 예, 통원하고 정시에 나고 어떤 데는 그저 맨 안에 핑 돌아가고 계속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신경이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 밤잠 잘 못 자고 예, 불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 그 이 증상이 없어져가지고 머리 안에 개운하고 예, 소리 나던 게 없어지니까 예, 밤잠 잘 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난다. 낮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그리고 예, 위가 좋지 않아서 예, 그 병원에 가니까 위궤양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리고 식은물이 올라오고 예, 아프고 그래서 밥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돼가지고 뭐 체중도 많이 떨어지고 사람이 영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가 좋아져가지고 지금 예, 쓰리고 아프고 식은물이 올라오던 증상도 없어지고 예, 밥맛이 동하고 예, 그래서 식욕이 동하니까 밥도 잘 먹는단 말입니다. 내가 원래 여름 타는 사람인데 이 삼복철 어간에도 예, 체중이 부르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 좋은 일이죠. 예, 심장이랑 예. 얼마나 좋아 지금까지
0: 예 상당히 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또 이 둘이 같이 먹는단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또 무슨 누르금하게 또 약이 좋은 거 만나게 되면 좀 그렇게 써야 되지 않고 뭔가 돈 아이 아끼고 예,
1: 몸이
0: 건강이 제일 아이고 뭡니까.
1: 예,
0: 그래서
1: 최고지.
0: 이번에 배달 받아 왔습니다. 선물도 부지임하게 받고
1: 예.
0: 예 그래 우리 친구가 예 그 파킨슨병 있단 말입니다. 우리 친구가 예 파킨슨병도 있고 중풍에 걸렸다 나서 그런지 예, 그 후유증 때문인지 어떤 데는 춤을 맨 안에 주르르 흘리고 보기 구차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 다리도 불편하고 예. 그래서 내 소개를 그래서 약을 몇 달 먹었는데 많이 좋답니다. 많이 편안해지고
1: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예예. 예. 그래서 오늘이 저기 활동이 끝나기 전에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어서 활동이 거의 끝이 나는데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 예.
1: 맞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혈압 조절이 안 돼. 한 32일 서양이 혈압약만 먹고 살았습니다만. 예. 예, 그러다 예, 선생님 장례한 신내방 강의를 듣고 장례한 신내방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아, 야덥다. 당장 신내방만 먹고 있는데 난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된다 지고.
1: 예.
3: 네. 그리고 나는 심장에서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해. 이 약 먹기 전에 산소 부족인지 집에 들어오면 숨이 막힌 거 가슴이 답답해서 겨울에도 여름에도 문을 열어야 좀 숨이 나온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1: 예.
3: 네. 그러다 이 약 먹은 후부터 이 증상이 하나하나씩 해결되니 집에 들어오면 조금 가슴이 답답하던 게 이 정도였고 영 편안합니다 지금.
1: 네.
3: 예. 그리고 저도 또 병원에 검사를 했는데 오른쪽

0: 경도면 방콰리도 그, 야, 나는 항상 좀 이 근심 속에 살다가 넉다밤 이약 먹고 해 검사랑 경동만 방콰리 싹 사라졌을 때다.
1: 예, 원래 사라집니다.
0: 예, 야, 정말 예. 기분이 이래는 영 좋습니다, 지금.
1: 예.
0: 이 약에 먹으니까 여러 방면 좀 좋아졌습니다, 나는. 난 또 특히 전력선으로 밤새에 뻔히 화장실 다니는데 한번 사다나에 조금씩 하다니까 이 약 먹은 후부터 한번 사다나에 많아지면서 사다 차수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1: 예.
0: 네. 그래, 한번 혹시나 두번볼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 참 잘 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야, 정말 정신이 바짝 납니다.
1: 예.
0: 네. 그래, 내가 한 가지 문의해서 내 친구 죽는 데게 돼 있는데,
1: 예.
0: 이 사람이 심장병이 있는데 병원에 와서 검사한 결과에 조모 진단을 받았습니다.
1: 아, 예.
0: 네. 그래, 내게 효과 좋다. 이 약은 내게도 맞는가 알아봐 달라 좀 그랬다.
1: 예, 그 조모라는 것도 이게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한 개의 증상인데, 이 조모라는 거는 주요하게 심장이 그, 이 정상심률 박동이, 이게 정상심률이 박동이 60부터 80 이사인데, 그런데 이 심장 박동률 중에서 일찍 발생하는 수축을 예, 쪼보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 예, 많이는 그 부정맥으로 나타나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또 예, 예, 그 막 이다가도 또 두문두문 안 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예. 아주 그 심장이 그, 그, 이, 그런 그 답답해나고, 예. 또 그, 이 기운이 없는 이런 감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이게 무력감이 많이 나타나죠. 예. 이런 분들. 이게 다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게인데, 우리 이 약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 예. 아주 치료작용이 좋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 이 지금 쪼보가 있는 이런 환자라면 이 약을 쓰면은 쪼보 현상이 빨리 소실되는 게 알깁니다. 이 약 쓰십시오. 이 약이 그렇게 그 치료가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0: 아, 예. 그러면 이번에 확대 좋지, 이번 확대에.
1: 얼마 좋습니까?
0: 그, 예, 끝나기 전에 좀 싸였답니다, 이번에.
1: 예, 싸였으면, 예.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방송 광고 듣고 이 양이 우리 서기 시작했습니다.
1: 예.
3: 하도 공룡수제 딱 씌여 있고 그 다음에 중풍이 딱 씌여 있다고 소리 그러니까 이거 썼는데 우리 아마에 몇십 년 회담이 안 먹었는데 중풍이 걸려가지고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1: 예.
3: 동자립하고 그 다음 밥도 안 먹고 머리 얼빠나고 그 다음에 이거 떨고 말을 바로 못하고 밥 잘 못 먹고 전입술 심해가지고 소변 잘 못 누고 밤에 자꾸 헷들여서 소리 해치고 이랬댔습니다.
1: 예.
3: 그래서 고생한 고생 다 하다가서 이 방송 광고도 이 약속이 시작했는데 처음 혈압 조절 아이 돼가지고 놓고 걸렸는데
1: 예.
3: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다섯 여섯 일에 쓰면서 보니까나 야득 달 좀 넘었으니까 혈압이 온정돼 있대다 조절이 잘 돼 있대다 예
1: 그렇죠.
3: 그러냐 예. 예, 아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 이 장약만 먹었는데 거기다가 또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을 한 가지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또 다음에 한 가지 또
1: 예, 예.
3: 어떻게 먹어라 이 그 좋은 방법을 쓰니까나 이렇게 효과 잘 됩니다. 야 그 다음에는 예. 이거 예, 신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한 가지 약밖에 안 먹습니다. 탈탈해졌습니다.
1: 예,
3: 예. 단 세 사람으로 변명했습니다. 예.
1: 아,
3: 너무
1: 예.
3: 좋아서 지금 얘 난신다. 우리 온 식구가 얘 시름 놓고 있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되겠다고 저는 결심하고 있습니다.
1: 좋죠.
3: 예. 그 나도 얘 이거 얘 우리 아바시 말하고 그다음에 나 먹어가면서 얘 옆구리 키우고 매겨고 심장이 숨이 팔딱팔딱하고 그다음에 이게 심률이 빠르고 어떤 때는 웃고 밥맛이 없고 이랬댔습니다. 그래서 활동사는 그 전에 댕길 때는 만날 흐느리치고 가면 아이가 면 이랬댔는데 이 약을 위해 선생님과 물어보고 쓰면 좋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대단히 팔팔해졌습니다. 알 빼놓고 다닙니다. 예.
1: 아, 예.
3: 사람들이 다 얼마나 그렇게 욕받아졌는가 나는 너 이뻐졌다 이뻐졌다고 이랍니다. 이게 다 예, 그 선생님이 약 소개란 약덕입니다. 상약덕입니다. 예.
1: 그래도 선택을 잘 하셔야지요. 아무리 네, 뭐 소개를 해도 선택을 아예 하면은 뭐 아예 되는 것은 없습니다.
3: 약도 똑똑하게 쓰고 돈도 똑똑하게 써야 사람이 이게 똑똑해지지. 얼마 안 하겠으니까 그렇게 못을

0: 그냥 돈대로 팔고 개고사였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내 사람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좋다고 이래합니다. 근데 우리 동자면 예, 우리 그 언니 되는 분이 예. 남편이 중풍이 심하게 걸렸답니다. 그래서 손도 떨고 매기 바로 그전이나 의식 못했는데 예. 이 약 좀 많이 쓴 다음부터는 예. 조금씩 예. 화장실 제설을 댕긴답니다. 19세에. 예.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이 활동이 끝나기 전에 활동도 좋지 않을까 이번에도 더 싸겠다고 이랬대다. 오늘이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 지금 우리 활동 우선 거의 끝이 나는데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2417979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똑바로 전화하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지금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하고 있는데 현금도 감면해 드리고 또 장약 심리방 본약도 더 드리고 또 여름철에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고급 초본 차향 베개도 드리고 또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시트로 또 더 드리는 우리 활동 진행 중인데 이 우리 활동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예, 기회가 있을 때 꼭 그 잘 잡으셔야 됩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예, 장약 심리방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을 이번 우리 활동에서 드립니다. 예. 예,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감면해 드리고 또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 베개 한 개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고급 초본 차향 베개는 초본 식물하고 자이풀 중일 이론에 따라서 배합해서 베개 속에 재워넣어 만든 건데 베개 무게가 한 2kg 됩니다. 예. 건강 양생용 베개인데 주로 경추 부위를 잘 보호해주면서 또한 차이 향기하고 물리적 특성을 통해가지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잠이 잘 오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로를 풀어주는 게 특점입니다. 예. 100% 숭천연 재료로 만들었고 시원한 감을 느끼게 하고 열을 빠르게 분산해가지고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이런 건강 양생용 베개이죠. 예.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예, 또 총 금액에서 현금 또 1610원을 감면해 준다. 예. 또 그 기초상에서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곽을 더 증송해드리고 또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 비계 한 개를 증송해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도 빼드리고 또 그 기초상에서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본약 두 곽을 더 증송해 드리고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 베개 두 개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 외에 또 지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려고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또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지금 중풍이 와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예, 보면은 연세 있는 분들 나는 다발성 뇌경색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장시식 노후공이 있습니다. 나는 뇌출혈이 또 한 두 번은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주 많죠. 예, 지금 보면 저희한테 전화 오는 분들 보면은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약을 쓰시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예, 중풍이 와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기혈 부족으로 인해서 혈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예, 이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기를 조절해주면서 기도 보충해주고 혈도 보충해준다고 약과기 치료범이 딱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 기혈 부족에 좋은 성분들이 또 들어갔지요. 예. 소홍화, 예. 이게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서장에서 예. 이런 소홍화하고 홍경천 또 황계하고 당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혈을 보충해주는데 아주 잘 보충되는 이런 이야기죠. 예. 어혈이라는 것은 깊숙이 있으면 문제 생깁니다. 예. 혈이 이제 혈관을 막아놓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세월이 지나다가 심장에와 막히면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머리에와 막히면 뇌경색을 유발한다. 이래서 인체

0: 아이들이 깊숙이 박혀있는 어혈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는 데 제일 좋은 성분이 천공하고 당귀가 배합이 아주 잘 됐죠. 예. 예, 그리고 이 어혈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줄 뿐만 아니라 통증을 또 먹게 합니다. 예. 예, 그 외에 소홍화하고 지룡이 또 배합이 아주 잘 됐는데 경련이 나타나면서 많이 떤다거나 입을 막 떨고 사지를 떤다거나 또 품을 깨지지 흘리면서 떨고 가다붙는데 많이 좋아지는 이런 성분들입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번호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27일 연길에서 대상 건설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교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1층 증강하면서 단점을 찾고 난제를 해결하며 대상 추진에 영향을 주는 막힌 부분을 힘써 뚫고 더 많은 큰 대상, 좋은 대상이 락착, 착공되도록 추진해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장성을 안정시키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비를 무릅쓰고 연산 50만 상자 인삼 사포닌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기업이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지휘도를 걸고 일하면서 공장 건물 건설을 다그쳐 완수하는 한편 설비 주문, 설치, 시험 조정 등 사업을 함께 잘 틀어지어 생산 흐름선이 일찍 가동되도록 함으로써 하루빨리 실질적인 효익을 형성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길림 룩마트 디지털 지능화 물류산업단지 창고 물류 및 전 유통체계 물류 가공 중심 대상은 이미 기둥 기초와 실내 되미우기 등 시공을 완수하고 현재 콘크리트 타설, 벽판 설치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공사장에 들어가 시공 정황을 살펴보고 진척을 문의한 후 당면 시공의 황금기를 다 잡고 기계와 인력 등 시공 역량을 충분히 배치하며 여러 공정의 교차 작업을 힘써 실지해 투자 강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건설 절주를 끌어올림으로써 대상이 하루빨리 조업, 운영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전선 케이블용 동선제 및 배전괴 생산 대상 현장에서 호가복은 생산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원료 공급원, 생산 공예,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이 현지 실제에 입각하고 훈춘 자금 동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생산 흐름선의 지능화, 자동화 승격 개조를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생산 공예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제품 품질을 제고해 제품을 더 우수하게 만들고 기업을 발전 장대시킬 것을 희망했습니다. 의료 미용 소지는 우리 주에서 중점적으로 계획 건설하고 있는 특색 산업 집결지입니다. 호가복은 의료 미용 산업 발전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의료 미용 대상 건설 정황을 여러 차례 답사했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연길시 중의병원 중의학 노화방지 회복 종합진료중심 의료 미용 건강 양생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두 대상의 건설은 부대산업 대상을 유치하고 산업구

인집의 집결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일찍 할 수 있는 것은 일찍 하고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한다는 원칙 하에 표토 방비, 토지 평정 등 사업을 다 그쳐 완수하고 신속히 주체 공사 시공에 들어가 10월 말 전으로 주체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시공 진도를 다그쳐 9월 말 전으로 건설을 완수하고 사용에 투입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시서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대상 시공 진척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시서재 대상이 건설되면 공공문화봉사 공급을 1층 풍부히하고 도시의 문화적 기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바 책향기 극한 연길 브랜드를 구축하고 연변문화 관광의 호감도를 제고하는 데 역할이 두드러지고 의의가 중대합니다.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시공 조직을 강화하며 건설 효율을 높여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사용에 투입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의 승격 개조를 잘 틀어주고 로컬 미화와 경관 조성을 통괄적으로 잘해 울창한 초목과 책향기가 서로 어우러지도록 함으로써 외부에는 경치가 있고 내부에는 책향기가 있는 도시문화의 새로운 지표로 조성해야 합니다. 백화상점 주제 VOCO 호텔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공사 진척 정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호가복은 고급 호텔 건설은 도시 기능을 완성하고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필연적인 요구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이 시공 역량을 통괄적으로 배치해 공사 기일을 최대한 앞당기고 진도를 힘써 추진하며 주체공사 건설을 하루빨리 완수하는 한편 실내 장식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 대상이 조속히 완공되도록 힘쓸 것을 희망했습니다. 도시 응접실 및 진달래 미식회 대상은 한창 건설 중입니다. 호가복은 대상 건설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대상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운영 사항을 미리 기획하며 전문 운영팀을 도입해 대상의 운영 관리와 경영 모식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대상이 건설되자마자 운영되고 개업하자마자 흥성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량전리 문화관광산업단지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척 상황을 살펴보고 나서 기업이 준공 시간대를 다 잡고 투자 강도를 높이며 시공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준공되도록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연길시의 대상 건설 투자 유치 진척 정황 회보를 전문적으로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길시는 수부도시로서 전주 발전 대국에서 지위가 매우 중요하고 역할이 특히 두드러지므로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에서 앞장서고 본보기가 되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연길시 각급 각 부문과 지도 간부들은 책임의식과 담당 정신을 1층 강화하고 모든 마음과 정력을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서 격차와 부족점을 찾아내는 데 능해야 하고 난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수준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대상의 유치, 락착, 건설을 제약하는 막힌 부분은 백방으로 해결해 더 많은 중대 대상을 유치해오고 락착시키며 빨리 건설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화 추진 사업기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책임인원, 시간대와 진도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대상은 일일이 정리하고 목적성 있게 대책을 실시하며 진도가 뒤처진 대상은 중점적으로 추적하고 명단에 올려 독촉함으로써 대상이 빨리 건설되고 조업하도록 추진해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과 포장을 다그쳐야 합니다. 연구하는 상태에서 사업하는 것을 견제하고 상급의 여러 가지 정책을 정확히 학습하고 터득해야 합니다. 국가의 초장기 특별국채, 중앙예산 내 자금, 일반 채권, 전문 채권의 정책 방향과 지지 분야, 구체적인 투입 방향을 둘러싸고 국가의 투자 방향에 부합되고 견인 역할이 뚜렷한 일련의 량질 대상을 기획 포장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튼튼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두드러지게 다잡아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앞장서 대상을 기획하고 직접 대우를 이끌고 외지에 나가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제조 발전이라는 주공 방향을 확고히 정하고 투자 유치 지역을 목적성 있게 확정하며 기업의 투자 능력을 면밀히 판별하고 목표 기업 명단을 제정해야 합니다.
높은 빈도로 밖으로 나가고 정밀하게 안으로 청해드려 일련의 장비 제조, 신형 비축 에너지, 의료, 미용, 건강, 양생, 창고 물류, 봉사, 아웃소싱 등 분야의 중대 대상들을 다그쳐 락착시킴으로써 동많은 새 경제

0: 장성점을 형성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왕길보, 주직속 관련 부문 및 연길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중앙과 상당위, 주당위 경제사업회의 보치 요구에 따라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공업경제를 안정시켰으며 소비를 촉진하고 대외무역을 주동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고정자산투자,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등 지표가 전성 앞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주 경제운행은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호전되며 품질이 향상되는 양호한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전주 지역 생산 총액은 501억 6,1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5% 장성했으며 장성 속도는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는 15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4.1%, 2차 산업 증가치는 175억 2,1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6.5%, 3차 산업 증가치는 310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9% 장성했습니다.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5% 장성해 장성 속도가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은 동기 대비 11.6% 장성해 장성 속도가 전성 1위를 차지했고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0.4% 장성해 장성 속도가 전성 4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175억 3,8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8% 장성해 장성 속도가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74억 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6.2% 장성해 장성 속도가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장성해 장성 속도가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3, 4분기는 한 해의 발전 추세를 결정하는 관건 시기입니다. 다음 단계 우리주에서는 연간 발전 목표 임무를 겨냥해 정밀하게 힘을 기울이면서 고정자산투자, 공업경제, 소비시장, 문화관광산업 및 대외무역 안정장성을 힘써 추동하는 한편 경제사업의 목적성, 정확성, 실효성을 1층 제고하고 더욱 큰 결심과 유력한 조치로 3, 4분기 경제운행 난관 공략전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1: 11년 전 습금평 통서기는 연변 고찰 당시 길림 오동 야급 집단 연길 주식 유한 회사를 찾아 제품을 살펴보고 제조 공예를 묻고 혁신과 안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1년간 이 회사에서는 습금평 통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면서 혁신의 길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평 통서기는 길림오동야급 집단 연길주식유한회사를 방문해 약품 생산 공예와 기업혁신 발전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습금평 통서기는 기업들로 생물제약 선진 동향을 추적하고 기술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해 기술 함량과 부가가치가 더 높은 제품을 만들 것을 경려했습니다. 또 약품 안전 책임은 태산보다 무겁기에 모든 약품이 모두 안전하고 믿음직하며 시름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년간 기업은 이 당부를 명기하면서 루게로 생산액 85억 6천만 원을 올리고 세금 11억 2천만 원을 납부하면서 실적으로 변강의약기업의 책임과 사명을 보여주었습니다. 혁신 연구 개발 분야에서 기업은 루게로 3억 2천만 원 이상을 투자해 30여 가지 신약 연구를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안마이신 하이드로 클로라이드, 주사용 블레오마이신 AO 하이드로 클로라이드 생산으로 림상 약품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켰고 22가지 신제품이 잇따라 허가를 받아 시장에 나오면서 회사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현재 기업은 허가 품목 160개를 보유했는데 그중 10개는 전국 유일 생산 품목이며 발명 특허 10건을 획득했습니다. 품질 안전과 지능화 승격 분야에서 기업은 12억 원을 투자해 국약기지 3기 공사를 추진하고 낙후된 생산 설비를 도태시켰습니다. 국제 선진 생산 검측 설비 200여 대를 도입해 원료 추출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전 과정 정밀 통제를 실현했습니다. 분무제, 일회용 점안약, 무균 연고제와 뱀독 유래물질 추출 등 생산 흐름선을 새로 증가했고 용매 회수 작업장과 일간 전통 처리 오수장을 새로 건

0: 전달했으며 온라인에서 감측하고 실시간으로 수치를 전송해 전 과정 녹색 제조를 실현했습니다. 기업 품질관리 체계는 꾸준히 완비돼 QC 소조가 여러 차례 국가급 상을 받았고 기업은 국가급 품질 장인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길림어동 야급집단 연길 주식유한회사 생산 부총경리 우해더입니다. 지난 몇 년간 회사는 시종 습근평 총서기의 지시정신을 근본 준칙과 행동 지침으로 삼고 마음에 깊이 새겨 실천해왔습니다. 그동안 기업은 혁신 구동으로 도약식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습근평 총서기의 지시정신을 행동 강령으로 삼고 각급 정부와 오동 집단의 인도 아래 당부를 명기하고 세기를 함께 열어 혁신과 품질로 영광을 이어나가면서 100년 오동 건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전통 제조에서 지능화 생산으로 단일 품목에서 다원 혁신으로 오동인들은 11년간의 굳은 집념으로 습근평 총석의 간곡한 당부를 인민 생명 건강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를 만드는 데 구현시켰습니다. 새로운 기점에서 연변에 뿌리내린 이 의약 선두 기업은 더욱 앙양된 모습으로 민족의약 진흥의 길에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1: 일전 북경에서 개최된 연변주 향촌진흥성과선전소개 활동 현장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바로 동북항일연군 제4군 장시인인 리연록 장군의 아들 리효성입니다. 활동 현장에서 리효성은 아버지가 구술하고 락빈기가 정리한 1979년판 지나간 연대 동북항일연군 제4군에 관한 회고, 즉 리연록 장군 회고록을 전달했습니다. 이 책은 동북항일연군 제4군의 투쟁 로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1979년 흥룡강 인민출판사에서 출판했으며 동북항일연군의 역사를 연구하는 귀중한 문헌입니다. 동북항일연군 제4군 군장 리엔록의 아들 리효성입니다. 이 책은 1950년 2월 27일 모두석과 주총리가 할빈을 시찰할 때 특별히 아버지에게 맡긴 과업에 따라 집필된 것입니다. 당시 모두석과 주총리는 아버지에게 동북항일연군과 제4군의 역사를 기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책은 당정에 올리는 하나의 보고이자 총화라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리효성이 특별히 7월 7일을 선택해 기증을 완수한 것은 각별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89년 전 이날 노구교 사변이 폭발하면서 중화민족의 전면 항전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아버지 리엔록은 9.18 사변 후 연이 항일투쟁에 뛰어들어 일본 침략자들과 10여 년간 피어린 전투를 벌였습니다. 리효성은 연변이 아버지의 고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행사장을 찾아 고향의 풍성한 향촌진흥 성과가 북경에서 소개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선대들이 피 흘리며 희생한 것은 후대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연변의 여러 민족 대중이 단결 분투하면서 생활을 행복하게 꾸려가는 모습은 선일들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효성입니다. 이 책은 동북항일연군 제4군의 발전사를 진실하게 반영했으며 동북항일연군 전체의 전장과 형세에 관한 내용도 일부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군이 협동해 대일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정황도 기록했습니다. 더욱 많은 젊은이들이 당시 항전의 진실한 역사를 요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행복한 생활은 모두 선대들이 피와 생명으로 바꾸어온 것입니다. 용함의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강수와 고온 날씨 등의 영향으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훈춘 룡호광장과 방천 민속촌의 모든 공연 활동이 잠시 중단됩니다. 공연은 8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회복할 계획입니다. 추후 조정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통지하게 됩니다.
0: 일전 연결시에서는 도시문명정도지수 연석회의 및 좀비차 전문 정돈 사업 배치회를 소집하고 전역 좀비차 조사, 정리, 정돈 사업을 통괄 배치했습니다. 전단계 조사에서 루게로 754대의 좀비차로 의심되는 차를 찾아냈습니다. 각 책임 단위에서는 조사된 좀비차로 의심되는 차의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고 분류별로 서류를 작성해 전 과정 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차 한 대당 한 가지 대책을 실시하고 하나씩 해결해 공공공간의 장기 점령과 무질서한 주차 등 도시의 어지러운 현상을 철저히 정돈하게 됩니다.

0: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점,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젠,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부염,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2: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 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명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명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노래는 김상분 작사, 량춘복 작곡의 조국의 백호원입니다. 온갖 꽃이 피어나는 백호원처럼 우리 조국이 희망찬 내일을 그려보는 곡입니다. 어여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석화 작사 류현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를 들려드립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크게 한번 웃어보는 건 어떨까요?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김무룡 작사 최창조 작곡의 여름밤은 좋았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고향 여름밤의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김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노래는 태옥 작사 리경득 작곡의 그대품입니다. 항상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조국의 품,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느껴보시죠. 화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문천상 작사 방동걸 작곡의 꽃이 레앙입니다. 작은 꽃이가 바람을 타고 세상을 누비는 레앙길이 마치 우리네 인생처럼 아름답고 신비롭게 달아옵니다. 오금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김광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날마다 전화를 준비했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조덕진 작사 방화 작곡의 금산 은산 내광연변을 소개합니다. 황금빛 산과 은빛 산으로 비어든 연변의 풍요로움, 그리고 그 터전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배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원천, 제작의 방불임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두대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여름철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드리고 여름이불 한 세트 드리고요. 여섯 박스 구매하시면 네 박스를 드리면서 여름 침대 매트 3종 세트를 드립니다. 아홉 박스 구매하시면 열한 박스 드리면서 990원 가격에 냉풍 기능이 있는 선풍기 한 대를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를 드리고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를 또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0: 동충 하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처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발효 동충 하처 균분 우대 활

0: 중요하게 신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신장은 대표적으로 전기를 생성하는 이런 장기입니다. 예, 바로 동충하초의 신비로운 효능이가 예, 우리 생명이 뿌리이자 원기 우물인 이런 신장과 가장 큰 연관이 있습니다. 예, 바로 신장을 보양하면서 여러 가지 신비한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생성하는 이런 장기이기 때문에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이처럼 예, 우리 선천지본이라고 하는 신장이 전기를 도와서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예, 그리고 신장은 서의학적으로는 적혈구라든가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이런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곡수에 해당한 등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어머니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동충하초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예. 아니, 당뇨를 오래 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들어와서 약을 많이 썼습니다. 그것도 어제 당연히 합병증에는 약이 어찌 잘 아이들때다.
0: 예, 합병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이 발생합니다. 예.
2: 예. 그것도 예, 이 말도 신경이 들어와서 예, 걸음 걸기도 힘들고, 그것도 발바닥에 무지개 갔던 묻은 거가 두 다리, 나 꼬쟁기처럼 그것도 꾸꾸대지매 이래면서 예, 앉았다 섰다 하기도 불편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서 소비라는 게 잘 나아가서 일신이 붙이고
0: 네.
2: 그 다음에 또 왜 이 심장하고 폐 나빠가지고 소리 이걸 해서는 얼마나 고생도 모르겠습니다.
0: 네.
2: 여러 가지로 이 합병증이 들어와서 그 스테마에 고사하고 약으로 줄줄 세워놓고 소리에 먹었던가 안 먹었던가 이러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 동충하초 쓰면부터 예, 약을 다 꺼내버리고 동충하초 한 가지만 쓰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그래서 예, 지금 예, 혈압 조절이 뭐 하루에 두 번씩 혈압약을 먹었단 말입니다. 예.
0: 네.
2: 지금 예, 혈압약을 안 먹어도 혈압 조절이 지금 그것도 130, 135에서 그것도 그 양 그건 매일 되는데 매일 걸었습니다.
0: 예, 혈압, 혈당, 혈치가 다 조절이 됩니다.
2: 예, 조절이 어떻게 잘 되는지.
0: 예.
2: 이런 혈당 조절은 영 잘 된다. 그래도 지금 예, 약 안 먹어도 그래도 그냥 유기 되고, 그렇습니다.
0: 예.
2: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예, 이 만초신경염이 해결돼, 그런도 속이 쉬워이 잘 나가면서 예, 지금 몸에 붓기도 빠지고 몸이 헷가봐 영도 없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이라는 게 그냥 숨이 콱콱 막혀서리 어떤 때는 숨을 올리시기 힘들어 그랬는데 지금 그런 증시 없이 심장 시원하고 무슨 아무런 근심도 없는데 이전에는 그것도 자꾸만 근심하게 되고 그랬던 게 지금 그런 증시 하나도 없이 저녁에 자면 또 영 잘 산다.
0: 네.
2: 예, 그러니까 나의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여러 면으로 좋습니다. 어쨌든지 그도 이 동통화초 하루에 한 가지 한 번만 딱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약을 먹을 부담도 하나도 없고 그도 약 한 가지 한 번만 딱 먹고도 온 하루를 그래 견디니까가 영 좋습니다. 속도 편안하고
0: 네.
2: 조절 잘 되니까 머리도 안 아프고 예.
0: 네.
2: 그다음에 이 어지럼증 나던 것도 그런 거는 그도 금방 해결됩니다. 이 동통화초 쓰니까 나요.
0: 네.
2: 예. 그래서 이 여름에는 지금 이 심장도 좋아졌지, 폐도 좋아졌지, 그것도 여름에는 매일 좋아지고 있을까 이런 사는 같은 게 좋습니다.
0: 네.
2: 예. 선생님은 이 동충하초 좋은 약 소개를 해서 감사합니다. 예.
0: 예. 그래서 우리 동충하초는 이 당뇨 합병증이거나 중풍 후유증이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예, 우리 바로 동청하초 균분을 쓰면은 특별한 이런 효과가

0: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아니, 활동이 뭐, 그냥 있습니다. 예?
1: 어느 거 한 가지 치료라면 또 어느 게 한 가지 뛰어나와야 된 게 동청화 철수서는 지금이 그도 뭐 어둠의 약수기보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도 아야 보고 빼다 아야 보지 그도 섭외 시위 잘 나가지 숨도 아예 맥히지.
0: 네.
1: 그래 어쨌든지 선생님 좋은 약 소개를 해서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3: 저도 동청하차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이 아파서 밥을 삶아 먹던 게 밥을 삶아 먹고 있고 이 아파서 위에 밥이 용 맛이 있습니다.
0: 네.
3: 그리고 혈압이 높던 게 정상을 됐고 예. 쓸데 없는 딴 방법 아는 것도 예. 이 동청하차를 쓰거나 혈압이 저절로 정상이 됩니다.
0: 네.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답답하지 않고 숨이 잘 올라오지 않는 것 같던 게 이제는 숨이 잘 올라옵니다.
0: 네.
3: 기관지 나빠서 감기 자자던 게 이 약점에 한 번도 감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0: 네.
3: 맥이 없던 게 맥이 나고 예, 당뇨병 등에서 눈이 부옇게 보이던 게 밝아지는 감이 나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는지 지금 혈당이 계속 정상입니다.
0: 네.
3: 선생님 이 약은 하루에 한 번만 먹었었습니다.
0: 맞습니다.
3: 예, 세 번, 하루에 세 번 먹는 약은 예, 먹어볼까 위만 상합니다.
0: 네.
3: 딴 약은 공릉수치, 공릉수치 해도 이 약은 옛날부터 항상 되게 쓰던 약이고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약이니까 이런 약은 세상에 없는 약이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예.
3: 이런 신기한 약을 쓸까? 예. 아, 약을 쓰면서 쓰러 딴 약을 섞으면 병이 하나하나 다 좋아진다.
0: 네.
3: 예. 오래 쓸수록 병이 다 나서니까 용 쓰는 게 재밌습니다.
0: 맞습니다. 예.
3: 네. 이것도 같이 썼습니다.
0: 예.
3: 썼는데 오늘이 우리 형제들 또 둘이 있습니다. 사인은 이제 서희 우리.
0: 네.
3: 이제 다 오늘이 한 사람 16가지 시작했답니다.
0: 네. 우리 동충 하초는 주요한 원리는 두 개만 기억해도 됩니다. 예, 우리 이 이체에서 생명이 뿌리라고 하는 신장을 든든하게 하고 또 우리 산소통이라고 하는 폐를 든든하게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락을 통해서 보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타 장기들이 다 같이 좋아집니다.
3: 예, 그게 선생님 공수치 딱 지어져 있잖아요.
0: 네.
3: 예. 선생님 약이 진짜 잘 좋은 약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황제들이 이 좋은 약이니까 쓰지 않고 뭡니까?
0: 예, 맞습니다. 황제 내경이 이게 다 기록된, 에, 내용들입니다. 예.
3: 예.
0: 그래서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이렇게 우리 예, 동충 하초 하면은 신장하고 폐를 무조건 연계시켜줘야 됩니다.
2: 네.
0: 예, 우리 이 신장이라 할 때는 서의학적으로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이런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골수에 해당하는 정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이런 장기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전 동충하초 는 오래 썼습니다.
0: 예.
4: 전에 동충하초 쓰기 전에 저는 며칠 동안 아,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다음 우몸에는 허열이 많이 나고 피부도 많이 마르고 그다음에 난 특히 심장하고 폐가 안 좋아가지고 검사하니까 나 피는 수술하라는 이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0: 예.
4: 수술을 하자고 하니 아예 내가 나이도 많고 뭘 그렇게 건강한 편도 못 됐는데 수술하면서까지는 정말 하기 쉬워가지고 그냥 약으로만 치료해보자고 약만 썼습니다.
0: 네.
4: 한동안 병원약도 쓰고 한동안 써 안 되니까 또 중요한 중약도 많이 쓰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광고에서 나오는 내가 듣건데 좋다는 약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 번 되지 않으니까 여러 번 바꿔서 많이 썼지만 결국 치료는 못했습니다.
0: 네.
4: 선생님이 그 강의를 듣고서 동충하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써서 얼마 안 되니까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우선은 기본상에서 뭐 이게 옛날엔 항상 그저 제일 내가 바쁜 게가 힘든 게가 이 가슴이 불편한 게입니다. 가슴이 불편하고 아프고 숨이 타고 이게였는데 지금은 가슴이 영 편한다.
0: 네.
4: 그러니까 나의 예, 가슴이 편하니까 나 마음도 편하고 그다음에 기분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종충하초는 사제는 아니

0: 하지만 정말 이전에 비하면 지금은 아 때 되면 배고프고 먹으면 소화 잘 되고 밥 먹은 다음에 소화 잘 되니까 아 기분도 좋고 이래가지고 네. 위장이 편하니까는 정말 위장이 편하고 가슴이 편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정말 기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 이 동충하천 내가 다른 약들을 많이 써봤지만 이 동충하천은 특별하게 4,500m 그 고온 높이에서 자라고 겨울에는 벌레를 여름에 풀로 자라는 정말 진기한 약물이고 특히 내가 약을 많이 먹어봤지만 발효한 약은 처음 먹어봤는데 발효한 약물로서 산책 효과를 보면 이런 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충하천 약물들 다른 내 약을 많이 썼지만 그게 근본 그 약물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치료해도 치료가 되지 않았고 지금 이런 동충하천에서 빌려서 그 기성상에서 좀 치료돼가지고 예, 잘 보내고 있는데 이거는 이 동충하천을 내가 나이도 많고 많은 약도 써갖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동충하천은 뭐 놀래야 놀 수 없는 이런 약으로 됐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저는 내가 동충하천을 만난 거 정말 다행이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런 기분이 좋게 생각합니다.
1: 예.
0: 앞으로의 계속 열심히 쓰면서 살려 생각합니다.
1: 예, 맞습니다. 지금이 현대 의학적으로도 이 동충 하처로 불로 장생이 묘약이라 합니다. 건강하게 예. 장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0: 예.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2: 네.
0: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전문가 수고하십니다.
1: 예.
3: 선생님 전문가 매 저도 동충하소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야, 내 이 쓰기 전에는 이 배가 좋지 않아서 예, 이 무릎이 전문가 날 흐릴 때 뭐 전문가 제 다리 먼저 아프고 이랬어. 그 병원에가 검상에 풍수성 관절이랍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이래서 많은 약을 썼습니다. 뭐 소약도 쓰고 그 다음에 그런 고약도 싸서 붙여보고 그걸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뿐이지. 그래 그 다음에 저는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동충하소를 쓰기 시작한데 아 정말 효과 좋습니다. 이 뼈 아픈 게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저 기관지염이 있어 나서 그냥 기침 이렇게 거서 달고 살았습니다. 기침도 하고 거서 그래. 그래도 이 기침에도 용 좋습니다. 예?
1: 예,
3: 기관지.
1: 기관지만 좋은 게 아니라 예? 이 폐 그다음에 이 천식이 있거나 호흡기 계통에서 좀 잘 낫지 않고 어려운 이런 질병들 예. 다 해결합니다. 예.
3: 그리고
1: 얘기하셔. 예.
3: 그리고 그렇던 게 아는 지금 먼저는 기침 안 나고 목이 간지한데 그 기관지염도 다 나사지고예.
1: 예.
3: 언제는 일 없습니다.
1: 예.
3: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 배 아픈데도 용 좋습니다. 예.
1: 예.
3: 저는 이전에 좀 뭔가 다리 다친 다리가 이렇게 좀 뭔가 무슨 나 먹어놓거나에 이저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서 허리 꼬불 때리고 이러고 다녔댔습니다. 그게 지금은 허리 쭉 펴고 거서 정말 아이 아무리 이리 다녀도 예 허리도 아이 아프고 정말 좋습니다. 예.
1: 네.
3: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뭔가 뭐 아이 기억력도 돌아왔지. 어떤 나 먹어놓고 이렇게 기억력 제대로 생각해 이게 무슨 치매 걸리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까지 했댔습니다. 그런 게 기관질이 다 여기서 뭔가 뭐 이 기억력이 돌아와놓고 이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그래 저는 이렇게 좋으니까 계속 견제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저 이 동충하소는 한 가지만 그저 먹어도 예, 이전에는 야구 그저 와는 줄 세워놓고 먹던 게 그래서 아이 그래 원전이 동충하소는 한번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먹을까나에 아이 정말 모든 병이 다 나는 나사지까나 제 인제는 이리 좋으니까 저는 계속 견제 쓰려고 선생님께 전화드렸습니다.
1: 예, 2830066번.
3: 영 좋습니다. 예.
1: 예, 전화번호 아시죠? 예.
3: 예.
1: 그 연계하십시오. 예.
0: 예.
1: 예.
0: 선생님, 그래서만 가면 저는 이렇게 해서 이번에 또 한 9통 더 싸겠습니다. 예.
1: 예. 9통에는 11통 드리면서 990원 하는 이 물냉각 정풍기를

0: 드립니다. 이 현대식 선풍기입니다.
1: 예, 예.
0: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알만합니다.
0: 예.
1: 2830666.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두 분 수고를 합니다.
0: 예.
3: 나도 예, 동풍한테 오래 묵었습니다. 오래 묵을까요? 나도 예, 뼈 아파 연고생했습니다. 방주에 걷지 못해서 어찌 고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뼈 아픈 것도 와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약은 뭘까? 혈압도 영 잘 됩니다. 혈압도 영 잘 돼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내가 없었습니다. 뭐 두고서도 시장에 가서 뭐 싸서 그냥 물건 두고 이랬는데 시도 기억력이 돌아와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항상 항하고 답답하고 숨차는 것도 많이 좋아졌지. 그리고 위 도둑하는 소화제 지금으로 자꾸 올라오면 꿀꿀이 자장 밥 못 먹었습니다. 그냥 두고 먹고 자는데 이 동충한테 먹으면 소화제할 때 먹고 있어 밥을 잘 먹고 애매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3: 그래서 허리다리 아파서 고생 매일 하였습니다. 걸지 못했어요. 그러던 게 허리다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 할 때 좋을 때 나도 이 아우가 대박 받다고 전화를 드립니다.
0: 네. 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예, 예 저도 동크나트를 먹고 있습니다. 요즘 먹는가 물이 혈압도절이 안 돼가지고 예,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고리병한 게 정신 없고 이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동그나토를 지금 먹은 게 이전 반년 먹었습니다. 많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심장이 항상 안 좋아가지고 예, 속이 두근두근하며 예, 답답하고 침침하고 이러면서 예, 영편안하지 않아 됐습니다. 그러다 나이까지 나의 밤에 자다 무에 감당해도 영 힘들고 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거 먹은 다음에 그런 게 그런 증상이 없어지니까 나의 영 잠을 잘 잡니다. 확실히 고산지대에서 자란 4,500m 고원에서 자 고산지대에서 자라고 예,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저기 풀로 자라는 신기한 약대고 예, 발효한 약대다 그런지 확실히 이때까지 약 먹던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4: 예, 그래 관절에도 좋습니다. 그러지 이 약이가 예, 예, 저기 발효시킨 계란에서 예, 용 좋다니까 그리고 이 약은 예, 딱 하루에 한 번만 먹지 않을까 하루에 다른 약들은 하루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먹잖아니까 이건 나 먹어놓을까 되나 먹었던지 아이 먹었던지도 모르고 저래 예, 이럴 때도 많았는데 그랬는데 약이라는 게 이렇답니다. 약을 너무 많이 먹어도 예, 예, 저기 효과가 없고 예, 다른데 영향 준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거는 황제가 막 먹던 약이라 그러는지 그래서 딱 한 번만 먹어도 영 효과가 좋고 효과도 더 빠릅니다.
0: 예, 지금 활동 있습니다. 그냥 예, 2830666번에 예. 연계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0: 예.
2: 네, 안내 계십시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 홍대에서 에너지도 저장합니다.
3: 네.
2: 예, 그리고 골수이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라 할 때에는 줄기세포도 저장하고 면역반응을 조절해서 생명이 가장 근원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남성분들이 정자하고 여성분들이 난자의 질과 량도 여전히 이 신

0: 장과 관련이 되는 이런 생식 기능력은 신장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서 양배꼽 6개의 모든 뼈 건강, 체내 수분 대사 조절은 신장의 역할이 오장육부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생성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관 이상으로서 생명의 근본을 유지하고 전체적인 건강하고 균형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때문에 신장은 생명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오랜 질병으로서 고생했거나 여러 가지 합병증이라든가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은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몸 전체가 또 좋아집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라 할 때에는 예, 여러 가지 이런 작용에서도 폐를 건강하게 하면서 신장이 예, 기를 도와주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폐라 할 때에는 우리 인체에서 숨통과 같습니다. 목숨과 같다 이 말입니다. 폐가 좋아져야만이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져야만이 뇌가 좋아지죠. 네. 예, 그리고 신장이 우리 인체에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예, 신장하고 폐를 동시에 예, 우리 보강하고 건강하게 하면서 인체의 건강을 또 유지시켜줍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고 이 좀 숨이 좀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런 증상을 개선하는 데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동충, 하초는 신장과 폐 직접 작용해서 전기를 돋궈주는 이런 합동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랜 질병으로서 허약해진 몸을 회복시켜주는 데서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다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화생활방송입니다. FM 102.3MHz 중국 연변라디오 조선호 문화생활방송은 연변지역사회와 동포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문화생활방송은 방송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본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문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55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여기는 중국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물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경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5기

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전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싸지 원액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싸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왕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 원액 이 제품 자체는 원 가격이 99원으로부터 158원으로 인상된다고 하였거든요.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은 뭐 한 주일 좌우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70각에 100각을 들이게 되는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싸지 원액 같은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는 뭐 일단 선택해서 써보시겠다면 기본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반년, 1년 후에 혈액검사를 가 받아보시라고 모두 화살이 오르고 내리고가 원래보다도 많이 줄어들게 돼 있을 거라고 삼고인은 기본입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수한 제품, 대사에는 인류에게 선물한 이런 제품 자체 99원으로부터 158원으로 인상된다고 하였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이용하시겠다면 이 제품 자체는 5년, 10년도 문제없습니다. 우수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기회는 이용하는 사람한테만 그 속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지나면 그저 헛되게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겠습니다. 명사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병은 40대 중후반부터 세계에서는 누구에게든지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접근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심각한 안과 질병,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심망막 색소변성, 당망증 이런 무슨

0: 모두 우수한 기회니까 여러분들한테 성실하게 교대해 드립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사지원액을 한 반년 넘게 지금 계속 견지해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이거 예, 먹으면서 나는 이 오랜 기관지 천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침이가 그냥 이렇게 떨어져 씌웠고 좀 탄 이렇게 기운이가 있게 되면 또 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지원액을 먹으면서 이게 지금 기관 상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 얼마든지 먹기가 영 마음에 막 그래서 많은 기침이 가에 달라붙는 것 같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도와줬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420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됐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러는 거 호흡계통에 완전히 좋은 효과를 보신다고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 주시고 계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혈지가 좀 높아가지고 예. 계속 자도 예. 잠잠 가지 않고 계속 아픔 나고 피곤하고 이랬는데 이 증상도 지금 영 많이 좋아졌어요.
0: 그렇죠. 예. 참고해.
2: 그리고 예. 심장도 막 답답함에 이러고 또 혈압이 또 예. 온정 안 되고 이랬는데 지금 이 증상들이 다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0: 바로 그럴 겁니다.
2: 이래서 예. 우리는 이 지금 내 약을 먹고 이 사지원액을 먹고 지금 예. 영 효과가 좋고 이러니까 나의 우리 집 식구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예, 다 같이 지금 이거 예,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지금 활동 될 때 오늘 70각 주문 받다고 전화했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70각에 100각을 드리는 우대할대, 특산 우대할대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지나가면 후회할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뭔가 뭐 혈압이도 높고 혈당이 다 좀 높은 사람입니다.
0: 그래요?
3: 그래, 예, 그다 동네 경화까지 있으면서 그냥 예, 오랫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사지원에 먹고 있는데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3: 혈압이 늘상 높을 때면 막 세게 높고 또 낮을 때 많이 높고 온종일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혈압이 온종일 잘 되고 예, 막 얼리 뒷머리 뒤로 뻗치면서 머리도 아프고 막 당기는 목도 뒤 막 당기는 것 같으면 이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막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럼요. 예예.
3: 그러면 이만한 거 심할 땐 또 이 손가락도 내리저리고 예, 다리도 예, 손가락도 내리찡찡 저리고 발가락도 찡찡 저리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예. 그게 이 소린 증상이 많이 나와서 혹감가도 소린다 소리지 않습니다.
0: 신경말초까지 혈액이 제대로 갖다 돌아서는 힘이 약하니까 그런 겁니다.
3: 예, 그리고 난 발바닥이 그냥 당기는 감이 납니다. 그냥 당깁니다. 그래서
0: 예.
3: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깨어드는 것을 그랬을 때 그 증상이 없어졌어. 그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저는
0: 혈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여전히 보니까 혈당 혈지 온종일 잘 되고 있습니다.
0: 혈체가
3: 예, 다 잘 되고 있고 머리가 예, 많이 맑아졌습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보니까 이 가슴도 그냥 또 침침하면서 황황하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 가슴도 많이 요즘에 많이 편안했습니다.
0: 그렇죠.
3: 예, 저녁에 자지 못하면 자도 일어나 앉았더니 그것도 가슴이 편안하니까 심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0: 심장 공동이 너무 좋아질 이유가 충분하게 담겨져 예. 있습니다.
3: 예. 그래서 나는 효과 잘 보고 있는데 우리 언니도 지금 눈을 내 수탕 고생하다가 지금 명소방 능력 썼는데 효과 좀 좋단다.
0: 네.
3: 예, 배내장이 있어서 눈은 그냥 이렇게 보이고, 예, 무슨 포탈 보지 못해서 그랬댔어도 괜찮지. 요즘에 이제 눈이 많이 맑아지고, 예, 눈을 실수 없이 흘러서 눈이 그냥 치집으려서 이게 지금 많이 좋아졌을 때도 가보니까 나.
0: 그렇죠. 눈에는 명서방입니다. 그렇게 인정해도 됩니다. 좋다면
3: 이래서 내 지금 까지 원해가 지금 명서방 눈이하고 우리 언니가 둘이 같이 나도 저도 제시 제약 오늘 값이 오래전마다 활동이라까나 화투에서 하니까 값이 대단히 높을 때다 계산해보니까 나.
0: 그렇죠. 계산하면 예, 예, 그 예.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3: 예. 이렇게 이런 활동 놓치지 않고 내 오늘 또 배달 받다고 그럽니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사지원약을 늘러리 쓴 결과에 이 약에 대해서 제가 신심을 가지고 쓰니까 아주 좋습니다. 혈압, 혈지, 혈당 다 온정받고 혈압이 그렇게 높은 혈압이 지금 이전에 동산에는 양자까지 어쩔 때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0: 그래서 없습니다.
4: 아주 힘들었습니다.
0: 예.

0: 이 여름에 와서도 이 좀 무더운 날씨에 좀 올라가더라만다. 수라비가 예. 160, 70 이렇게 올라갔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에 145, 4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 그러니까 예.
0: 예, 그러니까 머리가 어지럽지도 않고
1: 기본 증상에 가깝게끔 회복 중입니다. 예, 예.
0: 예. 그리고 그다음에 좀 뭡니까 이 심장도 예, 박동이 너무 심했습니다. 심장이 박동은 막 94를 좀 넘어갈 때네 가슴이 침침하면서 뭐 막 이렇게 구두근거리고 그러던 게 지금 이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1: 그럼요.
0: 예, 그래서 그다음 내가 이야기 돼서 뭔가 신심을 가지고 내가 늘 이렇게 쓰니까 이게 그만큼도 사라졌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이 신체는 허락되지 않고 자꾸 일할 생각만 하고 이러니까 예, 자꾸 그만큼 사라지는 게 지금 마음이 느슨하게 됐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위장계통, 비장, 이게 다 좋으니까 예, 이제보다 식사량도 늘었습니다. 소화가 쑥쑥 잘 됩니다.
1: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를 잘 보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소화공능이 좋아야 되는데 이 제품 자체가 기본으로 소화공능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충분한 그 조건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래서 뭘까 이거 면역력이 올라가더란 말입니다.
1: 네.
0: 이거 뭡니까? 면역력 올라가니까 그 다음 걸음 걸고 나가 운동해도 예. 맥이 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항상 이 사주원에게 대해서 제가 마음을 예? 마음가짐을 잘하고 약을 쓰니까 예? 약 효과도 효력이 빠릅니다. 이전보다.
1: 그렇죠.
0: 그런데 저는 계속 쓰려고 내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을 내 눈앞에 끝이 왔을 때 제때 잘 이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맹소방염 약을 전에 한 6달 썼습니다.
1: 예.
3: 예, 나는 좀 눈이 좀 중한 때입니다. 이게 녹내장을 인해서 얻어낸 약물이 됩니다.
1: 녹내장이라면 쉽게 실명하는 무선암과 질병이 일정에 속하는데, 예.
3: 예, 양면역 안에 예. 원래는 수술해라고 잠깐만 그랬더니 안압이 잠깐만 올라가고 두무두무 이랬거나 수술해가는데 내 수술 안 나고 내 보수적으로 그냥 약으로 이때까지 견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맹소방 눈약을 저는 6달 쓰면서부터 내 이 약 쓰면서도 안압은 절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1: 큰 해결입니다. 예.
3: 예. 다른 약 쓸 적에는 안압이 그래도 두문두문 올라갔는데.
1: 계속 걱정되지, 안압이. 예.
3: 예. 이번에는 이 약을 지금 써보니까, 나 예. 완전히 지금 이 몇 달 동안에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1: 안압이 21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완전히 시름나도 됩니다. 예. 예.
3: 지금도 24호 되고 있습니다.
1: 예. 예.
3: 그러니까나 얼마나 편안한지에 원래 예, 이 눈 자꾸 안압을 찍으면 막 눈알이 빠지는 것 같고 머리 막 아프고.
1: 그럼요.
3: 예, 그 다음에 이튿날 자국이 나면은 꼬비도 가뜩 나오고, 그래도 그렇던 게 지금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예, 이게 안압이 올라가거나 눈이 그래도, 그리고 내 이 백내장도 어떻게 돼서 뭐, 어쩜 나이 있어 그런지 백내장도 한 대 있다고 그랬거든요.
1: 백내장은 기본으로서 범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60대고 예, 이상에서는, 예.
3: 그래서 눈이라는 게 백내장도 있을 거나 부부의 그런 게 앞이 잘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저기 뭐 인각이 되게 되면, 자꾸만 하자 나가도, 예, 누나, 전 눈물도 나고, 전체는, 문화를 깔깔한데, 이런 선생님 있는데, 지금 이게가, 예, 이것도 싹 벗어지고, 지금 얼마나 눈 잘 배우는지, 예, 그래, 내가 안압을 해서, 그냥 둥둥둥가 측금 해볼지, 시력이 조금 올라갔다고, 시력이.
1: 그게 보통 치료 아닙니다. 시력이 올라간다. 지금 정도를 보증하는 것만 해도 큰 치료인데 시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선생님 한 분이 아닙니다. 몇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한 효과죠.
3: 예, 시력까지 올라갔거나 야, 이 약이 완전히 파악이 있고 이 약은 정말 써보니까 이게 효과가 좋은 지금 이때까지 얻은 약년 동안 써보면 이번에 이 약, 이런 약 첫감 지금 이렇게 좋은 약.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 선생님이 좋은 약 이렇게 만나서 지금 좀 오래 좀 견제해 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대달 받겠습니다.
1: 네, 이번 우대할 때 특산 우대할 때 이거 한 줄 잡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0: 70강의 100강 쏘는 우대할떡 선생님 같은 사상에서는 이 정도 쓰겠다면 눈을 구합니다. 싸지 본신이 눈에 유지하면서 전반 혈액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눈에는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명사방이 다 싸지 원에 결합해서 복용하시겠다면 확실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사지원에 근데 옛날에 싼 게 있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그래요. 예,
1: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언니가 얘 그 심장이 불편해서 숨이 차고 얘 가슴이 답답하고 심율이 빨리 뛰고.
0: 예.
3: 심장투를 했단 말입니다.
0: 예.
3: 신전투를 하는데, 그, 신전투에 나타나 나더랍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예, 그, 건망증이 심하고, 예, 밤잠 잘 못 자고, 예.
0: 예.
3: 예, 그 다음에 위가 좋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밥을 잘 잡수지 못하고, 식욕도 없고, 가슴이 자꾸 쓰리고, 이래가지고, 병원에가 위경검사라니까, 거기, 궤양도 있고, 위축성 위험도 있다더랍니다.
0: 예. 예.
3: 그래서 약을 줬는데, 서약을 먹었는데, 별로 그걸 자꾸.
0: 예.
2: 네.
0: 전화가 연결 잘 되지 않네요.
2: 여보세요?
3: 사지원, 예. 예. 사지원에, 뭐, 예, 그, 저기, 싸달래서, 방송 듣고서리 내보고 주문 내달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 심장에 가슴이 편안해지고, 예, 그,
0: 소화공동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3: 예, 소화공동도 좋아지고,
0: 예, 전면을 좋아집니다.
3: 저기, 밤잠도 못 쓰던 게 수면질이 좋아졌답니다.
0: 어, 그렇죠. 바로
3: 예,
0: 그렇습니다.
3: 그래서 효과를 많이 봤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본인은 이런 거 주문할 줄 모르니까 내 대리로 지금.
0: 예, 그렇죠. 이 사시원액 너무 선택이 잘 됐으니까.
3: 예, 그래서 예. 번호 70까지 배달해달랍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501-7766에 전화 넣으면 됩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명서방의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사지원에게 여기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는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고 인삼녹경이 5~10배 효과,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후르바수가 포함되어 있고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고 은행잎이 20배 효과가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만 하시겠다면 여러 가지 질병 관리에는 완전히 시름 넣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불볕더위가 기세를 부리는 요즘 집안일 하다가 문득 옷장 앞에서 멍하니 서서 이렇게 중얼거린 적 없으신가요? 오늘 뭐 입지? 오늘 프로에서는요 바로 이 여성분들의 골칫거린 여름철 옷차림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들으시고 나게 되면요 시원하게 입으면서도 스타일까지 챙길 수 있는 지혜를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네,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것 바로 원단 얘기입니다. 이런 더위에 옷을 잘못 고르게 되면요, 그야말로 이동식 사원하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요, 여름철 필수품인 생명연장 원단은 대체 어떤 것들일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는요, 통기성과 흡수성이 뛰어난 천연 소재로서 여름철 원단의 대명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는 공기와 수증기의 투과성이 매우 우수하여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배출해주고 한요. 약간의 구김이 가는 게 오히려 또 내추럴한 멋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만 구김이 잘 가는 단점이 있으니까 외출 전 다림질은 필수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요, 실크입니다. 실크는 고

흡수론 광택과 함께 놀라운 통기성과 흡수성을 자랑을 합니다. 피부에 닿는 촉감이 부드럽고 시원함을 오래 유지해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올해 복장 조류에서는요, 천연 실크는 물론 또 실크와 면을 혼방한 소재나 실크와 같은 촉감과 광택을 내는 아세데이트 소재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세데이트는요, 실크보다 관리가 수월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입니다. 면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소재거든요. 면 섬유는요, 다공성 구조 덕분에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증발시켜 피부를 건조하고 시원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네, 특히 고밀도 면 소재는요, 가볍고 시원하면서도 형태의 유지력이 좋아서 여름철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여름철에 피해야 할 원단도 있는데요.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는 통기성이 떨어지고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해서 피부에 달라붙는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아무리 예쁜 디자인이라도 이런 소재 옷은요, 여름철에 입기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니트도 여름에 가능할까요? 의외로 여름철에 니트 원단을 추천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니트 원단은 직조 원단에 비해서 실과 실 사이에 틈이 크기 때문에 통기성이 더 좋기 때문이죠. 물론 두꺼운 겨울용 니트가 아니라 여름용 얇은 니트 소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냉감 기능성 소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한 느낌을 주는 원단이나 접촉 냉감 소재를 적용한 제품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가 있죠. 운동을 하거나 또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또한 흡한 속한 갱이는 이 원단은요, 땀을 빠르게 흡수해주고요, 증발시켜 쾌적감을 오래 유지해주곤 합니다. 네,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직장인 여성분들께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사무실은요, 패션 전쟁터가 아니라 전문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잡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복장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직장인 여성들의 복장이요, 전문성과 편안함의 조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정장의 딱딱함에서 벗어나 미니멀리즘, 편안함, 그리고 또 약간의 유머가 더해진 새로운 스타일 주류를 이루고 있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느슨한 실루엣입니다. 이 몸에 달라붙는 옷 대신에 어깨에 가볍게 걸치는 느낌의 재킷이나 여유 있는 통이 넓은 바지가 대세입니다. 이런 옷은요, 에어컨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고 오래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옷과 피부 사이에 충분한 공기층이 형성이 되어 공기의 대류를 원활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고급스러운 소재입니다. 면이나 아마 소재와 같은 내추럴한 소재는요, 기본이고 실크나 아세테이트, 그리고 또 정밀 가공된 울 소재 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재들은요,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주면서도 시원함을 제공해주죠. 출근길과 일상 업무에는요, 얇은 아마 소재로 된 우드옷이나 가벼운 카디건에 통이 넓은 바지나 스커트를 매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식 자리에는요, 실크로 된 적삼이나 몸매를 두드러지게 하는 깔끔한 바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실크로 된 적삼은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면서도 시원하고 또 깔끔한 바지는 전문적인 인상을 완성해 줍니다. 색상은 화이트, 베이지, 연한 블루 등이 좋고요. 여기에 깔끔한 디자인의 구두나 뒤축이 낮은 실을 매치하면 완벽합니다. 이 캐주얼한 날에는요, 부글한 니트 소재의 상의에 주름 잡힌 바지를 추천해 봅니다. 상의는요, 캐주얼하면서도 너무 편하지 않아서 직장에 잘 어울리기도 하죠. 최근에는 여성용 상의도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으니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나요? 사무실 에어컨은 때로는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얇은 가디건이나 쇼를 하나 준비해두게 되면요, 실내외 온도 차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신발도 중요합니다. 네, 출퇴근 시 걸어야 한다면은요, 굽이 너무 높은 신발보다는 낮은 굽의 샌들이 좋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하루 만 보를 걸어도 편안한 구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빛나는 주부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주부님들의 하루는요, 정말 멀티태스팅 그 자체죠. 밥하고 아이들 보고 또 뭐 장 보고 손님을 맞고 한마디로 뭐 맞는 해결사 아닌가 뭐 이럴 때도 듭니다. 이런 저런 일 많이 하게 되겠죠. 뭐 그러니도 옷차림도 뭐 단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시원할 것, 움직이기 편한 것, 그리고 또 예쁠 것. 여름철 가장 든든한 아이템은요, 단연 원피스입니다. 원피스는 한불로 스타일이 완성이 되는 가장 실용적인 아이템이거든요. 여름철에는요, 얇은 코튼 원피스, 그리고 또 아마 소재 원피스가 특히 좋을 것 같은데요. 활동성이 중요하다면요, 중간 길이의 원피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짧은 원피스는

움직일 때 신경이 쓰이고 또 너무 긴 것은 집안일을 할 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은요 상하이가 세트로 구성이 된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냉감 기능에는 세트로 된 옷은요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고 코디가 필요 없어 아침에 시간이 없는 주부들에게 딱이죠. 네, 올 여름에는요 피부에 가볍게 닿고 또 몸에 과하게 밀착되지 않은 소재의 스커트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또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또 시원한 느낌을 주는 시어서커는요 주름진 표면이 특징인 가볍고 시원한 소재죠. 이 소재는요 구김이 잘 가지 않고 통풍이 잘 돼서 여름철 주부들에게 매우 실용적이라 하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외출을 할 때는요 활동적인 원피스나 티셔츠에 미디 스커트 조합이 좋습니다. 무릎을 굽히거나 아이를 안을 때 불편하지 않아서 좋고요. 또한 크로스백이나 또 숄더백이 필수입니다. 양손이 자유로워야 아이와 함께 있을 때 훨씬 수월하니까요. 이 가까운 외출에는요 편안한 티셔츠에 와이드 팬츠나 또 롱스커트를 추천해봅니다. 너무 정장 스타일은요 부담스럽고 너무 캐주얼하면은 허술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적당한 밸런스가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은 아래 주부 패션 선택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부들은 옷이 자주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클링만 가능한 옷보다는요 손쉽게 빨 수 있는 소재를 우선적으로 고르는 것이 현명하겠죠. 외출이 잦은 주부들에게 또 자외선 차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는요 이 자외선 차단도 패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죠. 네, 밝은 색상은요 시원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흰색이나 밝은 색은 금방 더러워질 수가 있어서 잔에 가는 주부들에게는요 좀 어딘가 부담스러울 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진하지 않으면서도 관리가 쉬운 중간 톤의 색상을 선택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와서 또 옷 색상 선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름철 옷 색상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밝은 색은 햇빛을 반사하게 되고 어두운 색은 열을 흡수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요 여름철에는 흰색, 베이지색, 연한 파란색, 연한 분홍색 등 밝은 색상의 옷이 아마도 인기가 많은가 보죠. 올여름 패션 주류에서는요,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도 우아하고 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색상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무실에는 베이지, 또 크림, 연한 회색, 민트 등 차분하고 또 세련이 된 색상이 잘 어울리질 않아요.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또 이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해 줄 수도 있고요. 네, 여기에 작은 액세서리나 또 스카프도 더하면 완벽하죠. 액세서리, 스카프. 여성들은 옷 정장에 따라서 그리고 또 액세서리, 스카프도 미죠. 예. 야외선인 또 밝은 색이 아주 또 좋을 듯 싶기도 합니다. 햇빛을 반사해서 실제로 더 시원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빨간색은요, 이 자외선을 많이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 자외선 차단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은요, 빨간색 계열의 옷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야외 활동 시간 길이니까. 네, 그리고 저녁 시간 야외 또 나갈 때는 밝은 색상보다는 어두운 색을 선택하는 것이 또 좋을 듯 싶기도 한데요. 어두운 색은 또 모기를 덜 유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주부들이라면요, 저녁 외출 시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색상을 조합할 때는 너무 많은 색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요 무더위 속에서 직장인 여성과 주부들이 각각 어떤 옷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또 옷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봤습니다.

오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옷 선택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 뭐 직장인 여성들이라면요, 전문성과 편안함을 겸비한 뭐 고급스러운 편안함 스타일을, 주부라면요 활동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스마트 캐주얼 스타일을 지향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스타일과 상황에 맞는 옷을 고르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를 따른 옷이라 할지라도 내 생활에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옷차림 하나로 또 우리의 컨디션과 하루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좋은 옷은 또 좋은 기분을 만들어주고요. 좋은 기분은 하루 종일을 밝게 빛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은 모두 자신만의 아름다운 여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주부클럽 여기까지입니다. 프로필은 집의 김홍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0: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백자방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네, 투골테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을 더 드립니다.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박선생물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의 투골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바로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이 398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 일은 아주 드시기도 편리하고 약 효과가 아주 큰 이런 좋은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15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원래는 15각에 15각을 드리는 게 기본인데 100% 무료로 드리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5각을 더 얹어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본 제품 자체는 드시기도 편리하고 약 효과성이 뛰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드시고 바로 이 제품이구나 하고 이렇게 속이 편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공능이 이렇게 편할 수밖에 없고 잠도 잘하고 뭐 기억도 잘 되고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 복용하시는데요. 15각에 20각을 무료로 받게 되게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원래 398원으로부터 1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그리고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관절 치료 제품에서는 알아주는 제품 자체인데요. 무엇 때문에 충족한 근거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발

명 특허를 받은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은 이 제품이 거의 제가 접촉한 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뇌에 하건데도 이런 것 같은데요.

0: 나오는 제품 자체가 투골테라는 제품 자체인데 한 각의 가격은 490원인데요. 12각을 싸면 15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이 정도 되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 구봉약과 외용약이 1대1로 따라갑니다. 네. 한 각의 가격은 200원 좌우가 되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안녕하세요.
2: 네, 저는 되게 후추를 항상 머리 어지럽고 혈압도 엄청안 되고 그래서 손발이 저리고 해. 이래 고생하다가 닭자고.
0: 예.
2: 조금 혈압이 엉덩되고 어지럼치에 이럴수 아이 나온다.
0: 아, 그럼요. 예, 예.
2: 왜 어지럽지 않을까? 사람이 정신 나지. 아, 그리고도 나는 이게 전립선이 오래 소변을, 봉이에 밤 소변을 찾수 많고 또 본 소변이 내양이 영 조금씩 나가다니까. 아, 가지 못하나 아침 막 이런 어렵진 않은데 조금 왜. 이 약수 후부터 한 번만 소변이 많아지면서 소변 차수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0: 기본으로 당과 콤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콤팥 공동기 저하로 인해서 남성들이 지금 4, 50대 그 이상으로 되는 분들은 전열선 때문에 아주 생활질이 떨어지고 힘들게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가 백자반 구복약이 그런 걸 풀어줍니다.
2: 예, 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왕보다 소변이 시원 잘 나가지 아침이면 머리 맑은데 정신 난다 이래노니.
0: 그 문제 해결이죠. 예.
2: 예, 그리고 내 토골 때문에 우리 조카지 어디 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야는 요청한 탁도 특히 무릎 관절 심해서 아무튼 나의 어린 게 그냥 앉아 때려서 사람 영 바빠한단 말입니다. 이게.
0: 그렇죠.
2: 예, 그런데 이제 토골 때에서 바로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야, 지금 내게 떼었습니다. 이래.
0: 예.
2: 다 이게 맞으면 쓰겠다고서.
0: 예. 나이가 어느 50대입니까? 60대입니까?
2: 네, 50대 중반 됩니다.
0: 50대 중반. 예. 이렇게 되면 이 투골테의 제품 자체를 이때 시작하게 되면 빨리 말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투골테는 주약에 지금 여기 흑개미를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진성탕, 진주, 방귀 이런 몇 가지 복합 성분으로 조성된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차원에서 모든 관절 통통을 풀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지금 이 제품 자체를 시작하게 되면 효과가 빨리 날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드시고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을 집중해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드셔서 관절통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기본 없습니다. 견제할 필요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분한테는 예, 이 제품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2: 아, 그러면 이번에 많이 좀 쌓였단다, 이 제품이.
0: 그러라 하세요. 외국 생활에서 힘든 생활을 경과하며 이런 모진 고통을 겪던 이런 분들이 이 제품을 쓰시게 되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2각에 15각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백자방 쓴 지 어쩐 5달 된다. 왜냐하면 당뇨 종합을 내가 소변 잡고 머리가 훑어나 혈압 조절이가 바라야 돼. 가슴 고통 다 겪고 왔습니다. 참약을 먹었다, 땡디 먹었다, 땡디 맞았다. 쓸데 없을 때다. 아무리 약을 그래도, 그러던 차이 선생님 백자방 강의라. 예, 하루에 딱 그저 저녁에 한 번만 반 시간 수건 두고, 그래 먹을까나 어느까지 잠든 것도 모르고, 소변도 그렇게 잤던 게 잣수가 어좀 많이 줄어지고, 소변만 할까, 예. 아유, 아침에 일어나면 예, 개운합니다. 정신하고.
0: 아, 그럼요.
3: 예. 그리고 경력이 상실됐던 게 경력이 돌아오고, 맥이 나고, 예, 정신이 납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그리고 투골팬은 그저 아예 아픈 데 없습니다. 그렇게 그저 사적에 각터 나고, 전화기면 그저 두드리고, 망치로 두드리고, 이래고, 무슨 벽에다 치고, 어쩌고 해도, 아이 되던 게 약은 정말 얼마 먹었겠습니까? 그런 게 위를 자극해서 그저 재뿌리고, 먹다가는 또 맞자에서 재뿌리고, 먹다가 재뿌려 하던 게, 이거는 정말 예, 위를 자극 아이하고, 위를 대비 도와주고, 그래 놓고
0: 예.
3: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바르고 마사지 할까? 몸이 헷갈아집니다. 그렇게 천구만구이던 게.
0: 그렇죠.
3: 그래 활동 못하던 게 활동 다 할까. 이 활동 저쪽에 두 가지.

0: 일도 다발 좀쓰자고 그래.
1: 잘
0: 겁니다.
1: 예,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여기 배달 전화번호에다 연락해서 제때 배달 받아서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희 남편분이 위암으로 저기 뭐니까 적이 돼서 예, 치료를 받다가 지금 많이 나사지는데 지금까지 신체가 너무 허약해가지고 밥도 잘 못 잡수고 계속 이렇게 싸움을 하고 식구물이 올라오고 위도 아프고 이랬습니다.
1: 예.
3: 아, 지금 서약으로 치료받으면서 이 또 백정원 구보계로 같이 있으면 좋다고 친구가 소개해줘서 그거 좀 잡수고 있는데 무슨 한 서너 달 잡수는데
1: 어떠세요?
3: 모르겠습니다.
1: 예.
3: 위가 많이 이렇게 뭐니까 식구물이 올라오고 아프고 소화에 대고 하던 게 그게 많이 나서지고 예. 감기 자주 걸리던 게 감기 자주 아이 걸리고 할까 예. 맥이 좀 나고 예. 용 좋아지는 게 많이 알깁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이거 이 약을 저기 뭡니까 걔가 지금 먹고 있는데 혈압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1: 예.
3: 혈압도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요.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예. 요즘에 또 했겠는데 관절이 또 아프답니다.
1: 예. 예. 그렇죠.
3: 그게 다리 아프고 할까나 주머니 선생님 얘기하는 게 예.
1: 투골테.
3: 투골테를 같이 쓰면,
1: 건강이
3: 예. 돼서 용 좋다 했지니까.
1: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환자니까 어쨌든 잘 굽고 봐야 되니까.
1: 그렇죠.
3: 예. 이 투골테 써서 같이 돼서 봐서 하고.
1: 예. 이 백자방구방액은 하루에 한 번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딱 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투골테는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번 드시는데, 한 번에 한 알 내지 두 알씩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합해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가 지금 어느 계단에 계세요?
3: 70 넘었습니다.
1: 아, 70 됩니까? 그러게 되면 이 제품 자체가 아주 필요합니다. 백자방구방액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딱 드시고 투골 때는 하루에 뭐 한 번에 한 알 내지 두 알씩 하루에 세 번 드시게 되면 기본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외용약 바르고 마사지 해주는 약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구방약 한 가게 바른 약이 무료로 따라가게 되었으니까 귀합니다. 잘 이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뭐 위암 초기라 하게 되면 기본으로 위암은 크게 뭐 제때 치료만 하면 나아지는 이런 병에 속하니까 수술 받지 않았죠?
3: 예, 아예 받았습니다.
1: 수술 받지 않고도 된다 그렇게 병원에 진단 나왔으니까 이 백자방 구복액에다가 투골테를 겸해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예, 배달해 줍니까?
1: 배달해 줍니다. 501-775번에 전화하세요.
3: 네, 잘 알았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투골테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아, 이거 써보니까 정말 다른 약보다 다르긴 다릅니다. 저는 워낙에 이거 쓰기 전에는 얼마나 맨에다 못 걷고 앉아 쉬고 또 걷고 쉬고 걷고 해 하고, 예, 앉으나 일어날 때는, 거기서 때가닥 뭐 앉고, 때가닥 뭐 일어나고, 주춤주춤 앉았다 대고 일어나고, 이랬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은, 예, 이런 증상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문의할 것은 선생님,
1: 예.
4: 제 친구가, 예, 제 앓는 거 옛날부터 같이 봤습니다.
1: 그렇죠. 친구니까 너무 잘, 어기 잘 려야하고 계시죠. 예.
4: 예. 그분은, 예, 이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서리 넘어진 게 다리도 아프지만 풍습이 있다를 해놨어. 풍습이 있답니다.
1: 예, 예.
4: 해놨어요. 예.
1: 풍습성 관절이 있다, 그렇죠. 예.
4: 예, 지금 혼자 사는 게 시자랑 댕기길래 해서 지팽이를 짚고 다닙니다.
1: 아, 예.
4: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효과 보는 거 보고서 예, 아, 이게 먹고 또 바르는 약도 있고 이게 특별하다고 내 그랬잖아요. 예. 자기도 예, 좀 마지막으로 이거 써보는 게 어떻겠는가 선생님과 물어보랍니다.
1: 아, 이제 지팽이 짚고 다닌다 하니까 이 제품 자체를 아주 필요한 제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드시고 이게 드시는데 주약에는 위를 상하지 않게 되어 있다고 많은 분들이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미를 위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심지어 혈압을 온정시키고 소변이 잘 통하고 지통하는 이런 역할까지 하고 해독하는 역할까지 하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골격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0: 작품이 지금 당선에는 너무 자 아주 적절한 이런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골테를 이제 본인도 쓰시겠지만 그 친구분이 두골테를 빨리 선택하는 게 귀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대 활동도 좋지 않을까. 예.
1: 예, 예, 예, 예. 잘 알려주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먼저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 예, 저도 백자 구별하고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1: 예, 어선 5살 다 됐습니다.
0: 아, 예, 예.
1: 유랑계가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백자 구별하고 노년에 100년
0: 더 장수 제품이라 예.
1: 제게 합당한 것 같아서 그래서 선택해서 썼는데 확실히 선생님 말씀과 같이 확실히 그랬을 때다 먹어볼까요?
0: 예.
1: 예. 저는 그 항상 소변이 원래 방광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자꾸 어떤 때면 또 요실금도 있고 이랬던 게 이 약을 구복한 다음에는 소변이 거기서 그래 하룻밤에 네 다섯 번씩 보던 게 지금은 한번 혹시 물을 많이 먹으면 두번 봅니다.
0: 아, 예. 예. 너무 정상
1: 그러니까
0: 반가웠습니다.
1: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밤 폭 예. 닦아에 정신 안 다 아침에 일어나
0: 그렇죠. 예, 예.
1: 예. 예. 기억은 기억력이 항상 그만 듣고도 돌아서
0: 잊어버리죠.
1: 생각나지 않던 예. 게 문이 무식이라고 말했는지 그거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이거 구분할 결과에 기억력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예.
0: 불면증과 건망증이 해결받을 수 있다. 바로 여기 공동주치 가운데 그게 명확하게 제기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1: 예. 그러길래 글쎄 있다고 뭘까 글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소화가 항상 무수고 먹으면 예, 맹주꽃에 왔딱 대기내서 도무지 먹을 수 없었습니다.
0: 예.
1: 그리고 허리 채식에 했습니다.
0: 예.
1: 그러면 안 되는데. 한 후에는 소화가 예. 잘 될까 밥을 잘 먹을까 조금 살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0: 아, 살이 예. 올라야 됩니다. 그게 장수의 예. 비결입니다. 너무 빼빼 마르면 안 됩니다. 예, 예.
1: 예. 그리고 다른 관절이 있어서 예, 중계를 오르내릴 때는 예, 오를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는 뼈에서 딱딱 맞히는 영 바쁠 때는
0: 체중이 몇 배 중량이 내려갈 때는 그 예. 계단 내리드릴 때면 가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섯에서 배에간 중량 예.
1: 예. 그러던 게 지금 예, 그게 많이 허전돼서 저기 내려가기 전금 허란다. 그리고 걸음도 좀 빨라졌습니다.
0: 아, 예. 바로 그럴 겁니다. 예.
1: 예. 이렇게 백사 고백을 그리고 예, 이것도 하루에 한 번 복용하고 영 편리합대다. 예.
0: 아, 그렇죠. 예, 예.
1: 자주 직전에 한 반 시간 전에 먹고서 자면 육이 맞다나 오늘까지 삼 두는지 하루
0: 그렇죠.
1: 삼 두고 용삼을 잘 다서
0: 이게 좋은 제품입니다. 이용할 만한
1: 예,
0: 좋은 제품입니다.
1: 도움 예. 제품입니다.
0: 예.
1: 선생님 말씀과 같이 딱 맞습니다.
0: 예.
1: 노년에는 이게 우리에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0: 예.
1: 노년에는.
0: 예.
1: 그래서 그렇죠. 이번 활동이 또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예.
1: 12곽에 15가구 준다까요?
0: 그렇죠. 예, 예.
1: 예. 그래서 이 좋은 게 이렇게 또 그 병이 많이 허송될 때

0: 계속 보강하길래 이번 활동이 단가에 따다오 그랬다.
1: 예. 잘 선택됐으니까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본 약물료 법 가운데서 이미 복용해 보시니까 확실히 내 병에 잘 맞는 이런 제품이구나 그런 감을 느낄 때 료정을 몇 개 백날마 쭉 쓰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노인이 노인답지 않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생활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 처방이 바로 백자방 구복에게 속하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동의하고 소개해줘서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제가 백자방 구복에 먹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그러니까 심장이 엄청 잘 되니까요. 우지럼증이 안 나고 경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기 가슴이 영 답답하고 불편하던 게 지금 가슴이 영 편안합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3: 예. 그리고 소화 안 돼서 영 고생 많이 했는데 예, 지금은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예. 그리고 소변이 하루 지나게 다섯 여섯 번 자고 나면 자지 못했습니다.
1: 예.
3: 그랬던 게 지금 이하고 저기 복용하면부터는 소변 차수가 줄어드니까 밤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다.
1: 그렇죠.
3: 예, 그리고 우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많이 나서 지금 잘 걸을 수 있고 뒤에서 소리 나서 여행가도 불편하던 게 그게 지금은 깜짝같이 이롭습니다.
1: 아, 그렇죠. 콤팥이 든든해지니까 귀에 소리 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3: 예, 그러니까 자지도 못하겠어요.
1: 자지 못하고 정신이 분산되고 쉽게 혹시 어디 뭐 그 넘어질 수 있거나 정신이 분산돼서 엉뚱하게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 제품이 그런 역할을 한 데는 아주 충분하게 역할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예.
3: 예, 그러면서 저기 자꾸 울림이 그런지 말소리도 잘 안 듣게 되란 말입니다.
1: 그렇죠. 남이 말하면 입을 벌리는 건 눈에는 보이는데 귀로는 뇌가 되지 않고 제대로 잘 듣기지 않으니까 그게 아주 힘든 세상과의 멀어지는 그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힘들죠.
3: 예. 그런 게 이제는 말소리도 잘 들리고 예, 소리도 안 나올 거나 저만 와는 막 정신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3: 예, 그리고 눈이 뿌연해 잘 안 보이던 것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1: 예.
3: 이하고 먹어보니까 예, 구복약이 돼서 흡수도 빠르고 먹기도 편안하고 효과가 아주 빠르고 좋습니다.
1: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고 그렇죠.
3: 예. 예. 잠도 잘 자지 정말 와느라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1: 좋은 제품입니다. 예.
3: 예, 예. 약이 효과 솔직히 계속 쓰려고 예. 들어본 또 이번에 활동이 좋으니까 약국도 많이 주고 하니까 예. 이번 활동이 장가여서 약 좀 배달로 조금
1: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활동이 너무 우수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은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집니다. 뭐 때문에 100년 장수 제품이라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처방 자체가 100년 내려온 우수한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화신과학기술 집단에서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 노인들은 뭐 많은 약을 쓰게 되면 간에 부담이 가고 콤팥에 부담이 가고 위에 부담이 가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어지간하게 아주 우수한 성분으로 조성된 이런 약을 한 가지로서 상초, 중초, 하초를 다스려주는 방법이 없겠는가? 한 가지 약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없겠는가? 이런 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바로 화신과학기술 집단에서 노령화 시대에 맞는 딱 맞는 백자방 구복약이라는 걸 이걸 연구해 나서 지금 저희들한테 전달되고 있는데요. 백자방 구복액은 일단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제하수어 인양허란 성분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며 콤팥이 양을 돌아주고 우리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콤팥이 많이 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난 소변 보는 게 괜찮은데 소변만 괜찮아 되는 것 아닙니다. 콤팥이 허함으로 인해 가지고 심장 공동이 저하를 부르게 되어 있고 콤팥이 허함으로 인해서 골격통을 부르게 되어 있고 소변이 때때로는 불편하게 되어 있고 특히 남성들 가운데서는 전열선이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 가지고 전반 노인성 이런 질병을 이기는데 힘들 수밖에 없게 돼 있는가며 결국 간을 도와줍니다.

0: 지금 우리 간은 생리적인 공능과 병리적인 공능 가운데서 보통 깐궁이 40 그 좌우로서 정상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100으로 그리고 7, 80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모두 간이 하는 일이 너무 많게 되어 있는데요. 간과 콩팥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 흡수가 잘 되지만 간에서 500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모든 드신 음식을 정상으로서 우리가 흡수해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게 이런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공능이 떨어지는가 하면 그리고 머리가 쉽게 휘어지고 수염도 쉽게 휘어지고 머리가 많이 빠지고 본 제품 제하소 윈양후란 성분 자체는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습을 몰아내는 역할에서 쉽게 추위를 타던 분들이 그것도 해결받는가 하면 건비익위 역할을 해서 소화가 잘 되고 황정이란 성분은 백초의 바이초지성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처에서 호흡계통을 도와주면서 충분하게 심장혈에 산소 공급이 따라가게 돼 있고 그리고 건비이위 역할을 하고 그 외에 콩팥의 부선 이징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종합적으로 좋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경락이 수통되고 어혈이 풀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나는데 좋은 추진 역할을 하는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독서를 즐겨 하나요? 책은 우리에게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중한 친구와도 같습니다. 독서를 하면 몰랐던 지식을 배우고 상상력도 쑥쑥 키울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도 기를 수 있고 표현 능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좋은 책 한 권은 시야를 넓혀주고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죠. 친구들, 부지런히 독서를 하는 습관 길러보세요. 독서를 통해 더욱 알차고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랄게요.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재미나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뉴질랜드의 울창한 숲에는 아주 신기하고 특별한 동물이 살고 있답니다. 얼굴은 부엉이를 닮았고 몸집은 닭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 동물은 부엉이도 아니고 닭도 아니랍니다. 놀랍게도 앵무새의 가족인데요. 통통한 몸매에 뒤뚱뒤뚱 균형을 잡으며 걷는 모습이 정말 귀엽습니다. 이 동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효앵무새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신비로운 동물의 세계로 함께 빠져볼까요? 효앵무새는 앵무새과에 속하는 특별한 조류인데요. 뉴질랜드에서만 사는 고유종이랍니다. 효앵무새는 다른 새들처럼 가벼운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체내에 많은 지방이 있어 몸집이 크고 둥글며 비교적 통통합니다. 몸 길이는 59cm 내지 64cm에 달하고 몸무게는 2kg 내지 4kg에 달하죠. 효앵무새가 짙은 갈색의 눈을 가지고 있으며 부리 우와 아랫부분의 색깔이 서로 다릅니다. 윗부분은 푸르스름한 회색이고 아래부분

부드러운 크림색이죠. 이 두 가지 색깔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정말 예쁘답니다. 다리는 굵고 튼튼하며 발가락은 다른 앵무새들에 비해 큽니다. 효 앵무새의 깃털이 정말 멋진데요. 연한 노란색과 이끼처럼 푸르스름한 초록색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깃털에는 검은색에서 짙은 갈색에 이르는 줄무늬가 나 있는데요. 효 앵무새의 깃털이 보호색 역할을 합니다. 효 앵무새가 숲속의 나뭇가지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몸 색깔이 주변 환경과 거의 똑같아 천적의 눈에 잘 띄지가 않죠. 보호색 덕분에 효 앵무새는 숲속에서 자신을 잘 숨길 수 있답니다. 네, 동요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숲속으로 와요를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우리는 보통 앵무새 하면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재주가 떠오르죠. 하지만 효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따라하기는커녕 심지어 날지도 못하는 앵무새랍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날개가 있는데 왜 날지 못할까요? 그럼 계속해 그 궁금증 풀어보자요. 효앵무새가 날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날개가 비교적 짧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는 날개 운동과 관계되는 룡골이 없는 겁니다. 때문에 효앵무새는 비행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효앵무새의 이런 특징이 서식지와 큰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서식지에 천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날아서 도망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효앵무새가 비행 능력을 점차 잃어버리게 된 거죠. 네, 동요 아기와 참새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효행무사는 어떤 특기가 있을까요? 날지는 못하지만 나무 타기는 정말 잘한답니다. 강력한 발톱으로 나무 줄기를 꽉 잡고 척척 기어오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날개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나무를 기어오를 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나무 위에서 뛰어내릴 때 땅에 닿는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동료 듣고 효행무사의 다른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동료 개구리 우네요를 보내드립니다.

효행무새가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몸에서 나는 특별한 향기입니다. 대체 어떤 향기일까요? 사람들은 과일 향기 혹은 달콤한 꿀 향기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독특하고 달콤한 향기가 오히려 천적들에게 효행무새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는 거죠. 이 향기는 포식자들이 효행무새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료 부채질을 들어보겠습니다.

효행무새는 야행성 동물로 낮에는 풀숲에 숨어있거나 나무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밤이 되면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효행무새는 어둠 속에서 이동하고 먹이를 찾기 위해 불이 양옆에 난 깃털을 이용하는데요. 이 깃털은 주변의 물체를 감지하는 중요한 도구랍니다. 효행무새는 후각이 아주 령민해 냄새로 먹이와 친구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효행무새가 비록 몸집이 크지만 쥐나 다른 조류들을 전혀 잡아먹지 않습니다. 오직 식물만 먹는 초식 동물이랍니다. 주로 숲속의 나뭇잎, 열매, 종자, 꽃가루 등을 먹이로 하죠. 계절에 따라 고사리, 국화과 등 식물을 먹기도 한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뉴질랜드에서 사는 아주 특별한 동물 효 앵무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엉이를 닮은 얼굴에 닭처럼 통통한 몸집, 푸르스름한 초록색 깃털을 가진 이 동물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날지 못하는 앵무새인데요. 하지만 특별한 향기를 뿜으며 숲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며 꾸준히 꿈을 키워가면서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경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성민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 형님 참군하는 날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붉은 꽃 가슴에 달고 우리 형님 영예롭게 참군하는 날, 나는 나는 형님이 참말 부러워 불빛 나는 군모를 몰래 써봤죠. 빗발치는 뇌봉 사진 가슴에 품고 우리 형님 의젓하게 참군하는 날, 나도 나도 형님처럼 큰 뜻을 품고 인민 위에 공부 잘할 맹세 다졌죠. 사회주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형님 씩씩하게 참군하는 날, 나도 나도 형님을 바래드리며 어서어서 잘하리라 굳게 다졌죠.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노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죽을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28번째 시간입니다.

청년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대게 시작했다. 그런데 침대에서 꿍 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마른 풀더미인 줄로만 알았는데 거기에 삐죽 마른 사람이 누워있었다. 아까는 어두워서 못 본 모양이었다. 저분은 누굽니까? 주덕이 놀라서 물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병이 또 도지는 바람에. 묘족 청년이 말했다. 말라이아에 걸려나 보군. 그렇습니다. 이 병은 내가 잘 알아요. 한기가 들면서 몸이 막 떨리죠. 그럴 때에는 이불을 잘 덮어줘야 합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은 보시다시피 저게 우리 이불입니다. 그것은 모내기를 하고 남은 모를 가느다란 삼밧줄로 엮어 만든 발이었다.

0: 그 발이 유연해서 당지 사람들은 모이불이라고 불렀다. 이곳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겨울을 나는 것이다. 하지만 고작 이런 마른 풀더미로 어찌 추위를 막을 수가 있단 말인가. 주덕은 부들부들 떨리는 모이불을 바라보느라니 마음이 아팠다. 호위병 들어오서 담요를 좀 갖고 오라고 하세요. 주덕이 원곡평에게 일렀다. 이윽고 최고모가 회색 군용 담요를 안고 왔다. 주덕은 살며시 모이불을 들추더니 담요를 덮어주고는 그 위에 다시 모이불을 얹었다. 청년은 불을 떼다 말고 자꾸 같은 말만 되풀이를 하였다.
1: 장관님, 이걸 저희가 그냥 받아도 됩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0: 담요를 덮어주자 아름소리도 잦아들었다. 주덕도 마음이 놓이었다. 그런데 부뚜막 우쪽 벽에 시커먼 물건이 매달려 있는 것이 보이었다.
1: 저기 저 벽에 걸려있는 것은 뭡니까? 소금이죠.
2: 소금?
0: 주덕이 놀라서 물었다.
1: 무슨 소금이 저렇게 새까맣단 말입니까? 우리 가난뱅이들은 저것도 없어서 못 먹습니다.
0: 이 고장에서는 부자는 흰 소금을 먹고 살림이 넉넉한 사람은 갈색 소금을 먹는데 가난한 사람은 검은 소금이라도 먹을 수만 있으면 다 괜찮은 살림이라고 하였다.
1: 그런데 왜 끈으로 묶고 달아맸지요? 한꺼번에 다 먹어줄까 봐서요. 음식을 할 때 잠깐 담갔다가 꺼내곤 하거든요.
0: 주덕은 한숨을 깊이 내쉬고는 중얼거리였다.
2: 그래서 귀조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말라깽이라고 하는군.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삐약해서 말라버렸어.
0: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호주머니에서 작은 공책과 몽당 연필을 꺼내들고 이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2: 젊은이는 땅에 좀 있습니까? 아니면 상리를 해서 먹고 사는가요? 저희 형편에 땅이라니요.
0: 청년이 마지못해 웃으며 댓글을 했다.
2: 아버지는 소작을 몇몇 붙이시고는 저는 지주집에서 모순으로 삽니다.
0: 주덕이 한 해 얼마나 버느냐고 묻자 그는 한숨을 쉬면서 손가락 세 개를 내밀었다.
2: 제가 모슴살이 5년을 했는데 그동안 고작 동전 3,000잎을 받았습니다.
1: 3,000잎?
0: 주덕은 속으로 계산을 해보고는 놀라서 말했다.
2: 그럼 겨우 27원이구만. 한 해 겨우 5원꼴 아닙니까? 응?
0: 청년은 말없이 벌쭉 쓴 웃음만 지었다. 주덕은 웬일인지 그 모습이 우는 얼굴보다 더 보기 괴로웠다. 그는 부들부들 떠올며 작은 공책에 몇 줄 더 적어나갔다. 물이 끓었다. 청년은 투박한 사발 몇 개의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최꼬마는 식량 주머니를 열고 볶은 콩을 한 사발 쏟아 놓았다. 주덕은 청년에게도 한 줌 쥐어주고는 도움물을 마시면서 먹기 시작했다. 사는 형편을 좀 더 들어보니 어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노인과 청년, 청년의 동생만 남았다고 했다. 동생은 지금 나무하러 가고 집이 없었다. 침대에서 또다시 아름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뒤척이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모이불이 굴러떨어지었다. 담요 위로 앙상하게 여인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돋아 있었다. 청년은 얼른 낡은 헝겊을 꺼내 이마에 난 땀을 닦아주었다. 노인은 서서히 눈을 뜨더니 깜짝 놀라 낯선 사람들과 못 보던 담요를 번갈아 보았다. 아들이 귀전에 대고 뭐라고 한참 말해서야 안심하듯 침대를 짚고 일어서려고 하였다. 그러고는 한껏 밝아진 얼굴로 묘종말로 뭐라고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여태껏 여러분처럼 좋은 군대를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당신들이 왔으니 이제 됐대요. 그리고 손님이 온 줄 모르고 여태 누워만 있어서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정녀는 주덕이 알아들

0: 하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하다. 아버지는 지주 밑에서 36해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발 하나를 깨도 돌을 깎는 바람에 지주한테 핀만 잔뜩 지고 병만 얻게 되지요. 아무튼 오늘 세상에서 가장 마음 좋은 군대를 만났다고 하십니다. 주덕은 따뜻하게 노인을 위로해 주었다. 갑자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맨발에 갈색 도롱이를 걸친 소년이 치고 온 땔나무를 문 밖에 부리고 있었다. 소년은 16살쯤 먹은 것 같았는데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아주 다부져 보였다. 그는 나무를 베던 낫을 쥔 채 초롱 같은 눈으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쭉 휘둘러 보았다. 다 날가빠진 삿갓 아래로 초롱 같은 눈이 번뜩이었다.
1: 왜 이제야 오는 거냐?
0: 노인이 눈을 부릅뜨고 사납게 물었다. 길 가던 홍군이랑 얘기를 좀 하느라 늦었어요. 소년이 묘종말로 대답했다.
1: 거짓말 마라. 또 게으름을 피웠다가는 쫓겨날 줄 알아라.
2: 마음대로 하세요.
0: 소년이 집안에 들어서면서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2: 아버지, 이젠 저한테 뭐라고 그만하세요. 저는 홍군이 될래요.
1: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홍군이 되겠다고?
2: 네,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홍군은 가난한 사람들의 군대라고 했어요. 저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고 싶어요. 좀 전에도 소머리 며칠 소를 매놓고 홍군을 따라갔다고요.
0: 소년은 주덕 곁으로 오더니 쪼그리고 앉아 한정말로 말했다.
2: 아저씨, 저는 양각이라고 하는데 아저씨를 따라가면 안 됩니까?
1: 그래, 우리 홍군에 들어오고 싶은가 보군.
0: 주덕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말을 했다.
1: 그런데 입대하려면 자네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하거든. 교정이 그래요.
0: 소년은 간절한 눈빛으로 아버지와 형을 바라보았다. 청년이 아버지에게 몇 마디 건네자 로일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었다. 아버지는 집에서 보았자 고생만 할 터이니 마음대로 하라십니다. 청년이 다시 한종말로 말했다. 소년은 기뻐서 공중공중 뛰었다. 주덕은 호위병을 불러 소년한테 옷과 신을 좀 챙겨주라고 말을 했다.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최꼬마는 배낭에서 낡은 군복 한 벌과 집신 한 클레를 꺼내왔다. 소년은 싱글벙글해서 신을 신더니 문 밖으로 도롱이를 휙 던지며 소리를 쳤다.
2: 우리 이제 가요.
1: 양가가 밥을 먹고 가야지.
0: 형이 말했다.
2: 됐어. 부대에서 먹을래.
0: 조덕이 몸을 일으키며 노인에게 인사를 했다. 노인은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힘겹게 바닥으로 내려섰다.
3: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를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0: 주덕의 손을 맞잡은 노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다.
3: 어르신, 마음 놓으십시오.
0: 주덕이 시원스레 대답을 했다. 소년은 새로운 세상에 어서 보고 싶은 마음이 급한 모양이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는 나무에 매놓은 가라마를 풀어 잡아 끌고 걷기 시작했다. 땅끄미가 점점 짙어지면서 저녁 노을이 빛기었다. 일행은 부연 안개가 자욱한 골짜기를 따라 걸어갔다. 곧 안개 속으로 긴 그림자가 모습을 감추었다.

외진 산간 마을 개명 삼성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 모태똥과 졸려는 무산계급 정치가의 지혜와 도량을 보여준다. 모태똥은 임신한 아내에게 속마음을 토로한다.

0: 주황종대는 적군을 예돌아 행군을 하다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마을에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마을 이름이 계명삼성이라고 아주 이상했다. 이 마을에서 닭이 울면은 귀주, 운남, 사천 이렇게 세 곳에서 모두 들을 수 있다 하여 붙게 된 이름이라고 했다. 마을은 나직한 산날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마을 앞으로는 맑고 얕은 강물이 흘렀다. 얼핏 보면은 무릉도원 같아 보이기도 했지만은 실은 가난하고 황폐하기로 말이 아닌 곳이었다. 야트막하고 거무칙칙한 우두막은 하나같이 초라하기만 했다. 아마 마을이 너무 초라하니까 이처럼 멋진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른다. 몇몇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머리를 맞댔다. 장강둘레는 백군이 벌써 빈틈없이 진을 치고 있었다. 앞을 막으러 오는 귀주 군대가 아직 이르지 않아 아예 운남 변방에 있는 자시에서 대오를 정비하고 때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1: 얼레동지, 잠깐 나 좀 보고 갑시다.
0: 회의가 끝나자 모태동은 주울레를 숙소로 정하였다. 숙소라고 해봐야 좁고 어두운 방인데다가 어찌나 낮은지 겨우 허리를 펼 수가 있었다. 보통 숙소에 들면은 호위병들이 그 집 문짝을 떼어서 침대를 만들어 쓴 뒤에 떠날 때 문짝을 다시 달아주곤 하였다. 하지만 이 마을은 옥수수 떼나 대나무를 엮어 문을 만드는 통에 침대로 쓰기에는 마땅치가 않았다. 별 수 없이 바닥에 볏짚을 깔고 누워 자야 했다. 지도는 아예 걸 수도 없었다. 모태똥은 조울려를 구두에 올라오라 하고는 소원을 저어 호위병을 나아가 있으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나직한 소리로 정중하게 말을 했다.
1: 올레동지, 어제 낙보동지 말로는 박고가 위신이 바닥에 떨어져 더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지도자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0: 조울대가 굵고 짙은 눈썹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기었다.
1: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으니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총석의 자리를 누구한테 맡겨야 할까요?
0: 조울대는 주접시 대답을 했다.
1: 모두석께서 맡는 게 가장 좋지요.
2: 아니요.
0: 모태동이 고개를 저었다.
1: 내가 보기에는 락보동제가 한동안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자 주울레가 웃으며 말했다.
1: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2: 아니, 생각이라면 벌써 충분히 했어요.
0: 모태똥은 단호했다.
1: 아무래도 락보동제가 한동안 총석이를 맡아야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을레동제, 당신의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0: 주울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1: 결심이 섰으면은 그렇게 해야지요. 다음 회의 때 제대로 토론합시다.
0: 모태똥은 주울레를 바랬다. 호위병 홍국이 밖에서 말 두 피를 끌고 기다리고 있었다. 주울레는 모태똥을 보고 손을 흔들고는 말이 올라 군사위원회 종대 쪽으로 달리었다.

졸레가 떠나자 호위병 오꼬모가 다가왔다. 길가로 금방 효양중대가 지나갔는데 동필모와 서특님 어르신은 지나갔지만은 하자진 동지는 안 보이더라고 하였다. 제가 마을 어구에 나가보겠습니다. 아마 뒤처진 거겠지요? 오꼬모가 말했다. 하자진은 강서를 떠날 때 벌써 임신 여러 달째였다. 게다가 가벼운 폐병까지 있어서 몸이 무척 허약하였다. 못했던 불현듯 주은이에서 하자진을 만났을 때 배가 몹시

지에 불러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사흘이 멀다 하게 비가 오는 날씨에 산길을 걸으면 얼마나 힘이 들지 늘 걱정이었다. 오꼬마, 우리 같이 나가보지요. 호위병이 앞장섰다. 모태똥은 뒤를 따라 마을 앞에 큰 길에 들어섰다. 아침에 내리던 비가 그쳤지만은 길은 몹시 질척거리었다. 길에는 숱한 진흙 구덩이가 패여져 있었고 어디 가나 홍군 전사가 그냥 버리고 간 집신들이었다. 헝겊신도 있고 끈 떨어진 집신도 보였다. 이곳 진흙은 찰떡 같아서 구덩이에 신발이 들어붙으면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고 걸음을 옮기면 발만 빠지었다. 이렇게 널린 신발만 보아도 홍군 전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2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전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너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43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용일 주임을 모시고 오늘도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되었습니까?
1: 네, 오늘은 거북 구들 유래, 고르다의 밤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집안 시가지에서 압록강 물길을 따라 아래로 얼마간 내려가느라 하면 강기술에는 살기 좋은 자그마한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를 통구촌이라고 부른답니다. 통구 동네에서 얼마간 동남쪽으로 나아가느라 하면 유유히 흘러가는 압록강 기술에는 두툴 솟아있는 바위돌 가운데 유독 네모 반듯하고 유표하게 생긴 바위가 강물 가운데 있습니다. 멀고도 먼 옛날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부근에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동네가 있었고 물고기잡이로 살아가는 어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리랑은 언제나 그 물고기를 잡아서는 고마운 이웃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또한 물고기를 팔기도 하면서 그날 그날을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리랑이 족배에 앉아 물고기 그물을 늘어 놓으려고 하는데 고요히 흘러가는 강 속에서 물고품이 자주 일어나는지라 물속으로 들여다보니 물 밑에서 웬 물건이 연신 꼬리질 하고 있었습니다. 찬찬히 들여다보니 물고기 같기도 하고 물고기 같지 않은지라 리랑은 물을 쑥 물속으로 자맥질하여 들어갔습니다. 바위 곁에 다가가서 그것이 물고기가 아니라 한 마리 거북이라는 것을 보아냈습니다. 그 놈은 큼직한 바위에 달깔려 네 발을 버둥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살아가는 거북이가 이렇게 큰 바위에 깔려

0: 생각했다니 과연 별난 일도 다 있구나. 내려놓자던 그물을 한쪽에 밀어놓은 뒤랑은 물속에 뛰어들어서 거북이 등을 누르고 있는 바위를 드러내고 거북이를 건져내려고 했지만 그 바위도 어찌나 큰지 혼자 힘으로는 정식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바위돌이 너무 커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0: 예,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바위돌을 보았지만 강물 속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가리랑인지라 인차 물으로 헤어올라오고 말았습니다. 저 거북이도 물속에 오랫동안 있으면 질식하겠는데 빨리 방법을 대공헌해줘야겠는데 물에 올라온 리랑은 죽어가는 거북이를 기어이 살려내려는 심산에서 또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바위 틈을 끝내 밀어내지 못한 채 물으로 올라오고야 말았습니다. 힘으로는 그 바위돌을 얻을 수 없었던 리랑은 불현듯 참바로 바위돌을 매여 강 안에서 끌어당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재산인 물고기 잡는 그물을 밧줄로 대응한다면 못 쓰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이름도 넘어드는 아름도 넘어드는 그 바위에 깔려 죽어가는 거북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리랑은 자기 귀중한 재산도 아끼지 않고 그물을 안고 또다시 자맥질하여 물속으로 들어간 뒤 그물을 바위에 층층 휘감아 놓고는 물로 올라왔습니다. 언덕에 오른 리랑이 그물을 힘껏 당겨서야 거북이는 구살생으로 겨우 바위 틈에서 몸체를 뺄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리랑이 끝내 거북이를 구해냈네요.
0: 네, 그러자 거북이가 이거 목숨을 내걸고 살려줘 너무도 고맙습니다. 살려준 그 은혜를 한평생 잊지 못하겠소이다 라고 깍듯이 인사를 하는지라 아니 그렇게 큰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언제나 남을 도와주는 리랑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나를 구해주느라고 인제는 물고기 잡는 그물까지 다 망가버렸으니 물고기는 뭘로 잡는가요? 거북이 물음에 리랑은 괜찮아 그물에야 다시 기우면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하고 대답하니까 거북이가 그물을 기워 쓴다고요? 그럼 제가 물속에 들어가 바위 틈에 걸려있는 그물을 벗겨다 드리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북이 방도를 받아가며 리랑은 끝내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그야말로 볼품없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리랑은 마음을 썩여가며 그물을 한코 한코씩 기운 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리랑이 거북이는 아주 좋은 사회로 또 되었습니다.
1: 네, 리랑이 거북이와 친구로 되었군요.
0: 예, 리랑이 기운 그물로 어느 때처럼 그 물고기 잡이를 가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거북이는 불쑥 물속에서 나와서 강 언덕에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거북이는 주먹만큼 큰 단단한 옥돌 같은 것을 리랑이 한테 내밀었습니다. 네, 이것은 옥돌인데 바다의 보배랍니다. 인간 세상에서 매우 보기 드문 것인데 받아주세요. 그렇게 진귀하다는 보배를 나한테 주다니 리랑은 그만 의안이 붕붕해졌습니다. 이 옥돌은 세찬 바람이 불거나 큰 비가 오거나 땅에 생기는 조화를 짐작해낼 수 있어이다. 사람들한테 재난이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아내지요. 그래서 제가 용궁에 갔다가 가져온 것이랍니다. 그 말이 아니 그 사이 보이지 않더니 머나먼 용궁에까지 갔다 왔구만. 알고 보니 이 거북이는 강에서 사는 거북이가 아니라 바다에서 사는 거북이였는데 그만 강에 올라왔다가 돌바위에 깔렸던 것이었습니다. 그후 이 보물을 두고 보면서 달려드는 재화를 얼마든지 면할 수 있으니 꼭 신변에다 두고 모셔야 합니다. 거북이 말의 리랑은 이거 과연 세상 좋은 보물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세상 만사를 짐작하고 알려준다는 신비한 옥돌을 받아서 간직하면서 아끼며 잘 변사했습니다.
1: 네, 그 옥돌이 보배 옥돌이네요.
0: 예, 그때로부터 리랑은 큰 비가 내려 장마가 질 징조가 보이면 옥돌이 가르쳐준 대로 물이 크게 불어나지기 전에 동네 사람들한테 재난을 피하도록 알려주곤 했는데 옥돌은 언제나 들이 닥치게 될 재난을 틀림없이 점찍었습니다. 리랑한테 세상 만사를 어김없이 알아낼 수 있는 신비하고도 진기한 보물이 있다는 소문이 이 동네뿐만 아니라 링은 동네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르되 희귀한 그것은 소문이 나면 뒤가 좋지 않다더니 과연 어느 날 아침 리랑이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니 그 옥돌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도 깊은 잠든 사이에 웬 도둑님이 옥돌을 훔쳐갔구나. 어떤 고약한 놈일까? 밤낮 곁에다 두고 본 그 신기한 옥돌을 도둑맞친 리랑은 마치도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1: 네, 법의 옥돌을 잃어버렸으니 큰일이죠.
0: 예, 리랑은 더는 옥돌을 보며 재난을 꾀할 길이 없었고 가로 또한 가르쳐준 데도 동네 사람들한테 재난에 닥치는 것을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강물에 가서 거북이를 찾아 사연을 알려줬습니다.

0: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인지라 리랑은 매일마다 고민 속에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랑이 강가로 나가 누군가 그를 부르는지 않나 누구냐 하고 살펴보니 다름 아닌 옥돌을 주는 그 거북이였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그렇게도 기가 죽어서 속을 타고 있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지 나한테 속 시원히 말해주세요. 거북이는 리랑이 속상한 일을 알려도 한 듯이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 아무런 일도 없네. 무슨 속을 태운다고 그래. 사실대로 말하면 거북이도 속상해 할까봐 리랑은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한 듯이 막 끝을 두리뭉실하게 얼버무려 버렸습니다. 내가 알건데 두고두고 보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재난을 미리 피하라고 선물한 옥돌 때문이죠. 거북은 이렇게 리랑의 속심을 심통스럽게 보완했습니다.
1: 네, 거북이가 사연을 알고 있네요.
0: 예, 리랑으로서는 더는 거북이를 속일 수 없음을 느끼고 있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난 이 동네 사람들 그렇게 잘 도와주고 재난을 피하게 해준 옥돌을 도적맞춰 찾아갈 길이 없게 그만 이렇게. 그 말에 거북이가 우린 이미 지난 사회로 되지 않았나요? 속상하거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이 친구한테 속손이 터놓으면 그만인데요. 모든 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기에 혼자서 속을 될 것도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거북이의 말을 듣고 난 리랑은 삽시 이상하여 거북이를 쳐다볼 뿐 아무런 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혹시 도둑이라도 잡은 것이 아닌가? 잡았으면 지름을 놓으려만. 도둑놈이 그 옥돌을 가져갔지만 이젠 옥돌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하기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돌일 뿐이지요. 아니 그건 왜서인가? 리랑이 물음에 거북이는 사연을 알려줬습니다. 거북이가 옥돌을 리랑한테 준 것을 알게 된 바다의 령왕은 너무도 노하여 거북이를 바다에서 쫓아냈기에 거북이는 더는 바다로 돌아갈 수 없어서 오직 압록강물에 살게 되었습니다. 령왕은 그 옥돌이 다시는 세상이 풍운조를 해내지 못하도록 요술을 피워 보통 돌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1: 네, 결국은 령왕의 조화였죠.
0: 예. 그러나 그 까닭을 모르는 그 도둑놈은 그 옥돌을 여전히 세상 그 보물인 줄로만 알고 도둑질해 갔지만 이제 아무런 쓸모도 없는 돌로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거북이 이야기를 듣고서야 진상을 알게 된 리랑은 더는 속상해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래도 동네에 뜻하지 않던 재난이 들이닥칠까 근심했고 거북이가 더는 바다로 돌아가지 못할까 봐 또 근심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제 이 강물에서 살면서 저 보이는 바위에 자리 잡고 살아갈 겁니다. 왕가물이 들거나 큰 비가 와 물이 지거나 재난이 들이닥칠 것을 미리 보완하고 알려줄 테니 아무런 근심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거북이는 압록강 물에 살면서 바위 돌을 구들로 삼아 매일매일 재난이 들이닥치는 징조를 리랑과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오래오래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뒤 마을 사람들 거북이가 올라앉았던 그 바위 돌을 거북 구들돌이라고 불렀습니다.

0: 밤나무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진 고르다이는 달고 맛깔스러운 밤이 아주 많기로 소문났습니다. 고르다이의 밤을 먹어본 사람들은 보기도 생신하고 또한 쫄깃쫄깃한 밤맛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먼 이전에 이 고당뿐만 아니라 이 근방에까지도 밤나무란 한 대도 없었습니다. 하여 이 고당에 사는 사람들은 밤맛을 전혀 몰랐을 뿐더러 밤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더욱 알 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해인지 봄철에 접어든 어느 날 요요히 흘러가는 압록강 하류의 산 강기슭에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나리 보침을 어깨에다 걸머민 연장자는 성리 장씨로서 순수한 농사꾼이었고 그와 함께 오는 애는 장씨 아들이었습니다. 연속 수십일 걸어온 이들 부자의 옷과 신은 헤어져서 질대로 다 헤어져서 전혀 볼품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들 부자의 얼굴도 열대로 여였습니다. 연남은 살 될까 말까 한 아들은 다리를 겨우 옮겨다 놓다가 엉겨둡순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좀 앉아서 다리심이나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몇 발짝 뒤에서 아버지한테 말을 건네었으면 호다야 조금만 참고 힘을 내거라. 저 앞에 마을이 있을 것 같으니 불하게 들어가 밥도 빌어먹고 다리심도 하자꾸나. 장씨는 뒤를 돌아보며 아들을 달래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생각대로 합시다. 호다는 무거운 다리를 옮겨놓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장신의 부자는 겨우 다리를 옮겨놓으면서 아 산날에 마을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1: 네. 그들이 살 길을 찾아 떠난 난민인 거죠?
0: 예. 장신의 부자가는 살던 고향을 버리고 살 길을 찾아 길을 떠나온 지 언간 한 달을 넘었습니다. 그간 장신의 부자는 길에서 추운 고생, 아픈 고생, 지어는 배하고 고픈 고생까지 겪을 대로 겪다 보니 인진 기진맥진하여 그야말로 한 발짝도 더 내딛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오늘 압록강변을 거슬러 여기까지 오게 되니 좀 시름이 놓였습니다. 원래 장신에는 아내와 아들 호다가 모두 세 식구까지 살았습니다. 한리 농사꾼의 후대인 장신은 농사일에 들어가서는 절대 막히는 일이란 없었습니다. 그는 상농꾼이었지만 또한 과일나무를 잘 길렀습니다. 여러 가지 과일 중에서도 그가 흥미를 느낀 것은 밤나무였습니다. 장신은 타고당에 가서 밤을 찾아갔으면 밑에 위에 나무에서 밤이 잘 열리다 보니 어느덧 과일숲을 이루었습니다. 장신은 해마다 밤을 뜯어 동네 사람과 이웃 한대 먹으라고 나눠주곤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장씨의 성의를 받으며 그를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헌데 뜻밖에도 장씨의 아내가 중병에 걸려 그만 자리에 들어놓고 말았습니다.
1: 네, 병을 보이자면 돈이 있어야 될 텐데요.
0: 예, 아내의 병을 떼어보려고 장씨는 마을이 림부단의 집에 돈 꾸려 갔습니다. 돈 꾸려 온 장씨를 본 림부단은 전혀 없던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인자가 돈 꾸려왔다지 근심하게 돌아가 아내의 병을 빨리 치료하게나 림부단한테서 누구도 쉽게 돈을 꾼 장신은 유언을

0: 아내도 병도 걸고 약도 제가 다 다름이겠지만 아내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더니 끝내 한낱 젊은 나이에 요도라고 말했습니다. 장씨는 눈물을 흘리며 사랑스러운 아내를 땅속에 묻었습니다. 한 해가 지난 뒤 어느 날 링보다는 두 마름을 앞세우고 장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임자는 꼬간 돈과 리자를 언제 갚으려나? 그 말에 네 대감님 제가 돈을 벌어서 꼭 갚지요. 장씨는 이렇게 사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아니 그래 왕년에 진 빚을 오늘도 못 갚겠다? 이게 어디 될 말인가? 이루에 갚느라 하지 말고 오늘내로 당장 갚게나. 허대 같은 마름은 장씨한테 눈을 부라렸습니다. 대감님 저의 사정을 봐줄 수가 없습니까? 이루 꼭 갚겠으니 좀 길을 늦춰주세요. 장씨가 사정을 했습니다. 며칠 후도 안 돼. 오늘내로 그 빚을 몽땅 갚지 못하면 이 집과 저 뒷산에 있는 밤나무들 내놓도록 하게. 림보단이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호령을 했습니다. 대감님, 한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이만한 사정도 못 봐주시겠습니까? 제발 밤나무밭을 가져가지 마시오. 장씨는 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사정은 무슨 놈의 사정이야. 안 돼. 지금부터 이 집과 밤나무 수림을 모두 우리니 대감이 그야. 마름은 이렇게 호통질을 했습니다.
1: 네. 장씨의 처지가 불쌍하게 된 거죠.
0: 예. 장씨는 집마저 뺏기다 보니 문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깍쟁이로 소문난 림부자놈이 자기한테 두 말 없이 선뜻 돈을 꿔준 것이 다름 아니라 한창 잘 자라는 밤나무 수림이 욕심나서 빼앗아내라고 한 짓임을 장씨는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허나 림부자의 속임수에 빠졌음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 무정아의 세상아 콱 망해야 빠져라. 분이 치민 장씨는 빼앗긴 집과 밤나무 수림에 가만히 불을 달아놓은 뒤 간단한 보침을 챙긴 가지고 호달을 앞세고 밤도와 살길을 찾아 도망했던 것입니다. 장신의 부자는 압록강 안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자그마한 마을에 겨우 도착하여 밥도 빌어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이날 저녁 이들 부자는 이 마을에 잠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 부자가 며칠간 이 마을에 있어 보니 집집이 살림살이가 그닥 풍족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마음씨가 착하고 인품도 매우 후하했습니다. 이에 감동된 장신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동네 사람들 도움 밑에 헌집을 수리하고 살림터를 잡았습니다.
1: 네, 장신이가 인품 좋은 곳으로 찾아왔군요.
0: 네, 장신은 길에서 굶으면서도 한 날도 다치지 않고 고의 간직해온 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임자는 무엇을 그렇게 정성들여 심는가? 그 정성은 저 뒷산에다가 황무지를 일고 곡식을 심는 편이 낫지 않나? 장신의 이웃들은 이렇게 공고하곤 했습니다. 하긴 나도 한인 농사꾼이랍니다. 먼저 키우는 곡식부터 심어 갖고야 하지만 여가를 타서 이 나무를 키우는 것도 별 재미랍니다. 사람들의 공고에 장신은 그저 입심 좋게 대답하곤 하였습니다. 장신은 아들 호자를 데리고 곡식을 가꾼 위에 밤나무를 잘 키우느라 몇 해 동안 고스란히 정성을 넣었습니다. 과연 장씨가 가꾼 밤나무에는 밤도 많이 열렸습니다. 장씨는 첫해 열린 밤을 이웃과 동네 방내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임자가 준 밤이 참말 맛있구려. 우리는 난생 처음 이런 밤을 맛보았네. 이웃과 동네 사람들은 장씨가 가꾼 밤 맛 좋다고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1: 네, 장씨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했네요.
0: 네, 이때 마을이 년장하다 되는 로인이 찾아왔습니다. 임자는 인전 다른 곳으로 떠나갈 생각을 말고 새 집이나 짓게 우리네 동네에서 도와주겠네. 그 말에 이거 정말 몸도 빨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성스레 도와준 그 은혜가 태산 같은데 또 집진 그 일까지 도와주겠다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새 집 짓는 데는 저로서 따로 타산이 있습니다. 장신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장신의 부자가 갖고 온 밤나무에는 해마다 밤은 주렁주렁 달렸는데 이웃과 동네에 나눠주고도 많이 남았습니다. 장신의 아버지 이렇게 많은 밤을 언제 다 묵겠습니까? 나무에 달린 밤을 다 뜯느라 맥을 빼지 말고 버릴 만한 것은 아예 손을 대지 맙시다. 호자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호자야 그래도 밤은 하나라도 절대 버리지 말고 또 뜯어다 말려온 다음 가루를 내요. 다음 밤 벽돌을 만들자구나. 그 말에 아들이 아니 밤 벽돌로 저 벽돌을 만든다니 그 벽돌을 어디다 쓰시렵니까? 라고 하면서 어리둥절을 해야 하느니라 밤 벽돌로 집을 짓자고 그런다. 우리도 남들처럼 제 집 짓고 살았구나. 아버지가 방벽돌

0: 새집시던 날에 호다는 모든 기포 더 캐지 않았습니다.
1: 밤나무 가루로 벽돌을 만들어 집을 짓자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발한 생각이죠.
0: 네, 이래하여 장씨는 아들 호다와 함께 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몽땅 말려서 가루를 낸 다음 밤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네 귀가 곱게 모난 밤벽돌을 잘 마련히 보기도 좋았습니다. 허나 이웃과 동네 사람들은 장씨의 부자가 밤벽돌을 만드는 걸 보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세상에 제 흔한 흙을 두고 하필 밤가루로 벽돌을 만들다니 그야말로 속다가 구름이 터질 일이라고 했습니다. 류수 같은 세월이 흘러 장신의 아들 호다가 장가를 들어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장신의 부자는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밑에가 만들어둔 밤벽돌로 8간짜리 큼직한 새 집 두 채를 지었습니다. 한 채는 장씨가 들고 한 채는 호단의 부부가 들어서 살림살이를 했습니다. 호단의 부부는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는데 년노하신 아버지가 림동시 호단의 부부를 불러 앉혔습니다. 자네들 잘 듣게 내가 이제는 며칠 더 살 같지 못하니 내가 다른 것은 물려주지 못하고 밤나무 수림과 집을 물려줄 뿐이니 별로 귀중한 밤나무가 아니지만 이로 잘 가꾸게나 그리고 응원해든 흉년이 되면 이 밤벽돌이 집을 벽을 허물어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밤가루는 마를 뿐 절대 썩지 않게 먹을 수 있다니 동네 여러분들한테 받은 도움을 제 값 못했으니 자네들이 나 대신 갖게나 말을 마친 장씨는 인차 세상을 떴습니다.
1: 네, 장씨가 네. 생각이 따로 있어 밤나무 벽돌집을 지었군요.
0: 네, 호다는 그제야 아버지가 흙으로 집을 짓지 않고 밤가루로 벽을 만들어 지은 집을 지은 사연을 뒤늦게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장씨가 세상 뜬 이듬해부터 과연 이 근방에 줄창 비가 내리는 데부터 하루도 해가 나지 않았는데 긴긴 장마는 가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첫 해는 그래도 집집마다 그날그날을 대충 살았지만 웬일인지 이듬해도 장마가 들었는데 마을과 인근 동네에서도 모두 재난 속에서 굶어서 죽어갔습니다. 이에 호다는 아버지가 림동시 하던 말씀이 생각나서 마침내 밤벽돌을 뜯어서 그것을 물에 반죽하여 먹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말씀대로 맛이 별미였습니다. 여보, 집을 허물어 밤벽돌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기요. 호다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님의 부탁을 명기하고 있기에 그렇게 하자요. 아내도 호다의 말에 찬동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래하여 호다의 부부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부탁대로 8간짜리 새 집 두 채를 허물어서 밤벽돌을 집집마다 나눠주면서 먹는 방법까지 일일이 알려줬습니다. 하여 이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호단에다 준 밤벽돌을 깨어 먹으며 그날그날을 어지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때야 온 마을 사람들은 장씨가 흔한 흙으로 벽돌을 만들지 않고 온갖 힘을 들여 밤벽돌을 만들어 집을 짓게 된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많은 사람들 굶어 죽었지만 유독 이 마을에서는 한 사람도 굶지 않았기에 온 마을 사람들은 호단이 부부를 여감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8간짜리 밤벽돌집 두 채를 허물어 온 마을 사람들이 생명을 구했다는 호단의 부부에 대한 칭찬이 한입도 전해지더니 마침내 그 소문이 거울이 원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1: 네, 거울 원님까지 알게 됐으니 더 좋은 일이죠.
0: 네, 어느 날 들으러 한 거울 원님이 몇몇 하인들을 앞세우고 호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라 호단의 부부는 맨발 바람으로 원님 마중을 나왔습니다. 원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루추한 소인이 집까지 찾아다니시는가요? 호단은 바삐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인단의 부부는 이렇게 다 찌그러져가는 오막살이에 이사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살려줬으니 그 품성이 매우 고귀하도다. 그래서 이 의원이 일부러 임단의 부부를 만나러 왔노라. 임단의 부부는 아버지 의원대로 많은 덕을 쌓았으니 내가 온 고를 대신하여 임단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노라. 자, 이것이 적정을 받도록 하여라. 말을 마친 고을 원님은 며필이 비단을 호단의 부부한테 주었습니다. 원님이 큰 은혜 절대로 못 잊겠나이다. 호단의 부부는 이렇게 원님한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모 여러분들은 호단에서는 집집마다 밤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라. 이로 이 원은 또다시 말마다 다니면서 보겠노라. 원님은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1: 네, 호자가 고을 원님의 찬사까지 받았군요.
0: 네. 그 뒤 이 마을과 인근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밤나무를 심었는데 모를 것이 있으면 호다를 정해다 가르침을 받고는 했습니다. 이래하여 밤나무를 심는 일이 널리 퍼져 고루자에까지도 밤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때의 밤맛이 오늘까지 이어가고 달다고 또 좋다고 합니다.

0: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짧은 이야기 하나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옛날 황당한 이야기를 잘하는 두 여학군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종두라는 사람이다. 그 누구도 내 입심을 당할 수 없을 것이오. 그러다 다른 사실, 나는 리천이라는 사람이오. 나는 그 누구와 결혼다는 그 자체가 불쾌한 사람이 옵시다. 상대방이 소문은 사람이 입과 입을 통하여 서로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나를 능가하는 자가 있다고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하더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드디어 두 사람 한 동대문 앞에서 1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대결을 보기 위하여 한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육종도와 리천은 드디어 서로를 처음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리천이 지금이라도 포기를 하는 것이 어떻소? 누가 할 소리를. 두 사람은 11명의 투표인단을 선발하여 배심원을 뽑았는데 그 이유는 반드시 결판을 내겠다는 두 사람이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0: 네, 이야기판이 어떻게 벌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경상도의 육동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구두쇠와 한판 관한 이야기를 하겠소. 옛날 어느 구두쇠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누구든 막론하고 전부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뒷마을에 살던 유랑자는 구두쇠 마을에 사는 최첨지 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시집을 가는 유랑자의 각오는 대단했습니다. 지독한 구두쇠 마을에 살지만 나는 시댁 사람들보다 더 알뜰살뜰히 살리

0: 그 일부일 것이다. 요시프는 누구보다도 전략하며 살뜰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생선 장수가 생선을 팔려고 왔습니다. 요시프는 이리저리 만지며 생선을 골랐습니다. 생선 장수, 그 생선이 너무 오래됐어. 그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바로 나루토에서 잡아온 길이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바보라 하는구만. 결국 생선 장사는 생선을 팔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생선 장사가 돌아간 다음 요시프는 생선 만진 손을 씻은 물로 생선국을 끓였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을 받은 식구들은 모두 놀라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 국맛이 왜 이렇게 좋지? 유시변이 겸손한 태도로 생선국을 끓이게 된 경우를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어머니가 소리를 버럭지르면서 랑비야 심하고 인정머리가 없다고 며느리 유시를 부인을 야단쳤습니다. 유시변은 도대체 리우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손을 마을 우물에다 씻었더라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생선국을 먹었을 것이 아니냐? 그 말에 며느리는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1: 네, 그야말로 한심한 고두쇠의 이야기네요.
0: 예, 육정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많은 사람들 웃음을 참지 못하고 대굴대굴 불렀습니다. 정말 말 된다. 배심원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잠시 후 좌중이 진정되자 리천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재미있는 이야기는 짧을수록 좋은 법이요. 나는 공처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소이다. 마을 사람들이 리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임금님은 남다른 공처가였습니다. 그 임금님은 진정한 공처가를 뽑기 위하여 공처가 선발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내놓으러 가는 공처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임금님은 흑백이 색깔을 갖고 두 개의 깃발을 백보 정도 사이에 두고 꽂았습니다. 자신이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흑색 깃발 있는 곳으로 가라. 선발대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흑색 깃발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만이 백색 깃발 아래 서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하도 이상하여 그 사람에게 연유를 물었습니다. 너는 공처가 깃발 선발대회에 나와서 백색 깃발 아래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에 저희 마누라가 많은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때 앉아있던 임금님은 한동안 웃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선발대회는 더 이상할 것도 없더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공처가로다. 리천이 이야기를 마치자 배심원들은 대굴대굴 불렀습니다. 심사 결과는 5대5였습니다.
1: 네, 두 사람이 이야기 대회에서 비겼군요.
0: 예, 그때 갑자기 한 여인이 울면서 사람들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슬피 우는 여인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기로 합시다. 내는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은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세수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밥까지 제가 먹여줘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게으른 남편을 위해 떡을 만들어 실로 끼어서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사방님, 제가 5일 동안 친정에 다녀올 테니 이 떡을 잡수시고 계세요. 저는 떡 목걸이를 누워있는 남편이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친정집에서 돌아와버린 남편이 죽어있었습니다. 내연히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를 하자 군중들 사이에는 안타까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로 죽었소? 내연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목에 걸린 떡을 먹기가 귀찮아 굶어 죽었어요. 군중들도 배심원 열 사람 배를 끌어안고 앉아 웃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배심원 열 사람은 만장일치로 그 내연을 황당한 이야기 우승자로 뽑았습니다. 육종도와 리처는 귀 구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0: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43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학교 기업이 련동하는 야외 실전과 흥미로운 소양 평가부터 학교 지방이 협력하는 특색 견학 체험까지 우리 주 각 중소학교들에서는 덕지 재미로 전면 육성에 초점을 두고 교육 방식 혁신과 성장 환경 다변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원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을 쌓고 재능을 키우며 시민 성장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알차고 다채로운 방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방학 생활을 풍부히 하고 자연을 가까이 하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연길시 연집향 남계촌에서 한 차례 야외 견학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연길시 중소학생 21명이 활동에 참여해 야외에서 불 피우기, 밧줄 사용법, 야외 물 정화 등 실용적인 생존 기술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은 또 활쏘기와 야외 취사, 캠핑까지 직접 체험하며 몰입감 있게 자연을 느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견학 활동은 전문 야영 코치팀이 전 과정을 지도하고 세심하게 가르쳤으며 훈련 내내 안전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학생 최민혁입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장작을 패는 방법과 불 붙이는 방법을 처음 배웠고 여러 가지 기술을 익혔습니다. 학생 박재희입니다. 자연과 접촉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어젯밤에는 빗소리를 들으며 잤습니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학생들의 야외 실천 능력을 제고시켰습니다. 이런 활동은 방학 동안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이 하는 과정에서 야외 위험 대피, 자아구조, 상호구조 능력을 익히고 팀 협력, 상황 대처 종합 능력을 키우게 함으로써 청소년 자질 교양과 안전 교양의 융합 발전을 추동하는 데 조력합니다. 연변 일과송 야외 확장위원회사 책임자 최동훈입니다. 지금 많은 아이들, 특히 수학생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자신감과 창의력을 키워줬습니다. 두 가지 부담 경감, 교육 정책을 깊이 있게

0: 실시하기 위해 방학 전 연길시 신흥초학교는 저학년 평가 수업을 시례로 옮겨 운동장에서 기말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말 종합 소양 평가 방식은 정성껏 설계한 다원적이고 재미있는 관문 통과 과정을 통해 언어 표현, 수리 활용, 예술 발표, 체육 실전을 하나로 융합했으며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이 새로워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배운 내용을 보여줄 수 있게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안내원, 관찰원, 평가원으로 변신해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종합 소양을 정밀하게 평가했습니다. 연길시 신흥소학교 1학년 학생 조민성입니다. 이번에 신흥소학교에서 즐거운 기말 시험을 치렀는데 엄은 수학, 체육, 미술, 음악 다섯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긴장했는데 선생님께서 계속 격려해 주셔서 결국 다 통과했습니다. 연길시 신흥소학교 2학년 학생 공윤입니다. 방금 학교에서 조직한 수학, 어문, 예술, 체육, 미술 문답 평가에 참가했습니다. 카드로 관문을 통과하는 방식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보여줄 수 있게 합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연령 특성에 맞춰 전주 저학년 기말 평가는 모두 별점 평가 격려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전 과정 시험지를 사용하지 않고 점수도 매기지 않으며 순위도 정하지 않아 종합 소양 평가가 아이들의 천성과 교육의 초심에 더 부합하도록 했습니다. 연길시 신흥소학교 교도 주임 허한남입니다. 놀이 형식의 관문 통과 평가는 학생의 지식 습득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표현력, 실천 능력, 림기 응변 능력을 길러줍니다. 앞으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내용을 최적화해 부담은 줄이면서도 교육질을 유지함으로써 저학년 학생들이 전면적이고 즐겁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각 학교는 학생들이 향촌 민속기지, 홍색전시관, 档案관, 의료기구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배우고 탐구하며 성장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안도현 교육 및 체육국은 학교 플러스 사회기지 교육연합체를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현지 자원을 활용해 가깝고 상시 운영 가능한 견학 실천 과정을 만들어 학교 지방 협력 개발, 현지 개발의 새로운 발전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올해 안도현은 쌍원 교육연합체 건설을 전액에 피복했으며 6개 중소학교와 6개 현지 우수 사회 교육기지가 협력해 28개의 현지화된 견학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안도현 교육 및 체육국 국장 성홍입니다. 우리는 쌍원 교육연합체 구축을 추진하고 학교 교원과 기지 인력이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도현의 중의학, 민속, 홍색 특색 자원을 깊이 발굴해 각 연령대 학생의 학습과 성장에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견학 수업을 집 앞에 마련해 아이들이 고향에서 배우고 느끼게 했는데 이런 학교 지방 공동 건설 모식은 실전 교육의 관건 고리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최근인간 우리주는 교육 플랫폼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양성 경로를 넓혀 지행 일치를 강조하고 다채로운 실천 활동을 적극 창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는 방학 기간 자녀와 함께 고향의 산과들, 역사유적, 민속마을을 돌아보게 경려하고 정규적인 견학교육 기구를 통해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역사의 숨결을 느끼면서 중화민족 다원 일체 구도에 대한 리해를 깊게 하고 다섯 가지 동질감을 끊임없이 증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역이 협력하고 다원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구도를 구축해 청소년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의 혜택 속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 일전에 열린 주생태환경국 소식통보회의에 따르면 근날내 우리 주에서 대기오염 예방조치 사업을 깊이 추진한 데서 공기질 우량일수 비율이 5년 연속 98%를 웃돌고 PM2.5 평균 농도가 4년 연속 1립방미터당 2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유지했으며 공기질 3가지 핵심 지표가 모두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은 이미 연변의 가장 아름다운 생태 바탕색으로 됐습니다. 대기 생태 장벽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른 오염 퇴치를 견제하고 대기 치리 5가지 전력을 펼쳤습니다. 주 생태 환경국 대기 환경처 처장 고지강입니다.
2: 창신 퇴동 烟花爆竹燃放。

0: 방控.
1: 꽃불 폭주, 연소 관리 통제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금지 및 제한 구역과 시간대를 과학적으로 확정했으며 판매 원천에 대한 선전을 전면 강화해 이는 연속 음력설 기간 오염물 농도가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오존

0: 중지하는 동시에 도로 물 뿌리기 빈도를 늘려 오존 생성을 억제했습니다. 겨울철에는 대형 석탄 보일러에 대한 정밀화 감독 관리를 추진했습니다. 원천 종합 치리를 두드러지게 하고 산업 개조에 주력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석탄 보일러 초저 배출 개조와 가스 보일러 저질소 연소 개조를 전면 추진하고 모든 대형 석탄 보일러 승격 임무를 완수했으며 세멘트 등 중점 업종의 오염물 감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동시에 로후차와 로후보일러 도태 진척을 다그치고 전문 보조금을 시달해 산업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동했습니다. 집 소각 금지를 엄격하게 틀어주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5급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9만여 개 경작지 관리 통제 구획을 세분화했으며 위성 원격 탐사와 영상 감시에 의탁해 집 소각 순찰 관리 통제를 실현함으로써 소각 오염을 정밀하게 방지했습니다. 동시에 그루터기 계획 소각을 과학적이고 규범적으로 전개하고 엄격히 감독 관리한 결과 3년 연속 대면적 규정 위반 소각 발화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오염 예방 퇴치 대상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국가의 환경보호 정책에 정밀하게 맞춰 청정에너지 열공급, 석탄 보일러, 초저 배출 개조, 휘발성 유기물 집법 능력 건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감독관리 설비 건설 등 고품질 대상을 적극 신청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전주 질소 산화물과 휘발성 유기물의 루계 감축량은 각기 3,755톤과 449톤에 달해 뚜렷한 감축 효과를 거뒀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저탄소전에 주력했습니다. 2024년 우리 주는 전국 기후 적응형 도시 건설 심화 시험점으로 됐습니다. 여러 부문에서는 연동해 시험점 건설의 재반 사업을 추진한 동시에 훈춘광업 메탄가스 이용 CCER 대상을 추진해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조력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총칙에서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사상의 핵심 요의 전면 관찰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첫머리에서 립법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사상의 12가지 반드시 핵심 요의를 전면 관찰하고 구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조문 순서는 기본상 12가지 반드시 논리에 따라 전개됐으며 우리 당의 신시대 민족사업에 관한 리론혁신, 제도혁신, 실천혁신을 집중 구현했습니다. 총칙은 민족단결 진보사업은 중국 공산당의 전면 영도를 견제하고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찰하며 중국 특색 민족 문제 해결의 정확한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총칙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는 중대한 독창적 론단과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중대포치를 해석했으며 민족평등, 민족단결, 민족진보 등 중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민족지역자치제도를 견지 완선하며 법에 따라 민족사무를 치리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는 등 중요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0: 단일내 연변서예가협회에서는 지역 문화의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광범한 서예 창작자들을 단결해 문예 창작을 깊이 추진했는 바 1년에 우수한 서예 작품들이 각급 전시회에서 선보여 풍성한 문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5년간 연변서예가협회에서는 기치를 들고 민심을 모으며 신진을 육성하고 문화를 진흥시키며 형상을 보여주는 사명 임무를 둘러싸고 전주 광범한 서예 삼일꾼들을 단합 인솔해 주제 창작, 교양 양성, 전시 교류, 자원 봉사, 대외 연락 등 다채로운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5년간 연변 서예가 협회 회원 2명의 작품이 전국 제13회 서예 전각전, 전국 서화첩전, 전국 각자전에 입선됐고 회원 12명의 작품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 길림성 서예 작품 전람회 회원 2명의 작품이 길림성 제1회 해서 작품전과 길림성 제1회 초서 작품전에 입선됐습니다. 향후 새로운 한기 연변서예가협회 주석단은 본토 문화의 깊은 내포를 힘써 발굴하고 연변의 독특한 지역 문화와 민족 단결 실천에서 주제를 정련하며 정품을 다듬게 됩니다. 인재 양성 기제를 혁신해 광범한 회원들에게 다양한 성장 공간을 마련하고 기층 봉사망을 초점

0: 과해 먹향기가 교정과 사회구역, 부대와 향촌에 스며들게 하게 됩니다. 또한 대외교류 차원을 확장해 상호학습 속에서 특색을 부각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연변 서해 사업이 새 단계에 올라서게 할 계획입니다.
1: 왕청현 공안국 대천 발출소에서는 일전 원격 조작식 전신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주민 경제 손실 32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당일 왕청현 공안국 대천 파출소에 반사기 조기 경보가 접수됐는데 관할 구역 내 한 주민이 전신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주민은 낯선 전화를 받은 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면에 공유 기능이 켜졌습니다. 휴대전화번호는 악의적으로 자동연결로 설정돼 통화 불가, 없는 번호 안내 등 이상현상이 발생해 개인 자금이 도난당할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조기경보 접수 후 민경은 수소문 끝에 당사자를 찾았는데 그의 휴대폰은 화면이 꺼진 채 백그라운드에서 누군가 계속 원격 조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경은 당사자를 도와 심카드를 분리하고 기기 네트워크를 차단해 범죄 분자의 원격 범행 통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은행 카드를 보호하기 위해 동결 처리를 했습니다. 신속한 처리와 적절한 조치로 당사자의 32만 원 예금은 한 푼도 피해 없었습니다. 왕청 공안은 광범한 주민들이 낯선 전화를 각별히 경계하고 화면 공유 기능을 절대 켜지 말며 휴대폰이 원격 조종 당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통화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네트워크 연결을 해제하고 가까운 공안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자신의 재산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일깨웠습니다.
0: 2026년 신화룡컵 안도현 축구연맹전 결승전 및 시상식이 26일 안도현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여러 라운드의 치열한 경기를 통해 각 참가팀은 앙양된 체육정신을 보여주며 대회를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다채로운 경기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오전 옹성가도 대표팀과 영경향 대표팀이 먼저 3위 쟁탈전을 펼쳤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는 특색 문예 종목들이 윤번으로 무대에 올라 긴장하고 치열한 경기에 열렬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치열한 대결 끝에 옹성가도 대표팀이 2대0으로 이겨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후 2시 이번 연맹전 우승을 가리는 대결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서 두 팀 선수들은 호흡을 맞춰 완강히 분투하면서 강인한 체육 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최종 장흥가도 대표팀이 5대1로 송강진 대표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우수 감독, 우수 조직 선진 개인, 최우수 득점수 등 개인상과 우수 공헌상, 공평 경쟁상 등 단체상을 차례로 수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위팀, 준우승팀, 우승팀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영예를 받았습니다. 안도현 장흥가도 대표팀 선수 조진종입니다. 이번 연맹전 우승을 하게 돼 매우 격동되고 더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이 영예는 모든 선수들의 분투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결승전 상대팀의 실력이 매우 강했지만 우리도 전력을 다해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이는 영예일 뿐만 아니라 경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축구에 대한 열애를 이어가고 경기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안도 축구 풍채를 계속 보여주겠습니다. 관중 리민우입니다. 이번 축구 경기는 특별히 정체로웠습니다. 선수들의 완강한 투지가 사람들의 피를 끓게 했고 다채로운 문예 공연까지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안도현에서 이런 대중 체육 경기를 많이 조직해 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풍부히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여름철 편안하며 꽃무늬가 산뜻한 조선족 꽃무늬 할머니 바지가 연길 서시장 매대에서 조용히 인기를 끌기 시작해 하루 판매량이 100여 벌에 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바지는 틱톡 등 짧은 영상 플랫폼을 휩쓸며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고 관련 화제 동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도 계속 치솟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현장을 찾은 뒤 잇따라 옷차림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습니다.
0: 룡정시 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일전 룡정시 개산 둔진 장터에서 사회보험정책 하향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3.1군들은 현장에 림시 자원봉사대를 설치하고 매대 상인들과 대중에게 정책 선전 수첩

0: 교육을 배포했으며 현장 문의에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회보험 사기 방지 법률 보급 선전도 함께 펼쳤는데 사회보험 봉사 창구를 거리로 옮겨 대중들이 장도 보고 관련 업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1: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로컬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여름 장마철은 고온 다습한 기후 특성으로 세균과 곰팡이가 급격하게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기온이 높고 습도도 지속적으로 높아 음식이 쉽게 상하고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1년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장마철에는 육류, 수산물, 채소, 가공식품 등 모든 종류의 음식이 상하기 쉬워 평소보다 철저한 음식 관리와 위생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의 식품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조리 과정, 섭취, 습관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식품 구매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오고 습한 날이 지속이 되다 보니 슈퍼마켓이나 시장에 진열이 된 식품도 습기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채소와 과일은요, 겉면에 수분이 묻어 있거나 상처가 난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 부위에 세균이 침투하게 되면 단시간에 부패가 진행이 되며 곰팡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산물과 육류는 신선도를 철저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진열장 온도가 제대로 유지가 되는지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장마철에는 외출 후에 비에 젖은 장바구니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건조한 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식품을 젖은 환경에 오래 두지 말고 빠르게 집으로 운반을 해야 합니다. 식품 보관 관리 역시 장마철 음식 안전의 핵심입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 속에서는요, 실온 보관 식품도 예외 없이 상하기가 쉬워 대부분의 식품은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냉장고 내부도 습도가 높아서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므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고 건조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익힌 음식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두지 말고 빠르게 냉동 보관해야 하며 냉장 보관한 음식도 2-3일 이상 지나면 섭취하지 않은 것이 안전합니다. 채소는 물기를 제거한 후에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을 하고 곡류나 건조식품은 습기로 인하여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 밀폐 용기에 넣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0: 특히 장마철에는 김치, 장류등 발효식품도 온도 상승으로 과발 효과가 되거나 또 상승할 수가 있어서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과발효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 시기에. 그리고 또 조리 과정의 위생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조리 전에 반드시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조리 기구인 칼, 도마, 행주는 수시로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생육 수산물을 다룬 도마와 채소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교차 오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세균 번식이 활발하기 때문에 음식을 반드시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네, 육류, 수산물, 다갈 등은 중심부까지 충분히 가열해야 하며 덜 익은 상태로 섭취하는 것을 절대로 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한번 익힌 음식을 재가열할 때도 중심부까지 뜨겁게 가열한 후 섭취해야 식중독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밖에 개인위생과 외식 시에 주의사항을 지켜줘야 합니다. 장마철에는요, 땀과 습기로 몸의 면역력이 저하가 되기 쉬워서 음식 섭취 전 손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외식할 때는요, 위생 상태가 불량한 식당은 피하고 음식의 신선도와 조리 상태를 확인한 후에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남은 음식은 가져와도 장시간 보관하기 어려우므로 되도록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 색상 변화, 곰팡이가 보이게 되면요, 즉시 폐기를 하고 절대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마철 식중독은요, 단순한 복통, 설사를 넘어서서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증상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위생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므로 식품 구매, 보관, 조리, 섭취 전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가며 장마철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2: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1: 365일을 건강하게.
2: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0: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여름철이 돌아오면요, 극지하는 질환의 하나가 바로 수족구병입니다. 수족구병은 전 지구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는 전염병 일종으로서 해마다 여러 나라에 유행이 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도 적잖게 그 병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족구병은요, 이미 전염 구분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를 둔 가정들에서는 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보다 각별히 예방에 신경을 써줘야 하겠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같은 인원밀집 장소에는요, 평소에도 환경위생 소독을 잘해야겠지만 수족구병 전염 시기에는 더욱 위생 소독과 환경 청결을 잘해줘야 합니다. 네, 수족구병을 예방하는 데는 가정과 전 사회의 종시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능히 수족구병을 예방을 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가 있거든요. 네, 수족구병을 예방 통제하려면요, 수족구병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수족구병 관련 지식을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족구병이란 구경 어떤 질환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지 또 예방하려면요, 평소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아래 연변주질병예방통제중심 김용수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여름철이면요, 걱정하는 질환의 하나가 바로 수족구병이에요. 수족구병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가 있는 네, 수족구병이란 구경 어떤 질환을 말하죠?
3: 예, 수족구병은 그 장도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 전염병으로서 그중 그 콕사키 A군이 16형과 장도 바이러스 71형으로 가장 흔히 감염됩니다. 학령전 아동들이 제일 많고 특히 3주세 이하 연령조가 발병률이 제일 높습니다. 대다수 환자들이 증상은 경미하며 발열과 손, 발, 구강 등 부위 피진 혹은 포진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0: 그래요. 수족구병의 전 지구적인 범위에서와 또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주위의 유행 정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3: 예, 수족구병은 유행 방식이 다양하고 뚜렷한 지역성

0: 이 없습니다. 1년 4계절 모두 발병할 수 있고 여름과 초가을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방에는 그 겨울이 철에는 많지 않습니다. 네. 네, 겨울철이 발병은 비교적 드뭅니다. 수족구병이 유행 계절에 유치원과 어린이 집단 감염과 가족 내의 발병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 수족구병이 유행 특징을 보면 전국이 유행 추세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북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6월부터 9월 사이 비교적 습하고 더운 이 사이에 흔히 발생하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년의 유행 현상을 보게 되면 비교적 평온합니다. 주요한 발병 군체로는 그 면역력이 비교적 낮은 아이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 난령이 낮은 그 유치원과 소학교 저급학년 그리고 집에 산재해 있는 어린이들을 주요한 위주로 해서 발병합니다.
1: 특히 계절로 보게 되면 6월과 9월 사이에 무덥고 습하고 비가 많이 오고 뭐 이런 계절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면역력이 낮는다든가 낮고 또 어린아이에서 근데 어린아이가 집안에서 뭐 걸렸는데 어린아이가 걸렸다고 해서 어른은 안 걸린다고 또 전염이 안 된다고 봐요. 어때요?
0: 그러니까 어른들은 감염돼도 발병하지 않습니다. 음성 감염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에는 어른들이는 감염돼가지고 발병하지 않지만 애들한테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1: 애들한테는 전염이 빠르고 수족구병이 걸리는 주요 원인 앞에서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어떤 원인이 있죠 이거?
0: 예, 수족구병은 그 일으킨 그 장도 바이러스가 보편적으로 인류를 쉽게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수족구병은 전염성이 강하며 그 환자의 분변, 호흡기 분비물 및 환자의 그 점막 포진액에는 대량의 바이러스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염시킨 손, 일상용품, 옷 등에 접촉하면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염된 손은 전파 중에 관건적인 중간 매체입니다. 네. 때문에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있는 영유아가 많은 장소에서는 손 씻기를 꼭 중시해야 되며 그 애들이 장난감 같은 것을 잘 소독하고 잘 그 관리해야 됩니다.
1: 여름철 하면은 또 이 뭐 앞에서 우리 간단히 이 뭐 계절 특징이다 뭐 어린에서 뭐 면역력이 낮은 아이들이 걸릴 수 있고 어른들도 걸릴 수 있는 계절 특징 뭐 이렇게 여름철에 많이 걸릴 수 있는 그 어떻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겨울보다는?
0: 예, 이게 계절 특징이 심합니다. 특히 그 이 장도 바이러스는 습하고 더운 환경에서 생존하고 전파가 적합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방 지역에서는 우리보다 기온이 덥고 습하기 때문에 남방 지역에는 우리보다 계절이 유행 계절이 좀 일찍하고 또 더 늦고 거의 사시절 그 유행됩니다. 우리 북방 지역에는 춥기 때문에
1: 그럴 수 있죠.
0: 5월 초 곧 5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차부터 9월 그 사이 고봉기입니다. 그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고 습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적합합니다. 그리고 전파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줍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 신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평시 그 위생 전개를 주의하지 않으면 수족구병이 감염되기 쉽습니다.
1: 연령 단계에서도 뭐 걸리는 아이가 있고 또 안 걸리는 뭐 이런 어린이나 어른들도 있는데 연령 단계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이 어느 나이죠?
0: 주요하게 그 6개월 이상, 6개월부터는 애들이 그 항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습니다.
1: 갓난아이부터
0: 면역력이 생기는 그 단계 3주세 그 사이에 애들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1: 이때 뭐 이런저런 질병 걸리다 보게 되면 부모들도 했다고 그 어린아이가 어디 주사판을 꽂을 자리도 없잖아요. 병원에 가보게 되면
0: 애들은
1: 골머리를 때려요.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건강을 정말 무탈하게 잘 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 수족구병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뭐 경하게 어느 정도 나타나다 소실이 되는가요 이게?
0: 예, 그 대다수 환자들은 증상이 경미합니다. 손,

0: 발, 구강, 이 등 부위의 그 수포성 구진과 전신 발열이 주요한 특징입니다. 소수의 환자는 그 병발증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개별 중증 환자는 제때 관리 못하고 뭐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 병세가 빨리 진전해서 사망일 수도 있습니다.
1: 어이, 그래요?
0: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어린 저연령층 3주세 이하, 특히 금방 그 6달 지나서 그 항체가 떨어지는 그런 애들은 꼭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꼭 정기적인 병원에 가서 제때 치료를 받고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1: 그래, 이거 심하면 생명 위협까지 할 수 있다니까. 이화시기는 더 그렇고 5, 6, 7세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일단 걸리면은 부모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조치를 대하고요. 빠른 시간에 이 수족구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기도 쉬운 질병이죠. 이것이 전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수족구병 주로 우리도 다소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이렇게 가장 빠른가요? 이거?
0: 예, 그 인두는 이 인두장도 바이러스 유일한 숙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와 음성 감염자가 그 수족구병이 전염원입니다. 그냥 주로 사람을 통해서 이거는 전염되는 그 질병입니다. 주요하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저 감염되는데, 첫째로는 그 분구도경, 그러니까 그 대변하고 구강을 통해서 이렇게
1: 침샘침을 통해서
0: 그 소화도 통해서 이렇게 그 감염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호흡도 비말을 통해서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호흡도를 통해서 뭐 기침을 해주나 그 분비물이가 나왔을 때
1: 전염이 그 저기 세네요 보니까.
0: 예. 그리고 환자의 피부, 그다음에 점막 포진에 그 뭐 터치하지거나 혹시나 그 점막이 터치거나 이러면 그런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대변, 칫솔 곱부거나 왕구, 식기, 우유용품, 침상용품, 내의, 그다음에 그 병원 의료기구나 통해 가지고 애들이 그 바이러스가 감염된 손으로 만지거나 이러면 그런 접촉을 통해서도 다 감염될 수 있습니다.
1: 그 전에 비해서는 어때요? 이 질병도 저희들이 자랄 때 7, 80년도 좋고 60년도 좋고 많이 적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속도가 늘어나요, 이거?
0: 이 주약의 이 수족구병은 2008년에 그 안희성 그 부양지구에서 처음으로 폭발돼가지고서 그전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대량이 폭발적인 이런 감염은 없었는데 그거부터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그 수족구병이가 지금 발병되고 있습니다.
1: 발병 그렇게 된다면 아직 전체적으로 전멸이 되지 않았군요. 그래도 다시 계절이면 또 다시 재발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만, 잠복기는 보통 며칠인가요, 수족구병이?
0: 수족구병은 잠복기가 보통 짧아서는 2일, 길어서는 10일, 평균 3일 내지 5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발병하는 정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 갑자기 열이 나거나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오히려 피진이 생깁니다. 두드러기가 생기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또 보게 되면 발견해가지고 또 보면 어째 이렇게 생겼는가 보게 되면 그 수족구병입니다.
1: 글쎄요, 처음에는 물집이다 아니면 피곤해서 그렇다 아니면은 감기 몸살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몸의 증상이 수족구병이 나타나는 것이 미세하게 처음에 보일 수도 있어요. 세심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우리 부모님으로서 어린한테 관심을 둬야 해요. 어떻게 봅니까 이걸?
0: 예, 대부분의 그 경증 환자는 주로 손발, 엉덩이 피진, 그리고 구통, 구강 내가 포진이 생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 특징을 합니다. 그리고 구강 점막 병변은 비교적 일찍 나타납니다. 구강 내 애들이 아프기 때문에 음식을 거절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발견하는데, 처음에는 좁쌀 크기, 방구진이나 포진입니다. 주위에 홍조가 있고 주로 혀와 둣밤 또는 입술에 위치합니다. 예, 손, 발, 엉덩이와 사지에는 평평하거나 볼록한 방구진이나 포진이 많이 나타납니다. 손, 발, 구강 이런 병변이 동일한 환자에서 다 나타난 건 아닙니다. 어떤 애들은 구강이 나타나고 어떤 애들은 뭐 손이나 뭐 발 그리고 뭐 엉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병세가 온화하고 병세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진과 포진 일반적으로 한 주일 정도 되면 거의 가라앉습니다. 크게 경과한 환자들은 크게 치료하지 않아도 제대로 낫습니다.
1: 그래요.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근데 증상이 나타나도 이게 긴가민가 무슨 병인가 잘 모르는 분들도 꽤 될 거라고 봐요. 빨리 발견하고 빠른 시간 내에 뭐 어떤 조치가 취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네. 어떻게 해야죠?
0: 예, 일반적으로 수족구병 환아는 그 질병 초기에 미열, 열이 났습니다. 보통 38도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신 불편, 그리고 및 복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1, 2일 내에 환아의 구강, 인두, 영국의 벌점막, 혀 및 잇몸의 좁쌀 아래서 녹두크의 통증성 포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있으며 주위가 홍조에 둘러싸여 있어 작은 궤양이 될 수 있습니다. 수족구병 환아는 통증으로 군침을 흘리거나 음식을 거부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동시에 환아의 수족 부위에도 피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수량이 일정하지 않은 포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아의 수족구 외에도 엉덩이와 항문 부근에도 나타날 수 있고 몸통과 사지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진과 포진이면 며칠이면 그 마르고 딱지가 만지며 가려움과 통증은 없습니다. 또 환아의 입안에 궤양이 있는지 손, 발, 엉덩이에 발진이 있는지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수족구병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에 아이가 우위 상강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부모의 중세를 이렇게 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첫째, 격리를 잘해야 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다른 아이한테 감염되지 않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아이가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며 담백하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손, 발, 구강, 엉덩이 등 부위 포진에 대해서는 특별히 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긁거나 터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셋째로는 환아의 증상에 상응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발열, 구토, 설사 등 증상이 있으면 해열제거나 지사제 등을 써서 아이의 증상 완화를 도와야 합니다. 만약 증상이 심해지면 반드시 아이를 정기적인 의료국에 데리고 가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1: 같은 또래 아이라도 수족구병이 걸리기 쉬운 아이들도 있어. 어떤 아이들이 걸려요, 이걸?
0: 크게 뭐 딱히 걸리기 쉬운 바쁘고 뭐 그거 떠나가지고 보편적으로 3주 세 아들은 감염되면 보편적으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장도 바이러스에 보통 민감하며 부동한 연도가 다 감염되고 발생합니다. 사실 어른들도 걸립니다. 근데 발병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높고 항체가 보통 생겼기 때문에.
1: 그렇군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 모기한테 물린 것과 수족구병으로 나타난 발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눈안으로 육안으로 보면은 그 비슷하잖아요. 물린 자국이 뭐 도드라져 몇 군데 도드라져 나온다, 가랍다든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0: 예, 보게 되면 차이가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모기 발진은 보통 그 피진이가 콩알 혹은 그 낙하생활만 큽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큽니다. 홍반이가. 크기가 그 수족구병이 그 피진보다 많이 큽니다. 그리고 산재해 있습니다.
1: 네,
0: 특정된 부위 아니고 늘려 있습니다.
1: 모기가 물게 되면 그 한 곳이 불어나거나 하는데 이건 뭐 여러 곳이 나면 여기저기.
0: 수족구병은 특정된 부위지만 모기는 뭐 발에도 있고 몸통에도 있고 뭐 여러 부분에 그 부위에 다 산재하는데 단단합니다. 두드러져 있습니다. 많이 두드러져 가지고 가려움증을 동반합니다. 목에 물리면 많이 가렵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예,
0: 예. 수족구병은 주요하게 특정된 부위에 나타납니다. 구강, 손바닥, 손가락.

0: 발가락, 발바닥, 등부, 무릎 이런 또 특성 등 부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고 가렵지 않고 그 가피가 생기지 않고 허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그런 데서 차이가 예. 나는 거죠.
0: 예, 목이 물린 건 많이 가렵습니다. 이건 가렵지 않습니다.
1: 그렇죠. 한 곳이나 두 곳이 예. 물리면은 가려와서 긁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 수족구멍 가렵지 않다. 뭐 그 특정된 부위만 뭐 발바닥, 손바닥, 혀, 입안 뭐 이런 데 나타난다 하니까.
0: 그렇지 않습니다.
1: 수족구멍 그러면 얼마 동안 집단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얼마 동안 격리를 해야 한다고 봐요, 이거?
0: 예, 수족구병 환아는 보통 두 주 정도는 격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건강한 아이와의 접촉을 피면해서 도착감염을 방지해야 됩니다. 네네. 예, 환아는 발진이 가라앉고 포진이 마르고 딱지가 앉은 후 체온이 정상일 때까지 집에서 격리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보통 한 10일 내지 두 주. 까지는 경계해야 돼요.
1: 괜찮겠지. 약 먹고 뭐 어느 정도 바르고 하면 괜찮아. 소리 해서는 안 되겠네요. 열흘 동안은 꾹 참고 뭐 본인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지 않아야 네, 되죠.
0: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지 않게 해야 됩니다.
1: 가족에서도 뭐 식기를 쓴다든가 수건 뭐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예? 예. 한 집 식구라도. 그 사람의 식구가 또 다른 사람 안 하면 또 전파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이거는. 본인이나 타인을 위해서라도. 병치료 시 발을 호전을 위해서 음식 면에서 주의할 사항들도 있다고 봐요.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0: 음식 면에서는 주요하게,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유질 또는 반유질이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국수, 중류, 만두, 밥 등이 있고 온도는 40도를 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예, 뜨겁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구강이 포진이나 궤양에 자극을 주어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근, 오이, 바나나, 배 등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 비타민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식은 그 과일류 같은 건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그 자극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달걀, 우유, 콩 같은 제품이 좋습니다. 그리고 병치료 기간에는 따스한 물을 자주 마셔 구강 점막의 습도를 유지해서 바이러스 복제를 줄여야 합니다.
1: 그렇나요? 물집이 또한 터지면은 수족구병이 다 나은 줄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영수 씨는 어때요? 뭐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0: 그 수족구병이 그 포진이 다 그 딱지가 않고 가라앉으면 체온이 회복되고 구강 내 통증, 침 흘리는 증세 같은 것이 없어지면 회복기에 들어섰음을 표시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나았는가 하는 건 나은가는 그래도 의사의 진단과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1: 의사의 진단 판단 그렇죠. 물집이 터진다고 해서 뭐 크게 다른 증세 없대서 다 나은 게 아니라 그리고 좀 더 그 시기를 놓친다면 또 재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완치될 때까지 쭉 몇 주 동안은 더 약 사용면이나 주의를 더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물집이 허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0: 예, 이 피진이 딱지는 일반적으로 흉터가 남지 않고 색소가 침착되지 않습니다. 예, 병세가 회복됨에 따라서 점차 딱지가 앉게 되는데 수족구병 피진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흉터와 색소 침착이 없으며 대부분 증상은 일주일 정도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남다면 뭐 흉터나 허물 같은 것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1: 예. 그 면에 대해서는 안심을 해야 되겠네요. 물집이 허물로 남지 않는다. 면역력이 낮은 아이들이 이 수족구병 예방 백신을 미리 접종하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태어난 후 6개월에서 만 5세가 되는 아이들은 그 수족구 백신을 접종하면 수족구병이 발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주요하게 그 장도 바이러스 71형이 예방 백신이가 나오고 다른 그 형이 백신들은 아직은 채 못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그 바이러스 이걸 접종하면 아이들이 특히 그 장도 바이러스 71형이가 애들이 중증 환자가 대부분 이 형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접종하면 아이들이 중증 폐렴, 호흡 부전, 심부전 등 이런 합병증에 걸리지 않도록.

0: 효과들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예방 백신, 뭐 예방 백신이라는 거는 어른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다서서 이제 알고 있어요. 어떤 질병이 예방 백신만 한다. 근데 수족구 예방 백신도 전문적으로 뭐 계절에 따라서 뭐 반년에 한 번씩 뭐 1년에 한 번씩도 맞을 수 있겠습니다. 한꺼번에 뭐 맞는 거 없어요. 요거저거 뭐 면역력을 제고를 하면서.
0: 대부분 백신은 한 번에 그 여러 가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1: 한두 가지는 할 수 있고. 백신. 번거롭잖아. 까먹을 수도 있고. 괜찮게 해서 지나치다가는 하고 그 전에 맞을 걸 또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0: 네. 백신은 한 가지밖에.
1: 그렇군요. 그래서 면역력이 낮은 것만을 계산해서 뭐 여기에 어떤 보충 주사제를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수족구 예방은 수족구 예방 백신이 따로 있고 또 다른 어떤 예방 백신도 뭐 그 계절성에 연령층에 따라서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봐도.
0: 예.
1: 아 근데 그게 가격대가 좀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0: 예, 보니까. 비쌉니다. 그.
1: 근데 예방 이 백신은 괜찮아 이거 가격?
0: 내가 알기는 몇십 원 정도는.
1: 그러면은 괜찮네요. 뭐 이 정도는. 수족구 병 완치할 수는 있는 질병이지만 심한 경우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합병증이 초래될 수가 있는 거로 봅니까?
0: 예,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뇌염. 두 번째로는 무균성 내막염.
1: 네.
0: 예, 세 번째로는 지연성 마비. 예, 네 번째는 폐수종 혹은 폐출혈. 에, 다섯 번째는 심근염, 특히 그 개별적 3주세 이하 체중이 낮은 애들 그리고 모유를 먹지 않는 애들 이런 애들은 중증 환자 애들은 병세 진전이 빨라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
1: 합병증. 예. 아이고 합병증이
0: 좀 많습니다.
1: 예. 있습니다. 거리지 말아야 되죠. 그럼 빠른 시간에 특히 그 아이들이 성장기 자라는 어린이 시기에는 더욱더 그러고요. 뭐 그 저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일단은 어떤 저런 병이 걸리게 되면은 마음의 상처도 병이 완쾌되면 모르겠다 안 나오면은 평생을 갖고 가지 않아 이거. 음영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이런저런 병도 그렇지만 완치된 후에 재발이 가능할까 어떻게 안 하시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도 있어. 이 수족구병은 어떤가요?
0: 수족구병은 그 유발하는 장도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여러 번 감염될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이거?
0: 근데 그 재발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그 동일한 형이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있어서 감염되지 않습니다.
1: 예.
0: 그렇지만 다른 형이 바이러스에서는 교차면역이 없기 때문에 재차 감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행 계절에서 어떤 아이들은 두 번, 세 번도 걸리는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형에서는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1: 그렇게 봐야 되죠. 뭐 수족구병이 어떤 다른 질병도 면역력이 항체가 생기면 안 생길 수가 있지만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몸에 침입을 해서 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몸도 마음도 튼튼해야 되죠. 건실하게 튼튼하게 이 30살까지는 쫙 키워놔야 되죠. 그래도 뭐 나중에 커서 비실비실하게 되면 뭐 아일 때 뭐 어떻게 못 먹고 뭐 어떻게 치료를 잘못해서 이랬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치료를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수족구병을 예방함에 있어서 좋은 위생습관을 지키는 것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렸으면 하는가요?
0: 예, 병은 그 예방이가 더욱 중요합니다. 보면. 네. 그리고 이 수족구병은 그 감염하는 그 감염시키는 그 장도 바이러스가 형이 많습니다. 그 주요하게 그 콕사키 A군 26형과 장도 바이러스 71형이지만 다른 그 형이 장도 바이러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하게 지금은 목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그 장도 바이러스 71형이기 때문에 주요한 이 예방 조치는 많이 강화해야 됩니다. 특히 공중생교를 가강하여 수족구병을 알게 하고 위생을 잘 지키고 감축관리를 가강하고 공중장소를 잘 소독하고 환자 격리를 잘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네 가지 면에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첫째, 유치원과 소학교 등 아침 등 그 집단 생활을 하는 부분에서는 아침 검사를 가강하고 조기 발견을 해서 집에서 격리하여 완치된 후 등교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매일 완구, 일상용품, 식기 등을 잘 소독하고 옷, 이불 등을 자외선이나 햇볕에 잘 쬐이거나 말려야 합니다. 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서는 통풍과 환기를 잘 시켜야 하고 아이들이 식사 전과 대소변 후 손을 잘 씻게 하고 완구나 손을 입에 물지 않도록 그리고 타인이 수건, 칫솔, 손수건, 식기 등을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잘 줘야 합니다. 둘째는 교차 감염을 피하고 유행 기간에 아이들은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 가지 않고 공기유통이 잘 안 되거나 밀폐된 장소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발열,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제때 정기적인 의료기관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는 반드시 격리하여 타인한테 전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며 가장은 아이 병세를 잘 관찰하여 제때 검진 치료하여 중증 별방증 병발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넷째로는 충족한 수면을 보장해야 되고 모유를 권장하고 영양을 강화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경상적으로 실내 활동에 참가하여 장력을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1: 그렇죠. 뭐 주의할 점, 뭐 예방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것저것 많습니다만 더욱이나 우리가 호흡도 아니면 또 뭐 구강을 통해서 모든 질병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수족구병 같은 경우 양호한 위생 습관을 지키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봐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 어른의 이르기까지 좋은 위생 습관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무더운 여름철 하게 되면은 뭐 1년 사계에서 내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뭐 얼굴 눈 코입 만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또한 손 씻기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요. 올바른 손 씻기 방법 어떤 것이 있습니까?
0: 예, 그 질병 예방에서는 지금 이 보게 되면 그 이 손 씻기가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좋은 습관, 생활 습관입니다. 뭐
1: 비누에 여러 번 씻기도 합니다. 흐르는 물에 씻기도 합니다. 어떤 거죠?
0: 예, 이전에는 그 상하수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구강을 통해서 소화도를 통해서 전염시키는 질병이 많아 지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주하게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손바닥을 씻고 흐르는 물에 두 손을 잘 적시고 손 세척제를 바르고 손바닥을 손가락이 대고 모으고 서로 잘 문지릅니다. 둘째는 손바닥 옆에 손가락 틈새를 씻고 손바닥을 마주하고 두 손을 교차하여 손가락 틈새를 따라 서로 문지릅니다. 세 번째로는 각 손가락 관절을 구부리고 반 주먹으로 손가락 등을 다른 손바닥에 놓고 회전하며 문지르고 두 손을 교환하여 진행합니다. 넷째로는 손목, 팔을 잘 씻고 손목, 팔을 문지르며 두 손을 교환하여 진행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기 전에는 손이 액세서리를 떼고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또 손을 흐르는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하고 깨끗이 씻은 후 일회용 휴지나 소독한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수족구병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모점으로 오늘도 잘 알고 갑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네, 오늘 연변주 질병예방통제중심 김종수 선생님을 모시고 수족구병 예방지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전염병의 일종인 수족구병은요, 장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며 면역력이 낮은 아이들이 쉽게 걸릴 수가 있는 질병입니다. 수족구병 유행 시기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이를 데리고 인원 밀집 장소거나 공기 유통이 잘 되지 않는 공공 장소로 가는 것을 피해주고요, 경상적으로 집안 통풍을 하고 옷과 이불을 자주 햇볕에 말리우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0: 그리고 또 평소 위생 습관을 잘 지켜주고요. 영양 섭취와 체육 단을 통하여 아이들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도 수족구병 예방에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나 뭐 기타 어른들도 그래요. 조기 발견, 조기 격리, 조기 치료가 중요한 것만큼 일단 수족구병으로 의심이 된다면 제때 전문의를 찾아 진단을 받고 또 치료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거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거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0: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기 노래들을 배워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가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노래 따라 부르기에 나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오늘따라 한결같네요. 한 사람 같아요. 야, 이 똑같은 옷, 의상을 차려 입으시고 오늘도 굉장한 날이네요.
1: 네.
0: 지난해 7월 21일에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가 개설되었는데요. 올해로 벌써 1년이라 네. 시간이 지나갔네요.
1: 너무 시간이 빠르죠.
0: 너무 빠르죠.
1: 네. 네. 한 뭐 몇 개월 했는 건 아닌데 1년 된다고요?
0: 1년이에요. 네. 자, 또 마침 1주년이네요.
1: 1주년.
0: 네.
1: 1주년이
0: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1: 집치복을 학생분들이 네. 차려입고 왔어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오, 다 누가 누군지 네. 예, 아 이렇게 여러분들 딱 기억하시고 네. 뭐 오늘 그러면 뭐 그동안 또 배운 노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9수나 되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네.
1: 그러면
0: 네, 뭐 학생 여러분들은 뭐 1주년을 좀 경축하면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1: 예, 패시, 예.
3: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의상부터 통일복으로 예, 예. 그러면 우리도 노래 한번 좀 잔치마당 펼쳐볼까요? 1년 경축하면서
1: 좋죠.
0: 좋죠. 네, 예. 자 오늘 반주를 맡으신 장영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네, 그럼 첫 곡으로.
0: 첫 곡으로.
1: 네.
3: 한락의 명절.
0: 한락의 명절. 네. 자 오늘 명절이네요. 자, 너무 좋죠. 네.
1: 오늘 명절 같습니다.
0: 네. 그럼요. 네.
1: 자 간추를 주면 보자. 가봅시다.
2: 간추.
1: 다리래 띠라라라. 아,

0: 네, 가사를 아무튼 얘기 바쁘지 뭐.
1: 네, 일정을 네. 해도 되는.
2: 네. 자, 합창으로 우리가 활락의 명절로 좀 시작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순서대로 가볼까요? 우리 인생 일일이를 준비하신.
3: 그러시오.
2: 네, 우리 인생 일일이 준비하셨어요.
3: 여보세요.
2: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그럼 마이크 다치지 마시고요.
0: 감사합니다.

0: 네. 긴장하셨어요.
1: 긴장하셨어요.
0: 네. 네.
1: 두 분이.
0: 자, 그리고.
1: 감기 걸렸대요.
0: 즐기며 살아요.
1: 즐기며 살아보세요.
0: 즐기며 살아보세요. 네. 즐기며 살아보세요. 이 노래는.

0: 좋다.
1: 네. 춘제를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고. 네. 네.
0: 우리 민요는 왜 좋다가 들어가도 된다.
1: 네. 다음에는 고향벌의 풍년이 원예를 준비하신 학생이에요. 네.
0: 시간이 되겠네요. 그,
1: 되죠. 충분히 되죠.
0: 얘가 바람 담다.

0: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라니 이 노래는 어유 벌써 나오셨네요.
1: 네. 여기 후렴에 가서 우리 이거 같이 불러도 된다. 예.
0: 자, 우리는 하나라네.
1: 소매하셔.

0: 하나가 되어서 부르는 노래. 우리는 하나라네.
1: 우리는 하나라네.
0: 하나라네.
1: 우리 반엔 모두 하나라네. 우리 그러니까요. 오 선생님, 장 선생님, 명수원 선생님, 네. 학생분들 둘 다 하나가 되네.
0: 자, 그래 우리 스텝들도
1: 아, 스텝들도
0: 스텝들도 그렇죠. 자, 그래 꽃물결 사람 물결을 준비하신 학생분입니다. 꽃물결 사람 물결.
1: 네. 둘러서죠.
0: 조금 뒤로 하시고요. 네. 네.

0: 네, 수고하셨어요. 꽃물결 사람물결. 자, 그리고 또 벚꽃 타령을 준비하신 분. 네, 벚꽃 타령. 이 노래는 배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익숙한 노래죠?
1: 네, 제가 금방 네. 이거 오늘 매주가 그저께가 찍었어요.
0: 아, 그러셨어요? 네, 벚꽃 타령입니다.

0: 스트레스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1: 나를 보는 가사 있어지면 나를 본다면 좀 살려달라고 좀 살려주시오 하면 좀 나를 보는 가사 외우기 힘들죠.
0: 네. 자, 그리고 그 시원컬컬 감주로다 이 노래도 역시 예, 준비하신 우리 반장님이 준비하셨네요.
1: 다시 준비됐나요?

0: 이키가 아니에요?
1: 지치다 지.
2: 지. 지니까.
1: 지시 맞습니다.
3: 감도. 아마 없습니다 지금. 어제 쪼라.
2: 지쪼라 했는데.
1: 지 맞습니다.
3: 디. 디 디로 했어. 디로.
1: 디.
3: 디로 하지.
2: 디로. 디.
1: 여기 디로 적었는데.
3: 예. 네, 디로 하지.

0: 이거 좋다라는.
1: 좋다. 좋다 어울리죠. 네. 네. 키를 잘 잡는 게 중요하네요. 네. 예. 그러니 그러고 보니까 즐기며 살아보세. 이 노래가 빠졌네요.
0: 즐기며 살아보세. 했잖아요. 했습니다. 네.
1: 하셨어요?
0: 관돌이식을 했어요.
1: 아, 아, 아.
0: 아, 했습니다.
1: 아, 즐기며 살아보시 하셨네요. 고향 가자가 빠지고.
2: 고향 가자가 빠졌어요.
1: 그럼요.
0: 고향 가자 원래 한 분도 있었는가? 아니지.
1: 한 곡이 더 있죠.
0: 없어요.
1: 아니, 배운 거는.
0: 배운 거는 맞죠.
1: 배웠던 노래는 고향 가자가 있었죠.
0: 있었죠.
1: 제일 첫 곡으로 저희가 배웠죠. 해란벌이 부는 이만해도 배웠고.
0: 네, 아주 뭐, 참 멋있죠.
1: 그러니까, 열 곡을 배웠네요. 열 곡을 배웠네요. 열 곡을 배웠네요. 아, 정확히. 그러니까요.
2: 해란벌하고 고향 가자.
1: 좀 불러보죠, 오늘.
0: 네.
1: 열 곡 다 불러보시죠. 네, 뭐, 시간이 시간 되니까요. 돼요. 됩니다.
2: 시간이 안 되는 거 안 해가지고.
1: 그럼 고향 가자부터.
0: 고향 가자 합시다.
2: 고향 가자 합시다.
1: 예. 네.
0: 고향가 악보.
3: 예, 있습니다.
0: 알죠.
1: 우리가 제일 첫 시간으로 가르쳐드렸던 노래입니다. 네.
0: 직출 하세요.
1: 기르기 울 때.
0: 곱씨를
1: 네.
0: 물고 고향으로 가자. 따스비.
4: 뒷절 한 대.
1: 네.

0: 네. 이 노래 한절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박자를 틀리니. 네, 시간이
1: 네, 정수. 그 해란벌의 풍년이 왔네.
0: 될까요, 시간이?
1: 있죠. 네. 네.
0: 네. 알맞나요?
1: 해란벌의 풍년이 왔네.
2: 어느 정도 됐죠?
0: 예가
1: 잠깐만요.
0: 네.

0: 네, 풍년이 왔네.
1: 해란벌이 풍년이 왔네도 있고
0: 해란벌이 풍년이 왔네. 아까 불러본 노래는 고향벌이 풍년이 왔네.
1: 풍년이 왔네. 예.
0: 해란번이 풍년이 왔네. 한곡 부른대요.
1: 있으니까 갖고. 예. 자, 제가 다 갑시다. 자,
0: 풍년이 왔네.
1: 풍년이 시. 어느 순간 있었어가.
0: 풍년이 왔네. 덩기덩기. 풍년이 왔네. 이 키즈 맞죠?

0: 베라꼬리는 저 강화란 학생이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1: 공연 끝이었잖아요.
0: 네, 그동안 있으셨네요. 네. 아마 이 노래는 두 번째 시간으로 배운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오늘 뭐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 개설 1주년을 맞아서 여러분 깜짝 쇼로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2: 너무 즐거웠어요.
0: 너무 즐거웠어요. 즐거우셨어요?
1: 어떤 분들은
0: 긴장하셨고. 네. 그럼요.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서 노래 부르시는 게 오히려 더 긴장해요.
2: 네. 네. 맞아요.
0: 그렇죠. 준비를 잘 하셨는데 발휘 못 하신 분들은 네.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도
1: 수고
0: 많으셨고요. 네. 아, 염수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네.
0: 피아노 학원의 정연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수원 가수로부터 이미 배웠던 노래들 한 번 또 불러보는 시간 깜짝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일한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28번째 시간입니다.

0: 청년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대게 시작했다. 그런데 침대에서 꿍 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마른 풀더미인 줄로만 알았는데 거기에 삐죽 마른 사람이 누워있었다. 아까는 어두워서 못 본 모양이었다. 저분은 누굽니까? 주덕이 놀라서 물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병이 또 도지는 바람에. 묘족 청년이 말했다. 말라이아에 걸려나 보군. 그렇습니다. 이 병은 내가 잘 알아요. 한기가 들면서 몸이 막 떨리죠. 그럴 때에는 이불을 잘 덮어줘야 합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은 보시다시피 저게 우리 이불입니다. 그것은 모내기를 하고 남은 모를 가느다란 삼밧줄로 엮어 만든 발이었다. 그 발이 유연해서 당지 사람들은 모 이불이라고 불렀다. 이곳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겨울을 나는 것이다. 하지만 고작 이런 마른 풀더미로 어찌 추위를 막을 수가 있단 말인가. 주덕은 부들부들 떨리는 모이불을 바라보느라니 마음이 아팠다. 허위병 들어서 담요를 좀 갖고 오라고 하세요. 주덕이 원곡평에게 일렀다. 이윽고 최고모가 회색 군용 담요를 안고 왔다. 주덕은 살며시 모이불을 들추더니 담요를 덮어주고는 그 위에 다시 모이불을 얹었다. 청년은 불을 떼다 말고 자꾸 같은 말만 되풀이를 하였다.
1: 장관님, 이걸 저희가 그냥 받아도 됩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에?
0: 담요를 덮어주자 아름소리도 잦아들었다. 주덕도 마음이 놓이었다. 그런데 부뚜막 우쪽 벽에 시커먼 물건이 매달려 있는 것이 보이었다.
1: 저기 저 벽에 걸려있는 것은 뭡니까? 소금이죠.
2: 소금?
0: 주덕이 놀라서 물었다.
1: 무슨 소금이 저렇게 새까맣단 말입니까? 우리 가난뱅이들은 저것도 없어서 못 먹습니다.
0: 이 고장에서는 부자는 흰 소금을 먹고 살림이 넉넉한 사람은 갈색 소금을 먹는데 가난한 사람은 검은 소금이라도 먹을 수만 있으면 다 괜찮은 살림이라고 하였다.
1: 그런데 왜 끈으로 묶고 달아맸지요? 한꺼번에 다 먹어칠까 봐서요. 음식을 할 때 잠깐 담갔다가 꺼내곤 하거든요.
0: 주덕은 한숨을 깊이 내쉬고는 중얼거리였다.
1: 그래서 괴조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말라깽이라고 하는군.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삐약해서 말라버렸어.
0: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호주머니에서 작은 공

0: 책과 몽당 연필을 꺼내들고 이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1: 젊은이는 땅에 좀 있습니까? 아니면 상리를 해서 먹고 사는가요? 저희 형편에 땅이라니요.
0: 청년이 마지못해 웃으며 댓글을 했다.
1: 아버지는 소작을 몇모 붙이시고는 저는 지주집에서 모순으로 삽니다.
0: 주덕이 한 해에 얼마나 버느라고 묻자 그는 한숨을 쉬면서 손가락 세 개를 내밀었다.
1: 제가 모슴살이 5년을 했는데 그동안 고작 동전 3,000입을 받았습니다. 3,000입?
0: 주덕은 속으로 계산을 해보고는 놀라서 말했다.
1: 그럼 겨우 27원이구만. 한 해 겨우 5원꼴 아닙니까?
0: 응? 청년은 말없이 벌쭉 쓴 웃음만 지었다. 주덕은 웬일인지 그 모습이 우는 얼굴보다 더 보기 괴로웠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작은 공책에 몇 줄 더 적어나갔다. 물이 끓었다. 청년은 투박한 사발 몇 개의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최꼬마는 식량 주머니를 열고 볶은 콩을 한 사발 쏟아 놓았다. 주덕은 청년에게도 한 점 쥐어주고는 도움물을 마시면서 먹기 시작했다. 사는 형편을 좀 더 들어보니 어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노인과 청년, 청년의 동생만 남았다고 했다. 동생은 지금 나무하러 가고 집에 없었다. 침대에서 또다시 아름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뒤척이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모이불이 굴러떨어지었다. 담요우로 앙상하게 여인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돋아 있었다. 청년은 얼른 낡은 헝겊을 꺼내 이마에 난 땀을 닦아주었다. 노인은 서서히 눈을 뜨더니 깜짝 놀라 낯선 사람들과 못 보던 담요를 번갈아 보았다. 아들이 귀전에 대고 뭐라고 한참 말해서야 안심하듯 침대를 짚고 일어서려고 하였다. 그러고는 한껏 밝아진 얼굴로 묘종말로 뭐라고 하는 것이었다.
1: 아버지는 여태껏 여러분처럼 좋은 군대를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당신들이 왔으니 이제 됐대요. 그리고 손님이 온 줄 모르고 여태 누워만 있어서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0: 청년은 주덕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한종말로 다시 이야기를 해주었다.
1: 어르신께서는 편찮으신데 미안하다니요.
0: 주덕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는 호위병도로 로인에게 물을 떠드리라고 눈짓을 했다. 로인은 물 대접을 받아들고 마시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1: 아버지는 지주 밑에서 36해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발 하나를 깨도 돌을 깎는 바람에 지주한테 핀만 잔뜩 지고 병만 얻게 됐지요. 아무튼 오늘 세상에서 가장 마음 좋은 군대를 만났다고 하십니다.
0: 주덕은 따뜻하게 로인을 위로해 주었다. 갑자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맨발에 갈색 도롱이를 걸친 소년이 치고 온 땔나무를 문 밖에 부리고 있었다. 소년은 16살쯤 먹은 것 같았는데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은 아주 다부져 보였다. 그는 나무를 베던 낫을 쥔 채 초롱 같은 눈으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쭉 휘둘러 보았다. 다 낡아빠진 삿갓 아래로 초롱 같은 눈이 번뜩이었다.
2: 왜 이제야 오는 거냐?
1: 노인이 눈을 부릅뜨고 사납게 물었다. 길 가던 홍군이랑 얘기를 좀 하느라 늦었어요.
0: 소년이 묘종말로 대답했다.
2: 거짓말 마라. 또 게으름을 비웠다가는 쫓겨날 줄 알아라.
1: 마음대로 하세요.
0: 소년이 집안에 들어서면서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1: 아버지, 이젠 저한테 뭐라고 그만하세요. 저는 홍군이 될래요.
2: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홍군이 되겠다고?
1: 네, 구사.

0: 사람들이 그러는데 홍군은 가난한 사람들의 군대라고 했어요. 저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고 싶어요. 좀 전에도 소머리 며칠 소를 매놓고 홍군을 따라갔다고요. 소녀는 주덕 곁으로 오더니 쪼그리고 앉아 한쪽말로 말했다. 아저씨, 저는 양각이라고 하는데 아저씨를 따라가면 안 됩니까?
1: 그래, 우리 홍군에 들어오고 싶은가 보군. 어?
0: 주덕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말을 했다.
1: 그런데 입대하려면 자네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하거든. 교정이 그래요.
0: 소년은 간절한 눈빛으로 아버지와 형을 바라보았다. 청년이 아버지에게 몇 마디 건네자 로일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었다.
1: 아버지는 집에서 보았자 고생만 할 터이니 마음대로 하라십니다.
0: 청년이 다시 한쪽말로 말했다.
1: 소년은 기뻐서 긍중긍중 뛰었다.
0: 주덕은 호위병을 불러 소년한테 옷과 실을 좀 챙겨주라고 말을 했다.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최꼬마는 배낭에서 낡은 군복 한 벌과 집신 한 클레를 꺼내왔다. 소년은 싱글벙글해서 신을 신더니 문 밖으로 도롱이를 휙 던지며 소리를 쳤다.
2: 우리 이제 가요.
1: 양가가 밥을 먹고 가야지.
0: 형이 말했다.
2: 됐어, 부대에서 먹을래.
0: 조덕이 몸을 일으키며 로인에게 인사를 했다. 노인은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힘겹게 바닥으로 내려섰다.
3: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를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0: 주덕의 손을 맞잡은 노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다.
3: 어르신, 마음 놓으십시오.
0: 주덕이 시원스레 대답을 했다. 소년은 새로운 세상에 어서 보고 싶은 마음이 급한 모양이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는 나무에 매놓은 가라마를 풀어 잡아 끌고 걷기 시작했다. 땅거미가 점점 짙어지면서 저녁노을이 빗기었다. 일행은 부연 안개가 자욱한 골짜기를 따라 걸어갔다. 곧 안개 속으로 긴 그림자가 모습을 감추었다.

0: 외진 산간 마을 개명 삼성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 모태똥과 주올레는 무산계급 정치가의 지혜와 도량을 보여준다. 모태똥은 임신한 아내에게 속마음을 토로한다. 주왕종대는 적군을 예돌아 행군을 하다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마을에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마을 이름이 개명삼성이라고 아주 이상했다. 이 마을에서 닭이 울면은 귀주, 운남, 사천 이렇게 세 곳에서 모두 들을 수 있다 하여 붙게 된 이름이라고 했다. 마을은 나직한 산날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마을 앞으로는 맑고 얕은 강물이 흘렀다. 얼핏 보면은 무릉도원 같아 보이기도 했지만은 실은 가난하고 황폐하기로 말이 아닌 곳이었다. 야트막하고 거무칙칙한 우두막은 하나같이 초라하기만 했다. 아마 마을이 너무 초라하니까 이처럼 멋진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른다. 몇몇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머리를 맞댔다. 장강 둘레는 백군이 벌써 빈틈없이 진을 치고 있었다. 앞을 막으러 오는 귀주 군대가 아직 이르지 않아 아예 운남 변방에 있는 자시에서 대오를 정비하고 때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1: 얼레 동지, 잠깐 나 좀 보고 갑시다.
0: 회의가 끝나자 모태똥은 주울레를 숙소로 정하였다. 숙소라고 해봐야 좁고 어두운 방인데다가 어찌나 낮은지

겨우 허리를 펼 수가 있었다. 보통 숙소에 들면은 호위병들이 그 집 문짝을 떼어서 침대를 만들어 쓴 뒤에 떠날 때 문짝을 다시 달아주곤 하였다. 하지만 이 마을은 옥수수 떼나 대나무를 엮어 문을 만드는 통에 침대로 쓰기에는 마땅치가 않았다. 별 수 없이 바닥에 볏짚을 깔고 누워 자야 했다. 지도는 아예 걸 수도 없었다. 모태똥은 조울려를 구두에 올라오라 하고는 소원을 저 호위병을 나가 있으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나직한 소리로 중중하게 말을 했다. 올레동제, 어제 낙보동제 말로는 박고가 위신이 바닥에 떨어져 더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지도자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울대가 굵고 짙은 눈썹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기었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었으니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총석의 자리를 누구한테 맡겨야 할까요? 조울대는 주접시 대답을 했다. 모두석께서 맡는 게 가장 좋지요. 아니요. 모태똥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보기에는 락보동제가 한동안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울레가 웃으며 말했다.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생각이라면 벌써 충분히 했어요. 모태똥은 단호했다. 아무래도 락보동제가 한동안 총석이를 맡아야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을레동제, 당신의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울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결심이 섰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다음 회의 때 제대로 토론합시다. 모태똥은 주울레를 바랬다. 호위병 홍국이 밖에서 말 두피를 끌고 기다리고 있었다. 주울레는 모태똥을 보고 손을 흔들고는 말이 올라 군사위원회 종대 쪽으로 달리었다.

졸레가 떠나자 호위병 오꼬모가 다가왔다. 길가로 금방 효양중대가 지나갔는데 동필무와 서특립 어르신은 지나갔지만은 하자진 동지는 안 보이더라고 하였다. 제가 마을 어구에 나가보겠습니다. 아마 뒤처진 거겠지요? 오꼬모가 말했다. 하자진은 강서를 떠날 때 벌써 임신 여러 달째였다. 게다가 가벼운 폐병까지 있어서 몸이 무척 허약하였다. 못했던 불현듯 주원이에서 하자진을 만났을 때 배가 몹시 불러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사흘이 멀다하게 비가 오는 날씨에 산길을 걸으면 얼마나 힘이 들지 늘 걱정이었다. 오꼬마, 우리 같이 나가보지요. 호위병이 앞장섰다. 모태똥은 뒤를 따라 마을 앞이 큰 길에 들어섰다. 아침에 내리던 비가 그쳤지만은 길은 몹시 질척거리었다. 길에는 숱한 진흙 구덩이가 패여져 있었고 어디 가나 홍군 전사가 그냥 버리고 간 집신들이었다. 헝겊신도 있고 끈 떨어진 집신도 보이었다. 이곳 지늘건 찰떡 같아서 구덩이에 신발이 들어붙으면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고 걸음을 옮기면 발만 빠지었다. 이렇게 널린 신발만 보아도 홍군 전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있었다.

남자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시간 역시 우리 동화아교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보신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니까 동화아교제약공장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산둥 둥어어조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특히 우리 그 출장이라 많이 가는 분들 보면은 비행장에 가든 또 어디 우리나라

0: 각 지위지에 가든 한쪽말로 돼 있으면서 샌동 동어 어죠 하는 제가 말하니까 이게 빌레 보이는데 사실 이 목소리를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산동 동화 악교 제약 공장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제약 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산동 동화 어조라는 것은 이름 있는 명약입니다. 그 제약 공장에서 만든 우리 건네 보시환 무슨 약이든 무슨 제품이든 만드는 그 제약 저기 공장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약은 더 합니다. 똑같은 약이라도 어떤 제약 공장에서 만들었는가? 샌둥둥어 어조 제약 공장은 양치입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다 해서 우리 양치라고 하는데 이름에 무슨 다른 점이 있는가 하면은 약이 질량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약에 들어가는 그 약의 질량, 약이라서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황견 하면은, 황견이라면도, 좋고 나쁘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을 해본 분들이 더 압니다. 예. 그래서 약의 질량, 그 다음에 그, 효능, 이걸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이, 유명한 제약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근예보시환 하면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중약재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약 가운데서도 지인화라는 인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학명으로는 인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약은 청열 해독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허혈이 있을 때 그 허혈을 없애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몸에 허혈이 있어서 나는 무슨 약을 못 씁니다 이런 분들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음과 양의 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좋은 성분은 우리가 이용해 쓰고 또 그 약으로 오는 부작용은 없앨 수 있게끔 이렇게 진화를 비롯해서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골고루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지금 건네보시만으로서 먹고 있습니다.
0: 네.
2: 네 먹은 후부터는 뭔가 머리 어느 휑하고 정신이 안 나고 남의 정신이 살다시피 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예 가끔씩은 뭔가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지 많이 마음이 우울하고 예.
0: 맞습니다.
2: 숨도 두근두근 거리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하고 예. 그래서 모든 데서 다니기 싫어했댔습니다.
0: 네.
2: 그러더니 이거 먹고서는 한 넉 달 먹었는데 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머리도 많이 맑아졌습니다 지금.
0: 머리 맑아지고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2: 예.
0: 기분이 아주 좋고 이 여러 가지 심리문란도 나타나고 심리증도 오고 이러던 분들 그게 싹 치료되는 약입니다.
2: 예, 그리고 그치. 아, 모든 싫어서 많이 집에 혼자 있기도 했댔습니다. 괜찮으셨겠지 모든 집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0: 예.
2: 예, 그리고 잠부터 자지 못해서 저녁이면 가슴이 답답하면서 잠 잘 못 잤댔단 말입니다.
0: 그렇죠. 그렇단 말입니다.
2: 예, 마음이 그냥 불안하고 이렇게 불편하든지 요즘에 가슴은 편안했습니다. 아침에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0: 네.
2: 그래서 또 낮이나 밤이나 귀에서도 소리 나는 거 세게 나는데 그냥 약간 소리 그냥 난다 말입니다. 근데 그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완전 없어졌습니다. 귀에 소리 나도.
0: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치료됩니다.
2: 예.
0: 네.
2: 그리고 지방간이 있으면서 그냥 소화도 안 되고 맥이만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눈도 깔깔하고 많이 눈이 건조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건조하던 것도 많이 나졌습니다. 눈도 많이 막아진 감이 많이 난다. 낮습니다. 눈도 눈이 확 튀는 감이 난다.
0: 네.
2: 그리고 맥도 나고 정신 나는 게 확실하게 알릴 때다.
0: 네.
2: 먹어보니까 큰 건조장에서 나은 약이 다르긴 다를 때다.
0: 다르습니다. 이 약은 효과 네. 잡수면 잡수수록 효과 잘 알기는 약입니다.
2: 네. 그리고 내가 몇 달 동안 먹으니까 그냥 날마다 계속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하던 게 아침에나 그냥 나서지는 게 알리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 지금
0: 네.
2: 약이 내는데 정말 딱 많은 약이구나 해서 내 오늘도 또 배달해서 먹다고 그랬다.
0: 콩팥이 좋아진다는 거는 골가병이 자기 절로 따라서 나서지는 겁니다.
2: 예.
0: 예. 계속 쓰십시오.
2: 예, 오늘도 또 배달하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할

몸이 집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달 말일 것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서 이번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라 하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기혈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나는 항상 가서

0: 예, 자문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네.
2: 예, 건네포 좋아하는 순우 환자입니다. 저는 어떤 석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있고 동맥경화가 심해서 예, 혈압도 소리 받아야 되고 항상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어림쥐 나고 예,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입안이 쓰겁고 자석에 아예 아픈 데 없습니다. 그리고 맥이 네. 없습니다. 어찌 그런지 그리고 소변이 작고 손발이 시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사회 선생님 강의 듣고 건네포 좋아하셨는데 하나하나 소실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예, 머리가 흐릿허분하던 게 맑아지고 예, 그리고 건만증이 심하던 게 지금 생각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3: 맞습니다. 예, 그거 중요합니다.
2: 예. 지인의 열쇠를 건마에다 욕구도 자꾸만 열쇠를 찾고 들어와 찾고 나가 찾고 해서 아이 그래 열쇠를 몇 개를 패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네. 소화가 아이래 그래 이발 쓰고 뭐 매나니 아이 선이 나빠 그런데 소변은 어째 그렇게 닿습니까?
3: 그렇죠. 선씨 컴파치 허야 그렇습니다.
2: 그래 그렇습니까?
3: 네. 100% 컴파치 허해서 소변이 작고 소변에 염증이 오고 소변이 시원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2: 예, 그래 실수할 때도 욕만 했습니다. 그래던 게 오전에 예, 많이 봐서 한 두 번씩 보고 하고 아침에 저녁에 잘 자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예, 몸이 헷갈아진다. 이렇게 엉금망근에서 누워서 일어날 줄 모르던 게 오전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네.
2: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까? 이래 활동도 좋고 아이 신장에 영양제 휴식도 준다지 할 이럴 적에 활동에 참석해서 좀
3: 시부는 늙음하게 네. 다 잡으면 좋습니다. 예.
2: 그렇죠.
3: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제 할 때 좋습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3: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2797번이
1: 네.
2: 네 알겠습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3: 기와 혈이 부족으로 인해서 심장이 두근다근 빨리 뛰고 그 다음에 자부름이 아이오고 피부가 자꾸 가렵다거나 우리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소화가 아예 된다거나 이게 다 오장육부에 충분한 기와 혈이 공급이 못 돼서 오는 질병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 건네 보시라는 분은 감사합니다. 나는 네. 왜 이 학생이 되느니 혈압도 소리가 어떻게 바로 안 되니 맨날 머리 아프지 오지금 오래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자꾸 나지 미친 그 뿌리니 잠이 아요. 또 기억력도 없어. 기억력도 너무 없어가지고 네. 난 피면 올까봐 걱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 마음은 놀고도 불안하고 이것도 굉장히 침침하고 우울증도 오는 것 같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랬더랬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약을 많이 써봤지만
3: 진짜 그런 증상이 있다가 그 치매가 오는 겁니다.
4: 네.
3: 조기 증상이 다 있었습니다. 치매 올 조기 증상이 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4: 그래서 건네보지 안 썼는데 몇 달 안 썼는데 이 증상들이 하나하나 좀 나아지지 않습니까?
3: 네.
4: 이 기억력이 따라와서 뭐 이거 하에 뿐입니다. 지난 이거 먹어야 정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나지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던 것도 나 잠도 잘 자고 요즘에 네. 머리에서 어리다는 증상도 나고 우선 먼저 혈압도 소리 잘 됩니다.
3: 맞습니다.
4: 잠은 예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정신이 나지 또 위나빠 밥은 먹던 게 밥을 잘 먹어 이러니까 맥이 나지 얼마나 네. 이야기 좋은지도만 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뼈도 아프지 서변 차수 자꾸 하던 게 그 증상도 좀 내가 이런 거 보고 내 친구들이 내 틀어진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 내
3: 다 있습니다. 늙음하게 다 있습니다. 그런 증상
4: 예 자 예, 자기도 이거 양해 좀 써보겠다며, 그래. 우리 오늘 둘이서 좀 우대할 땐 그 지나게 좀 더, 여자서 가고 둘이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3: 그렇죠. 이 보조금이 나갈 때 싸면 엄청 묵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하십시오.
4: 예. 고맙습니다.
3: 네, 치료 잘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네. 우리 이런 치료상에서 그렇게 약은 많이 써도 아이들은 실면증이 치료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불안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아물아물대고

0: 이게 다 주로 피가 부족할 때 이렇습니다. 특히 자꾸 가렵은 사람들이 뒷잔등이 가렵든 어느 팔다리가 가렵든 가렵다는 거는 우리 피부에 끄은 혈이 공급되지 못해 그렇습니다.
1: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저도 건네 보시나 쓰고 쓴데 쓴지는 한 달 안 돼서 근데 효과 좀 안 입니다 이게.
0: 알기 시작하죠.
2: 네. 속에다가 네. 그래서 하루 종일 대여섯 번 반 지금 그래 두 번 세 번 조금 낫긴 낫습니다. 그래요.
0: 네.
2: 허리 아픈 게 많이 좋아하시고.
0: 네.
2: 소화하던 게 또 소화도 잘 되고.
0: 네.
2: 다리 아픈 게 또 다리도 안 아프고 기억력이 좀 돌아오는 것 같더랍니다. 예.
0: 그렇죠.
2: 변비도 심하니 네. 변비도 조금 낫고 예. 이제 조금
0: 네.
2: 조금
1: 네.
2: 하고 아긴 남아는 그래도 이번에 활동할 때 일국각사도 실례해서 안 되겠습니까?
0: 예, 일국각사도 다시곽도 드립니다. 예, 규식도 드리고 예.
2: 네. 예.
0: 잘 이용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래서 치료상에서 이 건네보신화는 제약이 있고 그 약이 조합이가 잘 돼 있고 진지한 약재만 많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어떤 약재가 들어가서 어떤 약재가 더 작용을 더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조제 원칙을 우리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연이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두중도 들어갔습니다. 천우술이 들어갔습니다. 구변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약들이 들어가면은 우리 그 고가병이 쉽게 낫습니다.
1: 네. 피라미,
0: 무릎 피라미.
1: 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3: 저도 지금 건네 보상한 지금 준비하는 한 열 분합니다.
0: 네.
3: 근데 지금 다양한 게 지금 항상 그 머리가 심하면 때부터 했다나 능력이란 게 자꾸 없어. 귀에서 소리 나오고 머리 아프고 몸이 좀 다르고. 이런 증처럼
0: 네.
3: 이 약성에서 보니까 지금 쓰는 작성력이 나사된 게 있어서 이게 소리나게 중요하다만
0: 네.
3: 이러면서 지금 법의 차수가 발전하게 안 됐을 때 지금 거리는 지금 약간씩 있어야 암만만
0: 네.
3: 그러면서 법의 이용에 약간씩 좋은 게 아니라 이래까 이게 지금 그래서 나도 이 약을 많이 쓰면서 보면서 보니까 약이란 건 오래 써서 나쁜 게 아니라 벌써 나쁜 거는 약 약간 써서 나중에 아니다만
0: 그 말은 맞습니다. 며칠 안 써봐도 네. 이 약이 내 병이 맞구나 벌써 써보면 그런 증상들이 완화되는 게 알긴단 말입니다.
3: 네. 이렇게 이래니까 어쩌면 이 약이 이 새로운 약이 이렇게 나올 때는 거의 지하공장에 다 그래도 정말 이제 생각할 때 어떤 약은 다 동학을 네. 만든 이런 게 가능하면 보고 사야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바짝 풀려서 하면 우리 부분이 괜찮아요.
1: 네.
3: 고맙다는 상황입니다.
1: 아니 네.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근해보신환 하면은 이런 기와 혈, 기문 기, 혈임의 혈을 다 보충할 수 있게끔 약이 진기한 약재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하고 기가 부족해서 오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 런앤에 들어서면서 혈이 부족한가 하면은 그 부족한 혈조차 순환 못하죠. 그 순환 못하는 제일 원인이가 기 부족입니다. 기는 피를 밀어주는 힘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건네보신환이가 25가지나 되는 중약제가 들어간 게 이 원인입니다. 기와 혈을 다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0: 지방 간의 조울 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존낙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 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약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전력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우대 활동 좀 더 강조드리면 우대 활동이가 독특합니다.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본래 428원대에 하는 가격으로 하는 우대 활동이고, 또 우대 활동 내용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열곽사면 열곽을 드렸댔는데 열곽에 12곽을 더 드립니다. 다시 곽사도 4곽을 드리고, 예, 이래서 우대 활동이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약공장 측에서 하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마지막 우대 활동입니다. 특대 우대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많은 만성병들은 장기적인 치료가 쓰여집니다. 그냥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두 달 치료해서 뚝 떨어지는 병들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심내혈관계통 질병도 그렇고, 우리 서양적으로 많은 신경성 심장병이요, 신경성 위병이요 하는 이런 신경문란에 관한 질병들 역시 이런 만성병이면서 엔간한 약 갖고 나야 됩니다. 예, 치료가 오래 진행돼야 됩니다. 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병, 골가병도 있습니다. 골가병은 우리 불시더 癌증이라고까지 비교합니다. 죽지 않은 암이다. 치료 방법이 없고 사람한테 고통은 주고 오래 간다는 말이죠. 이 골가병 하면은 제일 많기는 이 요추간반 탈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슬개골, 무릎관절을 말합니다. 예, 중의에서는 시관제라고 합니다. 슬개골이라고 하죠. 예, 무릎관절염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이런 골가병들이 제일 전형적인데, 치료해봐야 결국 위나 상하고 나중에는 객소가 들어간 약을 쓰면서 몸이 나고 소화가 안 되고 위를 망치고 이런 후유증까지 남게 됩니다. 이래서 골가병 치료에서 포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약을 써봤는데 효과는 못 봤다 이 말이죠. 그렇대서 치료를 안 한다 할 때는 골가병은 심해지면서 사람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고통도 심합니다. 이래서 부시더 癌증, 죽지 않은 암이다 하죠. 이 약은 효능에다 똑똑히 밝혔습니다. 허리, 무릎, 관절염에 좋다고. 이런 여러 가지 골가병에서 그 치료하는 방법이가 역시 간하고 콩팥이 나쁘다 할 때는 골가병이 심하게 진행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제 기운에 아령지 입간구복액을 오랫동안 썼습니다.
2: 예.
3: 예, 여러 가지 약을 써도 그닥 되던 게, 이 약을 먹은 게 정말 좋습니다. 나는 위도 나쁘고 담낭이 나쁜다. 그래놓고 예. 밥이 맛이 없고 썩 하면 매슬겁고 어느 약을 써도 당장이 말아야 들었는데 이거 먹은 게 정말 좋습니다. 그때 네. 밥이 맛있고 그 다음에 변비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담낭이 만날 아파서 옆구리 아파 이단 펼가지고 더 먹었는데 우선 이거 아이 먹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 꿈이만에
2: 간 담낭에는 특별히 좋습니다.
3: 예, 1등의 약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예, 밤에 꿈이만에도 방금 같지 않았는데 예, 꿈도 지금 없어진다. 그리고 예. 눈도 예, 영 맑아진다네. 예. 그전에는 이 스팅 보담에 소지 보담에 아톰보다는 눈이 너무 깔깔하고 부위에서 예, 보다는 못 봤는데 지금이 2시간 봐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0: 잘 봐주시기라. 네. 그래서 얘네 이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언니를 소개해서 우리 언니 첫 달 다 쐈습니다. 아, 우리 언니 종왕은 간이 나쁜다. 강경화 시초랍니다. 예?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원에 치료하고 나왔는데도 그냥 예, 밥도 맛이 없고 매슬겁고 맥이 없어 자꾸 누워있었대다. 그래 이후 첫 달 잡순 다음부터는 밥이 맛있답니다. 그리고 맥이 네. 나고 영 네. 좋단다. 그래서 예, 네. 오늘이 우선은 우대할 때 이게 얼마 좋습니까? 네. 우리 언니가 둘이 다 예, 10통씩 배달 받다고 떠나 한 개입니다.
1: 10통에 12통 드리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 우대 활동은 다 참가하셔 싸놓으십시오.
0: 예. 예, 내 약이 좀 있지만 예, 또 값이 오른다는데 어쨌든 예. 계속 먹어야 되지. 그래야 예. 내가 건강을 찾을 수 있고 단기다.
1: 어떤 용기로 만드냐 그것도 이 제약기술이 발달한 현대 제약기술을 이용해서 만드냐 오색용지가 들어가냐 이런 약을 만나자면 좀 많지 않습니다.
0: 예, 좀 하나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달 네. 받으려고 전화 한 개입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이야기라 할 때 약통마다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이런 설명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설명서에다가 우리 이 허리나 다리 이런 고가병이 좋다고 똑똑히 밝혔는데 이거는 밝히지 않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2: 네. 네.
3: 연기 입간 구호의 그 지위 위가 지금 집어인데 내가 쓰고 먼저 냈었는데 이 광해지 형 속상합니다. 네. 우리 누이는 그 강경화 진단 받았다만 합니다. 그 약을 많이 썼지만은 어째 크게 나쁜 게 알겠나만 합니다. 그 낯시향이 자꾸 거머지 두루강에 낯에 괜하고 이랬는데 이래서 내 이거 선택했었는데 벌써 두 달 쓰니까니 이 음식 맛이가 돌아서고 그리고 이게 저기 맥이란 게 잔뜩 나게 된다면 계속 잠 잘 오고 이러면서 어쨌든지 석 달, 넉 달씩 그 다음에 가 검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강경화 증상 많이 좋아졌다. 네. 그래서 나 내세가 있지 이래서 이 약을 얻은 장기로 이거 복용하라고 나이 많을수록 대기가 자꾸 들어오는데 내놓을 줄 모르고 이랬는데
1: 장기적으로 먹기 싶어도 먹을 수 있는 약이 그리 없습니다. 이 약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
3: 이 약이 맞는 약이 좀 약을 무시하고 나왔겠는데 인생이 얻은 약을 잘 했나만 합니다. 이 병원에 잔비가 많으니까 이런 게 못다 놓으면 약이가 좀 슬프니까 그래서 네. 한 가지 맞을 때 어쨌든 이런 좋은 약 많아서 이번에 좀 활동도 좀 더 좋은데 가시랑 자꾸 넘지 못한 얘가 정말 부짐이 싸다고요.
1: 예. 부짐이 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501-2797번입니다.
3: 네. 잘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간이 우리 몸에서 간이가 주로 진을 주관합니다. 진이란 게 무엇인가? 중에서 말하는 진은 우리 보통 로백성들이 말하는 힘줄, 인대, 근육, 정맥 이 네 가지를 진이라고 말합니다. 진이 그 다음에 이 진을 간이 주관한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이 좋으면 힘줄, 인대, 근육, 정맥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신 주구 성수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간이가 진을 주관한다. 이래서 금골이라는 게 뭐인가? 근 이제 말한 진이죠. 예, 골, 뼈를 말한다. 이 근골은 간하고 콩팥이가 주로 주관하기 때문에 간하고 콩팥이 기능이 높아지면 골과병은 따라서 나서집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가상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열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아름다운 꽃길 따라 펼쳐지는 연민의 아름다운 전경을 박영일 작사 최학선 작곡의 꽃돈의 내 고향 연민에서 함께 느껴보시죠. 이용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멀리 있어도 늘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최미영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내 고향에서 당신의 가슴속 고향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리리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종화의 태양은 뜨겁고 찬란하게 빛나고 그 빛발 아래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나갑니다. 재관석 작사 최동혁 작곡의 종화의 태양, 힘찬 에너지와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박경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곳. 박경만 작사, 김창근 작곡의 쉼터는 오늘도 여기서 잠시 쉬어가시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친구는 말없이 옆에 있어주고 함께 웃고 울어주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의 친구야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호천, 제작의 정홍식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심금철입니다. 여행은 일상의 반복된 시간에서 벗어나 마음에 쉼을 주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낯선 길을 걷고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감동과 여유를 얻게 됩니다. 여행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마음을 맑게 하고 현재의 문화와 음식을 체험하며 세상의 넓음을 깨닫습니다. 짧은 여행이라도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기억에 남는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 소중한 추억은 일상의 힘든 순간마다 큰 위로가 됩니다. 언제나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난다면 참으로 좋겠죠?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 강서성의 남성시입니다. 강서성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인 남성시. 천년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 풍경, 깊은 붉은 혁명 역사, 맛있는 향토 음식까지 모든 매력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먼저 남성의 도시 기본 정보부터 간략히 짚어드리겠는데요. 남창은 아열대 계절풍 기후에 속하는데 습윤하고 온화하며 일조가 충족합니다. 지형은 서북쪽이 높고 동남쪽이 낮고 전체적으로 평원이 위주이고 이동이 수월한 것이 장점입니다. 도시의 역사는 기원전 2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한 대장군 관영이 이곳에 성곽을 쌓은 뒤 관영성으로 불렸고 22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예장, 홍조 등 다양한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명대에 이르러 남방의 창성이라는 뜻으로 남창이라는 이름이 정착됐습니다. 옛부터 강요민계 집거지로서 역대 현, 군, 주 행정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소개할 필수 관광지는 단연 등원각입니다. 등원각은 강남 3대 명루 중 하나로 강서성 남창시 감강동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남창을 상징하는 대표

건축물입니다. 건축 역사는 당조 영휘 4년으로 시작되는데 당태종 이세민의 동생인 이원영이 직접 지어서 등왕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다채로운 문물과 역사 유적들이 전시되어 있어 남창의 옛 이야기를 깊이 알고 싶다면 꼭 들려야 하는 곳입니다. 1층에는 커다란 한배곡 부조 시래 풍송등왕각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왕발이 명저 등왕각서를 창작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한 작품입니다. 3층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당대 전통무용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공연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면은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5층 전망대는 등왕강 최고의 포토스팟인데요. 여기서 감강과 8일 대교를 한눈에 조망하며 유명한 구절 라카와 고니가 함께 날다의 풍경을 직접 눈에 담고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6층에는 고풍스런 전통 연극 무대가 마련돼서 수시로 전통 공연이 열립니다. 특히 강력 추천하는 야간 프로그램이 바로 꿈을 찾아서 왕각 야간 대형 공연입니다. 화려한 라이트쇼와 실감나는 무대 연출로 왕발, 소식 등 여러 역사 인물을 통해 등왕각의 천년 역사를 생생하게 재현해 주니 밤에 방문하시면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타 명소로는 남원이 있는데 전통 중국식 건축군이 아름답게 꾸며져 한족 전통 복장 촬영하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 감강 유람선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등왕각 인근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을 타고 강변 야경을 둘러보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왕각 다음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두 곳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남상봉기 기념관과 강서성 박물관입니다. 먼저 남상봉기 기념관인데요. 주 전시관인 제1전시관에는 발을 남상봉기 전 과정을 완벽하게 재현해 놓았습니다. 1927년 8월 1일 벌어진 남상봉기의 전모를 실물자료, 역사사진, 보건모형을 통해 상세히 전시하고 있는데 관람 하이라이트로는 주더 총사령관의 사무실 보건공간, 봉기 당시 실제 사용했던 무기 전시 코너가 있습니다. 고 봉기 지휘부 건물인 제2전시관도 필수 관람 코스입니다. 봉기 당시의 역사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 전시하고 있으며 지도부 회의실, 전신실 등 당시 원형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운례가 사용했던 탁자, 봉기교역 초안 등 희귀 역사 자료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전시장도 있는데요. 현대 중국군 군사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어 군사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기본 관람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고 전시 설명을 꼼꼼히 읽으며 둘러보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기념관 공식 위챗 계정에서 무료 음성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어폰을 끼고 음성 해설을 들으면서 관람하면 역사를 훨씬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명소는 주 전시관 정문 군기 조형물, 야외 전시장 거대 붉은별 조형 앞이니 기념사진 꼭 남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강서성 남창씨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어서 강서성 박물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3000년에 달하는 강서의 찬란한 문명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 공간입니다. 고대 역사문화 전시 구역에는 50만 년 전 강서 땅에서 살았던 고대 인류의 생활 흔적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도자기 굽기, 벼농사, 강가에 정착해 마을을 이루는 선조들의 모습부터 오성 문화를 대표하는 청동기 왕국, 선진 시기까지 강서에서 꽃피웠던 다채로운 고대 문화 유물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뒤 강서는 중원과 령남을 잇는 전략적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이 과정에서 남긴 수많은 역사 유물들이 박물관에 보존 전시되어 있습니다. 명성 시기 강서는 경제가 크게 발달하고 인재와 문화가 꽃을 피운 지역이기도 한데 당시 강서 선비들이 국정에 참여하고 치안을 다스린 이야기, 전국으로 뻗어나간 강서 상인들의 발자취, 과학과 문학 분야의 업적까지 모든 역사 흔적을 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큰 현대까지 강서의 휘황한 역사를 한눈에 정리하고 싶다면 필수로 방문해야 하는 곳입니다. 낮에는 역사 명소를 돌아보았다면 밤에는 남창의 화려한 야경을 만끽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야경 명소는 추수광장입니다. 남창 추수광장은 초승달 형태의 넓은 광장으로 강변을 따라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강변 총 길이는 1100m, 가장 넓은 구간은 110m에 달합니다. 이곳에는 세계 두 번째 규모, 전국 최대 규모의 음악 분수군이 설치되는데 광장 중심에 메인 분수가 자리 잡고 강변에는 길이 280m, 폭 25m의 넓은 강변 플로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심 분수, 고리형 분수, 원형 흔들림 분수, 디지털 제어러닝 분수 등 총 22개 분수 시설이 구성됐고 중심 분수는 최고 물높이가 128m로 장관을 이룹니다. 추수광장은 아시아 최대 음악 분수 광장으로 불릴 만큼 야경 레이저 관광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추수광장 남쪽 강변으로 조금 이동하면은 높이 160m의 세계 세 번째 큰 관람차가 보입니다. 밤에는 남창은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다채로운 컬러 조명이 빛나며 하늘을 물들입니다. 관람차 아래는 새롭게 개발된 상업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10년 전만 해도 황무지였던 곳이 지금은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환경이 아름다워서 외부 개방의 관문 도시로 거듭났으며 상인들 사이에서는 4세대 포동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관람차 안에 올라 추수광장 분수와 남창 전체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쇼핑과 길거리 음식을 즐기고 싶다면은 남성 최대 번화가인 승리로 보행길로 가시면 됩니다. 시내 중심에 위치하며 강서성 최대 규모의 상업 보행거리로 현대적인 활기와 옛 정치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총 길이 약 1.5km로 남쪽 종산로부터 북쪽 민등로까지 쭉 이어져 있으며 쇼핑, 미식체험, 문화활동을 즐기는 현지인과 관광객으로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패션, 전자제품, 화장품, 백화점이 밀집한 쇼핑 천국으로 국내외 유명 브랜드 매장부터 가성비 좋은 로드샵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예산에 맞춰 쇼핑하기 좋고 거리 양옆으로는 남성 대표 길거리 음식점과 디저트 가게가 줄지어서 향토 음식 탐방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면은 승리로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거리 조명으로 물들어 로맨틱한 야경을 선사합니다. 밤에는 거리 공연도 열리고 젊은이들이 모여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하는데 주말과 공휴일은 인파가 매우 붐비니 한적하게 둘러보고 싶으시면은 평일 낮 시간대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관광지 구경만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현지 음식인데요. 이제 남성에서 꼭 맛봐야 할 대표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인들의 아침 식사 대표 메뉴 남창 비빔면입니다. 쫄깃한 쌀국수에 참기름, 무말랭이, 땅콩가루, 다진파와 좁쌀 양념장을 골고루 버무려 먹는데

짭짤하고 매콤한 맛이 일품으로 아침에 먹기 딱 좋습니다. 육타탕도 남청 명물탕 요리인데 육타는 돼지고기를 잘게 다져 완자 모양으로 빚어 찐 음식을 말합니다. 손으로 탱글탱글하게 지댄 고기를 도자기 찜솥에 몇 시간 푹 구워 표고버섯, 대추와 함께 끓이면 재료의 향이 고기에 깊게 배어 감칠맛이 최고입니다. 따뜻하게 속을 달래주는 효능도 있고 고기 완자에 국물이 가득 스며들어 깨무는 순간 고소한 육즙이 터져나오는 매력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현지인이 찾는 육타탕 전문점들은 화려한 인테리어는 없어도 량이 푸짐하고 가격이 서민적이라 수년째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소닭발과 게다리 국수입니다. 홍소닭발은 닭발을 오래 푹 삶아 뼈와 살이 쉽게 분리될 정도로 부드럽고 달콤매콤한 양념에 마늘향이 은은하게 어우러져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쫄깃한 식감이 매력이라 뼈까지 씹어 먹고 싶을 정도입니다. 게다리 국수는 남성 대표 메인 요리로 살이 통통한 게다리를 고추, 산초, 각종 향신료로 찌고 뜸들여 만들어 맵고 식욕을 돋우며 면에 국물이 잘 배어 한입 먹을 때마다 고소한 맛이 느껴집니다. 전통 디저트로는 설탕떡을 추천드립니다. 명청 시기부터 전해 내려온 오랜 역사의 떡으로 찹쌀가루, 설탕, 효모를 주재료로 만듭니다. 따뜻한 물과 설탕, 효모를 섞은 찹쌀 반죽을 따뜻한 곳에서 벌집 모양으로 발효시킨 뒤 동그랗게 빚어 기름에 튀깁니다. 표면이 노릇하게 익으면 꺼내서 설탕에 굴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강서 특색 요리로 빼놓을 수 없는 나물볶음 훈제고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양호 주변에서 자라는 자생나물을 사용하는데 호수의 영양을 머금고 있어서 자연스러운 청초향이 매력적이고 오랜 기간 숙성한 훈제고기는 깊은 짠맛과 감칠맛이 조화를 이룹니다. 뜨거운 솥에서 두 재료를 함께 볶으면 청초한 나물향과 짭조름한 훈제고기 맛이 어우러져서 표현하기 힘든 환상적인 맛을 선사합니다. 독특한 조리법으로 유명한 남창 삼백개도 필수 메뉴입니다. 이름의 유래가 특별한데요. 조리할 때 물을 전혀 쓰지 않고 찹쌀술 한 컵, 돼지기름 한 컵, 간장 한 컵, 단 세 가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삼백개라고 부릅니다. 이 독특한 방식 덕분에 닭고기에 술의 은은한 단맛, 기름의 진한 감칠맛, 간장의 짭조름한 풍미가 완전히 스며들어서 고기는 쫄깃하고 육즙이 풍부하며 달고 짠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다층적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와관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흙도자기 냄비인 와관에 각종 식재료를 담고 약한 불로 오래 끓이는 전통 보양탕으로 재료 본연의 맛과 영양이 국물에 모두 녹아듭니다. 대표 메뉴로는 닭고기 와관탕, 오리탕, 돼지 갈비탕 등이 있고 국물이 진하고 영양이 풍부해서 여행 중 몸을 보충하기 최적입니다.

디 남창.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매력적인 여행지를 찾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류천 작사 작곡의 여성 인창 즐겁게 삽시다를 전해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웃음이 잃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자는 밝고 경쾌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 노래가 여러분의 하루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 고향 연변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어디를 가도 이곳만큼 정겨운 곳은 없고 누구를 만나도 이곳 사람들만큼 따뜻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김동진 작사, 김덕윤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사랑스런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덜 부딪히며 절절 흐르던 그 맑은 물소리는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문춘산 작사, 선기화 작곡의 김상훈 가수가 부른 고향의 시냇물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노래,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소중한 당신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7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에 들어섰네요, 벌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모두들 뭐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겠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오늘은 또 잔잔한 비가 지금 뭐 여러 지역에서 뭐 내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큰 비도 내리고 있고 비가 많이 오기도 합니다만 안전운에 모두 무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큰 비에 네, 오늘 주부클럽 생활의 발견 코너에서는요 무더운 여름 우리 가족의 식탁을 지켜줄 수 있는 식품 보관 상식부터 모기 퇴치법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역사 인물 이야기까지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출발해볼까요?

여름이 되어 기온이 점점 높아지다 보게 되면요, 시원하고 입맛을 돋구는 냉채가 가장 식탁의 단골 메뉴로 자리를 잡았고요. 슈퍼 마켓이나 또 음식점의 냉채 코너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네, 동시에 급성 위장염, 세균성 식중독도 연중 최고 발생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냉채는요, 2시간 내지 4시간이 지나면 조심해야 한다는 주제가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 검색을 올랐고요. 많은 네티즌들이 오래돈 냉채를 먹은 후에 복통, 설사 등 불편한 증상을 겪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냉채 식용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를 돌려야 할 텐데요. 냉채는 대부분 고온 살균 과정에 생략돼 있어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병원군이 매우 쉽게 번식을 합니다. 보관 시간, 식재료 선택, 조리 과정에서 조금만 또 소홀해도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전국질병예방통제센터의 즉석 냉채 미생물 위험 모니터링 보호에 따르면은요, 냉채를 상온에 2시간 두게 되면은요, 세균수가 이미 질병 유발 기준에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4시간이 지나면은요, 미생물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육안으로 신맛이나 끈적임이 보이지 않더라도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폐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철 실내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며 살모넬라나 또 대장균 같은 병원균이 겨울보다 3배 내지 5배 빠르게 번식을 한다고 하니까 냉채는 만들자마자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식용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용유의 유통기한은 보통 18개월 내지 24개월이지만은요, 이는 미개봉 상태일 때 얘기입니다. 개봉하면은 상황이 달라지죠. 개봉하면은요, 식용유 속의 지방산이 산소와 화학적으로 반응을 해서 기름이 변질이 되고 과산화물, 알데히드, 케톤 및 기타 부산물이 생성이 됩니다. 2025년 중국 유진은요, 일반 가정의 일상 식용유 사용 습관에 관련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항산화제가 첨가되지 않은 네 가지 일반적인 식용유, 즉 아마씨유, 해바라기씨유, 군기름, 낙화생유의 사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리터당 포장 식용유는요, 42일에서 63일 사용 후 과산화 수치가 기존치를 초과했습니다. 1리터 포장 식용유는요, 28일에서 56일 사용했을 때 과산화 수치가 기존을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요, 5리터 포장 식용유는 42일 이내에, 1리터 포장 식용유는 28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국가식량물자비축국에서도 여름철 개봉한 식용유는요, 1, 2개월 내에 반드시 섭취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특히 들기름이나 또 해바라기 씨유처럼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은요, 더 빨리 신폐될 수가 있어서 주의를 덜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꿀팁, 식용유를 개봉을 했다면요, 병에 라벨을 붙여 개봉 날짜를 꼭 표시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덜어낸 기름은요,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 모기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더위와 함께 우리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존재 바로 모기죠. 모기는 가려움증뿐만 아니라 댕기열, 일본뇌염 같은 전염병을 옮기기도 하죠. 그러므로 가정에서 모기를 예방하고 또 퇴치하는 작업을 잘 수행을 해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모기를 피해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옷차림에 있습니다. 모기의 식각 시스템요. 어두운 색을 좋아하거든요. 검은색이나 짙은 남색, 짙은 회색 등 옷은 환경 속에서 강한 시각적 대조를 형성해서 모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네, 반대로 옅은 색상의 옷은 모기를 쉽게 유인하지 못하고 긴 팔 상의와 긴 바지는 피부 노출을 줄여주고요. 헐렁한 옷은 모기가 옷을 사이에 두고 살에 닿기 어렵게 만들죠. 때문에 여름철에는 밝은 색상의 헐렁한 긴 팔과 긴 바지를 추천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모기 기피제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디메트린이나 페크리틴 이 성분의 모기 퇴치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또한 이런 제품을 사용할 때는요. 눈가나 입가, 상처 부위를 피해 옷과 노출된 피부에만 발라주십시오. 제품 설명서에 따라서 적시에 덧발라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자가 방호를 잘하고 주변 환경을 잘 관리를 하며 근본적으로 모기의 수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번식원을 깨끗이 청결해야 합니다. 모기는 고인물에서 산란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므로 매주 실내에 물이 고일 수 있는 모든 용기를 주의 깊게 점검을 하고 모기가 물에서 살

세척을 하고 뒤집어 놓거나 덮개를 덮는다거나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네. 스크린도 사좌, 예, 설치를 해주고 또, 유지 관리를 해야 하죠. 문과 창문에 스크린도를 설치를 하고 스크린도에 찢어진 구멍을 제때 수리를 해서 모기 실내 위협을 차단해야 합니다. 환경위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 앞뒤에 숲, 그렇죠. 풀숲이 너무 우수하게 되면 모기가 찾아들죠. 그리고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는가. 뭐 쓰레기, 도랑 및 베란다나 정원 등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어둡고 습한 곳을 잘 청소해주고요. 음식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쓰레기를 제때 버려줘야 합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음식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특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는요.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네, 여름철 주의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조리거나 무친 음식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음식들은요. 대부분 직접 섭취하며 일반적으로 먹기 전에 구운해서 가열하지 않습니다. 만약 생산 또는 판매 과정에서 오염이 되면은요. 병원성 미생물이 그대로 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해산물 생식입니다. 네, 해산물에는요 장염 비브리오균과 같은 병원성 세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술에 담그는 방식으로는 병원체를 완전히 없애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제대로 익히지 않게 되면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네, 시장에서 과일을 예쁘게 잘라 포장을 해서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먹을 수가 있어서 편하기는 합니다만 과일은요 사람에는 천연보호막을 잃게 되지요. 당도가 높고 수분이 많은 과일은요 고온 환경에서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른 과일은 가급적 바로 먹고 또 남과서 남용 보관한다 보게 되면요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 보관을 해야 하거든요. 과일을 다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지만 남는다면은 이렇게 잘 보관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대로 또 마지막으로 크림 케이크와 신선한 우유를 소개를 합니다. 신선한 우유 뭐 사서 잘 드시곤 합니다만 이 제품도 어떻게 잘 먹고 또 잘 조심하게 또 보관을 해야 되죠. 먹다 남은 것이 있다면은요. 수도 의과대학 부속병 북경우이병원 소아센터 부주미사 라효화 선생에 따르면요 크림케이크의 주성분은 계란, 우유, 물, 설탕이기 때문에 이 몇 가지 성분은 세균의 완벽한 배양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름철 크림케이크는 구입 후에 바로 먹는 게 가장 좋고 오래 보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답니다.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올해는 당 창근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아름다운 명성을 가진 우리 연변당. 이곳에는 홍색 유전자를 전파해온 수많은 영웅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부클럽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 코너에서는요, 연변의 영웅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일전쟁 시기 동북한일연군의 걸출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위증민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위증민, 원명은 관유유이며 1909년 산서 툰류에서 태어났습니다. 1925년 9월 위증민 동지는 산서성 성립태원 제1중학교에 다니면서 진보적 서적들을 애써 탐독을 하고 혁명리론을 진지하게 배웠으며 당조직에 적극 접근을 함으로써 사상발전에 매우 빨랐습니다. 1926년에 그는 중국공산당 청년단에 가입을 했고 1927년 1월에 영광스럽게 중국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9.18 사변 후에 동북인민은 떨쳐일어나 장백산 밀림에서 흥룡강 기슭에서 가는 곳마다 항일민족해방투쟁의 봉화를 지폈습니다. 중국공산당 조항은 동북항일투쟁의 지도를 강화하며 항일투쟁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수한 당원들을 동북지구에 파견했습니다. 1932년 초여름에 위증민 동지는 당 조직의 결의에 쫓아 당의 무거운 위탁과 인민의 기대를 안고 격동되는 심정으로 동북항일투쟁 전선으로 달려봤습니다. 위증민은 할빈시에서 중공만주성위의 지도 밑에 항일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중공할빈시 외도구 구의서기 등 직무을 맡았습니다. 그 후 중공만주성위에서는 동만주구 항일투쟁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1534년 겨울에 위증민 동지를 동만주구 사업을 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그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정치위원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 후 위증민 동지는 당의 파견을 받고 모스크바 공산국제제 7차 대표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 기간에 그는 중공중앙대표단의 동만의 당과 항일투쟁의 정형을 회보했습니다. 귀국 후에 위증민 동지는 부대 재편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정치비원 등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후 그는 또 선화여 남만성의 서기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총정치부 주임을 겸임했습니다. 77 사변 후에 위증민 동지는 부대를 거느리고 적극적으로 진격을 하여 선화여 휘남현을 공격하는 등 전역에서 승리를 거두어 일본군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항일연군의 성세와 위망을 높였습니다. 1938년 그는 양정호 동지와 함께 노령회를 소집을 하고 제1로군 부총사령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양정호 동지가 희생된 후 그는 홀로 남만 항일의 무거운 책임을 맡고 극히 간고한 조건에서 유격전을 견제해 나갔습니다. 장기간의 치열한 전투와 고된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그는 1941년 우화전 밀행에서 32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백밀림의 혹한과 일본군의 총탄 속에서도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희망의 불씨를 지켰던 위증민 동지, 그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안녕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부클럽 생활 코너에서는요, 여름철 냉채 보관법과 식용유 사용기한, 모기 퇴치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여름 음식, 마지막으로 항일 영웅 위증민 동지 이야기와 함께 했습니다. 네,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가족 건강과 또 안전을 가장 소중한 것이죠. 안전이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과 여름나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블랙커피 한 잔이 휴식이 되어주고 우연히 읽게 된 책 한 권이 힘든 일상 다독여줍니다. 오늘 시간에는 삶의 풍경과 내면의 울림을 전해주는 책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작가 존 벤빌의 과학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뉴턴 편지는 앞선 두 작품과 20여 년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하여 비록 같은 대과학자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작품은 전작과는 달리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레르의 인생 이야기를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 역사학자가 뉴턴의 전기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뉴턴의 신비로운 편지 한 통을 해독하려고 시도할 때 과학자 개인적인 철학적 고민과 정신적 위기가 그 자신에게도 동시에 일어나며 삶의 혼란과 정신적 붕괴가 뒤따릅니다. 벤빌의 언어 구사력은 뛰어납니다. 저자는 늘 그 비유와 묘사를 정확하게 던져

하여 독자들이 인간의 감각과 환상에 관한 파편을 좋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파편들이 합쳐질 때 비로소 흐릿한 삶과 인간성의 선명한 그림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작품입니다. 영국의 작가 제리 스미스가 쓴 진실한 역사적인 작통의 서사 배경을 말하자면 족쇄를 차고 춤을 추는 격입니다. 그래서인지 저자는 초기 작품 하얀 이에서 보여준 극도로 복잡한 소설 방식을 따르지 않고 더 정교하고 파편화됐지만 세밀한 서사적 구조를 채용합니다. 소설은 수십 년에 걸쳐 런던 문학살롱, 법정과 저메이커 농장 사이를 오가며 시대적 디테일, 문학적 가십과 깊고 예리한 사회적 평론을 교묘하게 엮어냄으로써 역사극의 진부한 분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과거를 빌어 현재 비유한 작품으로서 이 소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첨예한 영국의 식민 역사, 노예 재유산, 인종 문제를 조명합니다. 일부 평론가들이 말한 것처럼 스미스는 그의 상징적인 재치와 풍자적인 필치로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을 부활시켰고 계급, 인종과 성별, 권력에 대한 현대의 대화와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프랑스 작가 조지 페레크가 쓴 장편 소설 잠자는 사람은 학업을 포기한 후 자기 폐쇄, 정신적 무감각과 방황 상태에 빠진 주인공의 정신적 운동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산문시와 같은 원어로 젊은이들의 고독과 막막한 정신적 풍경을 보여줍니다. 소설 서두에서 주인공인 25세의 무명 대학생은 자신의 삶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합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를 만나지 않으며 편지에도 답장하지 않습니다. 매일 5평방미터의 초라한 방에서 잠자고 멍하니 보내거나 파리 거리를 배회하며 삶이라는 정밀하게 돌아가는 기계에 저항하려고 합니다. 저자는 2인칭 소설로 한 방관자의 시각을 분열시켜 허무에 잠긴 자신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의 가장 감동적인 점은 저자가 이야기를 그냥 잠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값싼 위로도 문제해결 방안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 책은 해질 무렵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노령화라는 말로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변화를 개괄할 때 큰 그림에서 미세하고 구체적인 생명의 처지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시야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책 저자인 사회학 박사 오신몰은 몰입형 현장 조사를 통해 고공에 매달린 시각을 지면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는 작은 나주머니라는 신문으로 강소성의 두 양로원에 들어가 관찰자인 동시에 참여자가 되어 날마다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노인, 간병인과 가족 3자 간의 감정적 갈등을 지켜보며 기록합니다. 그의 소설 속에서 양로원은 로화를 안치하는 용기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존엄, 노동의 가치, 세대 간의 윤리가 재구성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실 곤경의 정면으로 맞서는 동시에 돌봄이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화로 나아갈 때 어떻게 능률과 존엄, 안전과 자유, 원가와 인문 등 문제를 균형 있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탐구하는 결국 늙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사회적 우화입니다. 다음으로 작가 동래가 쓴 소설집 그와 그의 결심입니다. 이 책에는 천류, 명주, 백양, 결심 등 6편의 단편과 후기 두려움이 수록됐습니다. 여성의 시각으로 삶에 접근하며 성, 혼인, 출산, 직업이 가져다주는 곤경이나 위험을 직시합니다. 동대의 후기는 이 책을 읽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얻어야만 이 소설집이 보여주는 어떤 결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30살 전에 그는 자신의 소설이 주로 남성 시각으로 쓰였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 이러한 소설 시점의 성별 바뀜이 매우 은밀하고 그녀의 성장과 긴밀하게 관련됐음을 발견합니다. 그 후 자기 성찰과 고백의 방식으로 변하며 여성 생명의 작은 세부에 주목합니다. 작가는 책 속의 인물처럼 함께 성장합니다. 이는 충분히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계속하여 오스트리아의 작가 로베르트 제탈러가 쓴 한평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오스트리아 서부 티롤 산악지역의 휴양지 개발을 주요 배경으로 허구의 인물인 안드레아스 에거의 한평생을 덤덤하지만 세밀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평생은 티롤 지방의 풍경 묘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정취를 간직했던 이 지역은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스키 휴양지로 개발되는 과정을 통해 중대한 변화를 겪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과정은 에거의 시점에서 정교하게 묘사되며 이 작품의 핵심을 이룹니다. 어찌 보면 자연인에서 가까운 존재인 에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문명화 과정에 연루되면서 자신의 노동가치와 인생의 의의를 제대로 부여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평생의 핵심을 이루는 주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에거의 곁에는 항상 죽음이 따라다닙니다. 그렇다고 죽음은 불행하거나 느닷없는 형태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의 례외가 있으니 바로 아내 마리의 죽음입니다. 에거의 주변 사람들은 죽음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하지는 않은 채 담담하게 맞이합니다. 결국 에거 자신도 그러한 태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산악지역이라는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고독으로 점철된 남자 에거의 삶에 오묘한 색채를 드려옵니다. 에거의 일생을 살펴보면 우리는 죽음이 산악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설처럼 그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마음을 졸이며 하는 고공작업, 샤워만 해도 독감에 걸려 목숨을 잃은 동료, 에거가 독일 국방군으로 2차 대전에 참전했을 때 러시아 눈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병사들의 시신 등 죽음은 마치 냉정한 여인처럼 호시탐탐 그에 대해 웅크리고 있습니다. 책 속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 등에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에거는 이렇게 말하고 어깨에 맨 가죽끈을 고쳐매기 위해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잠시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의 소리를 들으며 귀를 기울였다. 고요함은 완벽했다.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심장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산의 침묵이었다. 제 등에서는 안 된다고요. 에거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발걸음을 다시 옮겼다. 사실 이 책에서 작가는 여러 차례 죽음의 이미지를 대설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에거는 35살 되던 해 대설 속에서 친구가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다짜고짜 친구를 업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구조를 요청하기로 합니다. 두터운 눈으로 덮인 3km가 되는 산길을 힘들게 걷고 있습니다. 이때 친구가 갑자기 맑아진 정신 상태를 보여줍니다. 친구는 에거의 등에서 내려 어느새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눈보라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후 친구의 얼어붙은 시신이 발견됐을 때 에거는 이미 70세가 넘었습니다. 삶과 죽음, 느림과 빠름의 상징과 비유는 이 장면에서 무한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친구의 짧고 갑작스런 죽음 뒤에는 에거의 길고도 여유로운 일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인공 에거는 참으로 딱한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고 오른쪽 다리를 저는 장애를 안고 살지만 그래도 그는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에거가 사는 삶을 따라가보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사색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행한 에거에게도 사랑은 찾아오고 그는 아내가 죽은 뒤에도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나갑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그런 사랑을 믿고 있을까요? 한 남자, 산, 고독, 죽음의 사중주로 이 작품에서는 고독 속에서 존엄과 아름다움을 찾는 내용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루는 크고 작은 순간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제탈러의 절제된 산문 속에서 예리한 관찰과 통찰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을 지닌 남성의 이야기를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탄력이 있으며 우아함이 깃든 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극도로 시적인 작품이다. 무뚝뚝하면서도 예민하다. 사소하고 주변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책이기도 하다. 일단 이 책의 첫 장을 읽게 되면 절대 손에서 놓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은 독일에서 출간되자마자 많은 언론과 문학계 인사들의 주목을 받으며 세계 독자들에게 소개됐습니다. 출간 후 독일에서만 55만 부가 판매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세계 25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6월 열요새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과,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과,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8가지 습관만 잘 지켜도 평균 20년을 더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수명을 연장해주는 평소의 습관에 대해 알아보고 운동한 후 몸에 나타나는 좋은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미국 영양학협회 연회에서 발표한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40세에 8가지 건강한 생활 방식을 견지하면 남성은 평균 수명이 23.7세 늘고 여성은 22.6세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아이는 시작해도 늦지 않고 일찍 시작할수록 이런 점이 더 많습니다. 자, 일단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뼈와 근육을 강화하고 락상을 예방하며 비만,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및 다양한 암의 위험을 낮춰주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감정을 개선하며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빨리 걷기, 천천히 달리기, 체조, 공차기, 광장구 등 무엇이든 좋으며 관건은 꾸준히 견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담배 멀리하기입니다. 흡연은 폐, 심장, 눈, 귀 등 기관을 손상시키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치매, 암 등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기대 수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금연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위통, 미궤양, 심혈관 문제, 심지어 만성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류마티스 관절염, 우울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최소 10분의 심호흡과 같은 잠깐의 휴식 시간을 자신에게 남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한 식단입니다. 과일, 남새, 견과류, 콩, 생선 및 전지방 유제품 이런 여섯 가지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새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음식의 다양성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술을 자주 마시지 않깁니다. 북경대학 공공미생학원과 옥스퍼드대학교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50여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의 음주는 간암, 식도암, 당뇨병, 고혈압 등 61가지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술을 될수록 마시지 말고 될수록 적게 마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량완 수면입니다. 밤을 새우면 장기 노화가 가속되어 감정, 면역력, 기억력 및 반응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밤에 휴대전화를 잠시 덜 보면 하루 종일 정신이 맑아집니다. 자, 그리고 적극적인 사교활동입니다. 고독과 고립은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해롭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광장물을 추며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 이밖에 아편류 약물 중독 피하기입니다. 아편류 약물은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신경계통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에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사의 과학적인 지도하에 합리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면 중독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운동을 한 후 몸에서 일어나는 좋은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체중은 금방 안 빠져도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단 음식에 대한 식탐이 줄어드는 등의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도 체중계 올라가 보면 달라지지 않은 숫자의 좌절감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체중이 줄어 눈으로 변화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운동이 재미있어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은 보통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체중계 숫자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운동을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 건강의료매체 헬스라인과 CNN 방송 등의 자료를 토대로 꾸준히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신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활력이 생깁니다. 신체 활동을 하면 몸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하면 엔돌핀 수치가 증가해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엔돌핀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분비되며 꾸준히 운동을 할 때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느낌에 빠져 더욱 운동을 즐기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면 다음날 몸도 가볍고 기분도 상쾌해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몸의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구력이 좋아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 끝내기 어려웠던 운동을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빨리 끝낼 수 있게 되거나 1km를 달리는 것도 힘들던 사람이 열흘쯤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니 점점 더 쉽게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지구력이 향상되어 심장과 순환기관이 건강해진 것입니다. 지구력이 향상되면 계단 오르기나 걷기 등 일상생활 중 활동이 더 쉽게 느껴집니다. 이런 일들은 체중계 숫자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단 음식이 덜 당깁니다. 운동을 하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자신에게 주는 보상으로 단 음식을 떠올리는데 운동을 하면 이러한 보상 없이도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단 음식을 덜 찾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이라는 목표에 도움이 됩니다. 옷이 헐렁해집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체지방은 줄고 근육이 늘어 몸에 탄력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라인이 예뻐집니다. 그렇게 되면 체중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전에 딱 맞던 옷들이 헐렁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목적이 체중 감량이라면 근육을 단련하는 근력 운동과 심

심장 강화 운동인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에어로빅 등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운동들이 이에 속합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의 성장, 체지방 감소, 심혈관 건강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인 엔돌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에너지 수준이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지며 체력과 유연성이 향상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육의 변화나 체중 변화는 일반적으로 몇 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는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강에 좋은 변화로 장기적으로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후 피로감은 보통 정상입니다. 특히 처음 운동을 시작하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공급해주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귀지를 함부로 파지 말아야 합니다. 귀지는 귀의 천연 보호 방패로 귀지가 비정상적이지 않는 한 일상생활에서 의도적으로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를 함부로 파면 오히려 귀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깊거나 너무 세게 귀지를 파면 귀 출혈, 고막 천공, 청력 저하 및 중이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방법은 귀지를 이도 깊숙이 밀어넣어 귀지 색전증을 형성하여 청력 저하, 고막 압박 및 이명, 현기증 등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의 귀 청소점에 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 역시 위험이 따릅니다. 많은 길거리 귀 청소점의 도구는 재사용과 청결위생 기준 미달의 문제가 있어 외이도 진균 감염을 일으키기 쉽고 귀 가려움증, 귀 답답함, 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감염성 질환에도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귀지는 외이도 피지선과 귀지선의 분비물로 먼지와 각질이 섞여 있습니다. 귀지는 네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윤활 보습. 야들야들한 외이도 피부를 보습하고 건조하고 갈라지지 않도록 하여 마찰 손상을 줄여줍니다. 둘째, 고막 보호. 모래먼지를 붙이고 도롯물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며 작은 벌레를 쫓아내고 소음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항균 작용. 리소자임, 면역글로불린 등 성분을 함유하여 외이도의 진균 및 박테리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청결 및 자가 청소. 대부분의 귀지는 씹기와 화학 운동과 함께 저절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귀지가 더 많아지고 새로 분비되는 귀지는 조각에서 부스러기로 변하여 보호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리혜룡 작사 지혜선 작곡의 고마워요 당신 보내드립니다. 곁에서 힘이 되어준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진실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정적인 노래로 듣는 이에게 온기가 전해집니다. 리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원학 작사 최삼명 작곡의 아리랑 이상골의 정들어다오 보내드립니다. 전화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밝게 웃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힘든 일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대현 작사, 성기화 작곡의 웃는 얼굴 보내드립니다. 김향울 구려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 가져보길 바라면서 김동진 작사 박영일 작곡의 정 때문에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가요죠. 고향의 들판, 산과 물, 정겨운 마을 풍경을 노래하며 고향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가요. 임효원 작사, 동희철 작곡의 내 고향 좋고 좋다 보내드립니다.

저녁에 지는 노을도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고 평온한 노년의 삶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김웅준 작사 김나모 작곡의 인생의 석양 노을 보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많은 남성 테너들이 애창하고 있는 가요. 김철 작사, 최산명 작곡의 물길 따라 천리길 보내드립니다.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과배 고향 먹거리도 풍성 벌거리도 풍성하고 사시장철 부동한 매력을 가진 연변입니다. 허동철 작사 방동철 작곡의 사과배 동산에서 보내드립니다. 장경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볼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좁은 시야를 깨우치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알려주는 속담과 성구들을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 기역자 왼다리도 못 그린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조선어 문자를 배울 때 기역자는 가장 먼저 배우는 글자인데요. 이 간단한 글자의 왼다리조차 제대로 그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자신은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 기초가 부족하면서도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비호하는 말입니다. 네, 그럼 아래에 좁은 시야와 고정관념을 깨우치는 속담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까. 2번, 우물한 개구리. 3번, 浅尝辄止. 4번, 目不识丁.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듣고서 정답 공개할게요. 동요 애기 그네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2번과 4번입니다. 2번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은 좁은 공간에 갇혀 세상의 넓음을 모르고 작은 경험에 만족하며 자기 만족에 빠지는 사람을 비호해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4번 무보시딩 이성구는 글을 한자도 모른다라는 뜻인데요. 학식이 전혀 없고 세상 물정에 어두워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글을 모르는 것을 넘어 배우려는 의지가 없고 세상의 변화를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경계해서 이른 말입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서 오늘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게요. 동요 살림을 보호하자를 들려드립니다.

네, 친구들, 우리는 공부든 취미든 꿈을 향한 노력이든 열심히 달려가며 작은 성과들을 만나곤 합니다. 시험 점수가 오르고 연습한 일이 잘 풀리고 목표했던 일에 한 걸음 다가갔을 때 기쁨이 가득하죠. 하지만 이 기쁨에 취해서 발걸음을 멈추는 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조금 잘 됐다고 만족하고 노력을 느슨하게 하면 앞으로의 성장은 그 자리에 묶여버립니다. 네, 오늘은 순조로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분발하고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속담과 성구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동요 흙친구 물친구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채찍은 소나 말을 몰 때 쓰는 물건으로 나뭇가지나 길쭉한 막대기 끝에 끈이나 가죽을 달아서 만듭니다. 채찍으로 멈춰있던 소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 소가 앞으로 나가고 달리는 말의 엉덩이를 때리면 말이 더욱 빨리 달리죠. 해서 가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라는 속담은 달리고 있는 말에 더 빨리 가라고 채찍질을 한다는 말인데요. 이미 잘 풀리고 순조롭게 나아가는 상황이라 해도 그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힘을 쏟아 더 큰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을 또 닿는 말에 채찍질한다, 가는 말에도 채를 칠했다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공부와 꿈을 향한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성과가 보인다고 자기 만족에 빠지면 더 높은 목표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작은 성공은 쉬어가는 정거장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작은 성취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독려해야 합니다. 바람새가 좋아야 돛을 단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순풍이 불어 배가 잘 나갈 기세가 좋을 때 미리 돛을 달아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듯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좋은 흐름을 탔을 때 방심하지 않고 더욱 힘을 기울여야 큰 성과를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집중이 잘 되고 기분이 좋을 때 학습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좋은 상황은 안주할 때가 아니라 더욱 노력해야 하는 최적의 시기이므로 흐름이 좋을수록 스스로 채찍질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네, 아래 한우 속담 성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백척의 산 더욱 끈진 이부라는 속담을 볼게요. 백척의 상대 위에 올라서서도 거기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인데요.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계속 더 높은 요구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전진하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이미 아주 높은 곳까지 도달했고 일이 잘 풀리고 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 노력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성과를 이뤘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이 멈춥니다. 백척의 장대 위에 섰다 해도 두려워 발을 떼지 않으면 더 높은 세상을 볼 수가 없듯이 지금의 성취를 디딤돌로 삼아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快马加鞭이라는 성구가 있습니다. 쾌할 쾌, 말 마, 더할 가, 채찍 편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빨리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라는 말인데요. 이미 순조롭고 빠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더욱 속도를 내어서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배운 가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라는 속담과 맞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준비가 잘 진행되거나 활동이 계획대로 잘 풀릴 때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순조로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더욱 집중하고 시간을 알차게 써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짜이지의 짜일리라는 성구를 볼게요. 두제, 이을, 저, 두제, 갈, 려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계속 노력해서 더욱더 힘쓰며 한층 더 분발한다 라는 뜻입니다. 한 번의 성취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과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도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중간고사를 잘 봤다면 기말시험을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한 번 상을 받았다면 더 높은 무대를 목표로 연습하는 자세가 바로 짜이지의 짜일리 성구가 일깨워주는 자세입니다. 네, 조금 잘 됐어도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분발하는 모습이 진정한 성장의 비결입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바람이 전하는 말을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잘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분발하라는 뜻의 속담과 성구들을 함께 배워봤는데요. 네, 청소년 시기는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고 도전할 기회가 가득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공부든 꿈이든 일이 잘 풀려 기쁨을 맛볼 때가 온다면 그때 잠시 기뻐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작은 성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기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노력을 이어가야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경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성민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 형님 참군하는 날을 준비했습니다.

노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나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삼복철에 잡아들면서 우리 문진을 하다 보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아프다거나 잠들기 바쁘다거나 사맥이 나른해진다거나 이러한 분들이 많이 길태종이 문진부로 찾아오고 있어요.
0: 네.
1: 거기에서도 박윤덕 주임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기회를 빌어서 박윤덕 주임에 대해서 우리 려해를 해봅시다.
0: 네.
1: 박윤덕 주임은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약원을 졸업한 분인데 45년 이상으로 되는 풍부한 중이 서의 조이림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졸업을 한 뒤끝에 조약에는 도문시 중년하고 연길시 중년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는데 연변의 명의 칭호를 받은 분입니다. 양천공 14년도에 연길시 중년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현재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 질병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거기에 또 말이죠. 우울증, 신경성, 이면증, 완고성, 실면증, 이러한 병 등도 잘 치료합니다. 소아내과 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 위염이라든가, 특히는 위축성 위염, 밀환성 위염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결장염, 변비, 설사, 만성간염, 담낭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최근에 또 제가 려해란 데 이야기되면 비뇨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아주 말죠 특장이 있는데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에 당뇨빙 선빙이라는데 잘 치료가 안 되거든요.

0: 그리고 예, 남성분들이 내세가 계시면서 예, 전립선으로 인해서 맞죠. 예, 전립선 염증으로 인해서 소변이 급하고 소변이 작고 소변을 볼 때 또 절이 나는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방광염, 요도염, 네. 예, 뇌실금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길태중 인문진부에 오셔서 예, 박윤덕 주임이 말이죠. 예,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학과가 좋으리라고 얘기합니다.
1: 네.
0: 그럼 오늘은 예, 여러분들께 예, 이 삼복이라는 이 계절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1: 네.
0: 예. 삼복이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1년 4계절에서 예, 가장 말이죠. 기온이 높은 더운 말이죠. 이런
1: 네.
0: 계절입니다.
1: 그렇죠.
0: 예,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예, 우리 중약에서 예, 병을 말이죠. 병을 일으키는 말이죠. 이런 자연의 기후를 갖다서 세치의 사기라고 하는데
1: 네.
0: 예, 보통 보게 되면 풍한, 서습, 조하 이러한 말이죠. 여섯 가지 사기로 나눕니다. 그런데 삼복철에 놓고 보게 되면 예, 기온도 높지만 어떻습니까?
1: 습하죠.
0: 예, 요사에 네. 다수 비 내리면
1: 네.
0: 습하지요. 그러니까 풍한, 서습, 조하 이 말이죠. 사기 중에서 예, 삼복철에 놓고 본다 할 때 예, 수세라 하는데 더위 수에 서사하고 습사가 인간의 유기체를 말죠. 예, 손상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사라 할 경우에는 우리 음양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양사에 속하는데 이 계절에 보게 되면 말이죠. 예, 중수라 하는데 네. 더위를 말죠. 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서사로 인해서 네. 예, 이러게 되면 열이 몹시 나고 가슴이 번거롭고 잠들기 바쁘고 얼굴이 벌거스대하고 예, 이런 말이죠.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림상에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머리가 땡해 난다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예, 이 서사가 말이죠. 예, 습사를 동반할 때 예, 환경이 습하고 말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습사를 동반하게 되면 땀이 났지만 거뿐한 감이 없어요.
1: 네.
0: 그렇죠? 예,
1: 네.
0: 이거 갖다 예, 하늘로 썬러 부양의 한쪽 부창이랍니다. 땀은 흘리는데 말이죠. 예, 원래는 땀이 나가게 되면 거뿐한 말이죠. 감이 있어야 되는데
1: 네.
0: 급분한 감이 없고 찐찐해 나고 사지가 무겁고 머리가 무겁고 맥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가슴이 답답해 나거나 메스꺼운 기분이
1: 네.
0: 나타나고 예? 식사를 말이죠. 예? 별난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1: 밥맛이 없죠.
0: 예, 밥맛이 네. 떨어지고 대변이 늘상 무르고 말이죠. 예?
1: 네.
0: 특히 화장실 가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뒤를 본 다음에 찐득찐득해서 말이죠. 잘 말이죠. 예? 그거 말이죠. 물로 충해도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데
1: 네.
0: 이게 습사의 특성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이 수고 많습니다.
0: 예, 응당합니다. 예.
2: 예, 저는 예, 근간에 저기나 자꾸 골이 아프고 빠개지는 것 같고요. 또 그 같이 또 미스껍고.
0: 예.
2: 어떨 땐 또 심장도 아프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0: 예.
2: 노공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를 그 길태병원의 원장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0: 예, 예.
2: 그래, 땐디를 두 주일 하고 예. 약 두 번, 일곱 첩씩 갖다 먹을까 예. 골이 아픈 차수가 많이 쫄아들었습니다.
0: 예, 예, 좋은 얘기입니다. 예.
2: 예, 예. 미스꺼운 것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예, 좀 공고히 하자고 한번 더 가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2: 예. 네. 예, 수고하세요.
0: 예.
1: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화령이 있는데.
0: 예.
3: 이 다리 싸고, 그 다음에 소에 저리고, 잔다리 여기 이래 무식에 무슨 뭐이라 할까 그런 무슨 벌거지 붙은 것처럼 그렇게 아픈다.
0: 네.
3: 어떨 땐 춥고 어떨 땐 또 덥고 이러면 땀이

0: 많이 나와.
1: 예, 예.
0: 그래서 원장 선생님 대화하시면 좋겠는데.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 됐습니다.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2: 네, 담자 나른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나는 요즘 날씨 너무 더워 그런지 밥맛도 없고 막 몸이 묵직하면 얼굴이 막 붉게요. 계속 어지럽고.
1: 예.
3: 그리고 이 아래 다리도 힘이 없어서 방영덕님이 약을 요즘 갖다 입었더만 밥맛도 돌아서 이 얼굴을 붓긴 게 많이 좋아졌어요.
1: 예, 예, 예.
3: 예, 그리고 이 계단 올라간 날은 내 다리 힘이 오는 게 알래요.
1: 예.
3: 그래서 오늘도 또 성약 먹고 내서 이니까 전화를 했어요.
1: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예.
3: 예, 예, 알았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됩니까?
1: 예, 듣고 있습니다.
4: 아, 예, 예. 기타병원이죠?
1: 예, 예.
4: 제가 그런 강주민에서 그 종수병이나 치료받는 환자인데,
1: 예.
4: 내가 오늘에 가서 좀 심도 맞고 약들라 가닥드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4: 예, 예약이 됐죠?
1: 예, 됐습니다. 지금 나오시오.
4: 예.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네, 안녕하세요.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5: 요즘 날씨도 그런지 온몸이 찌뿌둥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눌러놓은 것 같으면 온몸에 힘이 빠지면 일어나기 힘들고 일어나면 무기력하고 머리가 뻥하고 어지럽고 경련이 없고 금방 한 일도 자꾸 까먹게 되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지금 방송 들어본 게 방영도 주임이 명로 중이라 해서 가서 보이고 가서 보였는데 야 정말 용합지다 정말.
1: 예,
5: 예. 영지 맥주 사라고 특히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영 이렇게 영 친절하시고 또 영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주니까 알아듣기.
1: 예예.
5: 예. 야 영 좋습니다. 그래 전부 주위 가서 첨약을 갖다 먹은데 지금 밥맛이 없던 게 밥맛이 돌아오고 이전에는 밤맛이 없대 제때 와는 뻣뻣해야던데 그 증상이 없어지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가벼워지고 몸이 급분하고 야 정말 정신나는 게 알리면서
2: 네. 네. 좋아졌죠? 많이. 네. 네. 신호간 좋습니다.
5: 네. 네. 오늘 가서 여행하자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오전에.
5: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1: 예.
6: 예, 저는 저 위병 환자입니다.
1: 예.
6: 하여튼, 이때까지 그, 밀려서 고상도 많이 하고, 약도 많이 써도 이제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난 지금 용병에 있습니다.
1: 예.
6: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번에 그 방송을 통하고 사람들과 말해서, 연길 그 길태병원에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내 저번에 그 방송에서도 알려주고 그래서 내 그 길태병원에 그 박창호 선생을 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고 성약을 가지고 와서 지금 먹었는데 좀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때 그래도 잘 모르고 저 또 오겠단 말도 못하고 하여튼 그래 인사 약을 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좀 한번 더 약을 써보자 그랬다. 네,
1: 예, 그냥 오십시오.
6: 예, 예, 그래. 네. 오늘 가게 되면 박창호 선생님 좀 출근합니까?
1: 예, 출근하죠. 연계됐습니다.
6: 예, 예. 예. 오늘 좀 한번 더 가서 더 볼까 그랬는데
1: 예, 그냥 오세요. 예,
6: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시오.
1: 예,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예.
7: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7: 예, 저는 이 팔다리, 팔쪽이 어깨 박죽하고, 이거 속력이 저리고, 그리고 뒤도 올라오고, 이래 막 주물러고, 그래, 한참 그러면 좀 낫고, 예.
1: 예.
7: 팔 근본 움직이기 영 힘들어요. 그래, 그 아래쪽도 이거, 이 엉거리로부터, 발 이거 전체가 그냥 저리고 그래서 쥐막 올라오고 그리고 저태서 막 주물러주고 이러면 좀 낫고 이래가지고 치료를 다른 데서 여러 번 받고 이래도 크게 안 낫더래. 그래가지고 이거 방송 광고

0: 이태숙이에요. 여기 찾아가서 저기 그 강철수 선생님이 뵈었습니다.
1: 예예.
0: 예, 그래가지고 침도 맞고 이거 청약 전화가 이렇게 지어먹고 하니까 아유 많이 나섰습니다 지금.
1: 예.
0: 저리고 취하라고 이러던 게 지금 뭐 많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배우도 많이 그냥 뭐 잘 그 병영 때리고 오늘 또 가서 배우려고 전화하는 길입니다.
1: 예예. 실험 넣으셔. 예. 연결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예예.
0: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선생님.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그 규태숭이 문진부에 가서 이 위 아프고 위염이 있단 말입니다. 예, 위염도 있고 위궤양도 있고 이래서 그 선생한테 가서 천약을 줘서 먹은 게 많이 나았었습니다.
1: 예.
3: 이번 주에 먹은 게 그래 이번 주에도 또 하려고요.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 다 됐습니다.
3: 됩니까?
1: 예, 연결 예. 됐습니다. 예.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다름 아니고요. 저는 저녁에 잠도 자지 못하고 머리도 아프고 딴 생각이 많으면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서 친구들 몸에 갔다 가서리 이 상황은 그래 말했더만 우리 친구가 말하는 게 그 길태 그 중의병원에 그 박주임 박윤덕 그 주임 이사가 그거 잘 치료한다고 그래 자기도 가서 그래 한번 그래 한 게 효과 좋아서 또 한 게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이래더라 말이에요.
1: 예.
4: 예. 그래서 그 오늘은 그 박윤덕 그 이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좀 보여볼까고 예약하려까고
1: 그래.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4: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 예.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예.
5: 네,
1: 안녕하십니까?
5: 네. 저는 머리가 어지럽고 시행하고 예, 어떨 때는 또 이 앞 이마에 아파난단 말입니다.
1: 예.
5: 나. 그리고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앞이 캄캄해 나고
1: 예, 현원도 심하고
5: 가슴 아프고 맥이 뚝 떨어지고 영역도 상실하고 어떤 때는 같이 한 일도 잘 생각 안 나고 그래서 예. 박용덕 주임대 가서 첨약을 썼더니 사흘부터 효과를 보이시면 해서 맥이 뜬 것이 좀 맥이 좀 나고
1: 예.
5: 어지러운 것이 좀 나서지고 그래서 오늘 가서 박용덕 주임 약을 좀 더 쓰려고 그래
1: 예, 예.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네. 오전에
5: 예. 예.
2: 네.
5: 예. 감사합니다.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6: 예, 내 전화 맞습니까.
2: 그렇죠.
1: 예, 맞습니다. 예.
6: 예,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예.
2: 네.
6: 오늘이 그 심혈관 과로 예약하려고 그래.
1: 어느 선생님 보이겠습니까?
6: 저번에 심혈관에 뭐 모르겠습니다. 오늘
1: 우리 심혈관 계통의 질병 치료에 조회를 보이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수원장도 좋고에. 예, 박윤덕 주임도 좋고 창호 선생도 있고 어느 분을 보였는지 내 몰라게 됩니다.
6: 들어가다 조카입니다.
1: 예. 그러면 그분은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 예, 연결되었습니다. 예,
6: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1: 예, 네. 말씀 주세요. 듣고 예. 있습니다. 예.
7: 아, 제가 경추기 아파, 어지럽고 아프고 막 다리도 막 저리고 해가지고 전번에 그 수원장님 한데 가서 처방을 했는데 지금 좀 나서가지고 다시 예약하자고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네, 알겠습니다.
1: 예.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그 박윤덕 주임 선생님이 예약하셔.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8: 예, 그 여기 도의 시작 때문에서리 막 어지럼증이 나고 예. 땀이 세게 남는다.
1: 예.
8: 땀이 너무 세게 줄뚝도 막 뚝뚝 떨어지던가 하고 예. 그다음에 밥맛이 없고 잠도 자지 못하고
1: 예.
8: 그래서 항상 아랫다리 맥이 없고 예. 그래가지고 서리 그 이 방송 듣고 서리 신경내과 주임 선생님이 유명하다 해서 예, 박윤덕 선생님이 찾아가서 중약을 먹었는데 영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8: 예. 그래서 효과 볼 때 한 번 더 가보겠는데 이 길태 중이 선생님들이 박 선생님이 영일 수고 많고 이 길태 중이를 통해서 이렇게 전 박윤덕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린다.
1: 네. 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 예.
8: 해마다 요 때문에 형 힘들고 예 그랬는데 금년에는 박윤덕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중량 먹거나 너무 살 것 같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맥도 사보고 잘 설명해주고 하니까 나의 예, 병이 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시민 마음은 상해서 불편안하고 좋습니다.
1: 예, 예,
8: 그래서 오늘 또 예약하기 시작 예,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9: 안녕하세요.
1: 예.
9: 예. 저는 예, 머리 아파가지고, 항상 머리 아파가지고, 예, 머리가 흐릿허분하고 어지럽고.
1: 예.
9: 특히 이 앞머리가 아파가지고, 예, 정말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전통편을 항상, 그냥 전통편 빼지 않고 먹고 일어나니까, 예.
1: 예.
9: 저기 뭡니까. 위도 나빠지고, 예. 특히 예, 밤잠도 못 자고 이랬습니다.
1: 예.
9: 근데 예, 박윤덕 주임 선생님이 약을 쓰고, 밤잠도 예, 좀 기본상에 좀 자는 걸로 되고, 또 전통편도 기본상 끊었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9: 예, 예. 그리고 전통편을 끊으니까 위도 좀 예, 좋아지고.
1: 그렇죠,
9: 그러니까.
1: 예.
9: 예, 예. 그래서 예, 오늘 또, 박윤덕 선생님이 그 약을 써보려고 또 그랬는데 예약이 되겠습니까?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전에 오시면
9: 오전에?
1: 됩니다.
9: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0: 예. 네. 말해도 돼요?
1: 예, 됩니다.
10: 나는 길태병원의 강철수 선생님이 치러, 선생님께서 치료받는 환자인데,
1: 예.
10: 내 얘기하다 싶어. 허리 아파 일어 못 나고 저기 다리에서 일어 못 나던 게 일어날 수 있어 앉는데 그런 게 또 걸자 하니까 발가락이 꼬부러지고 손이 꼬부러지고 쥐 올라와가지고
1: 예.
10: 그래서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을까 이게 어째 배라는 게 이렇게 사람 죽이네요. 그래서 오늘 좀 치료 받을까 해서 예약하는 거예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10: 그럼 됩니까?
1: 예, 됐습니다. 예.
2: 네.
10: 알겠어요.
2: 예.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12: 네, 저입니까?
1: 네, 예, 안녕하세요.
12: 예, 우리 집에서 그 시엔당 보이는 환자인데 무릎 관절이 계속 아파서 며칠 치료받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1: 예, 예.
12: 그래서 오늘 저 약이 떨어지고 해서 중약을 좀 질러 가다 오게 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예. 됐습니다. 예.
12: 예. 안녕히 계세요.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3: 예. 그, 박형

0: 주임 선생님 예약합시다.
1: 예, 어떤 전화입니까?
0: 지금까지 저는 장기적인 비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치료받은 데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위병 원래는 대변 굳고 그래야 되는데 난 설사까지 한단 말입니다.
1: 예. 비장이 약하면 그렇습니다. 예.
0: 그렇습니까? 그래서 설사 영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1: 예.
0: 사람 많이 축하고 그러니까 좀 어디 나가도 좀 예, 사람들 만나게 되시라고 좀 우울함에 그랬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선생님 내가 치료받았습니다. 내이 아침 방송 전번에 듣고서리에 2월 달에 내좀 약을 쓰고 그다음 내 가서 또 썼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이 채소들이 막 나올까 뭐 쌤이고 뭐이고 막 먹습니다. 물기쌤이라 이런 거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 내좀 한 번 더 쓰자 그랬는데 이번에 내좀 근치해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
0: 그래 내그 박청호 주임 선생님 오늘 예약합시다.
1: 예, 그냥 오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0: 일찍 가겠습니다.
1: 예, 그러세요.
0: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오늘 박청호 주임 예약하겠습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이 소화도 안 되고 토름도 나고 식구물이 자꾸 올라와서
1: 예
3: 위에서 아팠습니다.
1: 예
3: 그래서 어떨 때는 입안도 쓰고 어지럽고 소화도 안 돼서 예 밤에 자다가도 막 가슴이 답답하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저번에 가서 바탕으로 주인한테서 배침도 맞고 점약도 가졌는데 그 주스로부터 주름도 시원하게 나오고
1: 예
3: 위도 많이 좋아지고 이래서 성공 주임을 좀 예약해서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되었습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2: 네.
3: 예, 수고하셔요.
2: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삼복이죠?
1: 예.
2: 네, 계속
1: 예.
2: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삼복이라 할 때는 1년 사계절에서의 가장 말이죠 기온이 높은 말이죠 이런 계절입니다. 문제는 또 이 계절에 맞아 비가 자주로 내리면서의 또 습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사하고 이 습사가 결합해서 인체를 말죠 손해주기 때문에 날씨는 덥고 땀은 나고 땀이 나도 또 말이죠 시원한 감이 없고 그리고 말이죠 진액을 손상받기 때문에 늘상 입이 마르고 말이죠 찬 것이 다니고 소변이 어떤 분들은 새빨갛고 소변이 수량이 적어지고
2: 그렇죠.
1: 그러면서 맥이 떨어지는 것은 말이죠. 이 땀이 많이 날 때 또 기도 말이죠.
2: 네.
1: 대량적으로 소모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맥이 떨어지고 가슴이 말이죠. 답답하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미스꺼운 이런 기운을 느낄 때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대변은 말이죠. 또 무르게 나가고 또 변기를 보게 되면 진득진득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더운 계절에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더위를 막겠는가. 여러분들께 교대를 할 것이 있습니다.
2: 네.
1: 우리 수박이라든가 참외라든가 그리고 뚱과에 구과에 록두에 오이 말이죠. 이러한 말이죠. 저 과실이나 말이죠. 음식들이 이 더위를 막는 데 말이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우리 조이하게 말이죠. 소민 체질이라든가 대화민 체질이 있는데
2: 그래요.
1: 비위장이 약한 분들이 꼭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4: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학교 기업이 련동하는 야위 실천과 흥미로운 소양 평가부터 학교 지방이 협력하는 특색 견학 체험까지 우리 주 각 중소학교들에서는 덕지 재미로 전면 육성에 초점을 두고 교육 방식 혁신과 성장 환경 다변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원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을 쌓고 재능을 키우며 시민 성장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알차고 다채로운 방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방학 생활을 풍부히 하고 자연을 가까이 하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연길시 연지평 남계촌에서 한 차례 야외 견학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연길시 중소학생 21명이 활동에 참여해 야외에서 불 피우기, 밧줄 사용법, 야외 물 정화 등 실용적인 생존 기술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은 또 활쏘기와 야외 취사, 캠핑까지 직접 체험하며 몰입감 있게 자연을 느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견학 활동은 전문 야영 코치팀이 전 과정을 지도하고 세심하게 가르쳤으며 훈련 내내 안전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학생 최민혁입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장작을 패는 방법과 불 붙이는 방법을 처음 배웠고 여러 가지 기술을 익혔습니다. 학생 박재희입니다. 자연과 접촉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어젯밤에는 빗소리를 들으며 잤습니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학생들의 야외 실천 능력을 제고시켰습니다. 이런 활동은 방학 동안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이 하는 과정에서 야외 위험 대피, 자아구조, 상호구조 능력을 익히고 팀 협력, 상황 대처 종합 능력을 키우게 함으로써 청소년 자질 교양과 안전 교양의 융합 발전을 추동하는 데 조력합니다. 연변 일과송 야외 확장위원회사 책임자 최동훈입니다. 지금 많은 아이들, 특히 소학생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자신감과 창의력을 키워줬습니다. 두 가지 부담 경감, 교육 정책을 깊이 있게 실시하기 위해 방학 전 연길시 신흥소학교는 저학년 평가 수업을 실외로 옮겨 운동장에서 기말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말 종합 소양 평가 방식은 정성껏 설계한 다원적이고 재미있는 관문 통과 과정을 통해 언어 표현, 수리 활용, 예술 발표, 체육 실천을 하나로 융합했으며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이 새로워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배운 내용을 보여줄 수 있게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안내원, 관찰원, 평가원으로 변신해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종합 소양을 정밀하게 평가했습니다. 연길시 신흥소학교 1학년 학생 조민성입니다. 이번에 신흥소학교에서 즐거운 기말 시험을 치렀는데 어문, 수학, 체육, 미술, 음악 다섯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긴장했는데 선생님께서 계속 격려해 주셔서 결국 다 통과했습니다. 연길시 신흥소학교 2학년 학생 공윤입니다. 방금 학교에서 조직한 수학, 어문, 예술, 체육, 미술 문답 평가에 참가했습니다. 카드로 관문을 통과하는 방식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보여줄 수 있게 합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연령 특성에 맞춰 전주 저학년 기말 평가는 모두 별점 평가 경려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전 과정 시험지를 사용하지 않고 점수도 매기지 않으며 순위도 정하지 않아 종합 소양 평가가 아이들의 천성과 교육의 초심에 더 부합하도록 했습니다. 연길시 신흥소학교 교도주임 허한남입니다. 놀이 형식의 관문 통과 평가는 학생의 지식 습득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표현력, 실천 능력, 临기 응변 능력을 길러줍니다. 앞으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내용을 최적화해 부담은 줄이면서도 교육질을 유지함으로써 저학년 학생들이 전면적이고 즐겁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각 학교는 학생들이 향촌 민속기지, 홍색전시관, 档案관, 의료기구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배우고 탐구하며 성장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안도현 교육 및 체육국은 학교 플러스 사회기지 교육연합체를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현지 자원을 활용해 가깝고 상시 운영 가능한 견학 실천 과정을 만들어 학교 지방 협력 개발, 현지 개발의 새로운 발전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올해 안도현은 쌍원 교육연합체 건설을 전액에 피복했으며 6개 중소학교와 6개 현지 우수사회교육기지가 협력해 28개의 현지화된 견학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안도현 교육 및 체육국 국장 성홍입니다. 우리는 쌍원 교육연합체 구축을 추진하고 학교 교원과 기지 인력이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도현의 중의학, 민속, 홍색, 특색 자원을 깊이 발굴해 각 연령대 학생의 학습과 성장에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견학 수업을 집 앞에 마련해 아이들이 고향에서 배우고 느끼게 했는데 이런 학교 지방 공동 건설 모식은 실전 교육의 관건 고리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최근인간 우리주는 교육 플랫폼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양성 경로를 넓혀 지행 일치를 강조하고 다채로운 실천 활동을 적극 창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는 방학 기간 자녀와 함께 고향의 산과들, 역사 유적, 민속 마을을 돌아보게 경비하고 정규적인 견학 교육 기구를 통해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역사의 숨결을 느끼면서 중화민족다운 일체 구도에 대한 리해를 깊게 하고 다섯 가지 동질감을 끊임없이 증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역이 협력하고 다원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구도를 구축해 청소년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의 혜택 속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 일전에 열린 주생태환경국 소식통보회의에 따르면 근래 우리 주에서 대기오염 예방투치 사업을 깊이 추진한 데서 공기질 우량일수 비율이 5년 연속 98%를 웃돌고 PM2.5 평균 농도가 4년 연속 1립방미터당 2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유지했으며 공기질 3가지 핵심 지표가 모두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은 이미 연변의 가장 아름다운 생태 바탕색으로 됐습니다. 대기 생태 장벽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른 오염 퇴치를 견제하고 대기 치리 5가지 전력을 펼쳤습니다. 주 생태환경국 대기환경처 처장 고지강입니다.
2: 창신 퇴동 연화 보조 연탄 관공
1: 꽃불 폭주 연소 관리 통제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금지 및 제한 구역과 시간대를 과학적으로 확정했으며 판매 원천에 대한 선전을 전면 강화해 이는 연속 음력설 기간 오염물 농도가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오존 오염 처리를 강화하고 오존 오염 조기 경보 처리 기재를 구축했으며 고온 시간대에 시내 아스팔트 포장 도로 표식선 시공 등 VOCS 배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도로 물 뿌리기 빈도를 늘려 오존 생성을 억제했습니다. 겨울철에는 대형 석탄 보일러에 대한 정밀화 감독 관리를 추진했습니다. 원천 종합 치리를 두드러지게 하고 산업 개조에 주력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석탄 보일러 초저 배출 개조와 가스 보일러 저질소 연소 개조를 전면 추진하고 모든 대형 석탄 보일러 승격 임무를 완수했으며 세멘트 등 중점 업종의 오염물 감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동시에 로후차와 로후보일러 도태 진척을 다그치고 전문 보조금을 시달해 산업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동했습니다. 집 소각 금지를 엄격하게 틀어주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5급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9만여 개 경작지 관리 통제 구획을 세분화했으며 위성 원격 탐사와 영상 감시에 의탁해 집 소각 순찰 관리 통제를 실현함으로써 소각 오염을 정밀하게 방지했습니다. 동시에 그루터기 계획 소각을 과학적이고 규범적으로 전개하고 엄격히 감독 관리한 결과 3년 연속 대면적 규정 위반 소각 발화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기 오염 예방 퇴치 대상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0: 호주에서는 국가의 환경보호 정책에 정밀하게 맞춰 청정에너지 열공급, 석탄 보이라 초저 배출 개조, 휘발성 유기물 집법 능력 건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감독관리 설비 건설 등 고품질 대상을 적극 신청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전주 질소 산화물과 휘발성 유기물의 루계 감축량은 각기 3,755톤과 449톤에 달해 뚜렷한 감축 효과를 거뒀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저탄소전에 주력했습니다. 2024년 우리주는 전국 기후 적응형 도시 건설 심화 시험점으로 됐습니다. 여러 부문에서는 연동해 시험점 건설의 재반 사업을 추진한 동시에 훈춘광업 메탄가스 이용 CCER 대상을 추진해 탄소피크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조력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총칙에서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사상의 핵심 요의 전면 관찰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첫머리에서 립법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사상의 12가지 반드시 핵심 요의를 전면 관찰하고 구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조문 순서는 기본상 12가지 반드시 논리에 따라 전개됐으며 우리 당의 신시대 민족사업에 관한 리론 혁신, 제도 혁신, 실천 혁신을 집중 구현했습니다. 총칙은 민족단결 진보사업은 중국 공산당의 전면 영도를 견제하고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찰하며 중국 특색 민족 문제 해결의 정확한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총칙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는 중대한 독창적 논단과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중대포치를 해석했으며 민족평등, 민족단결, 민족진보 등 중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민족지역자치제도를 견지 완선하며 법에 따라 민족사무를 치리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는 등 중요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0: 단을 내 연변서예가협회에서는 지역문화의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광범한 서예창작자들을 단결해 문예창작을 깊이 추진했는 바 일련의 우수한 서예작품들이 각급 전시회에서 선보여 풍성한 문예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5년간 연변서예가협회에서는 기치를 들고 민심을 모으며 신진을 육성하고 문화를 진흥시키며 형상을 보여주는 사명 임무를 둘러싸고 전주 광범한 서예 삼일꾼들을 단합 인솔해 주제 창작, 교양 양성, 전시 교류, 자원 봉사, 대외 연락 등 다채로운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5년간 연변 서예가 협회 회원 2명의 작품이 전국 제13회 서예 전각전, 전국 서화첩전, 전국 각자전에 입선됐고 회원 12명의 작품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 길림성 서예 작품 전람회, 회원 2명의 작품이 길림성 제1회 해서 작품전과 길림성 제1회 초서 작품전에 입선됐습니다. 향후 새로운 한기 연변서예가협회 주석단은 본토 문화의 깊은 내포를 힘써 발굴하고 연변의 독특한 지역문화와 민족단결 실천에서 주제를 정돈하며 정품을 다듬게 됩니다. 인재 양성 기제를 혁신해 광범한 회원들에게 다양한 성장 공간을 마련하고 기층 봉사망을 최적화해 먹향기가 교정과 사회구역, 부대와 향촌에 스며들게 하게 됩니다. 또한 대외교류 차원을 확장해 상호학습 속에서 특색을 부각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연변 서예 사업이 새 단계에 올라서게 할 계획입니다.
1: 왕청현 공안국 대천 파출소에서는 일전 원격 조작식 전신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주민 경제 손실 32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당일 왕청현 공안국 대천 파출소에 반사기 조기 경보가 접수됐는데 관할 구역 내 한 주민이 전신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주민은 낯선 전화를 받은 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면에 공유 기능이 켜졌습니다. 휴대 전화 번호는 악의적으로 자동 연결로 설정돼 통화 불가, 없는 번호 안내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해 개인 자금이 도난당할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조기 경보 접수 후 민경은 수소문 끝에 당사자를 찾았는데 그의 휴대폰은 화면이 꺼진 채 백그라운드에서 누군가 계속 원격 조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경은 당사자를 도와 심카드를 분리하고 기기 네트워크를 차단해 범죄분자의 원격 범행 통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은행 카드를 보호하기 위해 동결 처리를 했습니다. 신속한 처리와 적절한 조치로 당사자의 32만 원 예금은 한 푼도 피해 없었습니다. 왕청 공안은 광범한 주민들이 낯선 전화를 각별히 경계하고

0: 안도현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여러 라운드의 치열한 경기를 통해 각 참가팀은 앙양된 체육 정신을 보여주며 대회를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다채로운 경기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오전 옹선가도 대표팀과 영경향 대표팀이 먼저 3위 쟁탈전을 펼쳤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는 특색 문예 종목들이 윤번으로 무대에 올라 긴장하고 치열한 경기에 열렬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치열한 대결 끝에 옹선가도 대표팀이 2-0으로 이겨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후 2시 이번 연맹전 우승을 가리는 대결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서 두 팀 선수들은 호흡을 맞춰 완강히 분투하면서 강인한 체육 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최종 장흥가도 대표팀이 5-1로 송강진 대표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우수 감독, 우수 조직 선진 개인, 최우수 득점수 등 개인상과 우수 공헌상, 공평 경쟁상 등 단체상을 차례로 수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위팀, 준우승팀, 우승팀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영예를 받았습니다. 안도현 장흥가도 대표팀 선수 조진종입니다. 이번 연맹전 우승을 하게 돼 매우 격동되고 더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이 영예는 모든 선수들의 분투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결승전 상대팀의 실력이 매우 강했지만 우리도 전력을 다해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이는 영예일 뿐만 아니라 경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축구에 대한 열애를 이어가고 경기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안도 축구 풍채를 계속 보여주겠습니다. 관중 리민우입니다. 이번 축구 경기는 특별히 정체로웠습니다. 선수들의 완강한 투지가 사람들의 피를 끓게 했고 다채로운 문예 공연까지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안도현에서 이런 대중 체육 경기를 많이 조직해 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풍부히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여름철 편안하며 꽃무늬가 산뜻한 조선조 꽃무늬 할머니 바지가 연길 서시장 매대에서 조용히 인기를 끌기 시작해 하루 판매량이 100여벌에 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바지는 틱톡 등 짧은 영상 플랫폼을 휩쓸며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고 관련 화제 동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도 계속 치솟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현장을 찾은 뒤 잇따라 옷차림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습니다.
0: 룡정시 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일전 룡정시 개산툰진 장터에서 사회보험정책 하향선전활동을 펼쳤습니다. 사업일꾼들은 현장에 림시 자원봉사대를 설치하고 매대 상인들과 대중에게 정책선전수첩을 배포했으며 현장 문의에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회보험 사기방지 법률 보급선전도 함께 펼쳤는데 사회보험 봉사창구를 거리로 옮겨 대중들이 장도 보고 관련 업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기의 록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구름이 많은 날씨에 소나기 혹은 우레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3, 4급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2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22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적응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전에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영양지도사 봉사 기술 지침을 발표해 영양지도사의 업무 기술 능력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영양지도 사업의 요점에 대해 기술 지침을 제기했습니다. 지침은 영양 모니터링 및 조사, 식이 영양 상태 평가, 영양 상담 및 지도, 영양 급식, 영양과학 보급과 교육 등 면에서 영양지도사의 업무 기술 능력에 대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영양지도사는 봉사 대상의 군체 특성을 명확히 하고 식이 요구, 지도 종점 및 주의 사항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봉사 대상에게 식이 조건을 제공함과 동시에 현재 식이 구조의 문제점과 부족점, 식이 건의 원칙, 개인 음식 습관에서의 개선점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지침은 식이 조합 및 음식 선택에 대한 지침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운동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지침이 제기한 영양 지도 요점은 주로 사회구역 영양 건강 봉사, 다가기구와 중소학교 영양건강봉사, 양로봉사기구 영양건강봉사, 외식 및 식품건강봉사지도, 체중관리 영양건강봉사가 포함됩니다. 이 밖에 영양지도사의 업무 중 봉사행위준칙, 전문능력향상, 업계윤리준칙, 데이터안전관리 등에 대해 요구를 제기하여 영양지도사 업종의 규범적인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룡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옥조 선생님과 림혜경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조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내령월 취업 인원에 대한 올해 하반년에 새로운 양로보험 납부 표준이 나왔습니까? 네, 현재 납부 표준은 어떠합니까?
1: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반기 납부 표준으로 납부합니다. 새로운 납부 표준은 이제 공포하게 되면 세무국 창구에서 구체적으로 자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납부 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등급이 월 납부 금액은 878원 64전, 년 납부 금액은 1543원 68전. 두 번째 등급이 월 납부 금액은 1171원 52전, 년 납부 금액은 14058원 24전. 세 번째 등급이 월 납부 금액은 1464원 40전, 년 납부 금액은 17572원 80전. 네 번째 납부 등급이 월 납부 금액은 1610원 84전, 년 납부 금액은 19330원 8전. 그리고 모두 14개 등급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 납부 등급이 월 납부 금액은 4393원 20전, 년 납부 금액은 52718원 40전이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 직업 상해 보장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서는 시범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시행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이 정책이 길림성에서도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먼저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 직업 상해 보장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잘 아는 산재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는 국가에서 출행, 즉시 배송, 동일

0: 도시내 화물 운송이라는 세 가지 업종이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를 위해 마련한 전용 직업 상해 보장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받고 령활하게 취업하며 플랫폼이 주문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즉 배달이나 운송 중에 사고로 다치셨을 때 의료 치료 및 경제적 보상 등 관련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령활 취업 종사자를 위한 전문 산업재해보험과 같아서 직업상 위험으로부터 안전망을 튼튼히 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1: 네, 그렇다면 어떤 종사자분들이 이 보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그 명확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0: 범위는 매우 명확합니다. 차량 호출 업종, 배달, 퀵서비스 등 즉시 배송 업종, 이사, 화물 운송 등 동일 도시 내 화물 운송 업종이 플랫폼 기업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플랫폼이 명의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분들이 가입 대상입니다. 정책상 모든 주문권과 모든 인원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미 기업과 정식 근로 계약을 맺고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이 정책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 네, 전화 한 통 걸려왔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물어보겠어.
1: 네.
2: 예, 우리 남편이 지금 61살인데 전번 달에 양력으로 6월 13일 돼서 200원짜리 처음에 100원 내고 200원짜리 양로보험에 참가했는데 그게 얼마에 들어왔는가 확인하자고 그랬다. 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랬다.
3: 어디에서 참가하셨습니까? 명정입니다.
2: 명정입니다.
3: 명정이면 자문전화 알려드리기죠. 이 생방송 실에서는 예. 아직 예, 찾아보기 예. 바빠가지고 예. 322-5998에 연락 주십시오.
2: 322-5998이면 예. 거기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3: 예, 신분증 번호를 네, 물어보시고 우리 그 인터넷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2: 아, 322-5998
3: 네.
2: 예, 알았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그럼 이번 새 정책의 가장 큰 장점과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핵심 혜택은 무엇일까요?
3: 크게 세 가지 핵심 장점이 있습니다.
1: 네.
3: 첫째, 보장 범위가 포괄적입니다. 의료, 장애, 사망이라는 세 가지 주요 상황을 모두 보장하며 의료비, 일회성 장애보조금, 간병비, 장례보조금, 유족무휴금, 일회성 사망보상금 등 여러 항목을 포함합니다. 둘째, 개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보장 비용은 플랫폼 기업이 여러분이 주문 건수에 따라 부담하며 종사자 개인은 한 푼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셋째, 처리 절차가 간편합니다. 사고 접수, 자격 확인, 급여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합니다.
1: 네, 정말 실질적인 혜택이네요.
3: 네.
1: 많은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입하는 건가요?
3: 네, 가입 업무는 모두 소속 플랫폼 기업에서 담당합니다. 플랫폼은 시스템을 통해 매일 주문 정보를 실명으로 신고하고 다음 달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업상해 보장료를 신고 납부합니다. 자신이 플랫폼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평소에 주문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만약 업무 도중 사고를 당하셨을 때 어떤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당황해 할 수 있는데 해당 절차를 정리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0: 네, 세 단계로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첫째, 긴급치료.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둘째, 플랫폼의 사고 신고. 플랫폼 클라이언트 앱이 원클릭 신고 기능을 통해 사고 상황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이는 이후 보장 혜택을 신청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이니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셋째, 급여 신청. 일반적으로 플랫폼 기업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 정보 플랫폼을 통해 사고 발생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플랫폼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종사자 본인, 가족 또는 공회 조직에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해당 지역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명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억조 선생님과 림혜경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조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상황을 정책상 직업상해로 인정하나요? 그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1: 네, 플랫폼 주문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한 아래 다섯 가지 상황을 직업상해로 인정합니다. 첫째, 플랫폼 봉사 내용을 리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폭력 등으로 인한 의외상해, 예를 들면 배달 중 교통사고. 둘째, 플랫폼이 정규 관리를 위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거나 주문을 완료하고 일상적인 거주지로 복귀하는 합리적인 경로에서 본인이 주요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셋째, 주문 수행 중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내에 응급치료에도 사망한 경우. 넷째, 구조활동이나 국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다섯째, 퇴역 군인이 플랫폼에서 근무 중 이전 전투나 공무 중 입은 부상이 재발한 경우. 동시에 명확한 제외사항도 있습니다. 고의범죄, 만취, 약물중독, 자해, 자살로 인한 사상자는 직업상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0: 네, 직업상해로 인정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 부상 정도에 따라 보장기준은 또 어떻게 됩니까?
1: 급여는 크게 의료, 장애, 사망 세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의료급여, 치료와 재활에 드는 비용 중 인정 범위 내의 금액은 전액 보상됩니다. 다음은 장애급여, 1부터 10급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해당 개월 수의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1부터 4급 장애인은
0: 네, 계속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291-9333번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1부터 4급 장애인은 매월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5-6급은 일회성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자립이 어려운 경우 매달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급여, 직업상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장례보조금, 유족무혈금, 일회성 직업상해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자문전화가 또 걸려왔는데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이제 금방 라디오를 틀어서 딱 어떤 건 모르겠는데 지금 서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네. 예,
2: 거기 60세 차 안 된 분인데 50이 넘었고 이런 여자분인데 거기
0: 네. 네, 계속해서 말씀 주세요.
2: 예?
0: 네, 계속해서 말씀 주세요. 잠깐 예. 끊겼습니다.
2: 네, 예, 이수신으로 그게 돈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서버 있을까? 사회보험에 참고할 수 있을까? 네,
1: 그분이 지금 몇 년도생이십니까?
2: 내 딱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60에는 채 아이 됐습니다.
1: 지금 나이를 확실히 몰라서 저도 대답하기 어려운데 지금 령활 취업 양로보험은 지금 1차성으로 내는 정책이 없습니다.
2: 영화 취업 예, 보험은 없고요.
1: 예, 도시와 향진 주민 양로보험은 지금 1차성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예.
2: 그거는 연령이 제한이 없이요?
1: 네, 예, 그거는 아직 60세가 안 지났으면 그 앞에 부분을 1차성적으로 내고 그리고 예. 62세까지 매년마다 내면 이제 62세부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그럼 최고 금액이 얼마 됩니까?
1: 지금 새로운 정책이 나왔는데 지금 최고로 5천 원을 낼 수 있습니다.
2: 아, 네. 5천 원이 최고구나.
1: 예. 네, 매년마다. 네.
2: 아, 영화 주위에는 그거 아예 되고, 예?
1: 예, 지금 1차성적으로 내는 정책은 없습니다.
2: 없구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네.
0: 네, 그래요. 참여 고맙습니다. 안녕히 예. 계십시오. 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종사자분들의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는 치료 기간 동안 주문을 받을 수 없어 수입이 끊긴다는 점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3: 네, 직업상해로 치료를 받아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치료 기간 동안 플랫폼 기업이 생활보장비를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은 사고 발생 지

0: 해당 월 최저 생활보장 기준액을 기준으로 실제 치료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 치료 기간 동안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드립니다.
1: 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주문을 받으시는데요. 만약 사고가 나면 어느 플랫폼에서 보장 책임을 지나요?
0: 네, 이 경우 기준이 명확합니다. 지급상의 발생 당시 실행 중이던 주문을 할당한 플랫폼이 책임 주체가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 주문을 동시에 수행 중이었고 이동 경로가 같아 구분이 어렵다면 같은 경로의 첫 번째 주문을 할당한 플랫폼을 책임 주체로 봅니다.
1: 네, 그래요. 네, 자문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이제 건강을 자주 했는데 잘 듣지 못해 그럽니다. 네. 무슨 1급부터 4급 장애인 무슨 어쩐답니까?
0: 아, 그거는 그 직업 상해 보장되는 분들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사고가 나셨을 때, 예.
2: 아, 직업 상해 보장.
0: 예, 예.
2: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0: 아, 괜찮습니다.
1: 네. 그래요. 그 보통 신청한 후 결과는 얼마나 걸려서 받을 수 있을까요?
3: 네, 인력자원사회보장 부문에서 신속하게 심사 처리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7일 영업일 이내에 확인 결론을 내리며 일반적인 사건은 30일 영업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1: 네, 만약 인정 결과나 급여 지급 기준에 의문이 있을 경우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3: 네, 지급 상해 인정 결론이나 급여 지급 등 행정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 지급 상해 보장 정책과 관련해 실용적인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 네, 세 가지 핵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현장 사진, 경찰 신고 기록,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 소속 플랫폼 봉사 담당자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시면 플랫폼에서 후속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셋째, 국가사회보험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이 가입 상태, 주문 건수, 급여 처리 진행 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셔야 상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용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옥주 선생님과 림혜경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조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1: 네, 안녕하세요.
4: 예,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요즘에 떠인 보면 링호 주위를 좀 조금 서울로 한다는데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3: 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영활치료 인원이 참가하는 보험과 직공이 참가하는 양로보험은 사실 같은 보험이다. 같은 보험입니다.
4: 같은
3: 모두 기업 양로보험에 속합니다. 네, 그걸 뭐 영활치료 인원이 직공으로 넘어가는 그런 정책은 없습니다.
4: 네. 없습니까? 네. 그리고 그다음에 4링, 5링 부티에는 저기 뭔가 한국 간 사람은 못 봤습니까?
3: 네, 그 정책은 인사국이 사회보험 사회 그 부티에 청구에 가서 그 물어보셔야 합니다. 네.
4: 그리고 그다음에 네. 한국에 지금 있고 이 링호주의 보세는 내는데 지금 저 이보 라인입니다. 그 이렇습니까 이거는?
3: 예, 지금 양로보험과 의료보험 지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 관한 거는 의료보험국에 구체적으로 자문하시면 됩니다. 예.
4: 아, 이거는 예. 여기서 안 주고 같이 못 보겠구나.
0: 네, 길림성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하고 사회보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각각 자문하셔야 됩니다. 사회보험은 예. 예, 계속 내셔야 됩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 예, 내가 물어볼 건 뭔가 뭐 우리 시동생이 이 농촌 보험 하는데 예. 이 무슨 67년도 생입니다. 예. 이제 8년 물었는데 몇 년까지 물으면 될까?
0: 예, 나이상으로 본다면 몇 년이 60주세지 않습니까?
5: 아, 그럼 몇 년까지 물어야 되죠?
0: 몇 년까지 물고 15년을 채워야 됩니다.
5: 아, 앞으로
1: 예.
5: 이제

0: 할렘으로서 내가 맹년에 버충납 하시지요.
1: 예, 맹년에 생일 전에 무조건 생일 전에 버충납 하십시오. 예.
0: 생일 전에.
1: 네.
0: 예, 그거는 본인이 와야 될거 지금 한국에서.
1: 본인이 안 오셔도 됩니다.
0: 안 와도 되고 내가 그 나이 때까지 물어준다.
1: 예, 그래. 대리 수석 하셔도 됩니다.
0: 그러니까 맹년에 또 침 막 무무 된다 이 맹년까지.
1: 예, 맹년 생일 전에 무조건 무셔야 됩니다. 아, 아니면 그거? 그 예, 양로금을 타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0: 아, 그래 그 몰라서 내지 물어본다.
1: 예.
0: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용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옥조 선생님과 림혜경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주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이어서 도시향진 주민 양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향진 주민 양도보험의 납부 기준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1: 네, 도시향진 주민 양도보험이 납부 기준은 총 10등급입니다. 1등급으로는 납부 금액이 100원, 정부 보조 금액이 30원, 2등급으로는 납부 금액이 200원, 정부 보조 금액이 40원, 3등급으로는 납부 금액이 300원, 정부 보조 금액은 50원, 4등급으로는 납부 금액이 500원, 정부 보조 금액은 70원이 되겠으며, 5등급에서는 납부 금액이 1000원에 정부 보조금이 120원, 6등급은 납부 금액이 1,500원에서 정부 보조금이 145원, 7등급은 납부 금액이 2,000원에서 정부 보조금은 170원이 되겠으며, 8등급은 납부 금액이 3,000원, 정부 보조금액 170원, 9등급은 납부 금액이 4,000원, 정부 보조금액이 17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등급으로는 납부금액이 5,000원이며 납부등급이 170원입니다. 여기에서 제1등급이 100원, 납부금액이 100원인데 이 100원은 중증장애인, 최저생활보장대상, 특별권난인원 등 납부가 어려운 계층에만 적용되겠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높은 등급으로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당해 연도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보험 가입자는 더 높은 등급이 납부 금액으로 더 납부하실 수 있으며 최대 5,000원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도시향진주민 양도보험은 개인 지원 납부를 실행하고 있는데 개인이 최대 5,000원을 납부한 기초상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 개인 지원이 납부 방식을 통하여 최대 5,000원을 더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즉 1년에 최고로 10,000원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 납부하신 모든 금액은 본인이 개인 계좌에 들어가며 개인 지원 납부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은 정부 보조금은 따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0: 네, 어떤 분들이 정부 보조금을 향수받으실 수 있습니까?
2: 네, 매년 보험료를 제때해 납부하신 분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 방식으로 그 전에 납부하시지 못한 부분을 납부할 시에는 정부 보조금을 향수받으실 수 없습니다.
0: 네, 2025년도 도시향진주민보험료와 개인지원 납부는 네,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까?
2: 네, 2025년도 도시향진주민보험료를 아직 납부하시지 않은 분들은 올해 표준으로 2025년도 보험료와 개인지원 납부를 추가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2025년도 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은 더 높은 등급을 선택하여 다시 납부하실 수 있으며 정부 보조 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2025년도에 대우를 향수하신 분들은 더 높은 등급으로 다시 납부하신 후 대우를 다시 계산하여 처음 대우 수령일부터 보충 발급합니다.
0: 네, 도시향진주민 양도보험을 납부한 분들이 퇴직수속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2: 네, 주민신분증, 호구부, 사회보장카드를 소지하고 본인이 호적소재지, 향진, 가도의 인력자원사회보장사무소 혹은 정무봉사중심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체 미니 프로그램 길림성사회보험을 통하여 도시향진주민 양로보험 대우 모두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업무 신청이 가능합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자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1: 네, 한 가지 문의해서 그립니다.
0: 네.
1: 우리 아들이 지금 올해 55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양로보험 하자는데 하겠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2: 네, 그분이 예전에 뭐 보험을 낸 적이 있습니까?
1: 없습니다.
2: 그럼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영화 취업 사회보험을 낼 수
1: 아니, 네? 원래 영화 취업은 못한다. 저기나 도시주민입니다.
2: 도시주민을 참가하겠으면 본인이 신분증 허구부를 가지고 본인이 허적 소재지 향진가도 가셔서 참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일차성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2세에 가서 퇴직수속을 밟으시면 됩니다.
1: 네. 아, 지금 만약에 양천원 짜리를 한다면 60대에 가면 모두 얼마입니까?
3: 손님이 앞에 보충 납부하는 그 등급이 어떤 건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총 납부하는 그 연한이가 15년입니다.
1: 예,
3: 11년도부터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령정 씨 같은 경우에는 최고 등급이 1000원입니다. 그리고 아이, 예.
1: 그래 그 뭐니까
3: 예.
1: 이 만약에 지금 60세 퇴직을 한다 그러니까
3: 예.
1: 제 60세까지 그 다 지금 일차 성적으로 낼 수 있습니까?
3: 지금은 못 냅니다. 지금은 55세이기 때문에. 예. 예, 앞에 10년치를 1차성적으로 낼 수 있고 뒤에 5년은 1년, 1년씩 62세까지 납부하셔야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3: 예.
1: 지금 1차성적으로 납부하는 건
3: 예.
1: 어느 때랍니까?
3: 11년도부터 25년도 끝까지입니다. 2011년도부터 2025년도 끝까지 1차성적으로 납부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손님이 퇴직할 62세까지는 1년, 1년씩 납부하셔야 됩니다.
1: 그러니까 10년치 1차성적으로 예. 납부할 수 있겠습니다.
3: 예, 예.
1: 만에 양천원짜리를 한다면 10년치라는 게 양만원입니까?
3: 손님이 허구가 령정시입니까? 아니면
1: 아이, 연길입니다.
3: 어딥니까? 연길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매 년도마다 그 납부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1: 매 년도보다 다릅니까?
3: 예, 연길하고 령정이 표준이 다릅니다.
1: 아,
3: 예, 올해부터 통일됐기 때문에 손님이 그 앞에 연도에 그 2,000원으로 납부하실 시 얼마를 받으실 수 있는가는 연결시 사회보험에 자문하셔야 됩니다.
1: 아, 아니, 이제 어쨌든 저기나 예. 앞에 10년치는 1차성적으로 납부할 수 있고,
3: 네.
1: 그 다음에 이제 10년치를 납부했다면 5년치는 못했지니까,
3: 예.
1: 그거는 해마다 내야 됩니까?
3: 예, 1년, 1년씩 지금부터 매년 시 내면 됩니다.
1: 아, 그 1차성적으로 지금은 뭡니까?
3: 예, 앞에 10년치.
1: 10년치는 1차성적으로 지금대로 낼 수 있겠습니다.
3: 예, 낼 수 있습니다.
1: 아, 그리고 나머지 5년은 해마다 내고요?
3: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해마다 내시면 됩니다.
1: 아, 아니, 그 올해 저기는 1차성적으로
3: 예.
1: 10년치를 낼 수 있겠습니다.
3: 예, 있습니다.
1: 제 나머지 5년은
3: 예.
1: 해마다 내고 예?
3: 예, 맞습니다.
1: 아, 제가 어떻게
0: 네, 잘 아셨죠?
1: 아, 잠깐만 쓰세요.
0: 네, 그래, 또 어떤 자문이 필요해요?
1: 양천원은 만약에 양천원 한다면 10년쯤 양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3: 예.
1: 이건 올해 이사성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까?
3: 예, 맞습니다.
1: 아, 그래, 오늘 또 5년은 못한 거는, 해마다 내고, 예?
3: 예, 올해 참가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매년 시내면 됩니다. 앞에 못한 부분은 보충 납부하시고.
1: 앞에 10년치는 예. 저 일차성적을 하고, 예?
3: 예, 예. 예.
1: 그 다음에 5년 나머지 있는 거는 그 다음에 해마다 내고, 예? 그랍니까?
3: 예, 맞습니다.
0: 그래요, 연길 씨 분이라니까, 네,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또 연길 씨 양로사회보험국에 가서 또 자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여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시간에는 룡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옥주 선생님과 림혜경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주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향진주민 양로보험에 가입한 분이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 대우는 어떻게 됩니까?
3: 도시와 향진주민 양로보험에 가입한 분이 양로보험 대우를 향수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0: 개인 계좌 금액과 리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계좌 금액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과 정부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령증시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도시향진주민 양로보험에 참가한 후 퇴직한 분들이 유가족 대우에는 사망비가 지급되는데 현재 사망비는 696원 표준으로 지불됩니다.
1: 네, 그래요.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2: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 예, 예. 네, 물어볼 거는, 저기, 우리 아들이 여서는 사회보험 문지, 6년 채입니다. 어렵거지. 7월 달에야 물었습니다. 예. 예, 예. 1만 500 얼마를, 예. 그런데, 저기, 뭐니까, 이 링포지우의, 그런 이 사회보험 문제, 사회보험 문제니까, 예. 예. 근데 이 보조를 해준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0: 보조라는 거는 그 도시향진주민 기본 양로보험에 참가한 분들이, 그 정부 보조금에. 예, 예, 맞습니다.
2: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술할 때는, 저기 뭡니까, 3년 치료, 그럼 뭡니까, 따놓으면서 얼마, 양천 얼마 돌려주더라 말입니다. 그 이분들도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정책이?
0: 아마 손님이 말한 거는 슬링우링 그 판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더 절반 돌려받는 그거. 예, 그거는, 예, 예. 예, 사회 그 인사국에 가서 자문하셔야 됩니다. 그 따로 자문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예, 인사국에
2: 저기 뭡니까 전화 잘 듣기잖아 잘 들지 못한다네 지금.
0: 아, 인사국에 서버 부티에 그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문하셔야 됩니다.
2: 어, 그거 저기 자문하라니까.
0: 예, 예.
2: 예. 그래 어려 정책에 저기 뭡니까 들어보니까나 뭐 800원이란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0: 800원이란 건 이건 도시향진주민 양로보험입니다. 령활 취업, 예, 령활 취업 양로보험이
2: 그래.
0: 아닙니다. 예.
2: 예. 그니까, 이 일, 야전, 저기, 뭡니까, 사회보험 1만 공 오면이라는 건, 이거는 저기, 변함이 없습니다, 예?
0: 예, 아직까지는 하반기 표준이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상반기 표준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예,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예, 네, 전화입니까?
1: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3: 예, 예, 우리 아들이 보험 했는데, 양천공 13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천 15년 하면 양천공 28년이 양천공 28년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또 20년 5년 또 연장했다는 건 뭔가?
4: 네, 그분 지금 출생년월 년월이 어떻게 되십니까?
3: 84년.
4: 84년도 생입니까?
3: 예, 네. 84년도 9월 16입니다.
4: 지금 2025년부터 그 퇴직 연령이 다 연장되었습니다. 그래하여 그 아들분이 84년도 생이면 지금 20년도를 내야 이제 퇴직하실 수 있습니다.
3: 네. 20년 내야 됩니까?
4: 네, 모두 합해서 20년 내야 됩니다.
3: 네. 그러니까 5년 째야 했습니다. 예?
4: 네.
3: 알았습니다.
4: 네.
1: 그래요? 참여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럼, 네, 어떤 수속과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4: 네, 유가족은 본인이 신분증과 사망한 보험 참가자의 이학 사망 증명이나 화장 증명서 또는 허구 말소 증명서 그리고 허구부 사회보장카드 원본을 소지하고 사망한 보험 참가자의 허구 소재지 향진 인력자원사회보장사무소 또는 가도 혹은 정무봉사중심 또는 사회보험국 창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네. 도시향진주민 양로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퇴직한 후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4: 네, 도시향진주민이 양로보험 대우는 기초양로금과 개인계좌 양로금으로 구성되며 평생 지급됩니다. 매달 수령금액은 174원이 기초양로금과 개인계좌 금액이 저장금액의 139를 나눈 것이 합입니다. 예를 들어 리모가 9월에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10월부터 도시향진주민 양로보험 대우를 받게 되는데 개인 계좌에 저장된 금액이 3만 원일 때 매달 수령 금액은 174원에 3만 원 나누기 139를 더한 합으로 390원이 됩니다. 보험료를 누계로 만 15년을 납부한 후 1년을 더 납부할 때마다 기초양로금은 매월 5원씩 더 추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65주세 이상인 퇴직 인원은 65주세부터 69주세까지 매월 2원씩 추가 지급되고 72세

0: 1월부터 79세인 퇴직 인원은 매월 5원 추가 지급되며 82세 이상인 퇴직 인원은 매월 1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1: 네. 만약 퇴직 연령이 도달했는데 양도금 기본 납부 연한이 채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0: 네. 병활 취업 인원이 퇴직을 하려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것과 최저 납부 연한을 충족시키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양도금을 향수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법정 퇴직 연령 연장 개혁을 실시하고 2030년부터는 최저 납부 연한을 점차적으로 높입니다. 2030년 1월 1일부터 도시종업원 보험이 최소 납부 연한이 15년에서 20년으로 점차적으로 연장되며 매년 6개월씩 연장됩니다. 퇴직 인원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납부 연한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규정에 따라 납부 연한 연장 또는 일차성 납부를 통해 최소 납부 연한을 충족시킨 후 매달 양도금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 납부 연한을 점차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기 전, 즉 2030년 전에 보험 참가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저 납부 연한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현재 납부 정책을 계속하여 적용하며 지속적으로 15년이 되는 연도까지 납부하신 후 양도보험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1: 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조성 부분입니다. 특히 양도보험 정책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노인들이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관련 인원들이 양도보험 정책을 잘 료해해 제때의 보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룡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옥조 선생님과 림혜경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주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시간상 관계로 자문을 채 미처 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자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진행의 한미선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1: 덕분에 행복합니다.
0: 덕분에 잘 됐습니다.
1: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0: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1: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아름다운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